0: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월요일 여성시대 양시은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0: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어떠십니까? 몸이 가뿐하신가요? 아니면 무거우신가요? 낮에는 폭염에 밤에는 열대야. 몸이 지칠 수도 있죠. 하루 이틀 더 간다는 소리도 있지만 장마는 거의 끝난 것 같죠? 오늘도 매우 더울 거라고 하네요.
1: 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나 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영남지방과 전라남도 광양에는 폭염 중대 경보입니다. 기억하시듯이 폭염 중대 경보는 건강한 사람도 온열 질환 같은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을 때 발표되는 더위의 최고 단계 특보예요. 어제 39.3도까지 올랐던 밀양, 오늘은 38도까지 오른다고 하고요. 청주, 안동, 포항, 부산과 광주광역시는 낮에 35도가 예보되었습니다.
0: 네, 농촌의 당당이님들. 아이고, 요 고랑까지만 더 손보고 쉬어야지 하시지 마시고 낮에는 아예 밭에 나가지 말라 하는 조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도 무조건 노동자 보호 실천해 주십시오. 한편으로는 남부지방의 가뭄을 걱정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경상남도 쪽 장맛비가 평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내려서 저수율이 낮대요. 논이 마르고 벼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답니다. 농업용수 저수율이 이맘때면 보통 75%는 되는데 현재는 48% 수준이래네요. 밀양댐의 경우에는 더 낮아서 35%까지 떨어졌고요.
1: 야, 당국에서 물관리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흔히 말하는 7말 8초의 공식대로 피서 가는 댁이 많겠는데 일터에 계시든 휴가를 가시든 언제 어디서나 건강과 안전을 영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한 번에 합격 백커스로.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0: 네, 월요일 아침 여성시대 1부는 환인제약, 공무원시험 합격 해커스,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휴원수 글로벌, 올품, 국민연료 선연료, 음주의엔 티맵 대리, 성원에드피아, 브람스 안마의자,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빅토스, IBK 기업은행, 도드람 한돈,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금호타이어와 함께합니다.
1: 으라차차차!
2: 으라차차!
1: 자, 나를 위한 응원 구호! 힘껏 외치면서 기지개 쫙 펼쳐보시고요. 온몸을 기분 좋게 깨워주세요. 천천히 고개 들어서 천장이나 하늘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월요일엔 무엇보다 중요한 이 심호흡. 4초간 들이마시고 6초간 숨을 충분히 다 내뱉기. 네, 4초 쉬시고요.
0: 네.
1: 넷, 그 다음에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내 몸에 지금 불필요한 긴장이나 일어나지도 않은 걱정, 불안이 가득하진 않나 한번 봐주시면서 심호흡 해주세요.
0: 그리고 오늘은 나눕니다. 여성시대 행운 수저. 자, 숫자 아니고 수저라고 외쳐드렸죠.
1: 네.
0: 숫자 0부터 9 사이에 숫자 2개를 골라서 주시면 한 분 아니고 10분께 고급 수저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수저 세트 10개, 그게 100만 원어치거든요. 오늘은 한 분께 몰아드리지 않고 10분께 수저 세트를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1: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성시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 또는 미니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요. MBC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0: 행운번호 추첨은요, 2부 마칠 때 하겠습니다. 3, 4부에는 라디오 주치 잇몸 건강 특집, 드디어 오늘이에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질문 사연으로 꽉 채워서 상담해 드리고 행운번호 추첨은 2부 마칠 때 네. 하겠습니다.
1: 네. 오, 박진경 님이 당당이들 잇몸까지 챙겨주는 여성시대 놀라워요. 그러셨어요.
0: 그럼요.
1: 이제 나이 들면요.
0: 까지 챙겨드립니다.
1: 네. 나이 들면 병원 순회 공연을 다녀야 되는데 그래도 치과가 제일 가기 싫으면서 멈칫거리면서 멈칫거릴수록 안 좋은 게 치과 계통입니다. 그래서
0: 그럼요.
1: 네, 부지런히 미리미리 알아볼 거 알아보고 그러니까 잇몸이 아프시거나 임플란트 고민 중이신 분들 오늘 3, 4부 함께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0: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치아 사이가 촘촘하게 붙어있는 게 좋지 나중에 나이 들수록 왜 홈이 생기잖아요.
1: 맞아요.
0: 치아마다.
1: 네네.
0: 그게 또 잇몸이 주저앉는 거라고 그러고 아무튼 오늘 이런저런 고민들을 3, 4부에 좀 나눠볼 테니까 미리미리 예방은 또 어떻게 하는지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아, 6359님. 이제 진짜 여름 같아요. 벌써 푹푹 쪄요. 출근 중인데 등에서 땀이 쭉 나요. 오늘은 회사 셔틀버스도 일주일 휴가라 와 언덕을 걸어서 올라가야 하는데 무섭습니다. 셔틀버스의 고마움을 또 느낍니다.
1: 출근 전에 이미 땀이 푹 나는 거죠.
0: 아 참. 이게
1: 그러니까
0: 어느 정도 장마도 끝난 것 같고요.
1: 네.
0: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0: 저희가 문자미니 소개된 분들께 시원하게 여성시대표 수박주스 휴대폰 쿠폰으로 바로바로 쏴드리겠습니다.
1: 4901님 오늘 행운은 안 올 것 같지만 그냥 써봅니다. 33번 남편과 다투고 말 안 하는 중입니다. 언제까지 말문을 닫을지 모르겠어요.
0: 아 지금부터는 이제 자존심 싸움인데 네, 누가 먼저 사과를 하느냐.
1: 네.
0: 아 4901님 일단 여성시대표 수박주스 나가니까 요거 한번 자랑을 쓱 하면서 네. 아 이제 우리 그냥 아, 화해합시다. 이렇게 한번 하시는 거 어때요?
1: 좋죠. 좋죠. 네.
0: 우리가 보내드린 그 수박주스 딱 캡처해가지고 남편분에게 한번 쓱 보내보세요. 뭐야 여성시대 당첨됐어? 뭐 이렇게 또 이야기 네.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좋습니다. 아이디어 좋습니다.
0: 네.
1: 자, 오늘의 첫 사연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시의 김혜경님의 사연. 깊어가는 여름밤, 높은 하늘의 별이 어렵게 보인다.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나의 짝과 여름밤의 대화가 시작된다. 아우, 저 별이 북극성인가? 나 어릴 때는 별이 눈부시도록 쏟아졌는데 여보 요즘은 왜 별이 이렇게 안 보여?

0: 별은 많은데 도심에서 불빛 때문에 별이 덜 보이는 거겠지?
1: 환경 오염으로 하늘이 흐려서 별들이 보이지 않는 것도 같아.
0: 그런 면도 있겠지.
1: 아, 별이 하늘에 가득했던 우리 어릴 때, 아,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나는 그날 일어난 속상한 얘기도 털어놓았다. 여보, 오늘 출근해서 황당한 고객 때문에 엄청 속상했어. 서울 딸네 집에 간 아내가 자기 몰래 예금을 해약했는지 확인해달라는 거야. 아내 명의의 예금이 해약되었다 하는 문자를 받았다면서 말이지. 본인 외에는 그런 문자 절대로 가지 않으니까 복사해서 보내달라 했더니 읽고 바로 지워버렸대나? 아니, 잠도 못 잘 만큼 중요했다면서 지웠다는 게 말이 돼? 거짓말로 아내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려 한 거지. 안 된다 했더니 어찌나 짜증을 내는지 몰라.
0: 자, 세상엔 별 사람 다 있잖아.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 거야. 당신이 이해하는 게 편해. 당신 참 그동안 고생 많았네.
1: 그 한마디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면서 그동안 참 고생 많았네.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다. 조금 걷다가 문득 말했다. 나 퇴직까지 이제 4년 조금 넘게 남았네. 정년 연장 이야기도 있지만 난 그냥 쉬고 싶어. 하루 8시간을 앉아서 고객을 상대하는 일이 이제는 예전 같지 않더라고. 그런데 연금은 64세부터 나오니까 4년 동안 수입이 없잖아. 예순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기엔 아직 젊잖아.
0: 여보, 그간 너무 고생 많았으니까 그냥 쉬면서 취미생활 하면서 건강이나 생각해.
1: 아, 나도 그러고 싶은데 기본적인 수입이 있어야 편하게 쉬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여보, 은퇴 후에 카페를 하면 어떨까? 우리 또래 사람들이 편하게 쉬고 이야기할 수 있는 놀이터 같은 카페 말이야.
0: 좋겠다. 친구들 불러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1: 그럼 내가 먼저 퇴직해서 시작하고 당신 퇴직하면 그때 함께 할까?
0: 좋아, 그렇게 하자.
1: 새로운 삶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부부는 행복했다. 2024년 늦여름, 그날의 대화는 그저 꿈이었다. 막연한 희망이었고 언젠가 웃으며 떠올릴 이야기쯤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삶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2025년 3월 25일 경북을 휩쓴 대형 산불은 우리 집과 일터인 우체국 사무실을 한순간의 잿더미로 만들었다. 30년의 삶과 추억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망연자실한 채 사흘 동안을 울었다. 정신을 추스른 뒤에는 재난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무실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낮 없이 뛰어다녔다. 안동 남선 우체국이 전소된 사실은 언론에도 알려졌고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지만 끝내 법의 문턱은 넘지 못했다. 민간 위탁 우체국이라는 이유로 재난에도 보상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현실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금도 특별법을 통해 그 억울함이 풀리기를 소망하고 있다. 마침내 2026년 1월 24일 우리는 사비를 들여 새 우체국을 지었다. 그 옆에 작은 카페도 문 열 준비를 하고 있다. 카페 이름은 라 포스트. 프랑스어로 우체국이란 뜻이다. 이곳은 60년 전에 우체국이 처음 문을 열었던 자리고 삶의 터전이다. 편지와 전화, 전보를 전하며 주민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했던 소중한 공간이다. 그래서 카페 이름도 우체국으로 정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들 말한다. 우리가 나누었던 꿈의 대화도 결국 현실이 되었다. 물론 우리가 원했던 방식은 아니었다. 너무나 큰 아픔과 상실을 지나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다. 꿈을 품고 사는 사람에게는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이유가 생긴다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그 꿈을 마음에 품고 희망을 안고 천천히 그리고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 나는 우체국 카페에 앉아 시를 써본다. 라 포스트에서 햇살이 웃는 창가에 앉아 앞산의 봄을

0: 열고 뒷산에 겨울을 닫는다. 쓴 생의 한 모금은 에스프레소 한 잔에 풀어 천천히 마신다. 시인은 향기를 적고 화가는 꿈의 빛을 그린다. 깊은 밤이면 고요를 먼저 드리고 별들의 세레나데에 귀 기울인다. 세월이 남기고 간 60년의 마음을 품고 또 다른 60년의 문을 연다. 사연 많은 시간은 노크하지 않아도 어느새 다가와 마음 한편에 가만히 앉는다.
1: 아, 우체국 카페에 앉아 이런 멋진 시를 네. 적어주셨네요.
0: 아니 2024년에 드런드런 얘기했던 그 얘기가 또 이렇게
1: 현실이 됐습니다.
0: 현실이 됐어요. 네.
1: 근데 모르신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경북 초대형 산불로 안동에 위치했던 그 민간 우체국이 전소가 됐었거든요. 주민들의 불편을 보다 못한 민간 우체국장이 사비를 들여서 우체국을 새로 지었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야, 그 국장님이 우리 당당이님이셨네요.
0: 네.
1: 그렇게 되는 그래요. 거죠, 우리 김혜경님.
0: 네. 네. 20여 년 근무하셨고,
1: 네. 네. 그 민간 우체국에서.
0: 네. 전소가 된 후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 우체국을 다른 곳에서 운영하다가 이제 다시 짓고 올 1월에 신청사로 이전하셨다고 합니다.
1: 그리고 그 옆에 남편분과 이렇게 두런두런 이야기 나눴던 그 꿈, 카페를 또 만드셨네요.
0: 좋아요, 좋아요.
1: 예. 네. 박종옥님이 이렇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답해주는 남편도 있다니 놀랍네요.
0: 그렇죠, 하셨습니다. 남편이.
1: 이게 참 그게 좋아. 그래. 맞아. 이렇게 리액션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얘기 나냐 아니 그 말고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뭐 이런 반응보다는
0: 네.
1: 오 좋다
0: 그렇죠.
1: 그래
0: 그 맞아. 사람 원래 그렇게 짜증쟁이였을 거야. 별별 사람이 다 있잖아.
1: 그러니까.
0: 당신이 이해하는 게 편해. 당신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별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요.
1: 맞아요.
0: 그런 뜻에서 위로를 건네신 거고.
1: 그 말씀을 참 다정하게
0: 하신다.
1: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0: 좋아, 그렇게 하자. 이렇게 아내의 말에 말이죠.
1: 네. 막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서 힘들다고 뭐 당신만 힘들어. 막 다 똑같이 뭐 이 직장생활 뭐 그러니까 월급 받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로 넘어가면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되는데.
0: 그게요. 그렇죠, 진짜.
1: 예, 네, 정말 다정하게 말씀을 잘 이어가 주시네 남편분이. 강연아님이 학창시절에 학교에서 야영을 가면 밤하늘에 별이 가득하고 별똥별이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요즘은 야영은커녕 아이들 체험학습, 수학여행도 하나도 안 가서 친구들과 추억 만들 일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0: 그동안 하셨습니다. 좀 사고들이 큰 것들이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났었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안전을 생각해서 아예 그런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1: 그러니까.
0: 사고가 나면 진짜 뭐 여러 가지가 힘드니까.
1: 그래서 확실히 아이들 수학여행이나 뭐 체험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축소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0: 근데 안전을 위해 그러는 거라면 다행인데 이게 뭐랄까요.
1: 아, 그 너무 지나친 민원.
0: 네, 그것 때문에. 그 예. 해결이 어려워서.
1: 아, 그런 것 때문이라면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잖아요.
0: 맞아요. 네, 맞아요.
1: 오히려 이럴 때 이제 딱 나가서 자 모두 밤하늘 한번 봅시다.
0: 맞아.
1: 혹은 뭐 산의 경치를 봅시다. 이렇게 해야 좀 눈에 담을 수 있는데.
0: 도해지에 사는 친구들은 더 그럴 기회가 더더 없죠 뭐.
1: 맞아요. 밤에도 뭐 워낙에 조명들이 뭐 휘황찬란하니까.
0: 그럼요. 네. 별이 안 보이죠. 별이 안 보이는 거지 사실 별은 많죠.
1: 계속 반짝이고 있다고 하잖아요.
0: 네.
1: 예. 자, 오랜만에 밤하늘 또 그 별빛 아래서 얘기 나누는 모습과 더불어 손편지를 써서 보내는 우체국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0: 그래.
1: 한번 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0: 아우 좋죠. 유영석의 노래를 고르셨나요?
1: 예. Dreaming.
0: 무엇을 꿈꾸시겠습니까?
1: 함께 들어보실까요?
0: 나는 진짜 은하수 보는 게 꿈이야.
1: 저도 그 해변에서 쏟아지는 그
0: 맞아요.
1: 별빛을 진짜 그 바다에서 왔습니다.
0: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
1: 깜짝 놀랐지 정말. 자, 각자의 꿈을 상상하며 듣겠습니다.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1: 안동 봉화축협 하나로마트 어때?
2: 물건 신선하고 품질 좋고 가격도 완전 싸던데? 아참, 8월 14일엔 15주년 개점 행사도 한다더라. 사은품도 엄청나다던데? 같이 가자. 장보고 묵향 가서 한우도 먹고 말이야.
1: 8월 14일 안동 봉화축협 하나로마트 개점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 묵계서원에서 진행하는 초등 고학년과 학부모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 소중의 성, 귀중의 성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8월 8일부터 23일까지 매주 주말에 진행되며 7월 31일 금요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을 직접 체험하며 배우고 싶은 청소년, 자녀의 성교육과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은 미래문화재단으로 문의 바랍니다. 본 프로그램은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안동시가 주최하고 미래문화재단이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1950년 6월 25일 새벽 6.25 전쟁이 발발하고 이틀 뒤 6월 27일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더러 38선 이북으로 철수하라 하고 권고하면서 유엔 회원국들은 군대와 의료진을 남한으로 보내기로 결의했답니다. 그에 따라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필리핀, 튀르키예, 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16개국이 전투 병력을 보냈고 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독일 6개국은 의료 지원에 나섰습니다. 3년 1개월 이상 지속된 6.25 전쟁 기간에 4만 명이 넘는 유엔군 장병이 전사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인도주의와 평화에 합심한 일은 그때뿐이었고 자국 이익 우선이 격화되는 요즘 국제정세를 생각하면 그 고마움 우리는 잊지 않고 있고 잊을 수 없습니다. 참전 기록에 의하면 1950년 여름은 유난히 더웠다고 하네요. 38도를 넘는 날도 여러 날이어서 전투가 더 힘들었고 전세를 바꾼 1950년 9월 15일에 이루어진 인천 상륙작전은 두 개의 태풍이 오가는 가운데 어렵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1950년부터 53년까지 네 차례의 여름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윗대분들의 고통을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참에 지난 세월 속 여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까요? 예전에는 여름이라고 하면 보통 6, 7, 8월까지로 생각해 왔는데 이제 여름은 더 길게 잡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53년치 기상관측 자료를 분석하니 국내 폭염 시작일은 빨라졌고 열대야 종료 시점은 늦어지는 걸로 나타나서입니다. 그저께 기상청에서 보고하기를 1970년대와 2016년 이후를 비교했을 때 폭염 일수는 2.2배, 열대야 일수는 3배가 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폭염 시작도 빨라져서 6월부터 나타나고 열대야는 늦게까지 이어져서 9월까지 나타나고 있답니다. 그러니 여름은 짧게 잡아도 6월부터 9월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도 타격이 큽니다. 온열질환 위험이 높아지고 냉방 문제, 전기요금 걱정, 작업장의 안전 문제. 그렇죠. 오늘도 더위가 극심하다 하니 일터에서는 수분 섭취, 그늘이나 시원한 곳에서의 휴식, 주변 어르신들 안부 여쭙기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1: 오늘은 유엔군 참전의 날입니다. 1953년 오늘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는데 당시 우리나라를 도와준 유엔군 참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0: 1443님이요. 선곡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주네요. 누구 노래죠? 하셨는데 권진원의 노래였습니다.
1: 네.
0: 네, 새로운 날들을 위하여 듣고 왔습니다.
1: 교수님이 피디님 감성이 낭만적이네요. 옛날 노래가 좋네요. 그러셨어요?
0: 그러게요. 자, 이제 앞으로 한 달간 우리 신지호 PD가 맡아서 여성시대를 또 이끌어 줄 겁니다. 우리 당당인들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 말씀 대신 전해드리죠.
1: 네.
0: 김희숙님, 밭에서 일하시는 아버지 요즘 따라 안부 전화를 더 많이 하게 돼요. 뉴스에서 온열질환 환자 얘기 들으면 걱정 많이 되더라고요.
1: 아니, 그럼요. 걱정되시죠.
0: 특히 밭에서 일하시니 더 그러시겠습니다.
1: 그래서 이웃 사람들 전화번호도 알고 있어야 돼요.
0: 아, 네. 마치 비상연락망처럼.
1: 그렇죠.
0: 네, 우리 아빠랑 연락 안 될 때.
1: 네.
0: 주변 이웃 어르신들과.
1: 네.
0: 그러게.
1: 하여튼 요즘은 안부 전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네. 보통 때보다 더 자주.
0: 네.
1: 날씨가 이 지경이니까요.
0: 그러게. 아니, 우리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요 괜히 이런 날씨에 욕심내서 내 요 한 줄만 내가 작업을 더 하고.
1: 네. 그랬다간 재미없는 거예요.
0: 충분히 좀 휴식 좀 취하고 하시라고 진짜 안부 전화 자주 드리셔야겠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서울의 김지혜 님이십니다. 퇴근길 지친 몸을 이끌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면 매일같이 눈에 들어오는 안내문이 하나 있습니다. 비상계단 전구역 금연, 지정 장소에 흡연 금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며칠째, 아니 몇 달째 똑같은 자리에 붙어있는 저 빛바랜 안내문을 볼 때마다 저는 만감이 교차합니다. 공동주택이라는 게 다 그렇듯 어디선가 스며드는 담배 냄새 때문에 저희 집도 꽤나 곤욕을 치르고 있거든요. 인근층은 말할 것도 없고 건물 전체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 집은

윗집의 층간소음 문제까지 맞물려 있다 보니 엘리베이터 벽에 붙은 저 자그마한 안내문이 결코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안내문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집에서의 답답함 이상으로 떠오르는 한 사람의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구청 복지부서로 발령받아온 40대 9급 신규 남자 직원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나이 들어 힘들게 공직에 들어와 진심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다른 훌륭하고 예의 바른 늦깎이 공무원분들께 혹여나 편견의 눈길이 돌아갈까봐 올해 1월에 온 신규 직원의 이야기를 7월 중반이 되어서야 겨우 용기내어 써봅니다. 사실 이분은 당초 다른 합격자가 당일 임용을 포기하는 바람에 극적으로 기회를 얻어 저희 구청으로 들어오게 된 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포기해준 덕분에 천운으로 공직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이니 감사한 마음으로 악착같이 일해도 모자랄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직원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엉뚱한데 재미가 들려버렸습니다. 탕비실 냉장고에는 손님 응대나 구청 방문객용으로 구비해놓은 비타민 음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하루에도 냉장고 문을 몇 번씩 열고서 매일 서너 병씩 꺼내 마시는 재미, 그리고 밖으로 나가 주야장천 담배 피우는 재미에 푹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아직 미혼인데 왜 하필 보육 업무를 하는 복지부서로 발령이 났냐고 불만이 한가득입니다. 저야 복지직이 아니니 그렇다 치더라도 복지직이 대부분인 복지부서에서 할 말은 아닌 듯합니다. 저는 그분의 업무 사수이자 대직자입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지금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은 저에게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분은 아침 출근 직후부터 자리를 비우기 일쑤입니다. 한 번 나가면 기본 20분, 30분씩 담배를 흠뻑 피우고 들어오시죠. 그리고는 제 옆에 바짝부터 업무를 묻기 시작하는데 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짙게 밴 담배 냄새가 입을 열 때마다, 숨을 쉴 때마다 뿜어져 나와 옆에 있는 것조차 고역이었습니다. 진짜 싫겠다. 와, 너무 견디기 힘들어 제가 헛기침을 하거나 구역질을 해도 본인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더 힘든 건 업무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저희 팀은 업무 특성상 영유아 보육 자격 결정,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등 세부 사업별로 단위 사업 가지수가 많아 배울 것도 많고 복잡합니다. 복지 시스템의 경우 10년을 일한 경력자도 부서에 새로 와서 접하면 생소한 법이죠. 그렇기에 신규라면 메모하고 또 메모하며 익혀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친절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메모 한 줄 적질 않습니다. 그러니 돌아서면 또 묻고 또 물어봅니다. 오죽하면 견디다 못해 제가 다시 관련 내용을 설명하려고 그분의 자리로 갑니다. 이미 제 일은 밀려있지만 처리권에 대해 그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해드리는 중에도 신규 직원은 눈을 허공으로 번쩍 치켜올리며 저를 째려보곤 합니다.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너는 떠들어라는 식입니다. 건성건성 듣는 글을 볼 때마다 정말이지 알려주기, 아니 대신 해주기 싫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리를 비우는 횟수는 또 얼마나 많은지 다른 팀 직원들이 오늘도 그분 휴가냐고 물어볼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팀 회의 때마다 나오는 단골 안건이 전화를 잘 받자일까요? 전화조차 첫 3개월간 단 한 통도 받지 않으셨고 본인 직통 전화도 열흘이 지나서야 겨우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몇 통화 받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누군가 일을 안 하고 덮어주면 결국 다른 누군가가 덮어 써야 합니다. 지난 6개월간 제가 그 짐을 전부 짊어졌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위기만 모면하려 하다가 6시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야 저에게 가져옵니다. 그분 업무에 민원이 생길 때마다 저에게 가져옵니다. 제가 20분 넘게 민원인과 실랑이를 하며 수습하고 있을 때 그 신규 직원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옆에서 하나라도 더 듣고 배우려고 메모를 하기는커녕 탕비실로 가서 자기 텀블러를 닦고 가방을 챙기며 퇴근 준비를 하더군요. 그리고는 다음 날 제게는 한마디 말도 없이 생일 휴가를 써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0: 후감 제출로 나오는 휴가도 저에게 한마디 상의 없이 팀장님께만 보고하고 가버렸습니다. 소극적인 업무 태도와는 정반대인 겁니다. 점심시간이 임박했을 때 그분이 민원인께 설명을 못해 저를 돌려주는데 그걸 해결하느라 제가 진땀을 흘리는 사이 신규 직원은 저를 혼자 둔 채 팀원들과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자기가 잘못 처리한 일을 상담하며 대신 처리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요? 커피도 자기 커피만 사와서 홀짝홀짝 마시는데 말 다 했죠. 어느 날은 실컷 업무를 안내해주고 돌아보니 오후 시간 내내 자리에 없더군요. 알고 보니 아무 말도 없이 병가를 내고 간 거였습니다. 나중에 팀 주임님이 대직자에게는 부재를 알려야 하지 않겠냐고 하자 그 직원의 대답은 저희 팀원 모두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1: 제가 아픈 게 티가 안 나서요.
0: 어디가 아프냐는 물음에 한참 허공을 쳐다보고는 손목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눈길이 손목으로 향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너무 오래전에 해서 기억이 안 난다던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하다 손목을 다쳤다는 겁니다. 그분이 7월 마지막 차수 신임자 교육을 가게 됐습니다. 한 달간 자리를 비우는데 다른 직원들, 특히 제 일이 몇 배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업무 인수인계서를 써달라고 했지만 한 달이 가까워오는 동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것 같아 참고하라고 제가 양식을 줬습니다. 그런데 교육 가기 전날에도 인수인계서를 주지 않았습니다. 퇴근 때 마지못해 신규 직원이 내놓은 쪽지에는 자기가 담당하는 지역에 대한 뒷담화만 가득했습니다. 국비 보조교사나 시비 연장교사, 공기청정기 대수 등의 특이사항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각자 맡은 일이 많은데 신규 직원이 담당하는 지역을 일일이 찾아서 보조금을 승인하려면 시간이 배로 걸릴 판이었습니다. 아유, 다음날 출근하니 메일이 와 있는 겁니다. 자기가 현안 업무로 바쁘니 양해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쁜데 그렇게 자주 오랫동안 매일같이 자리를 비울 수 있는지요. 공무원은 철밥통이다. 안정적이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사실 세상에 당연한 대직이나 당연한 호의는 없습니다.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의 무게까지 짊어져야 한다면 그 관계는 불공평하고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기꺼이 받아준 동료에게 필요한 건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일 것입니다. 당당히 여러분, 공동주택의 비상계단 금연 안내문이나 매일 함께 일하는 일터에서의 기본 예의나 결국 본질은 같은 것 같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나만 편하면 되지. 라는 이기심이 누군가에게는 묵직한 고통과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침 라디오를 듣는 수많은 청취자분들만큼은 서로의 하루를 조금 더 배려하고 보듬어주는 따뜻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지켜질 때 우리가 사는 아파트도 우리가 일하는 일터도 조금 더 숨쉬기 쉬운 공간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직장인분들과 이웃들을 응원합니다.
1: 야, 참, 아, 참 뭐라 말할 필요 없네.
2: 그러니까.
1: 이게 참 완전히 뭐 자기 자리에 대한 또는 어떻게 하여튼 준비를 하고 시험을 쳐서 여기 들어왔을 텐데는.
2: 그러게요.
1: 이분이 하는 말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죠. 공무원은 철밥통이다. 안정적이라서 좋다.
2: 그래서 그렇게 수시로 자리를 비우고
1: 네. 예,
2: 수시로 허락 없이 휴가 내고 뭐
1: 병가 내고 휴가 내고
2: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일을 더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맡은 일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2: 각자 자리에서 역할이 있는 건데.
1: 근데 어쨌든 누군가가 이렇게 빈 자리가 홍하니 나면
2: 아유.
1: 그 누군가는 또 일을 배로 하게 된다는 건데 이분은
2: 그러니까요.
1: 예의조차 없으니까 배우려는 마음조차 없으니까 깝깝하네요.
2: 너무 파렴치하다 정말.
1: 진짜.
2: 아우.
1: 이거 어떻게 해서 처치하지?
2: 암만
1: 이분은 어떻게 처치할까요?
2: 이게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게 근무 태도에 대한
1: 아니 뭐
2: 문제인데.
1: 단체적으로 어떻게 그 사무실 안에서 민원이 가야 되지 않을까요?
2: 정말.
1: 아이,
2: 정말
1: 참.
2: 힘드시겠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응원이 필요하신 분이시네요.
1: 그러시네.
2: 우리 사회 중 당당이님.
1: 아주 골칫덩어리가 한 번.
2: 어. 네. 근데 언제까지 가겠어요? 이건 다 표나요.
1: 그렇죠.
2: 조금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1: 네.
2: 여기는 여성시대.

0: 약속 장소엔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0: 지친 날 안아브라.
1: 지친 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B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우리 아이 도드람
2: 나왔어.
1: 우리 남편 도드람,
3: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4: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0: 2020년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2: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1: 자동 중문 전문 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2: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2: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1: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2: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원두 커피 세트.
2: 안전한 식탁 라이프 온도에서 내열유리 밥공기 세트.
1: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
2: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대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김혜경님께는 홈스토랑 꾸러미를, 김지혜님께는 건강 튼튼 꾸러미로 종합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특히 그 마지막 사연에 7723님이 문자 주셨는데, 김 부장 불러요!
2: 그만큼 다들 화가 많이 나셨다는 얘기죠.
1: 그 드라마 소지섭 씨 나와가지고 그냥 촥촥촥
2: 같이 속상해 하시면서.
1: 아니, 그 옆에 꼭 해병대 그 복장 입은 우리 친구가 꼭 와야 돼. 윤경호 씨가 와야 돼.
2: 네. 네.
1: 7627님.
2: 네.
1: 사연 쓰신 공직자분 응원합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공무원 신분이었던지라 너무 공감해요. 보시한다고 생각하셔요. 복 받으실 겁니다. 하셨는데,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같이 힘내자는 의미로 소개된 분들께 수박 주스 보내드리겠습니다.
2: 자, 오늘의 행운 숫자.
1: 네.
2: 뽑겠습니다.
1: 추첨해보겠습니다. 자, 1회 자리랍니다. 1회 자리. 자, 1회 자리는 6번이고요.
2: 자, 10회 자리 갑니다. 6번입니다.

0: 참 하여튼
1: 이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같은 숫자를
2: 66
1: 66 66번 오늘의 행운 숫자.
2: 네. 자, 저희 말씀드렸죠. 여성시 대표 행운 수저 세트를 66번 보내주신 10분 무작위로 뽑아서 10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 번호를 주시고 선물 받으실 10분의 명단은요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 올려두겠습니다.
2: 네, 자 그리고 3, 4부엔 또 보라도 마련돼 있는데요.
1: 네네.
2: 그렇다고 저희의 잇몸을 다 공개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라디오 주치 잇몸 건강 특집 마련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하여튼 뭐 여러분들 나이 드시면 정말 당연히 계속 가야 되는 곳이 진짜. 치과더라고요.
2: 맞아요.
1: 네. 이 얼굴에 있는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그러니까 하여튼 한 가지 잘 들어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2: 네. 잇몸 색깔부터 양치하는 법, 또 임플란트 고민, 잇몸 상담. 문자 미니로 알려주세요. 문자 샵800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미니는 언제든 무료입니다.
1: 네. 뉴스 들으시고 가능한 분들은 보라 켜시고요. 저희 10시 5분에 다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올여름 밤이 기다려지는 이유.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영주 시민운동장에서 만나는 2016 영주 시온나잇 페스타. 신나는 체험, K-레트로 감성포차, 영주 낭만야장, 골스타디움을 뜨겁게 달고 수트급 공연, 킹마운, 다이나믹 듀오, 이찬원, 그리고 리센느. 시원하게 놀자, 시온나잇 가자. 2016 영주 시온나잇 페스타. 본 행사는 영주시가 주최하고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2: Just take me to the next part right now.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내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팀앱 대리. 팀앱 대리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동 MBC 10시 뉴스입니다. 상주 등지에 열대야가 나타난 경북 북부 지역은 오늘 낮에도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3도에서 36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내륙 지역에 소나기 가능성 있습니다. 내일도 폭염이 이어지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20

0: 22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4도 분포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포항 지진을 촉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열발전 사업 관계자 5명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지역위원회가 유감을 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시 남구 울릉지역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9년 가까이 걸려나온 첫 형사재판의 결과가 무죄라는 점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시민들은 2차 피해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촉발 지진의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형사처벌과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촉구했습니다. 의성 출신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예비경선을 통과해 다른 7명과 함께 본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임 의원이 예비경선을 통과한 걸 두고 수도권과 호남 등에 비해 당원 숫자가 적은데도 TK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전당대회 본경선은 오는 5일부터 8일 대구 경북 등 전국을 순회한 뒤 17일 대전에서 상위 득표자 5명을 결정하는데 전국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로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합니다.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해 산불 이재민에게 공급된 임시주택 납품계약과 관련해 안동시청을 5시간 넘게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재민 주택 가해약 담당 부서인 건축과와 회계과 등에 대해 임시주택 선정과 수의계약 등 일체의 서류를 압수해갔습니다. 다른 관급계약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이미 구속된 권기창 시장 전 비서관 조모 씨의 컴퓨터도 통째로 압수해갔습니다. 지난해 안동시가 계약한 산불 이재민 주택은 945동 약 318억 원인데 경찰은 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뇌물이 오간 걸로 보고 수사해봤습니다. 경상북도가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안동 방문을 계기로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 나라현과 문화관광 분야 교류를 확대합니다. 경상북도 방문단은 지난주 일본 나라현청을 찾아 오는 9월 안동 탈춤축제와 10월 경상북도 전통주 대축전에 나라현의 참여를 요청하고 두 지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연계한 공동 관광 상품 개발도 논의했습니다. 안동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송나영이었습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반복되는 이상기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 불안감을 믿기로 수익을 챙기려 합니다. 과장된 거짓 정보를 퍼뜨려서 제품을 판매하는 거죠. 최근 SNS에 퍼진 가짜 뉴스가 대표적인데요. 올여름 기온이 45도까지 오른다거나 한 달 내내 장마가 이어질 거라며 일부 업체가 허위 정보를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사 제품인 제습기나 장화를 등장시켜 구매를 유도했죠. 자극적인 광고로 혼란을 초래하는 모습. 사회적 책임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죠.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0: 안녕하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의 열린사수함입니다.
1: 쓰담쓰담. 제 셀프 칭찬 좀 해도 될까요?
0: 아, 그럼요. 셀프 칭찬 좋죠. 오늘 음성 편지는 일준이가 모시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희은님, 일중님. 오늘 셀프 칭찬을 하려고 이렇게 열린사수함에 사연을 남겨봐요. 2015년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뒷반찬을 하나 둘 레시피 보며 만들다 보니까 어느새 나만의 레시피도 생기고 맛도 제법 흉내내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콩나물이나 시금치 같은 나물 종류는 할 때마다 맛도 다르고 너무 닮아서 애가 곤죽이 되어 있고 다 이상한 거예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물 반찬만 친정 엄마한테 한 번씩 부탁해서 얻어먹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제가 집에서 부모님 식사 대접을 해드렸는데 친정 엄마가 나물 반찬을 먹어보더니 이제 엄마가 나물 안 해줘도 되겠다, 너무 맛있다 우리 딸 하면서 인정해주셨어요. 10년 넘게 하다 보니 이제 나물 반찬도 저만의 레시피가 생겼나 봐요. 엄마 아빠 이제 종종 맛있는 밥 해드릴게요. 사랑합니다.
0: 야, 우리 이선영님 음성 남겨주셨는데, 그러니까 친정 엄마에게 합격 받으신 거잖아요.
3: 네, 그래. 그게 최고죠.
0: 그러게요.
3: 엄마에게 합격 점수를 받은 게. 아니 뭐 10년이면 뭐 이제는 베테랑이시죠.
0: 그러니까요.
3: 이렇게 음성을 남겨주신 이선영님께는 부모님과 함께 드시도록 바삭한 통닭 세트 챙겨드리겠습니다.
0: 오, 통닭도 합격. 자, 고향 친구랑 통화하다가 나도 모르게 사투리 튀어나온 적이 있으신가요? 평소엔 잘 안 쓰다가도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랑 말하는 순간에 툭 하고 말투가 바뀌기도 하잖아요. 오랜만에 고향 사투리로 안부를 전해도 좋고요. 우리 동네에만 있었던 추억의 음식이나 놀이, 나만 알고 있는 지역 명소와 맛집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열린사수함 참여번호 02789-1004, 02789-1004번으로 전화 주시면 사연 소개된 분들께 푸짐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3: 잠시 후 3, 4부에서는 당당이님들의 치아 고민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 잇몸 건강 특집 준비했으니까요. 보이는 라디오 켜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여성시대 3, 4부는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데이펙, KB국민은행, 인공지능 입찰전문 한국 비드랩,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유니베라, 안 터지는 맥스부탄, 백조싱크, 음식물 처리기 휴레, 유성물산교역, 롯데렌탈, 모빌코리아 윤활유, 한국농어촌공사, 클린농촌 만들기, 음주엔 티맵대리, 롯데건설, 농업법인폐, 영월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합니다.
4: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6: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7: 건강기능식품.
8: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9: 든든한 내일로요.
8: 네?
9: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8: 제대로 가시네요.
9: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치과 의사들이 하는 말 중에 치아 하나를 평생 건강하게 유지할 때 얻는 가치가 무려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성인 영구치가 보통 28개니까요. 우리 입속에 와 10억에서 14억 원 상당의 엄청난 자산을 품고 사는 셈이죠.
2: 하지만 아무리 비싸고 좋은 치아도 아래에서 받쳐주는 잇몸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잇몸은 치아의 뿌리이자 집터 같은 존재니까요. 잇몸이 부실하면 씹는 즐거움은 물론이고 전신 건강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14억 자산을 튼튼하게 지켜드리는 시간 잇몸 건강 특집. 오늘 하루 우리의 주치의가 되어주실 분 모시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치과 김영택 교수님
2: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네. 일산병원 치주과, 잇몸을 네. 관리하는 치주과 김영택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라디오 주치 특집으로 마련한 시간이에요. 잇몸 건강 특집인데 미리 상담 사연을 좀 저희가 받아봤고 반응이 엄청납니다. 왜냐? 잇몸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말씀이시죠. 아하. 예, 진짜 이렇게 많으신지 몰랐어요. 잇몸 걱정하시는 분들이.
3: 보통 잇몸 질환 생각하시면 나이 드신 분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40대 이상이면은 대부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예, 20대부터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네. 더 많고요. 작년에 그 공단 자료에 의하면 2천만 명 정도가 받았다고 합니다.
1: 예. 그래요? 2천만 명이요?
3: 네네, 잇몸 치료를.
1: 우리가 5천만 명인데?
3: 성인 대부분은 받으셨다고 본
1: 거예요. 그러네요.
2: 그러네요. 그러게 어떤 사람 뭐 건치라고 자랑해도 잇몸이 시원치 않으면 옥수수처럼 우르르 빠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그 말이 맞는 거네요.
3: 아니 잇몸 질환 생기면 사실은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안 좋네 하고 치과 가면 빼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네. 잇몸이 허술하면 치아를 빼나요?
3: 치아를 항상 빼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잇몸질환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잇몸질환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치료해도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2: 그렇군요. 네.
1: 아니 진짜 코너 시작할 때 건강한 치아 한 개의 가치가 3천에서 5천만 원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3: 저는 사실 상당히 좀 높여서 부른 것 같긴 한데.
1: 아, 그래요?
3: 네. 네. 근데 임플란트의 요즘 비용을 생각하면 치아 하나당 이렇게 대체해 보면 그 정도 비용보다 훨씬 비싸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2: 네.
3: 근데 실제로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을 보면 혹은 틀니를 하신 분들을 보면 되게 상당 부분 입맛을 못 느낀다던가 미각을 상실한다는 게 뭐 실질적으로 제대로 못 씹는다든가 이런 증상을 생각하고 영양적인 부분에서도 실제 자기 치아 치아만큼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높이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1: 그렇죠. 그만큼 소중하다는 이야기를
2: 그렇죠. 네,
1: 드린 거죠.
2: 네.
1: 그래서 오늘 교수님 말씀 잘 듣고 관리하면 또 그게 돈 버는 일일 것 같기도 하고요.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일단 잇몸과 치아에 대한 기본 상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잇몸과 치아는 어떤 관계일까요?
3: 치아를 받쳐주는 구조가 잇몸입니다. 잇몸은 그 뼈와 그 바깥쪽에 있는 살로 돼 있잖아요.
2: 네.
3: 그래서 이 잇몸 자체가 뼈 이게 이를 다 받쳐주는 지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네.
3: 그래서 뭐 잇몸이 튼튼해야지 그 주위에 뭐 예를 들면 잇몸이 없다면 잇몸이 제대로 받쳐주지 않는다면 뭐 딱딱한 걸 씹었을 때도 이게 뭐 물론 지지해주는 구조뿐만 아니라 딱딱한 걸 씹었을 때 그쪽이 못 씹어주니까 상처가 많이 난다던가
2: 아하.
3: 아니면 제대로 씹을 수 없다든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2: 근데 이제 이렇게 자각할 수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증세가 없으니까 내 잇몸이 지금 건강한 거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3: 보통 피나는 걸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2: 네.
3: 그거는 사실 건강한 경우에도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거울을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저도 환자분들 오시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잇몸 색깔이거든요.
2: 네.
3: 잇몸 색깔이 건강한 잇몸은 저희 코랄 핑크라고 해요.
2: 네, 코랄 핑크.
3: 정말 핑크색, 예쁜 핑크색이요, 지금.
2: 네네.
3: 김일중 원장님, 입으신 핑크색, 이런.
1: 전체 잇몸을 말씀하시는데. 이 티셔츠 색깔이요?
3: 네, 티셔츠 색깔.
1: 제 잇몸은 어떻습니까?
2: 어떻게 알아?
3: 지금 여기서 보면 건강해 보이시죠?
1: 그래요? 아직
2: 건강해 보셔야 알지. 그래? 괜찮네요. 나도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3: 피부, 뭐, 멜라닌.

0: 없으신 분, 피부 좋으신 분들은 완전 핑크색으로 보입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2: 핑크색 잇몸이 건강한 잇몸이다.
1: 여러분들 다들 휴대폰 카메라 켜서 확인해 보세요.
2: 그래야 되겠어요.
1: 네.
2: 예. 근데 이제 잇몸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검붉어진다든지 피가 난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0: 말씀하신 검붉어지는 게 맞는데요. 이게 혈관이 많이 생기고 염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2: 네.
0: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잇몸을 관리를 안 하면 치석, 치태 같은 세균들이 계속 쌓이게 되고
1: 네.
0: 그걸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고 염증으로 뼈도 녹이기도 하면서 잇몸 색깔도 변하고 지지구조라고 할 수 있는 뼈들 자체가 녹으니까 치아가 흔들리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치아가 많이 흔들리면 발치하게 되는 겁니다.
2: 예. 아. 이렇게 잇몸에 그럼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충치는 뭐 진짜 양치를 제대로 안 해서 뭐 거기 이제 썩은이가 생긴다 정도는 알고 있는데 잇몸에 문제가 생기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같은 원리죠. 이 저희가 치석 제거하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칫솔질 네. 잘 하라고.
2: 아, 네.
0: 결국에는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랑 같은 건데요. 제가 치주 질환 자체, 잇몸 질환 자체를 정의를 내릴 때 저희가 내릴 때 세균에 의한 염증성 질환입니다. 세균이 계속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염증으로 바뀌고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 대부분이 음식을 계속 먹고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염이 계속돼서 만성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요. 만성 염증처럼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염증으로 계속 나타나는 거죠. 아, 질문이 정확히.
1: 아니요. 네. 제가 잇몸 건강이 그렇다면 몸 전체 건강하고도 연결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보면은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0: 네. 아, 예. 잇몸의 상황에 대해서 잇몸이 안 좋아지는 것들이 그리고 세균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안 좋아지면
1: 네.
0: 세균 자체가 혈관으로 들어가거나
1: 아.
0: 아니면 혈관으로 직접 들어가서 뭐 뇌에서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1: 오.
0: 그다음에 염증이 계속 나타나니까 염증 인자들이 계속 거기서 나오거든요. 뭐 사이토카인 이런 단백질이 이렇게 발현이 되다 보니까
1: 네.
0: 전신으로 퍼져서 여러 가지 질환이 나타납니다. 뭐 대표적으로 당뇨, 류마티스성 관절염.
2: 네. 잇몸이 안 좋았다 그렇게까지
1: 류마티스성 관절염까지도요?
0: 네, 그 정도 질환은 정말로 많이 밝혀진 질환이고 요즘에는 뭐 성기능 장애, 치매 이런 것도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1: 와, 이거 심각하다.
2: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연결이 될까요?
0: 정신. 아무래도 만성염증 특성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2: 예. 예,
0: 그러다 보니 여러 영향하고 세균이 직접적으로 이게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은 종류의 세균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1: 네.
0: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 이게 잇몸에서 시작한 만성염증이 어쨌든 온몸으로 퍼질 수 있다.
0: 네네.
2: 예, 이 혈액을 통해서 피가 순환을 또 하니까.
0: 네, 세균이나 염증성 인자로.
1: 네. 아, 네.
2: 자, 이런 얘기 들으면 걱정이 됩니다.
1: 그렇죠.
2: 야, 뭐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네.
2: 기본적인 관리법부터 우리 당대인님들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경기도 과천에서 이정수님 외에 많은 분들이 치실, 치실에 관해 물어오셨습니다. 30대 직장인입니다. 요즘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나면 꼭 이쑤시개부터 찾게 됩니다. 고기나 나물이 조금만 끼어도 잇몸이 불편하고 양치할 때 가끔 피도 비치더라고요. 찬물을 마실 때도 시큰한 느낌이 들어서 걱정입니다. 주변에서는 치실이나 치간칫솔을 쓰라는데 너무 자주 쓰면 잇몸이 벌어진다고도 하고 또 안 쓰는 게 더 나쁘다고도 하니 헷갈립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경우에는 계속 사용하는 게 맞는지 잠시 쉬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1: 오호.
2: 하셨습니다. 자, 주변에서 치실, 치간칫솔 써라. 네, 근데 또 너무 자주 쓰면 잇몸도 벌어진다. 뭐 이런 말씀들 하시는 것 같은데.
0: 네. 원래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0: 칫솔질만으로는 이하고 이가 그냥 단면에 2D에 그러니까 단면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입체적인 구조로 돼 있잖아요.
2: 네.
0: 이하고 잇몸 자체가. 그 사이사이에 낀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치실, 뭐 치간칫솔 아니면 저는 구강세정기, 물세정기 같은
1: 네,
0: 요즘
1: 네.
0: 나오는 것도 그것도 많이 권하고 있는데 적어도 안 좋으신 분들은 적어도 3개 중에 2개는 꼭 사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건강한 그러니까 치실로 인해서 그러니까 쓰다 보면 이제 피도 나고 뭐 공간도
1: 네, 네,
0: 넓어지는
1: 네.
0: 느낌도 있는데
1: 네.
0: 건강한 잇몸도 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확인해 보시고 치과 가셔서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이쑤시개는 쓰는 거 안 좋잖아요, 그죠? 이제는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0: 아니요, 이쑤시개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2: 그래요?
1: 예, 네.
0: 그 음식물이 남아 있는 것보다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1: 네.
0: 이쑤시개를 그 보시면 나무가 조악한 경우에는 그 가시처럼 잇몸에 박힐 수도 있고요.
1: 아, 네.
0: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당장에 음식물을 바로 제거해 주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 근데 그렇게 할 바에 빨리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써.

0: 해야지. 말 그대로 이 수식을 너무 쓰시면 이 사이가 벌어져 갖고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전 들었거든요.
1: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사실 넓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네. 건강한 잇몸이라면 아무리 눌러도 잇몸이 뭐 뼈를 누를 수는 없잖아요. 아, 그래서 더 내려가진 않고요. 어느 정도 부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건강해진 잇몸 때문에 더 이렇게 이게 잇몸이 부어있다가 부어있을 때는 좀 공간이 좁다가 계속 관리하다 보면 좁아질 수 이게 저희 줄어들면서 부피가 줄어들면서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네.
1: 자.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그래도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2: 자, 그렇다면 양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질문이 많습니다. 조혜진 님이 주셨어요. 저는 음식을 먹으면 바로 양치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칫솔질 후 치실하고 가글까지 하는데 입안은 항상 텁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려요. 양치 후 치실을 사용해야 하는지 치실 먼저 하고 양치 후 가글을 하는 게 좋은지 올바른 순서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생기면 이를 악물게 되는데 이것도 진료를 받아야 할까요? 그러셨어요.
1: 바로 답변을 드릴까요?
2: 네네.
1: 순서를 말하자면 치실을 하고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0: 아, 치실을 먼저 하고 양치질. 네.
1: 치간 칫솔, 치실, 뭐 물세정기 이런 걸 해서 마크로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큰 조각들을 다 제거해주고 그다음에 칫솔로 칫솔질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악무는 습관도 얘기해 주셨죠. 스트레스를 생기면 이건 꼭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주무실 때 악무는 습관이 있거나 그래서 클렌칭이라고 하는데 꼭 진료를 받으실 필요는 없고 그 전에 뭐 핫팩을 해준다던가 긴장을 풀어준다던가 해서 이게 잘 주무시기 전에 혹은 긴장했을 때 한 20분 정도 핫팩하고 나서 괜찮아지면 그러면 어느 정도 괜찮아지는 거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클렌징을 한다든가
0: 아니면 악 다물고 있는
1: 악물고 있는 습관이 있다든가 이를 간다든가 이런 습관이 있으면 이 근육에 이제 저희가 치료가 필요한 긴장성 질환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하는 치주과보다는 구강내과라고 있습니다. 구강내과 진료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잇몸 질환이나 이런 것보다는 근육성의 긴장성 질환이니까 그쪽 진료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아니 저희는 그냥 치과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굉장히 세분화가 돼 있네요.
1: 예, 다양한 과가 있습니다. 뭐 보존과, 보철과, 교정과, 구강외과, 치주과, 내과 이렇게 있습니다.
2: 그렇군요.
0: 근데 선생님 이거 좀 핑계가 아니라 저는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밥 먹고 나서 오히려 바로 양치하는 게 별로 안 좋을 수 있다.
1: 아니요. 바로 양치하면 좋죠. 오히려 바로 제거가 되니까.
0: 333 틀렸다고 그러던데 아니에요? 그거 맞는 거예요?
1: 많이 하면 좋고요. 칫솔질을 저는 많이 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많이 하면 좋고 이제 사실 저도 다른 사연들 많이 보면서 느꼈는데 칫솔질 자체는 물론 너무 많으면 좀 힘든 상황이 뭐 이가 많이 파여나간다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칫솔질 잘 해주시는 올바른 칫솔법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 뭐 밥을 6번, 7번 드시진 않으시잖아요. 3번 드시면 그때마다 하는 거 3번이고 뭐 주무시기 전에 한 번까지 해서 4번 정도 칫솔질 해주시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0: 네. 그러니까 원래 식후 3분 뭐 이내, 뭐 3분 후인가요? 이내인가요?
1: 아니 3분 이내 이런 거 없고 식후 3분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식후에 이제 다 드시고 나서.
0: 이게 333이 뭐였죠? 우리가 333만 회였지? 이게 하루 3번?
1: 저도 가물가물한데 저희. 그러니까 그런 그 룰 자체를 만들기보다는.
0: 네.
1: 저희 치주과에서는 324라고.
0: 어떤 거요?
1: 하루에 3번 일을 사랑하자.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0: 324?
2: 아, 네. 324?
0: 네. 하루에 3번 일을 사랑하자.
1: 아, 네. 근데 3분 정도는 닦아야 된다는 거는 그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된 거라서 3분 정도 닦아주는 3분이 꽤 깁니다.
0: 길죠.
1: 노래 한 곡 틀어놓고 해서 3분도 꽤 길고 3번 뭐 해주시면 좋고 예 그렇게 해서 적어도 많이 해주시면 바로 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식사 후 바로 양치하는 거 좋다.
2: 근데 이분은 뭐 칫솔질도 하고 가글도 했는데 아직도 텁텁하다. 그거는 무슨 느낌일까요? 저는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 가글을 하면 막 완전히 껌이 막 한 타스가 들어간 것 같은 느낌 나잖아요.
0: 예.
2: 그런데 텁텁하다. 그럼 왜 그럴까요?
1: 네, 칫솔질 하고 가글까지도 했는데 이런 느낌이 들면 사실 칫솔질을 잘 안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2: 아, 네.
1: 말씀드린 대로 치간 칫솔, 치실 뭐 이런 걸 써야지만 완벽하게 치태가 제거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뭐

0: 있더라고요. 클리너가 따로 있어요. 샤워 전용 네,
1: 네,
0: 클리너.
1: 클리너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네. 쓰시면 좋고요. 저는 칫솔로도 써도 되고 칫솔 보통 뒷면에 네. 요즘에 칫솔 뒷면 자체가 오돌토돌해서 턴 네. 클리너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 아,
0: 오, 그런 제품이 있구나.
1: 예, 예, 예. 그것도 쓰셔도 되고 어떻게 되든 사실 혀는 마지막으로 그래 적어도 주무시기 전에는 혀를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0: 아, 근데 이거 혀 잘못 닦다가 여기저기서 막 양치하시면 그냥 막 하시는 분들 있어요. 예.
1: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0: 너무 깊숙이 찔러셔서 그런가?
1: 깊숙하긴 한데 그래도 예. 잘하시고 안 하시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0: 아, 그래요?
2: 네. 예. 예.
0: 뭐 일 나는 줄 알았어. 깜짝 놀랐네. 건희현마님이 마침 칫솔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양치질을 전동 칫솔로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그냥 뭐 그냥 칫솔을 쓰라고 하네요. 자, 잇몸에는 어느 것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 전동 칫솔을 쓰고 계시고
2: 저는 전동 칫솔 써요.
0: 아, 그러세요?
2: 네.
0: 예, 저는 일반 칫솔을 가지고 전동을 제가 스스로 진동을 손으로.
2: 아, 그렇군요.
0: 교수님께서는 어떤 칫솔 쓰고 계십니까?
1: 저는 다양하게 다 써봤죠.
0: 예, 다 써보셨죠?
1: 써봐야 예, 써봐야 되는. 지금은 예. 일반 칫솔 쓰는데
0: 지금 일반 칫솔 쓰고.
1: 사실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전동 칫솔을 저기 안 그래도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자, 써보셨냐고. 예.
0: 그 말씀을 저희가 광고 후에
1: 아, 네.
0: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저희 광고 계속 이야기 나누죠. 여기 여성시대입니다.
3: 오늘도 안전하게 가족 밀집 사고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리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탈출해야 합니다. 흐름을 따르되 가장자리를 향해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세요. 사방으로 둘러싸인 경우 직진보다는 대각선 방향이 이동이 용이합니다. 두 번째, 서 있는 경우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거나 팔짱을 껴 숨쉴 공간을 확보하세요. 팔짱을 끼기 어렵다면 가방 등 소지품으로 보호하세요. 세 번째,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를 벌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네 번째, 만약 넘어졌다면 바로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기 어렵다면 다리를 몸쪽으로 끌어당겨 웅크린 자세를 취해주세요. 그래야 가슴과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행동 요령 꼭 기억해주세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월요일 아침 여성시대 오늘 특별 편성입니다. 라디오 주치 잇몸 건강 특집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김영태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 광고 전에 교수님께서 한 가지 뭐 물어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일반 네. 칫솔, 전동 칫솔.
1: 전동 칫솔 사용하신다고 양희 선생님 네. 말씀하셨는데 혹시 처음에 사용할 때 어떠셨어요?
2: 저는 기억나세요? 썩 편했어요. 왜냐하면 치아 뒷면까지도 뭐 두루두루 그러고 잇몸 마사지도 할 수 있고
1: 전동
2: 예. 편했어요 저는. 네네.
1: 전동 칫솔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제일 큰 관리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보시면 전동 칫솔 진동이 있잖아요. 치약을 네. 묻혀서 진동을 하면 조금만 해도 머리가 울려요. 저도 많이 써봤는데 이런 저를 써보면 그래서 네.

0: 많이 한 것 같아요. 한 1분만 해도. 물론 이제 손 움직임 대신에 해주기 때문에 그 많은 부분을 보완해주긴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진동 때문에 기분 나빠서 못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 그래요.
0: 저희가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전동 칫솔하고 일반 칫솔하고는 거의 결국엔 같은 결과를 보여요. 근데 그 보통 이제 일반 칫솔 그런 실험을 할 때는 다 교육을 잘 시켜서 일반 칫솔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이제 손이 좀 불편하거나 이제 나이 들면 힘주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전동 칫솔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원래 3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전동 칫솔이니까 1분 이러지 않고 네. 충분히 적절히 잘 사용해주면 똑같이 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그렇군요.
0: 일반 칫솔도 좋죠.
3: 네. 33님이 저는 칫솔을 두 개 갖고 써요. 부드러운 것과 뻣뻣한 것. 오. 이 솔의 재질 따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셨어요.
0: 장단점이 있을 텐데 부드러운 것은 아무래도 치태가 제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3: 네.
0: 그 저희 치주과에서는 별로 권하고 있진 않고 또 뻣뻣한 것은 상처가 많이 나기 때문에 권하지 않고 해서 저는 살 때 무조건 보통모 사시라고 말씀드려요.
2: 보통모?
0: 네. 써 있습니다. 보통모. 그래서 네. 아주 시리거나 정말 잇몸이 많이 흔들려나 이런 안 좋은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냥 일반적인 보통모를 쓰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네.
2: 늘 그러니까 중간이 좋은 거.
0: 아, 네.
2: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점막 이야기 나눴는데 이런 질문도 왔습니다. 7860님.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에 얇은 막이 생기던데 그게 점막인가요? 아침에 그런 건 왜 생기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0: 세포가 계속 계속 생산이 되면서 재생이 되는데 입안의 점막 구조가 제일 빠른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입안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손으로 해보면은 이렇게 하얀색 그게 있는데 그 점막이고 이건 절대 치태나 뭐 이런 이상한 물질들이 아니니까 이것 때문에 오시는 분도 꽤 있거든요.
3: 네.
0: 그건 걱정 마시고 그냥 제거하시고 칫솔질 해주시면 됩니다.
3: 네. 네. 입안이 허는 건 줄 아는 경우도 있나 봐요.
2: 그렇지. 아침마다 나오니까. 허연 점막이 생기니까.
0: 입안이 헐면 이제 아프시니까 구내염하고 헷갈리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3: 네네.
0: 구내염하고는 다르고 아무래도 그거는 그냥 제거하시면 되고 구내염이 있을 경우에는 아무 통증도 있을 거고요. 뭐 칫솔질 하다가 이게 잘못해서 부딪히거나 네. 아니면 음식 먹다가 이제 찔리거나 이래서 구내염이 생기는데 구내염은 자연적으로 다 없어집니다. 다만 이제 입안을 깨끗이 하지 못하면 입안에 세균이 많다 보니까 상처가 오래 남거든요.
3: 네.
0: 그래서 아무래도 가글 같은 거를 좀 해주시면 가글하는 방법은 입안에 한 30초 정도 물고 있다가 그다음 뱉어내시고 1시간 동안 물로 헹궈내지 않아야 됩니다.
3: 아하.
0: 그 가글 성분들이 거기 점막에 남아서 이렇게 계속 유지되거든요.
3: 네.
0: 그 정도 해주고 이거 몇 번 해주면 이제 세균들이 어느 정도 점막 세균들은 좀 죽으니까
2: 네. 네,
0: 그래서 헐은 뭐 구내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빨리 나을 수 있습니다.
3: 네.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내용을 한윤아님이 질문해 오셨는데 유독 칫솔질 하다가 칫솔이 잇몸에 부딪혀 패이기도 하고 상처가 나서 고생한다. 너무 자주 이러거나 통증이 오래가면 치과에 가야 할까요? 건강한 칫솔질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게 이제 구내염이잖아요. 각을 하면 좋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0: 예, 구내염 가글도 좋고 당연히 이도 잘 닦으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세균이 많으면 그 상처가 낫질 않기 때문에 구내염이 오래 가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주 이상 간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병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죠. 이게 약을 바른다거나.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한 칫솔질 방법을 물어봐 주셨는데
2: 네.
0: 칫솔질 방법은 사실 저희 뭐 변형바스, 카터범 이렇게 해서 막 이름을 붙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보다는 다양한 방향으로 잘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2: 다양한 방향으로.
0: 예, 예. 예. 뭐 저희가 돌리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롤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돌리는 방법, 왔다 갔다 하는 방법, 뭐 이렇게 잇몸 그 틈 사이를 해주는 방법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인터넷에 많이 나와 유튜브에 나와 있는데요. 이 방법들 하나만 쓰시지 마시고 다양하게 쓴 다음에 그냥 우리가 막 하잖아요. 분노의 칫솔제.
2: 그래서 네. 어디선가 저 차인표 씨가 공개 사과를 하셨어요. 그거는 드라마의 설정일
3: 맞아,
2: 뿐이지
3: 맞아.
2: 그렇게 양치했다간 큰일 난다고.
0: 네. 네, 근데 저는 그것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돌리는 법으로는 힘이 안 들어가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손목이 아파요. 처음에 하시면. 그래서 이런 힘을 주는 방향, 이건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방법도 쓰고 돌리는 방법도 쓰고 해서 여러 방법을 써서
2: 네.
0: 치아를 깨끗하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하루에 3분 이상, 3번 이상 이거는 꼭 지켜주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3: 네. 네.
0: 저는 그래서 노래 틀어놓고 3분짜리 노래 틀어놓고

0: 넣고 끝날 때까지 하시고 드라마는 보지 말라고 하세요. 드라마는 보시면 물고 가만히 계세요.
1: 드라마까지 보기엔 너무 뭐. 그러니까
0: 3분 동안 드라마 보시면은 20분 했는데 왜 칫솔질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보통 안 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1: 드라마까지 그런 이제 노래 한 곡 정도. 네. 예. 짧은 곡으로 하나 하면 딱 좋겠다.
2: 네. 네.
1: 예. 다양한 방향으로 강약 조절 잘 해가시면서 양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칫솔 방법 살펴봤고요. 그 친구죠. 치약에 관한 질문도 많습니다. 먼저 오상성님이 잇몸을 튼튼히 하려고 양치를 한 다음에 주겸을 넣은 물로 가글을 하는데요. 양치하면 피가 나올 때가 있어서 스케일링도 받았습니다. 스케일링을 1년에 한 번만 해도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됩니까?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일단 가글을 하시는데 주겸 넣은 물로 가글을 하신다.
2: 그러니까 소금물이죠. 예, 되면. 예. 네.
1: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0: 소금을 써서 좋다고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네. 한 번은 논문들을 정말 쭉 찾아본 적이 없어요. 네. 있어요. 근데 네.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금을 쓰면 좋다 이런 거 뭐 당연히 뭐 삼투압이나 이런 거에서 좋을 수 있고 그다음에 소금물에 오래 쟁여놓으면 세균이 죽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가 가글하고 칫솔질하는 데는 크게 효과가 없고요.
1: 네.
0: 스케일링 기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건강하신 분은 1년에 한 번 보험도 되잖아요.
2: 네.
0: 보험이 돼서 그거 받으시면 되는데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저희는 3개월에 한 번씩 받으시라고 해요. 오. 1년에 4번.
2: 네. 네.
0: 그러니까 잇몸이 안 좋아서 치주세균들의 이제 약하신 분들 그런 네. 분들은 1년에 3번, 4번 이렇게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1: 스케일링을요?
0: 네, 스케일링 자주 해야죠.
1: 그래요? 한번 가면 막 이 사이가 뻥 뚫려 있는 것 같던데 막.
0: 그건 치석으로 막혀서 그렇습니다. 그걸 뚫어서 그렇고 그게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런 느낌에.
2: 아, 그렇군요.
1: 아 그리고 저 간혹 사우나 가면 특히 남탕은 뭐 전 남탕만 갑니다만 기껏 치약 옆에 소금통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어르신들 보면 그 소금을 이렇게 칫솔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막 그걸로 양치하고 막 이러시는데 그거는 짜기도 짜고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0: 근데 소금에 뭐 항염 성분이 있긴 하니까요. 그거에 예. 효과가 있었을 수는 있지만 요즘 나오는 치약들의 성분이 훨씬 좋기 때문에
1: 네.
0: 그 치약을 굳이 쓰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른 칫솔질법 사용하면서 치석 치태 네. 이게 치석은 제거 못하죠. 칫솔질로는 그래서. 치과에 주기적으로 가셔서 치석 네. 제거하시고 치태는 집안에서 열심히
2: 네.
0: 예, 올바른 칫솔법으로 제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네. 주기적으로 스케일링 받으셔라.
2: 네.
1: 예. 스케일링을 그래도 1년에 막 서너 번 받는 것도 괜찮다고 하시니.
0: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꼭 필요합니다.
1: 예,
0: 1개월에 한번 받으라는 가이드라인도 분명히 있긴 한데 그런 네. 경우 물이 너무 못 하시는 경우에 그럴 수 있지만 정말 안 좋으신 분들은 대부분 3개월에서 시작합니다.
2: 그렇군요.
1: 오히려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일수록 그렇게 계속 해야 되는군요. 한번 하고 나면 뭐 피도 나오고 시리고 아픈데.
2: 싫지. 정말 예. 하기 싫어요.
1: 자, 그렇게 또 잇몸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김명애님. 10여 년 전에 이를 뽑고 금니발을 심었는데 요즘 그 자리에 칫솔질을 하면 잇몸이 시리네요. 치과에 가도 이상은 없다는데 왜 잇몸이 시릴까요? 그리고 치약도 한 가지만 쓰면 내성이 생긴다고 바꿔가며 쓰는 게 좋다는데 시린이 치약, 잇몸 예방 치약, 치석 치약을 한 달씩 바꿔가며 쓰는 게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0: 금이빨을 심을 수가 없지 않나요? 아마 금이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1: 네네.
0: 네. 금이를 해놓으셨는데 그 금니를 해놓을 때 보통 신경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 할 경우에 금니를 씌워놓고 아래쪽 잇몸이 이제 조금 내려가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조금씩 내려가거든요. 그런 퇴축이 있으면 이가 시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꼭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건 아니고 자연적으로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치과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상이 네. 없는데 시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능성 치약을 쓰는 게 좋습니다.
2: 네.
0: 잇몸이 시리다고 하셨으니까 시린이 치약 이렇게 쓰시면 되고 한 가지만 쓰면 내성이 생기지 않아요. 이거는 아, 네. 예, 항생제가 아니어서 내성을 생기는 약은 아니고
1: 예.
0: 이 치약에 들어있는 약들 성분들이 그쪽에 계속 치아에 작용하거나 잇몸에 작용하기 때문에 시린이 치약, 뭐 잇몸 예방 치약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가 다 다를 때까지 그것만 쓰시는 게 좋아요. 한 번 딱 예. 사시면 보통 한 달 정도는 쓰죠. 한 달 남짓 쓸 텐데 적어도 저는 오히려 2, 3주 이상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 시즌 예치약은 뭐 여기서

0: 썼다 저기서 딴 거 딴 치약 쓰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치약 종류는 한 종류를 끝까지 다 써주시고 이게 증상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 다른 치약으로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1: 아 네. 그렇군요.
2: 네. 그러니까 치약 하나를 사면 그거 다 쓸 때까지는 그냥 쭉 쓰시는 게 제일 좋네요.
0: 네.
2: 그렇죠.
0: 네. 그리고 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치과의사라고 그래도 상담하는 게 좋은 게 이게 시린다고 해서 여기는 이분은 좀 그래도 치과에서 괜찮다는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1: 네, 네. 네.
0: 근데 실제로 이가 썩었는데 이걸로 시린이로 해결하면 안 되잖아요. 이가 그렇죠, 썩었어요. 시린 그렇죠. 이유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잇몸질환 치약도 이게 잇몸질환이 있는데 그걸로 해결할 수 없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치과에서 상담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2: 지속적으로. 네. 그리고 뭐 치약에 내성은 없다.
0: 내성은 없습니다.
2: 예예. 예. 이어서 잇몸이 주저앉아서 아프다는 분도 계십니다. 김슬빈님. 잇몸병도 유전인가요? 어머니가 잇몸이 좋지 않아서 고생하셨는데 저도 40대 초반인데 잇몸이 많이 주저앉고 치아 뿌리가 보일 정도입니다. 주변에선 양치를 강하게 해서 그렇다는데 저보다 심하게 하루 6번 넘게 양치질 하는 남편은 잇몸이 건강하거든요. 근데 저는 치아가 시리고 아프며 사이 간격도 벌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약간 유전 있지 않아요? 잇몸?
0: 유전 있습니다.
2: 치아 건강도 있는 것 같던데.
1: 있어요.
0: 네, 잇몸 질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세균일 거고요. 치석치태 같은. 그거 네. 관리가 안 되면 그거고. 그 치석치태가에 대응하는 몸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예. 몸이 유전적으로 만약에 그 세균들에게 저항을 잘 못하면 쉽게 잇몸 질환이 걸립니다.
1: 네.
0: 근데 이분은 네. 들어보니까 남편만 그러지 않고 본인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치사하시죠?
1: 네네네.
0: 그래서 잇몸 건강하신 것 같아요.
2: 아 그래요? 네, 건강하신 네, 것 같아요.
0: 건강하시고 많이 주저앉았다고 하는데 40대면 네. 사실 잇몸이 살짝 내려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 네.
0: 그리고 칫솔질을 많이 하면 이가 파여서 더 내려간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1: 네.
0: 파인 거는 이제 잇몸을 올리기도 하고 이제 잇몸 이식 같은 걸 하기도 하고, 예 아니면은 이 파인 부분만 떼우기도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자체가 시리고 뭐 이 간격 벌어지고 이거는 분명히 치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환이 있으셨으면 이거보다 더 많은 증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유전이라고 해서 모든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관리를 아예 못하셨어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꼭 유전이니까 나는 안 좋을 거야 그냥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유전이지만 내가 관리를 해서 잘 되면 잘 될 수 있구나. 물론 유전이 안 좋아도 관리 잘 되시는 분 많거든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생각하셔서 관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6번 이상 하신 분 여기 나왔네요.
1: 네.
2: 오히려 남편분이 문제 아닙니까?
0: 너무
2: 네,
0: 많이
2: 너무
0: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많이 파이고 아마 이를 떼우는 일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6번은 과한 거죠?
2: 예. 그래서 뭐 여전히 잇몸은 건강하시다고 하니 조금만 줄여보시죠, 남편분은.
1: 자.
2: 예.
1: 김인호님의 질문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 전에 어금니 부분이 양치질을 심하게 문질러서 잇몸도 드러나고 이도 시려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담배도 피우고 탄산음료를 자주 마시는데 빨대를 이용해서 마시면 잇몸과 치아에 도움이 될까요? 양치질할 때 잇몸 부분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그러셨어요. 안 먹겠다는 말씀 안 하시네. 탄산음료.
2: 그러니까 네. 탄산음료를 그러니까 치아에 안 닿게 빨대로 좀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저 이런 얘기 들어본 것 같은데요.
0: 저도 예. 일리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예, 사연 보니까 이거 일리 있겠는데 근데 저희 연구에 의하면
2: 예.
0: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1: 네.
0: 빨대 먹는다고 해서 뭐 네. 저기 충치가 덜 생기거나 잇몸 질환이 덜 생기거나 이런 건 없고요.
2: 어허.
0: 말씀하신 또 이 담배는 담배. 영향이 있죠. 담배는 정말 안 좋죠.
1: 네.
0: 그 자체 유해 성분도 문제고요. 담배를 피면 혈관이 수축해. 그 잇몸 점막들이 확 수축을 해서
2: 네.
0: 염증이 확 줄어요. 근데 염증이 줄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네. 얘기할 수 있는데 염증을 잘 생각해 보시면 염증은 세균이 밖에서 왔을 때의 그 저희 몸의 방어기전이란 말이에요.
1: 네.
0: 그래서 적당하게 너무 과한 염증을 없애는 게 중요한 거지 어느 정도 염증이 있어서 그걸 방어해 줘야 되거든요. 세균에 대한.
2: 오.
0: 네. 그래서 면역 억제제 드시는 분들은 저기 세균 감염 위험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면역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잇몸 질환이 많이 진행이 돼서 나중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아하, 그렇군요.
0: 담배는 저희가 항상 연구를 하면 담배는 나와요. 이 요인으로
1: 네.
0: 잇몸 질환에 대해서.
1: 네. 네.
2: 그러니까 빨대

0: 효과는 없다. 크게 없다. 네. 하지만 탄산음료나 담배는 그냥 줄여야 된다. 네. 예, 안 좋다. 네. 네. 라고 말씀을 주시네요.
1: 오늘 양치질 할 때 잇몸 부분 또 이 질문 하셨는데, 양치질 잇몸 해주시면 뭐 혈액순환이 좋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 크게 관련은 없다고 돼 있어요.
2: 아, 네. 네.
1: 그래서 해주면 사실 나쁠 건 없다고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로 인해서 뭐 과학적으로 뭐 유의하게 좋다 뭐 이런 게 없다 뿐이지, 저는 그 부분도, 그리고 이하고 잇몸 틈 사이를 생각해보면 거기가 제일 치태가 많이 생기는 부위인데, 거기를 생각하면 당연히 잇몸 부분도 닦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네. 네.
0: 전 양치할 때 그걸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이 사이에 또 잇몸도 있으니까 그 양치 그 칫솔을 이렇게 갖다 대고 그냥 위아래로 흔드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비비듯이
2: 아, 예.
0: 비비듯이 그 사이에 껴서 이렇게 빼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1: 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바스법인데
0: 네. 예,
1: 진동을 줘서 그 다음에 아래로 롤법으로 이렇게 내리는 그 법이 사실 잇몸 질환 있으신 분의 가장 필요한 수치법이거든요.
2: 네. 뭐
1: 정말 제대로 배우셨는데.
0: 네, 그러니까 딱 갖다 대서 약간 문지르듯 이 잇몸 사이에 내 칫솔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싹싹 이렇게 빼면 시원하기도 하고 괜찮아요.
1: 네. 예. 네, 그 방법 써주면 사실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쓰기까지 사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도달해야 되는 그 깨끗하게 함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처음에 시작하는 건 칫솔질 횟수를 늘리고 양을 늘리고 그 다음에. 아, 그래도 관리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스케일링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점점점 개선해 나가는 과정 중에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관리 못 하시는 분한테 그 변형과 수법을 해야 된다 하면 하시다가 에잇 하고 그냥 안 하시거든요. 아까 말한 손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되게 힘들어요, 그 방법은. 힘이 좋으셔서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건가?
2: 잇몸 관리의 중요성을 새삼 느낄 때가 있어요. 바로 임플란트 할 때.
0: 아.
2: 정미희 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0: 네.
2: 저는 임플란트를 5개 했습니다. 2개는 잇몸이 튼튼해서 바로 했는데 3개는 뼈 이식을 받아서 했답니다. 그런데 요즘 거울을 보면 이와 잇몸 사이가 자꾸 파여져 가는 게 보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치과 가서 치석 제거도 하고 불소 처리도 하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잇몸이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게 유지될까요? 양치할 때마다 칫솔로 잇몸도 한 번씩 문질러서 닦아주면 좋다는데 어떤가요? 좀 전에 말씀하시는 거하고 좀
1: 네, 비슷하네요.
2: 비슷하죠, 네.
1: 잇몸도 같이 문질러야지 그 틈 사이가 되는 것 때문에 아까 네네. 말씀하신 그 변형 바스법도 다 적용이 되니까
2: 그렇죠.
1: 그렇게 하시면 네. 되는데
2: 네.
1: 임플란트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임플란트도
2: 아,
1: 마찬가지로 잇몸에 박혀있는 형태고 그 주위에 틈 사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로세균이 들어가거든요. 이하, 그러니까 잇몸과 임플란트 사이, 이하, 잇몸과 이 사이에 들어가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 틈 사이를 닦아주는 게 중요하고요. 임플란트는 치아랑 다르게 그 이 적이 없죠. 그 면역 체계가 좀 적죠. 원래는 네. 치아하고 잇몸 사이에 붙어 있을 때는 뭐 치주 인대라든가 그런 뼈 구조 자체가 조금 더 있어요. 구조 자체가. 근데 그게 빠지고 뼈에 직접 박히는 형태이기 때문에
2: 네.
1: 면역이 좀 더 약하기 때문에 더 관리를 많이 하셔야 되고 치과를 더 자주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그렇군요.
0: 자. 참 아, 새삼이 잇몸의 중요성.
2: 그렇죠? 네. 아주
0: 네.
2: 새삼 배우고 있습니다.
0: 네.
2: 마지막으로 아주 특이 체질을 가진 분의 사연도 보입니다. 이은정님, 50대 당당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치과에서 들은 말이 영구치가 없고 유치를 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는 특이 케이스입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금니 유치를 덮어 씌워가며 쓰는데 몸이 피곤하면 잇몸이 붓고 피가 납니다. 영구치가 없는 경우엔 없는 경우는 왜 생기는지 치아 상태가 턱 관절에도 영향을 주는지 사전 관리법이 궁금합니다. 아주 짧은 답변 부탁합니다. 아, 시간 때문에요.
1: 네. 네. 그 유치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영구치가 원래 어린애들은 영구치가 있어서 영구치가 밀어져서 유치가 나와야 되거든요.
2: 네.
1: 근데 영구치가 선천적으로 결손되는 경우가 있어요. 선천적으로 없는 경우에 유치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제 원래 뿌리를 녹이면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뿌리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영구치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쓰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유치니까 오래 썼잖아요. 그리고 원래 뿌리도 약하기 때문에 좀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만약 괜찮다면 나중에 문제되는 것 차치해두더라도 그냥 괜찮으시니까 계속 관리하시면 됩니다.
0: 네. 네. 네. 아, 오늘 신기한 사례까지 정말 다 알아봤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일상병원 치주과의 김영택 교수님과 함께 잇몸 고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1: 오늘 요즘에. 말씀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7: 백조 싱크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7: 큐레 큐레

0: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골뱅이
0: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스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넘치던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0: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0: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4: 영월이래요.
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4: 영월이래요.
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5: 라디오 주치 잇몸 건강 특집 함께 하셨고요. 오늘 상담 받으신 분들 포함해서 총 20분께 잇몸 치약 파로돈탁스 보내드릴게요.
6: 네, 받으실 분들의 명단은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 올려두겠습니다. 오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 2017님, 아, 치간칫솔은 양치 전에 오늘 처음 알았어요.
6: 빨대는 소용없다는 것도 배우셨고요. 양치는 3분씩 넉넉한 시간으로 충분히 잘하자 배웠습니다.
5: 예, 노래 한 곡 딱 틀어놓고 하시면 딱 좋겠네요.
6: 네, 짧은 노래.
5: 예,
6: 네.
5: 그리고도 질문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아쉽죠. 다시 모셔달라는 요청 많아서 또 자리 마련해 보겠습니다.
6: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화사하게 꽃을 피운 꽃나무 한 그루가 보입니다. 초봄만 해도 삐죽 솟아있던 가지가

0: 흐드러진 꽃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아래로 기울어져 있었는데요. 그 순간에 대해 정원사 김민호 씨가 자신의 책에 적어뒀습니다. 꽃꽃할 때는 젊음의 활기가 돋보였고 꽃을 돌보느라 늘어진 가지에는 책임의 무게를 지는 듯한 성숙함이 들어있다. 나무와 사람이 다를 것 없죠. 어딘가 구부러지고 휘어진 것은 삶의 무게를 힘껏 버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약한 게 아니라 강하다는 뜻이죠.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3: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 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 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 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 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 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 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4: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5: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4: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6: MBC,
7: MBC,
8: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4: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이라 제일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진액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정세로 인한 유가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를 최대한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브라질 현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중동 지역 상황이 다시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술렁이고 있다며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내 정유사들의 담합 행위를 언급하며 모두가 힘든 시기를 악용해서 불법적 돈벌이에 나서는 행태 역시 확실하게 단죄해야 한다며 당국이 시장 교란 행위 단속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오늘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의

씨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북한의 핵 능력은 순간의 정체도 없이 부단히 갱신될 것이라고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주장했습니다. 김 부장은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 의장 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한 데 대해 가장 엄정한 수사적 표현으로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부장은 이어 핵 억제력은 국가 주권의 궁극적인 방패이며 국권 수호의 최고의 담보라면서 핵 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위치는 불가역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6.3 지방선거 소청 사건들에 대한 첫 심의기일을 엽니다. 선관위는 시도지사, 비례대표 시도의원, 교육감 선거 분야에서 접수된 소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합니다. 특히 오늘 심리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직접 참석해 변론에 나설 예정입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선거 소청을 낸 7개 지역 가운데 중앙선관위 관할인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선거에서 드러난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을 맞아 북한의 국립묘지에 해당하는 묘역들을 참배하며 충성심을 고취하고 중국과의 친선관계도 부각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6.25전쟁에 참전해 공적을 세운 북한군이 묻힌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와 함께 항일발치산과 독립운동가 묘지인 대성산역 열사릉,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릉원 등을 찾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리설주 여사와 함께 김 위원장의 딸 주혜가 동행한 모습을 공개했는데 김주혜가 공식 행사에 나온 건 지난달 4일 강건호 항해시험 참관 이후 52일 만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주 런던에서 공개한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모델들의 차전 판매를 내일부터 진행합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폴드 8 울트라와 폴드 8 플립 8 등 폴더블폰 신제품 3종류를 메모리와 저장 용량에 따라 최저 193만 6천원에서 최고 345만 1,800원에 내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삼성스토어와 삼성닷컴 등을 통해 사전 판매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부지방의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 북부 지역에 늦은 새벽부터 저녁 사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 10에서 50mm, 강원 내륙 산지 10에서 60mm, 강원 북부 동해안과 충북 북부는 5에서 20mm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뉴스에서 종종 들리는 소식 가운데 유독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지구와 닮은 외계 행성을 발견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최근에도 지구에서 약 49광년 떨어진 곳에서 생명체가 살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행성이 발견돼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이라고 판단하는 걸까요? 그리고 지구와 닮은 또 다른 행성은 정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에서는 세종대학교 지웅배 교수와 함께 제2의 지구는 정말 존재할 수 있는지 외계 행성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들 풀어보겠습니다. 7월 20

0: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백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백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백.
1: 하루 한 번 데이백. 30다 데이백.
2: 건강기능식품.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0: 플렉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은 별을 사랑하는 천문학자 세종대학교 지웅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우주먼지 네. 지웅배입니다.
1: 네, 오늘은 평소에도 많은 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상상해봤을 법한 주제를 골라봤어요. 제2의 지구라는 주제로 저희가 제목을 달아봤는데 혹시 다른 행성에 사는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지 교수님은?
2: 그럼요. 너무나 가보고 싶고 또 어떤 풍경일지 너무 궁금하죠. 제가 사실 또 며칠 전에 네. 몽골을 여행을 하고 왔거든요. 네.
1: 며칠 전에 또 다녀오셨어요?
2: 네. 벌써 그 여권을 딱 펼쳤는데 네. 그 몽골 출입국 도장이 4쌍 찍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뿌듯했습니다.
1: 작년에도 다녀오셨다고 제가 네. 들었던 것 같은데.
2: 그래서 총 지금까지 그러니까 4번을 갔다 왔는데 네. 제가 그 이유가 이 지구만 해도 우리가 꼭 보고 가야 할 정도로 너무 아름답고 생경한 풍경이 너무나 많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도시에 살아가니까 근데 끝없이 펼쳐진 초원이나 울퉁불퉁한 바위, 사막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지구도 이렇게 하나의 행성에서도 네. 풍경이 다채로운데 아예 다른 지질학적, 생물학적 역사를 갖고 살아왔을 다른 행성들은 또 얼마나 다를까, 거기에 가면 이것보다 더 새로운 느낌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좀 호기심이 들더라고요.
1: 아, 저는 몽골을 자주 가신다 그래서 네. 거기는 별이 워낙 잘 보인다고 하길래 네. 별을 보러 거기까지 가시는구나 했는데 별 외에도 지구의 지형 같은 것들도 보면서 감탄을 느끼시는 거군요.
2: 그렇죠. 물론 저는 이제 지질학자들과 달리 아는 건 없지만 그냥 너무 멋있어요.
1: 맞아요.
2: 네,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풍경이 만들어졌을까 이게 상상이 안 가거든요.
1: 자연은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굉장히 경이로움을 다시금 느끼게 하는
2: 네,
1: 힘이
2: 맞습니다.
1: 있는 것 같아요.
2: 네. 네.
1: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제2의 지구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과학자들이 지구에서 49광년 떨어진 곳에서 생명체가 살 가능성이 있는 외계 행성을 발견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그게 또 신문에 이렇게 여러 군데 나오면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연구가 하버드대를 주축으로 해서 한 공동연구라고 하더라고요.
2: 네.
1: 주로 이제 천문학자들이 연구한 것들을 보면 공동연구가 많던데 공동연구가 많은 이유는 뭘까요?
2: 일단 저는 천문학계 말고도 네. 요즘 대부분의 과학 분야는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네. 일단 연구자들이 한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학생 때 대학원 때 공부를 하다가 또 여기저기 세계 곳곳의 연구 기관으로 또 이제 흩어지게 되죠. 그러면 그 과거에 나랑 같이 일했던 그 친구 동료들하고 예. 비록 지금은 직장이 다르지만 또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기술 어떤 데이터들 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기술과 데이터들 이런 걸 서로 공유하면서 함께 연구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1: 네.
2: 그리고 또 천문학 분야 자체가 워낙에 방대한 데이터를 뻥 뚫린 우주에서 얻어서 연구하는 그 학문이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힘을 모으자. 약간 이런 습성이 좀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봤던 그 만화처럼 지구인들아 모두 힘을 모아줘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네. 이제 하나 둘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연구하는

0: 하는 그런 스타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1: 우주를 향할 때는 지구인들은 힘을 모아야 될 것 같긴 합니다.
0: 네.
1: 이번 연구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뭔가요?
0: 이제 우리가 사실 외계 행성을 발견했다 자체는 이제 그렇게 새로운 뉴스가 아니게 되었어요. 벌써 불과 한 10년 전 정도까지만 해도 예. 외계 행성 하나 발견만 해도 난리가 났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는 뭐 알고 있는 외계 행성 수만 6천 개를 넘었고 후보들까지 하면 거의 만 개, 2만 개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1: 그러니까 예전에는 밝게 빛나는 별들만 많이 네. 이제 발견이 됐다면 이제 외계 행성은 몇천 개씩이나 이제 발견이 되는 정도로 왔다.
0: 맞습니다.
1: 네.
0: 물론 외계행성을 발견하는 그 과정은 굉장히 까다롭고 여전히 어렵지만 네. 외계행성의 존재 자체는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더 이상 새로울 게 없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이번에 발견된 그 확인된 이 행성은 일단 원래 알고 있었던 LHS-1140B라고 하는 외계행성인데
1: 네.
0: 얘는 아마도 우리 지구보다 한 5배에서 3배 정도 무거운 암석행성 정도이지 않을까? 그래서 암석도 있고 또 물도 있고 그래서 지구와 굉장히 유사한 조건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후보 행성 중에 하나입니다.
1: 예.
0: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 행성이 온도가 적당하고 암석도 있고 바다도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기가 없다면
1: 네.
0: 그러면 거기에 생명체를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동안 많은 또 천문학자들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암석형 행성들 중에 혹시 대기도 있나? 여튼 어떤 대기권 같은 게 있나 이런 거를 추가로 검증해 나가는 지금 과정에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암석 행성이면서 지구를 닮았고 동시에 대기까지 확인된 사례는 없었어요.
1: 네.
0: 근데 이번에 이제 발표된 논문을 보면 이 LHS-1140B라고 하는 외계행성은 그 3박자가 모두 해당한다. 그래서 굉장히 유력한 곳일 수도 있다라는 이제 주목을 받게 된 거죠.
1: 그럼 외계행성을 보고 생명체가 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암석형 행성이냐 첫
0: 네.
1: 번째, 두 번째 물이 존재할 수 있느냐,
0: 네.
1: 세 번째 대기가 있느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0: 네.
1: 거예요?
0: 그렇죠.
1: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진 행성으로 이제 확인이 된 거고요.
0: 그렇죠. 사실 우리 지구에도 총 네 가지 시스템이 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1: 네.
0: 암석권, 일단 바다로 되어 있는 수권.
1: 네.
0: 이제 수권은 뭐 지하수, 바다 다 포함하는 개념이죠.
1: 예.
0: 그리고 대기권, 마지막으로 생명권.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생명이 살려면 나머지 암석과 물과 그리고 대기가 서로 상호작용하고 화학 반응을 하는 그런 무대가 일단 펼쳐져 있어야 합니다.
1: 아, 요 세 가지가 있어야 생명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 생명권 까지 한 가지 추가가 돼서 네 가지가 확보가 되는 거죠.
0: 맞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발견된 이 행성은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확인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이 조건을 잘 갖춘 걸로 보고 계실까요?
0: 일단 이 행성이 그 질량은 지구보다 좀 커 보여요. 그래서 반지름은 지구의 한 1.5배 정도 되는 조금 더 큰 사이즈인 것 같고
1: 네.
0: 그리고 질량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의 한 3배, 5배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물론 100% 확실하진 않지만 다소 덩치가 큰 암석 행성일 수도 있고
1: 네.
0: 또는 우리가 미니 해왕성이라고 해서 가스 행성이긴 한데 중심에 암석 코어가 있고 핵이 있고
1: 네.
0: 주변에 이제 두꺼운 바다 혹은 대기로 덮여 있는 그런 행성일 가능성도 없진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것도 추가 분석은 해야 하지만
1: 네.
0: 이제 암석 행성이길 바라는 사람의 기대로 보면 이제 암석 행성인데다가 또 주변에 최근 헬륨 굉장히 안정된 헬륨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대기의 존재가 확인이 되었어요.
1: 헬륨이요.
0: 네. 네.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는 그 이전의 관측에서 뭐 미량의 수증기가 검출되기도 하고 혹시 또 두꺼운 대기권이 있지 않을까 이런 그 감질나는 데이터들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지상 망원경으로 새롭게 그 적외선 관측을 해보니까 헬륨이 좀 두텁게 대기권에 넓게 퍼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되게 재미있는 게 이 행성이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떻게 보냐면 뒤에 별이 있고
1: 네.
0: 그 중심 별이 있고 그 앞으로 행성이 싹 가리고 지나갈 때 별빛이 어두워지는 그 트랜짓이라고 하는 현상을 통해서 행성을 보통 보거든요.
1: 아, 그러니까 저 멀리에 밝게 빛나는 별,
0: 네.
1: 스스로 빛나는 항성, 별이
0: 네,
1: 있다고 하면 그걸 전구라고 했을 때
0: 네네.
1: 전구 앞을 예를 들어서
0: 날파리 하나가
1: 이렇게 살짝 가리고 지나갔다.
0: 네.
1: 그러니까 행성들은 그 별 주위를 도니까
0: 맞아요.
1: 계속 가릴 거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0: 맞습니다.
1: 예. 그러면 날파리가 뺑글뺑글 돈다고 했을 때 가리고 지나가는 그 시점을 빛을 확인하고 네. 가리지 않았을 때를 확인하는 거예요.
0: 어, 맞아요. 네. 그러면 뭔가 가리고 지나간다. 심지어 규칙적으로 가리고 지나간다. 그래서 별빛의 밝기가 규칙적으로

0: 쪽으로 어두워진다. 네. 그러면 이제 저기 행성이 있구나를 알 수 있는데.
1: 있구나. 네.
0: 근데 또 그걸 잘 노리면 만약에 그 파리가 네. 아무것도 없이 그냥 파리 몸뚱이만 있다면 네네. 그러면 그냥 깨끗하게 별빛은 계속 어두워질 거고 별다른 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파리 주변에 어떤 독특한 기체로 덮여 있는 아우라 같은 게 만약에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1: 네, 주변에 이렇게 어떤
0: 그 기체 덩어리가 대기권
1: 순선같이 이렇게
0: 네, 네. 덮여 있다고 생각을 하면 네. 그러면 이제 그 파리의 몸뚱이 말고도 그 기체를 통과한 전구의 빛도 보게 되겠죠.
1: 네네.
0: 그래서 그 통과한 빛은 그 기체 성분에 의해서 약간 스펙트럼의 흔적이 남습니다.
1: 예.
0: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대기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되게 재미있던 게 네. 단순히 행성 주변에 동그랗게 낮게 깔린 대기권만 있는 게 아니라 예. 행성이 싹 지나가면서 그 뒤로 길쭉하게 계속 가스 꼬리 같은 게 남아있어요.
1: 아, 지나간 흔적 같이.
0: 네, 마치 예. 혜성처럼.
1: 예.
0: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그 계속 행성 자체가 뭔가 대기를 내뿜고 있고 멀리까지 퍼뜨리고 있고 그게 이제 빠르게 돌고 있는 행성 뒤에 뒷공무니를 쫓아가면서 약간 혜성의 꼬리처럼 좀 퍼져 남아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1: 그러면 혹시 우주에서 네. 지구를 바라본다고 했을 때 지구와 태양을 다른 외계 행성에서요. 그러면 지구가 태양 앞을 이렇게 지나갈 때에도 그런 꼬리 같은 네, 대기의 흔적 같은 것들이 보일까요?
0: 네,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뭐 멀리 안 가서 네. 아폴로 미션 정도만 해도 달에서도 이제 지구를 다양한 필터 파장으로 관측한 사진들이 있거든요.
1: 네.
0: 근데 보면은 지구도 대기권들 상층부로 가면 네. 우주 공간으로 일부 새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마치 혜성처럼 이제 대기권들이 약간 그 바깥으로 흘러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게 빛이 어쨌든 앞으로 지나가는 행성이 그 별빛을 가리느냐
0: 네.
1: 그리고 대기를 통과한 빛이 또 어떻게 주파수가 또 다른 게
0: 네.
1: 확인이 되느냐 그 흔적이 남느냐
0: 네, 네.
1: 이걸 가지고 대기가 있는지까지 확인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세 가지 암석형이냐 물이냐 대기냐 요거 세 가지 조건을 가져야 이제 생명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행성이라고 하셨잖아요. 첫 번째로 왜 암석형이어야 될까요? 우리가 암석형과 가스형 행성이 있다고는 네. 알고 있는데 가스형에서는 생물이 살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걸까요? 천문학자들은?
0: 그렇죠. 아무래도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해보면 목성이나 토성 같은 가스 행성들은 일단 발을 디딜 땅이 없잖아요.
1: 아, 디딜 땅이 없다.
0: 그러면 뭔가 생명체들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뭐 식물이 자란다거나 또 그 위에 동물이 자라난다거나 하는 개념 자체가
1: 네.
0: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사실 예전에 칼 세이건 같은 천문학자들은
1: 네.
0: 목성에서도 좀 극적인 생명체를 상상한 적은 있어요.
1: 막 부유해가지고 떠다니는.
0: 맞아요.
1: 떠다니는.
0: 약간 에어로졸 형태로
1: 네.
0: 정말 미생물 수준의 작은 친구들이 미세먼지처럼
1: 네.
0: 그 목성의 구름 속에 강력한 부력의 힘으로 둥둥 떠다니는 이제 그런 생명체를 뭐 상상은 해본 적은 있지만 사실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거든요.
1: 네.
0: 그래서 당연히 땅이 있어야 그 아래 뿌리를 내리고 어떤 영양분을 골고루 흡수하고 또 땅과 하늘에 오고 가는 그런 생명활동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1: 네.
0: 기본적으로 암석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1: 네. 그럼 또 두 번째는요. 왜 물이 꼭 있어야 될까요? 물 말고 다른 액체?
0: 네.
1: 뭐 이런 것들을 생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뭐 예를 들면 에탄올, 메탄올, 알코올로 가득 찬
1: 예.
0: 정말 애주가 분들은 너무 행복해 하실 만한 그런 행성도 생각해 볼 수 있죠.
1: 네.
0: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고체나 기체만으로는 생명활동이 어려울 거예요. 당연히 액체가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고체는 운동성이 없고 너무 느리고
1: 네.
0: 기체는 너무 부피가 커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영양분을 옮기고 노폐물을 옮기고 하는 어떤 윤활류.
1: 우리 몸 내에서도 피가 액체인 것처럼.
0: 맞아요. 그런 게 필요하겠죠.
1: 네.
0: 액체가 필요할 텐데 그러면 하필 왜 그 액체가 물이어야 할까를 따져보면 사실 여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많이 갖거든요. 그 물이 있어야 한다는 관점 자체가 지구에서 생명체를 보고 생각한 고정관념 아니냐라고
1: 예.
0: 많이 비판을 하세요.
1: 맞아요.
0: 근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물은 H2O,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로 이루어진 꽤 간단한 분자인데
1: 단순하죠.
0: 맞아요.
1: 네.
0: 근데 우주에서 어떤 화학 원소가 제일 많은지 그 비율을 따져보면 일단 압도적으로 75% 가장 많은 게 수소입니다.
1: 예.
0: 그리고 그 나머지 25% 대부분은 사실 수소 다음으로 단순한 헬륨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엄청 외웠던

안전하게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Radio.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3: 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천문학자 지웅배 교수와 함께 제2의 지구 외계 행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에서 앞서서 생명체가 살 가능성이 있는 외계 행성의 조건을 여쭤봤는데 암석형 행성, 그다음에 물이 있어야 된다, 대기가 존재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연구진이 이 행성의 대기가 30억 년 이상 유지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첫 번째로 궁금한 거는 대기가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됐다는 거잖아요. 이 사실이 왜 중요한 건지, 왜 생명체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4: 일단 두 가지 관점인데요. 하나는 만약에 대기가 설령 잠깐 있었다 하더라도 네. 금방 뭐 예를 들어 중심 별의 항성풍, 별의 폭발, 별이 불어내는 에너지의 바람 때문에 네. 마치 지금의 화성처럼 대기가 다 벗겨져 날아갔다면 그러면 지금 화성에 살아있는 생명체를 찾기 어렵듯이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털을 잡고 진화하는 생명체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3: 이게 우리도 태양풍이라는 게 엄청 크게 분다면서요?
4: 맞아요.
3: 근데 지구의 대기가 그거를 뭐지? 자기장이 막아준다. 저는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4: 네.
3: 예, 그런 조건이 없으면 대기가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4: 그렇죠. 사실 태양계도 아니고 다른 별 주변을 도는 그 먼 행성에 대해서 네. 그 행성에 자기장도 있을지 없을지를 찾는 건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거의 지금 방법은 없거든요.
3: 아, 우리가 빛으로만 그걸 그렇죠. 뭐 별의 뭐 행태, 네. 형태나 이런 것들을 관측하기 때문에
4: 맞습니다.
3: 자기장까지는 볼 수 없다.
4: 뭐 뚜렷한 난폭한 별이 있어서 예. 그 별이 내보낸 항성풍과 행성의 어떤 자기장이 상호작용하는 거를 뭐 자외선, 엑스선으로 우연히 볼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기회는 굉장히 드문 거죠.
3: 네.
4: 근데 이번에 연구된 것처럼 거의 20-30억 년까지 아주 긴 시간 동안 대기가 안정적으로 만약에 유지가 되고 있는 거라면 네. 그러면 이 행성은 중심별에 상당히 가깝게 붙어 있는 데도 그렇다는 거니까 그러면 아마 여기에 꽤나 튼튼한 자기장 보호막 선쉴드가 여기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예.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3: 우리 지구처럼
4: 네.
3: 대기를 계속 가지고 있게끔 하는 무언가가 있을 거다.
4: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3: 네.
4: 대기권은 생명체가 살 수 있게 해주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또 생명체가 만든 결과물이 대기가 되기도 해요.
3: 예.
4: 그래서 대기가
3: 우리도 계속 광합성 하면은 산소 내뿜고
4: 그쵸.
3: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4: 맞습니다.
3: 네.
4: 그러니까 우리 나무와 생명체들도 맞아요. 지구 대기 조성에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3: 네네.
4: 근데 마찬가지로 만약에 중심 별에 다 불려 날아가서 대기가 벗겨졌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휘발성 기체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건 혹시 지속적으로 기체를 뿜어내는 누군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기대를 또 해볼 수 있는 거예요.
3: 오랫동안 유지됐다는 것 자체가.
4: 그렇죠. 물론 그게 이제 바다의 증발일 수도 있고 또는 화산가스일 수도 있고
3: 네.
4: 아니면 진짜 외계 생명체들의 들쑥날쑥일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지만
3: 네네.
4: 어쨌든 무언가 지속적으로 기체를 뿜어내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3: 그런데 우리가 그게 30억 년 동안 존재했는지 아니면 지금 생겨난 지 1억 년밖에 안

0: 천만 년밖에 안 됐는지 50억 년이나 됐는지 네.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대기가 존재한 기간을 지금 딱 요거 관측으로
1: 일단 몇 가지 그 간단한 계산을 추론은 해볼 수 있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성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대기 상층부에서 그 헬륨 같은 가볍고 휘발성인 기체들이 흘러나가고 있고 네. 그게 심지어 행성의 뒤를 따라서 꼬리처럼 흘러나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0: 예.
1: 그래서 이런 관측을 바탕으로 이 행성이 지금 평균적으로 대기가 얼마나 빠르게 지금 날아가고 있는지 그 손실률을 계산해 볼 수 있어요.
0: 아, 예.
1: 그러면 지난 2024년에 다른 논문에서 이 행성에서는 초당 한 200에서 250톤 정도의 대기 분자가 유출되고 있다라고 유출을 했거든요.
0: 그 꼬리 이 모양을 보고서요.
1: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그때 당시 알고 있었던 이 행성의 질량을 대략 알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 정도 질량을 가진 행성이 이렇게 지금 초당 이 정도 속도로 흘러나가고 있다면 앞으로 언제까지 대기가 사라지게 될지 또 이걸 역산했을 때 말이 되는 행성의 사이즈 우리가 제한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행성이었던 애가 현재까지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을지 이런 거를 이제 간단하게 계산을 해본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에서 30억 년 정도는 대기가 그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죠.
0: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사를 보면은 외계 행성을 얘기할 때는 거기에 생명체가 사는지 안 사는지를 얘기할 때는 특히나 골디락스 존이라는 표현이 꼭 등장을 하더라고요.
1: 네.
0: 이 골디락스 존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1: 아, 이제 간단하게 골디락스 존과 거의 또 같은 개념으로 쓰이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좀 더 과학적인 표현으로 해비터블 존이라고 해요.
0: 해비터블.
1: 네. 그래서 예. 해빗이 이제 거주하다, 살다잖아요. 그래서 거주할 수 있는 영역에서 살 수 있는 공간, 해비터블 존이라고 하는데
0: 네.
1: 말 그대로 중심에 어떤 별이 있고 그 별 주변에 행성이 다양하게 돌고 있을 텐데 이 행성이 너무나 별에 가까이 달라붙어 있으면 너무 작은 궤도를 돌면 그러면 너무 더워서 살 수 없을 거고
0: 너무 뜨거울 것
1: 그쵸?
0: 같아요.
1: 약간 네. 금성 같은 케이스죠. 반대로 너무 멀리 벗어나면 명왕성같이 너무 꽁꽁 얼어붙어서 거기에선 또 생명체가 살기 어려울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중심 별에서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고 딱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서 그 행성 표면에 액체 바다가 존재할 수 있는 액체 물 바다가 존재할 수 있는 그 거리 범위를 골디락스 존, 해비터블 존이라고 합니다.
0: 지구 우리 지구가 있는 이 태양계로 따지면 딱 지구에서부터 화성 정도까지인가요?
1: 네. 그 태양 주변의 골디락스 존을 이제 계산해 보면
0: 네.
1: 딱 안쪽 경계에는 금성이 걸쳐 있고 바깥쪽 경계에는 화성이 걸쳐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우리 지구가 놓여 있는 거죠.
0: 네. 이 골디락스라는 게 그 빨간 망토.
1: 네. 예. 그 영국 동화에 나오는 캐릭터 그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이 이름이 왜 여기 들어갔냐면 그 동화책에 골디락스라는 이제 아이가 숲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배고파서 헤매다가 곰 세 마리가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 갔더니 이제 테이블 위에 곰 세 마리가 먹던 스프가 있었는데
0: 맞아요.
1: 그 엄마 스프는 엄마 곰이 먹던 스프는 너무 차갑게 식어 있어서 먹질 못했고 아빠 곰이 먹던 스프는 너무 뜨거워서 먹지 못했고 딱 중간 온도로 미지근하게 식어 있던 아기 곰 스프를 맛있게 먹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0: 네, 맞아요.
1: 그래서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고 딱 중간에 적당한 온도다라고 해서 이제 그 골디락스를 여기에 그 차용을 한 거죠.
0: 네. 골디락스 존 안에 있어야 외계 행성에서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을 우리가 점칠 수 있다라는 거죠.
1: 네.
0: 5704님께서 궁금증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지구보다 높은 온도, 희박한 대기권에서도 존재하는 생명체는 없을까요? 생명체의 존재 조건은 우리 지구인의 단편적인 판단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골디락스 존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서 더 높은 온도라거나 아니면 대기가 좀 희박한 그런 곳에서도 사는 생명체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 같아요.
1: 전 너무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해요. 네. 실제로 외계 생명체를 연구하시는 과학자들 중에 지구에서
0: 네.
1: 막 남극이나 화산이나 이런 되게 극한의 환경을 탐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곳에서도 지구에서는 생명체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극지생물, 극지동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막 유황의 함량이 너무 엄청 높고 온도도 되게 뜨겁고 아니면 엄청 꽝꽝 얼어있고 이런 환경에서도 생명체들이 없진 않기 때문에
0: 심해 열수분출공이라고 했나요?
1: 맞아요.
0: 네, 거기는 대기도 없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네, 온도도 엄청 높고 물만 있는 거.
1: 그렇죠. 물론 이제 대기 분자들이 바닷속에 스며들어와서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긴 하지만
0: 예.
1: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0: 극한의 조건을 계속 따져보는 그 관점들도 존재합니다.
1: 네.
0: 그러면 이제 질문 주신 것처럼 왜 희박한 대기를 갖고 있는 행성은 무시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1: 네.
0: 만약에 대기가 희박하다면
1: 예.
0: 애초에 거기에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갈수 없는, 그먼 행성에서
1: 네.
0: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는 지금 쓰고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거기에서 생명 활동을 통해서 방출된
1: 아.
0: 대기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수증기가 있는지, 산소나 CO2 이산화탄소나 혹은 우리가 방귀 뀔때 나오는 메탄이나 이런 생명 활동의 지표가 될수 있는 대기 성분이 거기에서 검출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보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떤 외계 행성이 있는데 다 조건은 괜찮은데 대기가 너무 희박해요.
1: 네.
0: 그러면 애초에 거기서는 생명의 지표 자체가 검출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은 설령 거기 생명체가 있다 한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1: 아, 일단은 우리 지구인의 입장에서는 관찰할 수 있어야 거기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텐데,
0: 그렇죠.
1: 관찰할 수조차 없다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외계 생명체가 있는지를 논하는 것조차 사실은 그게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 말씀이세요.
0: 그렇죠. 만약에 거기 생명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1: 알겠습니다. 5704님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 지금 어쨌든 이번에 발견된 이 행성이 돌고 있는 중심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태양이죠.
0: 네.
1: 태양 같은 이 중심별을 돌고 있는 행성인데, 우리 태양보다는 좀 작고 어두운 적색 외성이라고 들었어요.
0: 네,
1: 네.
0: 맞습니다.
1: 적색 외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적색 외성은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빨갛고 조그만한 별이거든요.
1: 네.
0: 외가 외소하다 할때의그 외입니다.
1: 네.
0: 그래서 실제로 태양과 비교했을 때 질량이 한 10%밖에 안 되는 되게 작은 별들이 많아요.
1: 네.
0: 그리고 재미있는 게 우주에서 전체 그 개수로 따지면 우리가 익숙한 태양 혹은 태양보다 더큰 아름다운 별들보다 이런 조그만한 적색 외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얘네들은 너무 어두워서 눈에 안 보일 정도로 파장이 긴 적외선에서 어스름하게 빛나는 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지금까지 발견한 외계 행성들의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대부분 다 적색 외성 곁에서 발견됩니다.
1: 아,
0: 왜 그럴까요?
1: 왜 그래요, 그거는?
0: 일단 만약에 중심별이 엄청 밝다고 생각해 볼게요.
1: 네.
0: 그러면 별 자체가 밝으면 그 앞에 날파리 하나가 지나가도
1: 아.
0: 별로 티가 안날 겁니다.
1: 아, 그러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0: 네, 애초에 조명 자체가 좀 어두운 조명이었어야 조금만 가려져도
1: 네.
0: 되게 확 어두워지는 게 티가 날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일단 실제 관측을 할때 밝은 별 주변에서 외계 행성을 찾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적색 외성은 별 자체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1: 예.
0: 조명이 어두운 거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그 적색 외성 주변에 형성되는 골디락스 존도 더 좁아지겠죠.
1: 아, 그빛 자체가 약하니까 좀 가까이 있어야지 그
0: 더
1: 빛을
0: 따스한
1: 이용해서 예,
0: 거죠.
1: 따뜻하게
0: 그렇죠.
1: 데울 수 있으니까.
0: 만약에 별 자체가 너무 밝으면 골디락스 존은 더 넓어지게 되는 거고요.
1: 그렇겠네요.
0: 그러면 그 적색 외성 주변, 어두운 별 주변에서 골디락스 존에 도는 행성들은 자연스럽게 궤도가 작아져요. 근데 궤도가 작아진다는 건그한 바퀴를 돌때 걸리는 시간, 공전 주기도 짧다는 거죠.
1: 네.
0: 기껏해야 한 바퀴 돌때 걸리는 그곳에서의 1년의 길이가 뭐 20일, 30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1: 오.
0: 그러면 금방금방 다시 앞을 가리고 지나가기
1: 아,
0: 때문에,
1: 날파리가 자주 왔다 갔다
0: 그렇죠.
1: 하는 거예요?
0: 그러면 관측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실제로 이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들은 대부분
1: 네.
0: 다 적색 외성 주변에서 발견된 애들입니다. 그래서 중심의 조명은 훨씬 어둡지만 어쨌든 거리만 보면
1: 네.
0: 그 별로부터 적당한 별빛을 받아서 온도는 괜찮은 이제 그런 골디락스 존에 들어와 있는 케이스들을 지금 겨우겨우 찾아내고 있는 거죠.
1: 예. 적색에서 우리 태양은 무슨 성이에요?
0: 우리 태양은
1: 성이면은
0: 그냥 주계열성에 해당합니다. 주계열성은
1: 예.
0: 그냥 그 우주 그말 그대로 우주에서 개수를 비교해 보면 제일 많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차분하게 평화롭게 현재 그 수소 핵융합을 하고 있는 주계열성, 주류에 해당하는 계열의 별이란 뜻인
1: 아,
0: 거죠.
1: 주가 되는 계열의 별이다.
0: 네.
1: 아, 태양은 그럼 일반적으로 많은 밝게 빛나는 별 중에 하나고,
0: 네.
1: 적색 외성은 조금 크기도 작고 밝기도 좀 덜한 별인데,
0: 네.
1: 그런 데에는 행성이 가까이 붙어야 좀 따뜻하게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까이 붙어 있는 행성들이 골디락스존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네. 말씀해 주셨어요.
0: 아, 그래서 이번에 대기가 발견된 게 진짜 중요해요.

0: 왜냐면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발견된 외행성은 대부분 적색해성에서 발견됐고 네. 자연스럽게 행성들은 다 별 주변에 바짝 붙어 가까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별이 조금만 터져도 금방 행성의 대기는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1: 조금만 터진다는 건 어떤
0: 그러니까 이제 별 표면에서 태양 폭발 같은 아. 플레어 같은 그런 항성풍이 조금맣게 불어도 네. 금방 코앞에 있는 행성의 입장에서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1: 그렇겠네요.
0: 그래서 대체로 지금까지 발견된 적색해성 주변의 행성들은 아마 대기 자체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라고 판단해 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제 이번 발견을 보면 네. 꼭 그렇지만은 않다. 꾸역꾸역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기체가 보충되는 메커니즘이 있어서 꽤나 넓게 대기권을 유지할 수도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사례가 되는
1: 30억 거죠. 년 이상까지 유지될 수 있다.
0: 네.
1: 그렇 가까이 붙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이 행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게 된 것은 대기, 헬륨으로 된 것이 30억 년 이상 유지가 됐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알게 된 것 같고요. 혹시 물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이 된 건가요? 어디까지 확인이 된 걸까요?
0: 지난 몇 년 동안 이어진 추가 관측을 보면 네. 여기 아직 논쟁의 여지가 좀 있는 데이터이긴 해요. 이제 수증기도 일부 있다. 심지어 질소도 미량 있다.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확실하게 확인된 건 헬륨까지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헬륨 자체는 생명활동에서 어떤 유의미한 대기로 쓰일 가능성은 되게 낮거든요. 네. 가능 자체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기 생명체가 있다면 다 이제 헬륨가스 마신 것처럼 약간 목소리가 향향향향 거리는 그런 외계인 친구들을 생각해 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아직 수증기, 질소, 뭐 산소 이런 좀 더 생명활동에 직접 연관된 성분 자체가 높은 수준으로 검출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크게 기대하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1: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헬륨을 먹고 헬륨으로 대사를 한 다음에 헬륨을 내보내거나 뭐 이런 방식을 이용하는 건 없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뭐 상상력은 끝이 없으니까 다 이제 헬륨 풍선으로 비행하는 그런 우주 문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1: 어쨌든 그 부분에까지는 우리가 물도 바다가 있는지도 확인을 더 해봐야 되는 문제고요.
0: 네,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사실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외계 행성이 있다라는 말만 들어도 당장 그게 어떤 모습일지 굉장히 궁금하고 상상을 여러 가지 해보게 돼요. 지구랑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0: 일단 당연히 태양계 바깥에 있다라는 게 제일 큰 점일 것 같고 그래서 별의 모습이 다양하고 별의 조건이 다양한 만큼 네. 그 주변에서 살아가는 행성들도 엄청 다양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발견된 대부분의 외계행성들은 다 적색외성 주변이었잖아요. 네. 그럼 또 어떤 게 달라질 수밖에 없냐면 별이 주로 방출하는 빛의 파장, 빛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태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가시광선에서 가장 많은 빛을 내고 우리도 그걸 보고 살아가지만 네. 만약에 적색외성이라고 하면 되게 붉은 적외선 조명이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우리 지구에서 살아가는 일반적인 그 푸른 이파리를 갖고 있는 식물들이 광합성을 할 수 없습니다.
1: 빛이 너무 약해서요.
0: 그쵸?
1: 에너지가 적어서.
0: 오히려 자외선처럼 더 푸른 쪽으로 가야 자외선을 하기에 유리하거든요.
1: 예.
0: 그러면 거기에 살아가는 생물들, 특히 식물들은 또 완전 다른 뭐 예를 들어 엽록소가 아니라 뭐 적록소 같은 걸로 또 뭔가 광합성을 하고 생명활동을 하는 네. 뭐 그런 걸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성의 환경은 그 중심 별에 의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 네.
0: 별의 상태가 다양한 만큼 행성들의 환경도 아주 다이나믹할 거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1: 이번 행성은 그러면은 기온이라든지 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예측을 하고 있나요?
0: 그럼요. 그 단순하게 중심 별에서 떨어진 거리만 보면
1: 네.
0: 사실 이곳의 온도는 영하 3, 40도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기가 있고 하면 온실효과 같은 것도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러면 조금 더 온난한 기후가 돼서 운이 좋으면 물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1: 네.
0: 이런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1: 물이 있으려면 영도는 보다는 높아야 되니까.
0: 그렇죠.
1: 네. 중력은 우리랑 좀 비슷할까요? 더
0: 중력은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곳의 질량이 우리 지구 질량이 한 5배 정도 되기 때문에 평균적인 중력은 우리 지구보다는 뭐 한 더 강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이제 그 사이즈랑 질량을 같이 고려를 해야 돼서 네.
1: 제가 지금 외계 행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꾸로 반대로 뒤집어가지고 혹시 외계 행성에 생명체가 있는 어떤 지적 생명체가 있는 행성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서 지구를 관측한다고 했을 때 아 그들은 지구에는 생명체가 100% 있구나라고 하는 정보를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0: 너무 진짜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요. 예. 우리가 항상 이런 그 탐사를 할 때 역지사지의 관점이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아마도 알기 어려울 겁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왜냐면 일단 지구와 같은 행성은 또 되게 독특한 게 네. 대기권이 있긴 한데 되게 높은 밀도로 지면에 낮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낮게 높은 밀도로 낮게 깔려 있는 대기권은 설령 있더라도 일단 찾기가 어렵습니다.
1: 두껍지가 않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기를 이렇게 지나온 빛을 그렇죠.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너무 얇으니까 그 빛이 잘 확인이 안 된다?
0: 실제로 그 지금까지 암석형 행성들 후보들에 대해서 대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봤는데 아직 안 나온 애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에 대해서 그런 네. 행성들에 대해서 아니다. 대기 없는 거 아니다. 우리 지구처럼 낮게 깔려있는 거다라고 미련을 아직 포기하지 못하는 천문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로 대기가 낮게 깔려있기 때문에 알아보기 어려울 거고 설령 보더라도 어쨌든 지구에 있는 대기의 주성분도 질소, 산소, 수증기 이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애들은 생명활동이 굳이 아니어도 화산활동이라든지 네. 단순한 화학적인 활동만으로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외계인 과학자 입장에서도 예. 이게 지구에 사는 생명체가 만든 성분인지 아니면 그냥 화산활동 정도의 현상으로 만들어진 성분인지 구분하기가 되게 까다로울 겁니다.
1: 예.
0: 그래서 오히려 요즘엔 어떤 개념이 등장하고 있냐면 차라리 인공적인 문명활동을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대기 성분이 있다면 그러면 여기는 생명체를 넘어서 문명이 있다는 거다.
1: 예를 들면은 저 지금 떠오르는 건 프레온 가스.
0: 그렇죠. 네. 프레온 가스 아니면 뭐 핵실험을 통해서 방출되는 우라늄 이런 방사성 물질.
1: 네네.
0: 만약에 우리도 똑같이 어떤 외계행성을 봤는데 막 말도 안 되게 엄청 많은 오염물질이 검출된다. 그러면 아 쟤네들도 우리처럼 열심히 자기네 행성들을 지금 오염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도 있다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연구를 두고서 하나의 발견을 했다라는 것보다 비슷한 행성이 더 많이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줬다라는 점이 더 중요하다라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과학자들이 이번 발견을 이렇게 새롭게 바라보는 이유는 뭘까요?
0: 이제 항상 모든 발견이 그렇듯이 처음에 딱 하나를 발견하기가 어렵지 그 이후로는 이제 여러 개가 발견되기 시작을 합니다.
1: 네.
0: 이제 이번 행성도 암석 행성이고 또 지구형 행성이고 심지어 골디락스 존에서 대기까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삼박자까지 모두 갖춘 이제 트리플 크라운의 행성을 처음 발견했지만 앞으로 계속 연이어서 더 많은 발견을 하게 된다면 이런 케이스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놓고 이제 비교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과거에는 외계 행성 자체도 알고 있는 개수 자체가 뭐 한두 개, 많아봤자 10개 이 정도였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너무 작고 소중했어요. 얘는 이렇고 얘는 저렇고 특징 하나하나 달달 외우고 막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외계 행성 자체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젠 그런 식으로 보지 않아요. 대신 통계적으로 이런 행성들은 이런 조건에서 대체로 이렇게 태어났고 또 이런 행성들은 대체로 이런 조건에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뭔가 좀 더 마치 외계 행성의 생태학을 연구하는 것처럼 좀 더 크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이제 저도 이 대기를 갖고 있는 행성이라는 사례도 계속 많아진다면 이제 그런 특수 케이스에 대해서도 이런 더 보편적인 연구가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외계 행성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 49억 광년 떨어져 49광년.
0: 네네. 예.
1: 그러면 빛의 속도로 49년 가야 되는 거리에 있는 거니까 발견한다고 해도 우리가 당장 가볼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지구가 참 소중하다는 생각을 역으로 또 해보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지은교 교수님과 지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0: 네.
1: 오늘은 마칠 시간에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3: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2: 노라이벌 랜드마크
3: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5 롯데건설.

0: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1: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0: 지친 날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당신의 락토키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4: 좋은 간단 건강
5: 건강기능식품.
6: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7: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의 라이플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의
8: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0: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극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 12시가 방송됩니다.
2: 네,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마칠 시간입니다. 아, 5527님이요. 들으면 들을수록 현재 우리 문명에서 생각지도 못한 전혀 다른 방식의 생명체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다른 행성에 가서 사는 상상도 해보고 다른 문명에 있는 다른 생명체들도 상상을 해본다고 해도 그런 행성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아, 당장 만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지구만큼 또 안락하고 안운한지 그 행성들이 그런 것들은 또 확신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숱한 연구를 통해서 어렵게 찾아낼 수는 있겠지만 우리 지구를 대체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한 번 더 드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구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한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낮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3: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4: 노래로 하나 되는 세계 제2회 봉화 글로벌 가요제에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노래에 관심 있는 다문화 가정, 제한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7월 31일까지 세계유교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더 자세한 사항은 054-851-7174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총 상금 1,250만원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유교문화재단이 주최 주관하고 봉화군과 안동인 BC가 후원합니다.
5: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라고 하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6에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L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2: 안동 MBC 정은 뉴스입니다. 올해 상반기 경북산 포도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늘어난 1,600만 달러를 기록하며 국산 포도 수출액의 90%를 차지했다고 경상북도가 밝혔습니다. 경북의 포도 수출은 2013년 100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샤인머스켓 재배가 확산되면서 지난 2018년 처음 1,000만 달러를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사상 최고치인 6,3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확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포도의 특성상 올해 연말까지 수출액은 8,000만 달러를 넘어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경상북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동시가 일본 마스모토 씨와 서로 도시를 오가는 청소년 문화 교류 캠프를 엽니다. 마스모토 씨 청소년 13명은 오는 31일부터 나흘간 안동을 찾아 K-POP과 K-댄스 멘토링을 받고 하회마을과 안동 한지 공장 등을 둘러보며 전통 문화를 체험할 예정입니다. 이어 안동 청소년 13명은 다음 달 7일부터 마스모토 씨를 찾아 현지 시내 탐방과 그룹 체험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어제 오후 문경시의 한 강가에서 6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53분쯤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한 교량 인근 강가에서 심정지 상태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119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119 구조대는 오후 6시 40분쯤 60대 여성을 인양했으나 이미 심정지 상태였으며 지도의사의 소생술 유보 판단에 따라 현장에서 신속히 경찰에 시신을 인계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의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주 등지에 열대야가 나타난 경북 북부 지역은 오늘 낮에도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3도에서 36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내륙 지역에 소나기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도 폭염이 이어지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4도 분포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제5회 문경 트롯가요제 본선 진출팀 10개 팀이 결정됐습니다. 총 746개 팀이 참가 신청을 낸 가운데 문경시는 지난 17일 1차 예선을 통해 25개 팀을 선발한 데 이어 지난 주말 2차 예선을 통해 본선에 참여할 10개 팀을 최종 선발했습니다. 본선은 오는 9월 5일 영강체육공원 특설 무대에서 열립니다. 문경시는 올해 총상금 4,400만 원의 40%를 문경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가요제 붐 조성을 위해 관람객을 대상으로 300만 원 상당의 경품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경북교육청은 다음 달 1일까지 학생과 교사 58명이 참여하는 사제 동행 국외 독립운동길 순례단을 운영합니다. 순례단은 두 팀으로 나뉘어 하얼빈과 상하이, 충칭 등 중국 남북부

0: 일대의 주요 항일운동 유적지와 임시정부 거점 등을 탐방합니다. 교육청은 순례 이후 탐구 결과를 공유하는 나눔 한마당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상주시가 공영 홈쇼핑과 농특산품 TV 홈쇼핑 판로 확대와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안동 현재 기온 32도입니다. 안동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허환구였습니다.
1: MBC 안동 봉화축협 하나로마트 어때?
2: 물건 신선하고 품질 좋고 가격도 완전 싸던데? 아참, 8월 14일엔 15주년 개점 행사도 한다더라. 사은품도 엄청나다던데? 같이 가자. 장보고 묵향 가서 한우도 먹고 말이야.
1: 8월 14일 안동 봉화축협 하나로마트 개점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제 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전쟁은 마음먹으면 시작은 할 수 있어도 끝은 내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게 끝을 냈다 해도 완전한 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기억하지만 끝은 잘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끝내려는 전쟁이 있지만 73년 전에도 그런 전쟁이 있었죠. 7월 27일 오늘은 한국 전쟁이 멈춘 날입니다. 중복과 말복 사이 한여름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고 매미 소리는 드높네요. 여름에 슬슬 지쳐가신다면 이 곡은 아마도 응원곡이 될 것 같습니다. 페퍼톤스의 슈퍼 팬타스틱입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잔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예, 손석희 12시에서는 오늘도 청취자분들의 실시간 메시지를 받습니다. 인터뷰 진행 중에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문자 샤프 8001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스마트 라디오 어플 미니로 메시지 보내주십시오. 또는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에 보내주시면 대신 제가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단 문자로 보내실 경우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10분을 선정해서 매일 소소한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구촌 사이드 A를 진행할까요? 오늘 A면은 미국입니다. 최근에 미국 워싱턴에서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이 열렸죠. 기억하시죠? 3개월 전에 우리 언론에서도 크게 주요 뉴스가

0: 됐습니다만은 트럼프 만찬장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행사가 그러니까 다시 열린 겁니다. 이번에도 그런데 조용히 넘어가진 않았는데 그건 이제 트럼프의 독설 때문이었습니다. 언론에 대한 독설을 그렇게 많이 늘어놨는데 문제는 트럼프가 언론을 향해서 말만 요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언론의 족쇄를 채우려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뉴 현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송인근 편집장이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그 본론 들어가기 전에 전쟁 상황을 잠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간밤에는 좀 조용했던 것 같긴 합니다. 주말을 포함해서 어떻습니까?
1: 네, 금요일부터 하니까 이제 사흘째 미국과 이란 양측이 이제 공습이 없이 지나갔습니다. 예. 지난주에 의회가 그 전쟁에 필요한 예산 증액을 포함한 그 국방 수권법 이거를 이제 논의를 했는데 하원은 아슬아슬하게 통과를 하긴 했지만 상원에서는 이게 논의조차 사실 되지가 않았거든요.
0: 아, 예.
1: 그래서 당분간 또 8월에는 의회가 휴지기를 가져서 당분간은 좀 소강 상태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 보입니다.
0: 무기 비축량도 좀 떨어져 간다는 이게 뭐 엄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1: 네, 무기 비축량도 뭐 실제로 트럼프가 그렇게 언론에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0: 예, 예.
1: 실제 무기 비축량도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말 그대로 돈줄을 쥐고 있는 의회가 이거를 잠깐 이제 좀 멈추라는
0: 예, 예.
1: 어떤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좀 그럴 것 같습니다.
0: 예예. 예. 본론으로 들어가죠. 트럼프가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일단 이 만찬이 어떤 그 상징성이 있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 기자협회 또는 뭐 이제 출입 기자단이 매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 미국 수정헌법 1조가 있잖아요. 이
0: 예,
1: 수정헌법
0: 예.
1: 1조를 기념해서 개최하는 만찬 행사입니다. 아무래도 권력과 언론이 뭐 평소에는 얼굴 붉힐 일도 좀 많고 할 텐데 뭐 이날만큼은 이제 서로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하는데요.
0: 예, 예.
1: 하지만 또 동시에 어디까지나 이제 표현의 자유를 기리는 날이라서
0: 예.
1: 보통 권력을 뭐 날카롭게 풍자하는 코미디언의 퍼포먼스가 뭐 펼쳐지기도 합니다.
0: 아, 예, 예. 과거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했을 때 그 코미디언이 옆에서 이렇게 통역을 하는데 굉장히 좀 그 우스꽝스럽게 했던 그런 재미있는 장면이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 만찬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기념하는 자리 이건 맞는데 근데 여기서 트럼프는 오히려 이제 언론을 향해서 굉장히 독설을 많이 이번에 늘어놓은 모양입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1: 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그 대통령도 이제 연설을 하는데요. 그래서
0: 예, 예.
1: 딱 그 올라와서 좌중을 이제 쭉 둘러보더니 여기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들이 이렇게 한 방에 많이 모여 있는 건 또 처음 보네요.
0: 예.
1: 이렇게 말을 한 뒤에 언론사들을 향해서 다들 나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시청률이 반토막 나서 망해버렸을 가짜 뉴스들 뭐 이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고요.
0: 예.
1: 여러 차례 뭐 충돌하기도 했던 언론인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0: 예.
1: 하나하나 콕콕 집어서 이제 선 넘는 이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CNN의 케이틀린 콜린스 그 앵커, 여자
0: 예.
1: 앵커인데 이 기자한테는 전에도 그랬는데 아니 여자가 왜 이렇게 웃지를 않냐 좀 웃어라 뭐 이런 말을 하더니
0: 예.
1: 콜린스 기자의 그 외모가 트랜스젠더 배우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뭐 헷갈린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0: 예예.
1: 그 정치풍자 그 심야 토크쇼를 진행하는 그 코미디언들 있잖아요.
0: 예예.
1: 코미디언들을 한 명 한 명 이름을 막 부르면서 다 루저다 라고 말하기도 했고
0: 예.
1: 자신의 정적들을 향해서도 어떤 외모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발언을 계속 하기도 했습니다.
0: 예. CNN하고야 뭐 워낙 앙숙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도 대부분 다 좀 선을 넘는 그런 발언을 한 건 맞는 것 같군요.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1: 네.
0: 백악관 출입 기자들은 그러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궁금한데 혹시 반응이 나왔습니까?
1: 네, 뭐 사실 출입 기자들도 그렇지만 제가 이날 그 행사에서 좀 주목해서 본 장면은 따로 있었는데요.
0: 예.
1: 그 바로 그 CNN 울프 블리처라고 그 앵커가 시상에 나섰던 그 백악관 기자협회 저널리즘 어워드 말 그대로 이제 그 언론 보도상이었습니다.
0: 예.
1: 근데 수상자 가운데 그 Courage and Accountability Award라고 그러니까 뭐 용기 있게 책임 있는 보도를 한 걸 치하하는 상 뭐 이 부문이 있었는데
0: 예, 예.
1: 이거를 제프리 앱스틴하고 트럼프의 이제 과거 관계를 이제 취재해서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 그 취재팀 기자들이 단.

0: 채로 수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
1: 예.
0: 중에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이 기사를, 이 보도를 막으려고 루퍼트 머독한테 뭐 직접 전화를 해서 막으려고 하기도 했는데,
1: 예.
0: 월스트저널이 그냥 이걸 보도를 내니까 뭐 200억 달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었고,
1: 예.
0: 기자 중에 카디자 사프다르라는 기자가 있는데 이 기자의 집 주소를 소셜미디어에 공개해 버렸어요.
1: 아, 예.
0: 그래가지고 기자가 당연히 이제 본인과 가족의 신변 안전 문제가 있으니까 급하게 이제 이사를 가야 했었는데, 이 사프다르 기자가 돈을 받은 사람 중에, 아니에요, 돈이 아니라 상을 받은 사람 중에 가장 먼저 트로피를 받고, 그 기자협회장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이제 인사 악수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제 이때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쳐다보기도 싫은 듯 이제 짧게 악수만 하고 몸을 획 돌려버리는 그런 장면이
1: 예.
0: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인상적이었습니다.
1: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최근에도 뉴욕 타임스하고도 충돌이 좀 있었죠.
0: 네, 다른 또 보도 부문에서 또 타일러 페이저라는 뉴욕타임스 백악관 출입 기자가 공정 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어요. 근데
1: 예.
0: 이 타일러 페이저 기자와 또 다른 기자들이 최근에, 그러니까 이달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왜 작년에 카타르 왕실에서 보잉 747 비행기를 선물 받았잖아요. 이제
1: 예.
0: 그다음에 이거를 에어포스 원이 너무 낡았으니까 이제 대통령 전용기로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당연히 미국 대통령 전용기니까 보안 프로토콜 같은 거를 얼마나 꼼꼼하게 좀 따져야 하겠습니까?
1: 예.
0: 근데 그거를 너무 서둘러서 에어포스 원으로 바꾸려고 하는 탓에 이제 보안 문제가 우려된다, 이런 기사를 뉴욕타임즈가 썼어요.
1: 아, 예.
0: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사를 보고 정말 노발대발 하더니 FBI에 지시를 해서 기자들의 취재 과정을 좀 수사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1: 예.
0: 타일러 페이저 기자도 어느 날 저녁을 먹고 왔는데 FBI 요원이 자기 집 앞에 와서 법원에 나와서 이거 좀 설명 좀 해줘야 할 겁니다 하면서 뭐 소환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 예.
0: 이렇게 대통령이, 백악관이 언론의 자유를 입을 막으려는 행위를 한 거는 너무 전례 없던 일이라서
1: 예.
0: 비난이 이제 거세게 일기도 했습니다.
1: 당연히 일부 언론과 트럼프는 여전히 계속 좀 갈등 관계 있는 것 같은데, 그나마 그런 갈등 관계를 보여준다는 것이 언론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사기 역할을 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얼마 전에 부정선거 연설을, 대국민 연설을 했을 때 몇몇 그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들이 아예 중계를 안 했잖아요. 그것도 좀 미움을 받을 짓이었을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갈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네, 이게 트럼프가 처음 집권했을 때부터, 자기가 1기 처음 집권했을 때부터 언론이 이제 자기를 불공정하게 대한다고 늘 불만을 표하곤 했는데,
1: 예.
0: 실제로 뭐 미국 언론 전반으로 봤을 때 리버럴 바이어스라고 하죠. 공화당 뭐 보수 진영보다는 민주당한테 좀더 우호적인 논조를 보이는 언론이 뭐 많아진 거는 어느 정도 사실로 볼수 있을 것 같긴
1: 예.
0: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론사들이, 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부정선거 음모론을 대놓고 계속 이야기하는 대통령의 생중계를 끊었다, 이거 자체를 이제 불공정한 보도라고 볼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트럼프로서는 감히 내 말을 잘랐으니 이제 수십억 달러나 하는 전파, 공중파를 무료로 쓰는 언론사들, 이 언론사들 자격이 없다, 방송허가 취소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말을 하긴 했는데,
1: 예.
0: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예. 그건 뭐좀 지켜봐야 될 문제이군요. 그나저나 뭐 저희가 늘 얘기하는 중간선거가 이제, 11월이라서 한석달 정도 남은 상황, 석 달, 넉달그 정도 남은 상황인 것 같은데, 중간선거가 본격화되면 될수록 언론과의 충돌도 더좀 첨예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의 예상대로라면, 어떤 양상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불만을 갖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1: 예.
0: 왜 트럼프가 언론하고 자꾸 충돌을 빚는지, 왜 비판을 받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1: 예.
0: 어쩌면은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초한 면이 훨씬 더커 보입니다. 이날
1: 예.
0: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중시하는 기자단 만찬이 열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서 자꾸 거짓말을 하고 음모론을 자꾸 이렇게 퍼뜨리는 한,
1: 예.
0: 언론은 사실을 취재하고 또 진실을 보도하는 게 본연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1: 예.
0: 이거를 계속 지적을 하면서 불편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게 언론이기 때문에,
1: 예.
0: 뭐 관계가 계속해서 평탄하지는 않을 것
1: 예.
0: 같습니다. 중간선거까지요.
1: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 뉴스레터의 송인근 편집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잘

0: 그렇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예. 이글스에서 호텔 캘리포니아를 불렀던 돈 헨리의 노래, 솔로 전향 이후에 발표한 앨범에 나왔던 노래죠. Dirty Laundry. 직역하면 더러운 빨랫감인데요. 바로 언론의 선정성 그리고 자극적인 내용을 비판하고 있죠. 언론이 올바른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결국 이런 모습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들어도 될것 같습니다. Don Henley, Dirty Laundry 듣겠습니다.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1: 예, 강다은 아나운서가 2부에 국제뉴스를 전해드립니다.
2: 주말 사이 호르무즈 해협은 총성이 멈췄습니다. 이란과 오만의 주말 회동이 일부 진전이 있어서인지 뉴욕타임즈 보도처럼 벤케인 미 합참의장이 트럼프에게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위험할 정도로 부족하다고 보고해서인지 외신의 원인 분석은 제각각입니다. 방금 전 송인근 편집장은 의회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기뢰에 의한 유조선 폭발은 있었는데요. 이란 국영 매체인 타스님 통신은 지정 항로를 벗어난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에 부딪혀 폭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선박 종류와 피해 규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중동의 새 전선이 형성된 걸까요? 호르무즈 해협이 소강 상태에 접어든 반면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무력 충돌은 격화했습니다. 사우디가 후티 반군의 점령지인 예멘의 호데이다를 공습했고 이에 후티 반군은 홍해 연안에 있는 사우디 지잔과 얀부의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의 석유시설을 타격했습니다. 이번엔 카스피해입니다. 카스피해 어디 있더라 싶으시죠? 이란 북부와 러시아 남서부 등에 둘러싸여 있는 사실 바다가 아니라 염분이 있는 아주 큰 호수인데요. 우크라이나가 카스피해에서 이란 상선을 공격해 선원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이번엔 우크라이나도 이란 선박 공격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이란이 러시아에 드론을 공급한다며 비난해왔습니다. 물론 이란은 러우 전쟁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이야기 이어갑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병력 3만 명 추가 파병을 원하고 있고 접경지 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보로네시 지역에 북한군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된다는 건데 북한이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대도 러시아 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러시아에 보낸 군인은 1만 4천 명 정도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모스크바에 가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가능성이 있어서일까요? 국제유가의 급등세는 진정됐습니다. 지난주 배럴당 100달러를 넘겼던 브렌트유는 3.9% 빠진 96.7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석유 최고 가격제가 있죠. 미국은 석유 가격을 누르려 전략 비축유를 계속해서 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넉 달간 25%가 빠져나가면서 1983년 이후 비축량이 최저라고 합니다. 엔진 전화 문제로 두 차례 발사가 연기됐던 스페이스X의 우주선 스타쉽이 13번째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스타쉽은 우리 시간으로 25일 새벽 미국 텍사스주 스타베이스에서 발사된 뒤 스타링크 위성 분리 및 교신에 성공했는데요. 스타쉽 로켓 상단부는 1시간 비행을 마치고 인도양에 착수했습니다. 상장 후 반토막이 난 스페이스X의 주가는 과연 반등세를 보일 수 있을까요? 다음 달 4일 실적 발표와 일명 락업 해제, 즉 내부자의 매도 제한 기간이 해제되는 다음 달 초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7월 27일 월요일 오늘의 국제뉴스 저는 강다은이었습니다.
3: 与世界接轨
4: Conectarse con el mundo
5: 世界とつながる
6: ل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7: Connect with the world
2: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1: 예, 국제뉴스와 경제를 더 깊게 읽어내는 시간 2부에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우리 정부 주최로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이라는 행사가 열렸죠.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0: 맞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한국 치킨 회동에 이어서 이번엔 한국의 대통령 또 기업인들과 피쉬앤칩스 회동을 하는 모습도 화제가 됐습니다. 물론 뭐 단순히 친목을 다지는 자리는 아니죠. 이번 AI 서밋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이 9,5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375조 원 규모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규모가 뭐 하여간 굉장한데 이게 이제 끝까지 투자 협력으로 이어질 것인지, 글로벌 AI 생태계는 어떤 지각변동이 일어날지 지금부터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효석 HS 아카데미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일주일 만에 또 뵙습니다.
1: 네.
0: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이 자리에 모인 기업들의 가치를 다 더하면 뭐 이경?
1: 네.
0: 예, 조 다음이 경이잖아요.
1: 네, 네.
0: 이경원이 된다고 하는데 하여간 규모는 엄청난 것 같습니다.
1: 네. 그, 뭐 제가 이제 이 자리에 나와서 항상 설명할 때 이제 비유를 많이 하는데.
0: 예.
1: 오늘 이 뉴스를, 바라보시는 관점이나 해석하시는 방법을, 생각하기 위해서 과거에 저희 이제 1960년대, 70년대 우리 고속도로를, 경부고속도로를 처음 깔 때나.
0: 예.
1: 아니면 2000년대 이제 인터넷망을 깔 때 그때 당시를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시에. 예. 도 고속도로를 깔 때 이 자동차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를 깔냐 이런 얘기 있었고요.
0: 반대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죠.
1: 그리고 예. 인터넷망 깔 때도 아니 그거 가지고 무슨 이메일 보내려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0: 예, 예.
1: AI와 관련된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한데요. 저는 이 AI 서밋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한 5년, 10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예.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0: 그건 뭐 예를 들면 경부고속도로나 인터넷만 깔 때처럼 결국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인프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그쵸. 말씀이겠죠?
1: 인프라라는 예. 의미인 거죠. 지금 예. AI가 서비스가 AI 서비스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AI를 통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0: 예.
1: 인프라가 필수적이고요. 그 인프라를 까는 데는 돈이 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깔 때는 이게 돈이 되냐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거고요.
0: 예, 우리 정부는 한국을 글로벌 AI 그 핵심 국가, 공급망 핵심 국가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미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뜻일까요? 정확하게
1: 이게 공급망이라는 이야기가 한동안 이제 많이 나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중국을 배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0: 예.
1: 이야기 좀 들어갔었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을 배제하고 공급망을 다시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 예.
1: 특히 AI는 더더욱 더 그렇고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나라가 정말 중요한 공급망을 같이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동맹국이 된다. 이런 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 한국하고 미국 기업들의 어떤 그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숫자로도 이미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게 세부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1: 네.
0: 저를 포함해서 네. 핵심을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게 나올까요?
1: 일단은 엔비디아가 SK그룹하고 5천억 달러,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750조 이상의 예. AI 이니셔티브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50조 그러면 1년 예산이에요. 우리나라 1년 예산.
0: 아, 그렇게 되나요? 네.
1: 예. 어마어마한 규모인 거고요. 그리고 뭐 SK하이닉스가 HBM을 엔비디아에서 구매해 주고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협력 방안들이 포함되고요.
0: 예.
1: 오늘 아침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네이버의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한다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투자할까라고 했는데 그냥 지분을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한 1.5조 원 정도 규모의 지분을 샀고요.
0: 예.
1: 아마도 이제 브룩필드라고 하는 자산운용사 돈을 대주는 쩐주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아마 이제 90억 달러 정도의 인프라 금융을 추진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예예.
1: 게다가 브로드컴이라고 해서 엔비디아와 같이 그러니까 에이직 반도체라고 해서 주문형 반도체를 제작해주는 회사가 있거든요.
0: 예.
1: 이 회사도 지금 삼성전자한테 나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니까 해주지 않을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예. 예. 하여간 숫자만 놓고 보면 뭐 우리나라 산업 역사에서 뭐 이만한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
1: 맞습니다.
0: 예. 근데 유튜브 툴 6431 쓰시는 분께서도
1: 맞아요.
0: 같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MOU는 아직 투자 확정은 아니지 않느냐.
1: 맞습니다. 네,
0: 끝까지 믿을 수 있겠느냐.
1: 네.
0: 이렇게 하다가 뒤집어진 예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게 가능할 것인가.
0: 예.
1: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놓고 보면 야 고속도로 안 깔았으면 어떻게 뻔했어.
0: 예.
1: 인터넷만 안 깔았으면 지금 우리나라 있겠어. 이렇게.

0: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고속도로를 지었겠죠. 과연 아무것도 차도 안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걸 해야 되니까요.
1: 예.
0: 그런 관점으로 좀 이 상황을 이해하시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1: 예.
0: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나와 이런 상황에서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주체가 됩니다.
1: 예.
0: 그러니까 결국은 책임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기업은 어차피 돈을 벌어야 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냥 수요가 안 나오고 돈이 안 벌릴 것 같은데 억지로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1: 예.
0: 그래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은 답을 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하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있지만
1: 예.
0: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했는데요. 이유는 기술이 없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그렇고요. 사람은 있다 치고라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1: 예, 예.
0: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용인 혹은 묵인 하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고속도로 깔 때나 인터넷만 깔 때도 똑같았을 거예요. 우리
1: 예.
0: 돈이 없었고 그리고 기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깔아놓은 것이 이제 결과물로 나온 거잖아요.
1: 예, 예.
0: 비슷한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1: 예.
0: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면 아무튼 이 요소 저희 제이스 아카데미 대표께서는 좀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인가요?
0: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냥 막연하게 될 겁니다. 믿으시죠? 그렇게
1: 그러게요.
0: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1: 예, 예.
0: 그러면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왜 이런 것들을 해주느냐. 중국에는 아예 GPU 칩 진짜 후진 것도 안 준다고 막 난리던데 우리나라한테는
1: 예.
0: 왜 이렇게 막 싸들고 와가지고 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유는 제 생각엔 그 얼마 전에 나왔던 중국의 키미케이슬이라든지
1: 예.
0: 이런 모델이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할 때 AI 관점에서는 중국을 한참 따돌렸다라고 생각했는데
1: 예.
0: 그게 아니었다라는 게 밝혀진 거고
1: 막 따라오고 있으니까.
0: 네. 그래서 지난주에 벤센트 장관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AI 초강대국이긴 하나 지금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AI 컴퓨팅 수요에 지금은 우리가 60%지만 앞으로는
1: 예.
0: 80%까지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미국이 못합니다. 미국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1: 예, 예.
0: 그 같이 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 우리나라가 선택됐다라고 해석을 하면
1: 예.
0: 아 MOU 이거 어떻게 될까? 돈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도 다급하다. 이런
1: 예,
0: 생각도
1: 예.
0: 할 수 있다는 거죠.
1: 그 관련 질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좀 보자면 엔비디아 등등과 협력하는 건 좋은데 나중에 혹시 이게 종속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1: 예.
0: 결국은 이거는 엔비디아에 종속되느냐 아니면은 엔비디아와 파트너가 되느냐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뭐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기술이 있느냐로 이제 연결되는 문제인
1: 예,
0: 것 같아요.
1: 예, 예.
0: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하이닉스가 안 되면 안 되는 그 뭐 HBM이라는 그런 제품이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이런 거는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는 데서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1: 예, 예.
0: 근데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논의도 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1: 예.
0: 그들 입장에서는 한국에 있는 기업 뭐 다 필요 없고 그러면 그냥 윽박 지르듯이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그냥 네가 지어 이렇게 했겠죠. 근데 지금은 메모리라는 강력한 무기가 아마 이번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레버리지로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기술 격차만이 살 길인데 이건 제가 그 과거에 그 다큐멘터리 하나 제작할 때 미국 고위 관리한테 들은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결국 미국이 중국을 따돌리고 살아남는 방법은 기술 격차를 벌리는 수밖에 없다.
0: 네.
1: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기술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뭐 우리나라의 도움이 그만큼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간단해지는데
0: 네네.
1: 한 가지 더 생각이 드는 건 그럼 우리나라밖에 없느냐. 다른 나라는 혹시 뭐 그 대상에 들어가지 않느냐.
0: 네네네.
1: 예.
0: 그,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데이터 센터, 전 세계에 이제 지어져 있는 데이터
1: 예.
0: 센터가 얼마나 지금 국가별로 돼 있지? 이걸 숫자를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1: 예, 예.
0: 미국은 64기가와트고요. 중국이 30기가와트.
1: 예.
0: 그리고 일본이 1.7기가와트. 싱가포르 1기가와트.
1: 예.
0: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1.1기가와트입니다. 말레이시아가 왜 들어왔지? 싱가포르이 다 차고 넘쳐가지고.
1: 예.
0: 지금 말레이시아까지 확산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뭐 2030년까지 목표긴 하지만 5기가와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 예, 예.
0: 이게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 숫자 자체가 데이터 센터의 크기를 얘기하는데 기가와트를 얘기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1: 그러네요.
0: 뭐 GPU가 몇 개 들어가 이런 게 아니고 컴퓨팅을 얼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가와트라는 거는 전력이잖아요.
1: 예.
0: 전력이

0: 얼마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1: 아.
0: 전력이 병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도 다 지금 데이터센터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1: 예.
0: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이제 전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유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 예예.
0: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아까 제가 아니 데이터센터를 짓더라도 수요가 있어야지 그런 거잖아요.
1: 예.
0: 우리나라에도 데이터센터 있거든요. 뭐 네이버도 하고 뭐 통신사들도 하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넷플릭스 보는 정도에서는 데이터센터가 그렇게까지 필요 없습니다.
1: 예.
0: AI가 추론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데이터센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1: 예예.
0: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갈 길이 상당히 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예. 그 0393 쓰시는 분께서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미국이 사우디의 유류 공급망 때문에 사우디와 협력했듯이 우리의 반도체가 석유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석유보다 반도체를 더 가치로 두고 있는 건 아닌지 일리 있는 말씀이시기도 하네요.
0: 너무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그 1970년대에 미국이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다급했거든요. 근데
1: 예.
0: 달러가 패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요. 그리고 석유가 수요가 많이 증가하는데 공급이 부족한 면도 있었고요. 그래서
1: 예.
0: 이제 사우디를 주요한 협력 파트너로 이제 삼았고 이제 아람코라는 회사가 이제 사우디의 주요한 회사가 됐었던
1: 예.
0: 계기도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현재 컴퓨팅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해진 시대에
1: 예.
0: 메모리의 가치가 높아진다. 그것을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1: 예.
0: 이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던 AI 서밋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른 관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근데 이제 실제로 이 MOU가 이제 현실화가 되면 뭐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현실화가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 특히 경제적 효과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아까 이제 전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 말씀드렸잖아요.
1: 예.
0: 전력이 지금은 가격상 불문하고 있는 곳에는 무조건 다 짓는다 이런 정도의 분위기인데
1: 예.
0: 결국 또 가격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데이터 센터를 짓는 곳 자체가 수도권 지역도 많지만 지방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유가
1: 예.
0: 지방에는 전력이 훨씬 더 싸기 때문이거든요.
1: 아.
0: 그리고 이제 산업용 전력도 이제 굉장히 싸고 이러니까
1: 예.
0: AI 데이터 센터를 지었을 때의 채산성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 예.
0: 이거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행운인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데이터 센터라는 게 없었다면 이게 지방 균형 발전 이런 거는 정말 메아리 같은 이야기였을 거잖아요.
1: 맨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큰 발전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
0: 그렇죠. 그런데
1: 예.
0: 데이터 센터를 지방에 짓는 것이 오히려 채산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1: 예.
0: 우리나라한테는 엄청난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1: 이제 그것과 관련한 논란은 이제 그런 그 지방의 지역의 그 많은 자원들이 글로 완전히 다 쏠려 들어갔을 경우에 다른 피해가 부수적으로 발생할 것이다라는 것은 많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0: 맞습니다. 이제
1: 예.
0: 장단점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1: 예.
0: 이런 이제 지방의 분산 경제적인 효과가 분산될 수 있다라는 수혜가 있을 수 있을
1: 예.
0: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은 SK 하이닉스 직원들이 와 성과급 많이 받는다고 해서 기분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1: 예.
0: 실제로 인원으로 보면은 이제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1: 예, 그러니까
0: 낙수 효과가 거의 없다는
1: 그러게요.
0: 거거든요.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아까 전력도 깔아야 되고요.
1: 예.
0: 땅도 파야 될 것이고
1: 관련 산업이 다
0: 실제로
1: 투입이 된다.
0: 예, 건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 예, 예.
0: 직원들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미국의 사례를 보면은 실제로 인부들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1: 예,
0: 그러니까
1: 예.
0: 일자리 창출에 분명히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1: 예.
0: 그리고 좀 이건 장기적인 이야기가 되겠지만 우리나라가 데이터 센터를 잘 짓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1: 예.
0: 나중에 이제 5년 10년 후에 우리도 좀 지어주세요라는 나라들이 있을 거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수출 산업으로 될 수도 있다라는
1: 예.
0: 기대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그 이게 그러면 MOU가 실제로 현실로 넘어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일반 사람들이 측정할 수 있는 무슨 그 단서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0: 오늘 이제 나왔던 엔비디아가 네이버한테 투자했다더라 이런
1: 예.
0: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번에 이제 서밋에 등장했던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지분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관점으로 돈이 이제 들어온다 파트너가 됐다
1: 예.
0: 이런 이야기들이 뉴스플로우로 확인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 예.
0: 그런 게 없으면 이런
1: 그렇죠. 예.
0: 뭐 대국민 쇼도 아니고
1: 예.
0: 그런 일을 하진 않을 거거든요. 하나하나씩 이제 뉴스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을까.
1: 아, 예.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좀 짚어 주시죠. 뭐 우리 이 시간에도. 예, 예. 예, 시간은 거의 다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시장 반응은 좀 나왔습니까?

0: 아직은 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의심하는 그런 목소리, 예. 그러니까 MOU라서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예. 뭐 결국은 이제 MBD한테 그냥 이용만 당하는 거 아니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고속도로 이야기하고 인터넷 막 말씀드렸는데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예. 말씀을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아무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내일 모레는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또 나오는데 네.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HS 아카데미 대표 이효석 대표였습니다. 예, 코리 웡의 히트곡 골든을 보내드릴 텐데요. 단순히 황금이 아니라 사람들이 끊임없이 좇고 있는 성공을 상징하죠. 우리가 숫자에 좀 무감해진 건 맞습니다. 수천억 수조 이제 경이라는 숫자도 등장을 했는데 저희 프로그램의 선곡위원들은 그래도 끊임없이 요즘 세태를 경계하는 곡들을 추천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이 곡 후반부에 기타 솔로가 압권이라는 말도 빼놓지 않네요. 코리 웡의 골든 듣겠습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0: 맛있는 치킨은 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트리파이 키가 크고 싶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예, 6873 쓰시는 분께서 일터 옥상에 올라갔다가 땀범벅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점심 식사도 귀찮고 시원한 물과 함께 MBC 라디오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하셨는데 아니 되옵니다. 점심은 드셔야죠. 이럴 때일수록 말이죠. 2790 쓰시는 분께서 손석희님의 목소리 들으면서 일을 하면 뭔지 모를 벅차오름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또 포도밭에서 일하시는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건강 조심하셔야 되겠죠. 요즘 같은 때는 특히. 그리고 박준태님 미니로 의견 주셨는데 대구 택시기사라고 하셨습니다. 아우 대구 더 말할 나위 없죠. 매일 정오 시간에 항상 듣고 계시다고요. 시사방송이라 공부도 많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멀리 보스턴 문이라고 유튜브 쓰시는 분께서 오늘 처음 들어왔습니다. 반갑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잠시 후 3부 질문들에서는 아시아의 종달새 세계적인 성악가인 임선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할 텐데 임선혜님의 노래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음원으로 듣겠습니다만은. 예, 잠시 후 1시 5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2: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3: 아침이면 일터를 향하고 저녁이면 이웃과 안부를 나누는 하루.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든든한 힘을 더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더 오래 살고 싶은 고향을 만듭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로 우리의 내일을 바꾸고 우리의 내일은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이 됩니다. 모두가 함께 오는 청송, 새로운 희망을 여는 시작. 농어촌 기본소득 청송에서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총송군이 함께합니다.
4: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한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0월 2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의를 표명했다는 설이 나오고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대통령이 귀국하면 직접 사의 표명할 생각인가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검찰개혁의 95%는 달성됐다고 본다며 큰 틀에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생각을 보안수사권 폐지 발표 전부터 생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최대 이슈로 부상한 신천지 개입설과 관련해 민주당은 현재까지 제보가 접수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의혹과 관련해 구두 제보나 서류 제보가 접수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 윤리감찰단이나 최고위에서도 신천지 의혹과 관련해 논의한 바는 없다며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당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에 반발하며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에 대해서 제명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원회의 뒤 비공개 회의에서는 권 의원의 일탈 행위에 대한 징계 논의가 주를 이뤘다며 당 지도부는 이견 없이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권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자는 의견과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신속히 윤리위를 소집해 제명을 포함해 가능한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박충권 의원을 수석대변인으로 임명해 수석대변인단을 3인 체제로 운영합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비공개 회의에서 박충권 의원을 수석대변인에 추가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률자문위원장에는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미디어위원장에는 이진수 국민의힘 의원을 새로 임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주 대통령 주재 부동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부동산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보유세를 어떤 방식으로 강화하느냐,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뭐냐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며 여론조사와 언론 보도,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하여 기준을 모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부지방의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 북부 지역에 늦은 새벽부터 저녁 사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 10에서 50mm, 강원 내륙 산지 10에서 60mm, 강원 북부 동해안과 충북 북부에 5에서 20mm입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 30도입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5: MBC. 아, 땡긴다, 땡겨!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0: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1: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0: 고음악의 프리마돈나, 바로크 음악 스페셜리스트, 모차르트와 바흐의 음악을 부르기 위해서 태어난 목소리. 이 거창한 표현들이 모두 오늘 함께할 손님을 따라다니는 수식어들입니다. 질문들, 오늘은 세계 고음악 무대의 중심에서 성악의 본질을 증명해온 예술가, 소프라노 임선혜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네. 소프라노 임선혜입니다.
0: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1: 아, 진짜 불러주셔서 영광. 여기 좀 대중적인 유명한 분들만 나오시는데 제가 나와도 되는 자리지. 아니,
0: 임선혜 성악가만큼 대중적으로 유명하신 분이 또 어디 계실까요?
1: 아, 정말 감사합니다.
0: 예. 그 보통 아시아의 종달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1: 네, 네.
0: 아시아에 국한시킬 수는 없습니다.
1: 네. 그 좀 단어가 뭐가 빠지지 않았나? 아시아에서 온?
0: 예. 아시아에서 온 세계적인 종달새.
1: 예. 새예요, 새.
0: 그 오늘 아침에 그 종달새가 처음으로 내신 소리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1: 아, 이거 실망하시겠다. 저, 이게 뭐냐면, 예. 보컬 프라잉이라 그래갖고,
0: 예.
1: 아, 그 목소리를 이렇게 좀, 목소리 워밍업?
0: 예, 예.
1: 같은 거거든요.
0: 아, 그걸 그렇게 하나요?
1: 네.
0: 아, 그냥 냅다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1: 네,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고, 아, 사람마다 예. 다르긴 한데, 이제 덜 들리니까 저는 아침에 이제 목소리 괜찮나? 확인하는 영어로,
0: 아, 그런가요? 아, 그것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네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1: 하는 분들도 있고요. 다들 아, 예. 루틴이 다르니까.
0: 아, 예. 저도 네. 이게 목소리를 쓰는 직업이기 때문에.
1: 어떻게 하시나요?
0: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냥 하는데, 내일부터는 좀 그 방금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들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오시면 좀 민망하시겠지만 그분의 이력을 좀 이렇게 쭉 읊어드리곤 합니다.
1: 아, 네.
0: 예. 오늘 이게 너무 많아서 다 될지 모르겠는데 서울대 재학 시절에 슈베르트 콩쿠르를 우승하셨네요. 일본 국제 슈베르트 가곡 콩쿠르 2위. 일본에서는 2위를 하셨고.
1: 네.
0: 청중상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졸업 후에는 독일 정부 학술 교류처 장학생으로 발탁돼서 칼스루라는 그 국립의대 음대에 입학을 하셨고, 칼스루 입학하신 지 1년쯤 됐을 때 고음악계의 거장, 필립 헤레베헤, 이분에게 발탁이 돼서 고음악계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이후에 바로크 음악 분야의 프리마돈나로 우뚝 서셨습니다. 르네 야콥스, 윌리엄 크리스티, 파비오 비온디 등 고음악계 거장들의 공연에서 솔리스트로 활약을 하셨습니다. 2000년에는 프랑크푸르트 오페라에서 오페라 가수로 데뷔하셨고요. 현재는 베를린과 서울에 거주하시면서 프리랜서 성악가로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고 계십니다. 뭐 혹시 빠진 거 있습니까?
1: 아, 아니, 아니, 다 됐습니다.
0: 예. 빠진 게 많은데 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유럽 무대가 좀 콧대가 높다고 하지 않아요?
1: 네.
0: 예, 예. 그 아시아인이 입질 굳히는 건 뭐 어렵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일인데 26년이나 지금 정상의 무대를 지키고 계셔서 예. 무엇이 롱런의 비결이었을까요?
1: 말씀하신 대로 진짜 요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즘 한국 젊은 음악가들이 오면
0: 예.
1: 우와 한국인이야 막 그러면서
0: 아, 그런가요?

0: 말을 막 사랑해요 막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1: 아, 그것도 뭐 케이팝의 영향일까요?
0: 아무래도 그렇죠.
1: 아.
0: 그리고 클래식에서도 실제로도 잘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1: 그렇죠.
0: 지금은 정말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구나를 알고 있는데
1: 예.
0: 잘하는 걸 알았어도 26년, 7년 전에는 서양인이 와서 판소리하는 것처럼
1: 아.
0: 조금 의심의 눈을 쳐다보기도 하고
1: 예.
0: 그랬던 것 같아요. 저런 더군다나 제가 하는 분야에서 첫 동양인이어 갖고
1: 예. 고음악.
0: 네, 고음악
1: 예.
0: 분야에서 첫 동양인이어서 오페라에 캐스팅되고 두 번이나 캔슬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다 했는데
1: 예.
0: 나중에 아, 이거 하는 연출자가 동양인은 연기를 잘 못해서 이 사람 시키면 안 한다고 했다고 그래서
1: 아.
0: 캔슬 당한 적이 있어요.
1: 두 번을요?
0: 두 번이나
1: 그
0: 그런 일이
1: 가만히
0: 있을
1: 계셨었어요?
0: 정도였어요. 두고 보자. 그럼 별 수가 없어가지고 막
1: 예.
0: 속상해서 이거 두고 보자. 내가 연출자들이 찾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어.
1: 아.
0: 그랬었네요.
1: 예. 왜 우리가 보통 유럽에서 활동한 성악가 하면 조수미 씨를 떠올리잖아요.
0: 네.
1: 조수미 씨하고는 분야가 다르신 거죠.
0: 목소리의 성격?
1: 예.
0: 그리고 강점이 좀 다르죠. 조수민
1: 아.
0: 선배님은 아주 극고음을 내시는
1: 그러니까 리릭 소프라노라고
0: 거기는
1: 하는 거.
0: 콜로라투라.
1: 어렵습니다.
0: 네,
1: 예.
0: 콜로라투라 레제라고 해서 가볍지만 고음을 극고음을 내는 소프라노들이 사실 세계에 몇명안 나거든요. 그렇게 잘하는
1: 예.
0: 분들이 그런 분들이고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데 여전히 고음고 리릭 레제로 그래서
1: 예.
0: 조금 가벼운 저도 가벼운 쪽이죠.
1: 아, 예.
0: 네, 되게
1: 그러면,
0: 종류가 많아요.
1: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은 소프라노라도 뭐,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0: 네,
1: 예.
0: 맞아요.
1: 그러면, 아, 나도 조수미 선배처럼 돼야지 하고 연습하신 적도 있으시겠네요?
0: 아무래도 조수미 키즈로 자라난
1: 예.
0: 세대여가지고
1: 예.
0: 저희한테는 기준점이 조수미 선배님이었죠.
1: 아.
0: 조수미 선배님 이국장에서 노래할 때 그리고 제가 실제로 데뷔하고도 이렇게 어디 가면
1: 예.
0: 동양 사람이 처음이니까 아, 나 한국 사람 아는 사람 있어. 수미초. 그러면서 얘기하고.
1: 예.
0: 당연하죠.
1: 아,
0: 그랬죠.
1: 이제 26년이나 되셨는데 그때 이미 조수미 키즈이셨나요?
0: 그쵸.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그 책이 제가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저 대학교 1학년 때
1: 예.
0: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전부터 국내 활동을 하셨으니까.
1: 아, 그러네요. 예. 근데 이 고음악은 옛 고자를 쓰잖아요.
0: 맞아요.
1: 예. 그 많은 청취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0: 네.
1: 어떤 장르의 음악인가요?
0: 고음악은, 사실은 왜 이게 고음악, 다른 음악인가? 쉽게 어렵게 얘기하지만,
1: 예.
0: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작곡가들의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바하,
1: 그러니까,
0: 바흐,
1: 예.
0: 핸델, 비발디? 그런 분들의 시대인데,
1: 예.
0: 이걸 왜 바로크 시대 음악이라고 안 하고, 그럼 고음악이라고 하냐? 그랬더니, 고음악, 플러스 저는 고음악 운동이라고 부르는 게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1: 예.
0: 고음악 무브먼트. 그래서 이 음악들이 그때 몇백 년 전에, 3, 400년 전에 했던 그 연주 방식을 좀 비슷하게 해보자라는
1: 야,
0: 거였어요. 왜냐면,
1: 오리지널처럼.
0: 네네.
1: 예.
0: 지금은 극장도 커지고 오케스트라도 막 되게 커지고 100명이 넘는 오케스트라
1: 네네.
0: 들어가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연주하지 않았거든요.
1: 예.
0: 살롱이라 그래가지고 아니면 궁정음악회, 궁정극장은 최대치가 한 200명 정도 들어가는
1: 아,
0: 거였으니까
1: 훨씬
0: 규모가
1: 작았군요.
0: 달랐죠.
1: 예.
0: 그리고 그현 같은 것도요. 지금은 쇠 같은 거 그런 스트링이지만 그때는 양의 곱창을 말아서 끼워가지고
1: 양의 곱창이요?
0: 네, 안 먹고 거기다가 써갖고 이걸 켜니까 지금 이렇게 큰 홀에서는 이게 볼륨이 안 되죠.
1: 예.
0: 들리지가 않아서 이게 나중에 그렇게 바뀌고 음도 더 높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발달이 되어 왔는데 근데 바흐는 정말 그 시대 때 이렇게 연주하지 않았잖아. 그러면서 그 문헌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1: 아,
0: 그때
1: 예.
0: 연주법을 고증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방식으로 한번
1: 그러면
0: 해보자 싶은
1: 혹시 임선예 성악가는 양곱창으로 만든 현악기의 반주를 하십니까?
0: 겁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듣죠. 네.
1: 아, 그래요?
0: 그
1: 예.
0: 소리가 되게 뭉툭한 것 같은데 뭔가 자연의 소리를 담은 따뜻함이 있어요.
1: 예.
0: 지금 활은 되게 이렇게 강렬하고
1: 그렇죠.
0: 날카로우면서 화려하잖아요.
1: 예.
0: 다른 화려함이 있는 것 같아요. 내적인
1: 아.
0: 화려함.
1: 그 어떻게 애초에 양곱창으로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0: 그러게요.
1: 예.
0: 그 시대 땐 그걸 되게 좋게 생각했나 봐요.
1: 그거 한번 직접 들어보고 싶은 생각도 드네요.
0: 네.
1: 근데 고음악에 빠지게 된 뭐 계기가 따로 있습니까?
0: 아, 저는 이

0: 일도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근데
1: 예.
0: 유학을 시작했는데 저희 독일 교수님이 제가 22, 23 이랬으니까
1: 예.
0: 이 음악은 근데 네가 당장 갖고 무대에서도 되겠다 그러셨어요.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1: 예.
0: 우연하게 제가 우연하게 데뷔를
1: 아, 그,
0: 그
1: 아까 말씀드린
0: 거장
1: 고음악의 거장, 필립
0: 네.
1: 헤르베헤
0: 헤르베시
1: 이분한테.
0: 네.
1: 예.
0: 그분한테 하게 되면서
1: 예.
0: 제 목소리가 거기 잘 어울렸나 봐요.
1: 그러니까
0: 그래서
1: 뭐 뜬금없이 그러진 않으셨을 테고.
0: 네네.
1: 뭐, 그 목소리에 어떤 면이 그랬을까요?
0: 아마 이 고음악에서는 아까 양곱창 뭐 우리가 이렇게 하듯이 노래에서 특징은 뭐냐면 꼭 그렇진 않지만
1: 예.
0: 비브라토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떨지 않고 순수하게 소리를 쭉 잡아 빼는 걸 되게 좋아해요.
1: 예.
0: 그러려면 목소리가 너무 굵으면 그게 힘든데 제 목소리가 가늘고 가벼우니까
1: 예.
0: 그런 그리고 막 이렇게 꾸밈음 같은 것도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기에 좀 가벼워서
1: 예.
0: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 예.
0: 친구들이 거장의 친구가 또 알게 되고 거장의 친구가 아니까
1: 예.
0: 어쩌다 보니까 고음악에.
1: 아, 그렇군요. 그렇다고 뭐 고음악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0: 네,
1: 예.
0: 그렇지는 않고 다른 뭐 말러 4번도 녹음한 적이 있고
1: 예.
0: 포레도 그렇고 현대 음악도 가끔 하기도 하고요.
1: 그러니까요. 예.
0: 저희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우리의 목소리를 한 서랍에 넣는 거예요. 너는 이거야, 이거야 이렇게 분류하는 걸 되게 어렵게 생각해요.
1: 예. 그 비유가 굉장히 재미있으십니다.
0: 아, 실제로 서랍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외국에서도.
1: 아, 예.
0: 네, 서랍장에 넣지 말아줘 이렇게.
1: 예. 데뷔 직후에, 그러니까 그 23세 유럽 무대에 데뷔하신 게 맞잖아요.
0: 네.
1: 그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느낌은 혹시 지금도 기억하십니까?
0: 그 제가 갑자기 무대를 데뷔를 하게 됐거든요. 한
1: 예.
0: 소프라노가 공연 전날 취소를 해갖고
1: 예. 대부분 그 대가들은 그렇게 데뷔를 하더군요. 예.
0: 대타로 이렇게 하게
1: 예.
0: 되는데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데뷔도 전혀 하지 않은 나까지 왔지 생각해보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모든 잘하는 사람이 바쁠 때였던 것 같아요.
1: 예.
0: 그러니까 저까지 차례가 왔고 이 곡을 해봤냐고 이제 물어보는데 제가 거짓말로 해봤다고 그랬어요.
1: 예.
0: 근데 그냥 할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1: 아, 사실이 아닌 걸로.
0: 아, 네. 그래서
1: 예.
0: 어디서 해봤냐고 그랬는데 그땐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어디서 찾을 수도 없을 것 같아서 한국에서 해봤다고
1: 예.
0: 거짓말을 하고 그날 저녁에 막 공부를 하고 이제 갔죠. 가서 피아노로만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1: 예.
0: 반주를 연습을 하다가 오케스트라랑 리허설을 처음에 딱 하는데 드는 생각이 와, 이 노래 되게 좋다. 오케스트라 반주를 하니까 진짜 좋다. 아, 정말 너무 철이 없었던 것
1: 예.
0: 같아요. 그리고
1: 본인도
0: 나서.
1: 처음 들어보는 노래를 했단 얘기잖아요.
0: 네, 그리고 딱 그렇게 데뷔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뭐 물어보거든요. 어땠냐고.
1: 예.
0: 근데 저는 딱그 데뷔하기 직전에 오케스트라 딱 맞춰보고 나서 제 느낌은 아무도 내가 이거 처음 해본지 모르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1: 예.
0: 같아요.
1: 그 여기서 노래를 한곡좀 듣겠습니다.
0: 아, 네.
1: 우리 임선희 성악가를 모시고 대담만 나누는 건좀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직접 골라온 곡입니다. 우리 가곡 이병기 씨 이수인 작곡 별. 예, 고음악 얘기하다가 우리 가곡 들으니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0: 네.
1: 특별히 고르신 이유는 짤막하게 말씀하신다면?
0: 네, 올해가 한국 가곡이 만들어진 지 100주년 되는
1: 아,
0: 해예요.
1: 그렇군요.
0: 네,
1: 예.
0: 우리가 알고 있는 홍남파의 물밑에선 봉숭아야 이 노래를
1: 예.
0: 초기, 그러니까 첫 가곡으로 치는데요. 그게
1: 아.
0: 26년이었고요. 물론 전에 바이올린 곡으로 했다가 이제 시가
1: 예.
0: 붙여졌지만 그래서 외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한국의 가곡 한국 가곡에 대한 좀 애정도 생기고
1: 그렇겠네요.
0: 한국 가곡이 어떻게 예술성을 우리만의 개성을 해서
1: 예.
0: 이렇게 100년이 흘러왔는지 좀
1: 알겠습니다.
0: 생각해 보더라고요.
1: 이병기 씨 이수인 작곡 별을 듣고 얘기 마저 나누겠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0: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0: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램.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램.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7: 모든 인쇄 가능한 3원 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3원 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3원 헤드피아.
8: 디지털 인쇄도 역시 3원 헤드피아.
7: 국민 인쇄 3원 헤드피아.
9: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0: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1: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0: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1: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0: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1: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12: 예, 성악가 임선혜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미니의 손명현 씨, 점심시간 이후에 업무 시간이 마치 오페라 공연장으로 바뀌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0552 쓰신 분께서 재작년에 롯데 콘서트에서 했었던 평화나눔 콘서트, 거기 나가셨었나요?
13: 아, 네네.
12: 예, 거기서 뵈었었다고. 아름다운 모습과 고급진 공연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13: 고맙습니다.
12: MBC 라디오 오늘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13: 저 오늘 데뷔입니다.
12: 뒤늦었지만.

0: 아무튼 행복한 데뷔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왜 라디오에 안 왔을까
0: 예.
1: 생각해보니까 MBC 라디오에는 클래식만 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0: 아, 그럼
1: 네.
0: KBS를 나가셨겠군요.
1: 주로
0: 예.
1: 라디오는 그랬던 것 같아요.
0: 예.
1: 그래서 한번 만드시면 네,
0: 아, 저희는
1: 언젠가
0: 뭐, 이
1: 네.
0: 시간에 그, 팝이나 대중가요나 또한
1: 맞아요.
0: 클래식도 가리지 않으니까.
1: 아니, 그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0: 예.
1: MBC에서 언젠가 클래식으로 프로그램하는 하나 채널이 생기면
0: 예.
1: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다는 얘기를
0: 아, 그런 목적이 있으셨군요. 예, 언젠가 꼭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1: 감사합니다.
0: 저도 불러주시면 한 번쯤 출연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오, 나의 애창곡. 이렇게.
0: 가곡하고 연이 깊으신 편입니다. 따지고 보면.
1: 네.
0: 물론 고음악의 대가이긴 하시지만. 그 생애 첫 콩쿨도 가곡으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 맞아요.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대표로 성남시 예능 경연대회 나갔었는데.
0: 아, 예.
1: 그때도 한곡 가곡 두 곡을 불렀었어요.
0: 첫 곡이 어떤 건지 혹시 기억하세요?
1: 네. 해는 져서
0: 아,
1: 어두운데
0: 고향생각.
1: 고향 생각.
0: 예.
1: 네.
0: 현재명 작사.
1: 오,
0: 예,
1: 어떻게 아세요?
0: 작곡.
1: 어떻게 아세요?
0: 아이고, 학교 다닐 때 배운 겁니다.
1: 오,
0: 예. 예.
1: 그러시구나. 네.
0: 가곡은 뭐, 그, 시에 멜로디를 입힌 곡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문학에 대한 관심도 또 크셨을 테고, 그 가곡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1: 네, 좀 말이 있는 걸 좋아해요.
0: 아,
1: 말과
0: 그렇군요.
1: 이야기가 있는.
0: 스토리가 있는 것.
1: 네.
0: 예. 원래는 문학을 전공한 후에 아나운서가 되겠다고 생각하셨다면서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뵀을 때도 저의 아나운서가 꿈이었어요. 근데
0: 예.
1: 노래를 잘한다는 거는 이제 주위에서 얘기하니까 알고 있었는데
0: 예.
1: 노래를 잘해서 노래하는 직업을 갖는 게 뭔가 아쉬웠어요.
0: 예.
1: 그래서 아나운서가 돼서 아, 인천의 아나운서는 노래를 가수만큼 성악가만큼 잘한다는
0: 아,
1: 얘기를 듣고
0: 예.
1: 싶었던 것 같아요.
0: 그 임선혜라는 그 이름 뒤에 아나운서를 붙이니까 아주 어울리시는데요, 또?
1: 어울리죠.
0: 예. 임선혜 아나운서.
1: 감사합니다.
0: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왜 그러면 본격적으로 성악계 길로 바꾸셨습니까?
1: 그 성악을 하는 거에 좀 이렇게 확신이 없었고 제가
0: 예.
1: 만난 음악가 분들이 좀 무서웠어요.
0: 아, 그런가요? 예.
1: 중학교 때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콩쿨에서 우승하기도 했지만 어떤 음악가가 돼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0: 예.
1: 다른 걸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0: 예.
1: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가니까 아무래도 진로를 결정해야 된다고 하셔서 레슨도 안 받고 막 전국 콩쿠르를 다녔어요.
0: 예.
1: 정말 무식한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상은 늘 타서 되게 신기하다. 그러다가 이제 테스트를 받으러 제 친구의 선생님을 따라가서
0: 예.
1: 노래를 했더니 잘한다고 어휴 이런 소프라노가 어디 숨어 있었어 막 그러셔서
0: 아.
1: 저는 선생님이 레슨을 많이 해서 돈을 버시려 그러나 그런 생각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 근데 사실은 제가
0: 예.
1: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인데 제가 삼남매 중에 마지고
0: 예.
1: 제가 공부를 또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성악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랬어요.
0: 아.
1: 근데 그걸 간파하시고 선생님이 돈 안 가져와도 되니까 다음 주부터 오라고.
0: 아, 예.
1: 그래서 이 선생님 진심이시구나.
0: 아, 그렇게 해서 바뀐.
1: 그때부터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0: 예.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또 뵈야 될 텐데
1: 네.
0: 아나운서가 되시는 것이 꿈이었다고 했으니까 저 대신 이 코너를 한번 아나운서 스타일로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손석희 12시를요?
0: 예.
1: 잠깐만요. 물 한 모금만.
0: 예.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1: 하겠습니다.
0: 예.
1: 아, 이거 하면 되나요?
0: 예.
1: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질문들 두 번째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프라노 임선혜였습니다.
0: 예.
1: 아, 그러더라고.
0: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진짜로 내일 두 번째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예.
2: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올여름 밤이 기다려지는 이유.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영주 시민운동장에서 만나는 2016 영주 시온날 페스타. 신나는 체험, 케이레트로 감성 포차, 영주 낭만야장, 콜스타디움을 뜨겁게 달고 초특급 공연, 킹마운, 다이나믹 듀오, 인천원, 그리고 리센느. 시원하게 놀자.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임선혜님의 버전이 사실 저는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정식 음원이 아니라 KBS 프로그램에 나온 것이어서 부득이하게 다른 분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슈베르트의 봄의 신앙,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의 곡입니다.

7월 27일 월요일 손석희의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뉴스입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의 산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수풀이 건조해진 데다 강풍이 부는 탓인데요. 지난 23일 프랑스 남서부에서 시작한 불로 현재까지 파리의 4배 면적이 탔고 우리가 잘 아는 와인 생산지 보르도 코앞까지 불길이 이동 중이라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피해라고도 하는데요. 스페인은 마드리드와 아빌라주 등에서 산불 피해가 커지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현재 프랑스와 스페인 주민 관광객을 합쳐서 35만

0: 1만 명 이상이 대피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팝송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미국의 케이티 페리란 가수 잘 아실 겁니다. 로어라는 곡도 유명하고 파이어워크는 크게 히트했죠. 백악관이 공식 틱톡 계정에 전쟁 홍보 영상에 케이티 페리의 파이어워크 노래를 허락 없이 사용했는데요. 이란에서 폭탄이 터지는 장면에 케이티 페리 목소리로 붐붐붐이라는 노래가 들어가 있습니다. 케이티 페리는 승인한 적 없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애플도 내년 6월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자사 첫 스마트 안경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내년 말에는 시중에도 내놓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데요. 카메라 탑재는 곧 사생활 침해와도 연결되는 만큼 애플이 사생활 보호가 가능한 독보적인 기술을 과연 개발했을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주말에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123년 역사를 자랑하는 스페인 명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입단했습니다. 등번호는 7번이고요. 이강인 선수가 스페인 리그 일명 라리가에서 뛰는 건 발렌시아, 마요르카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라리가 우승 트로피 개수는 11개로 레알 마드리드, FC 바르셀로나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고요. 활약이 기대되는 이강인 선수의 계약 기간은 2031년 6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7월 27일 월요일 오늘의 국제 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지켜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네, 지구촌 사이드 B. 오늘도 이선영 아나운서가 계속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네,
1: 뉴스 회전은 끝나신 모양이네요.
0: 네, 뉴스 회전은 끝났고요. 네. 그 여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한시 뉴스도 했고 방금 전에 단신 전해드렸는데 네. 오늘 뉴스가 잘 안 되네요.
1: 아, 예. 뭐,
0: 네.
1: 그 정도. 아,
0: 내일부터는 예. 더 잘하겠습니다.
1: 많이 양해들 해주셨을 겁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오늘 어느 국가의 소식입니까?
0: 오늘은 인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뉴욕타임스, 파이낸셜타임스 등 주요 외신에서 일제히 보도한 내용인데요. 뉴욕타임스는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인도에서 바퀴벌레당이 모디 총리에게 아주 이례적인 레어라는 표현을 썼는데 레어한 승리를 거두다.
1: 아, 예, 예. 인도의 바퀴벌레당. 이건 뭐 그런 당이 조직됐다는 뉴스 나왔지만 이게 실체가 있는 정당은 아니죠 아마?
0: 예, 맞습니다. 예, 예. 정당은 아니고요. 이제 바퀴벌레당이 생긴 배경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면 예. 일단 인도의 청년 대졸자 실업률이 40%나 된다고 해요.
1: 오, 그러니까 엄청나네요. 예, 예.
0: 교육열이 인도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에 예. 비하면 실업률이 많이 높으니까 이제 청년들이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황이고 예. 이런 상황에서 인도 대법원장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일부 청년들이 사회적 시스템을 공격하는 바퀴벌레이자 기생충 같은 존재다. 이런 이제 비하 발언을 하면서
1: 불을 질렀군요.
0: 예, 청년들이 폭발했습니다.
1: 예, 예.
0: 이제 그러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던 한 30대 인도 청년이 소셜미디어 X에 만약 이 세상의 모든 바퀴벌레들이 연대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약간 위트 있게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예. 대한 반응이 커서 이제 온라인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조직을 하게 됐는데요.
1: 예.
0: 이 청년이 알아보니까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달리트 출신이라고 해요. 달리트가 카스트 제도 4단계에도 들어가지 않는 불가촉 천민 계급인데
1: 가장 낮은 예. 계급이군요. 예.
0: 이렇게 억압받아온 계급의 청년이 직접 현장으로 인도 현장으로 귀국을 해서 현장 시위를 주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 예예. 예.
0: 그래서 이 바퀴벌레당이라는 이름은 여당인 바라티아 자나타 당의 이름을 패러디해서 바퀴벌레 인민당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고
1: 예.
0: 인스타그램을 개설했는데 단 4, 5일 만에 1000만 팔로워 넘었다고 하고 지금은 2000만이 넘습니다.
1: 예예. 예.
0: 집권 여당의 팔로워가 870만이니까 굉장한 거죠. 그리고 현장 시위대 규모도 어마어마한데 일단 상시 상주 시위 인원만 수천 명이고
1: 예.
0: 뭐 의회를 향한 행진을 7월 20일에 조직했었는데 그날은 10만 명 규모의 시위대가 결집을 예. 했다고 하네요.
1: 10일에 10만 규모면 뭐 꽤 큰 규모이면 틀림이 없는데 그 사실 대법원장 발언 이전에 핵심적인 사건 또 있었잖아요.
0: 예. 예. 21명의 청년이 목숨을 이제 스스로 끊은 비극이 있었는데요.
1: 예.
0: 인도에서는 의대 시험만 220만 명이 본다고 합니다. 인구가 많아서 의사에 도전하는 뭐 청년들도 하죠. 많은 건데 그러면 이제 더 공정해야 될 시험인데 이 시험 문제지가 유출된 정황이 드러났고 그 이후에 대응이 문제였다.

0: 게 이제 교육부에서 그러면 뭐 시험 취소하지 뭐 다시 시험 보지 이렇게 되니까 시험을 봤던 학생들 중에 이제 20명이 좀 넘는 학생들이 스스로 비관을 해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1: 예.
0: 대법원장 발언이 이 이후에 나온 거니까 안 그래도 이제 성난 민심에 불을 붙인 것이죠.
1: 예. 아무튼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뭐 피해 상황은 더 없나요?
0: 네, 초기에 이제 사람들이 몰리면서 경력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한 180명 정도가 다쳤다, 경상을 입었다, 이런 외신 보도가 있었는데, 크게
1: 예.
0: 다친 사람은 없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던 시위 조직한 사람, 그 청년이 더 이상 청년들이 다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비폭력으로 하자라고 주장을
1: 예.
0: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방글라데시나 네팔에서도 비슷하게 청년 문제가 있어 시위가 나는데,
1: 예.
0: 거기와의 차이점을 뉴욕타임스는 비폭력인 점에 집중을 했습니다.
1: 예.
0: 그래서 결국 시위로 인한 사망자나 중상자 없이 두 달여의 시위 결과가 바퀴벌레 당의 승리로
1: 아,
0: 끝났고요.
1: 그렇군요. 예.
0: 결국 의사 시험 문제지 유출의 책임자, 교육부 장관은 공식 사퇴를 했고, 유가족에 대한 보상, 그리고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불이익이나 처벌이 없을 것, 이 약속까지 받아내고
1: 예.
0: 사태가 일단락이 됐습니다.
1: 정부가 하여간 뭐 항복하긴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저 모디 정부가 장기 집권 정부잖아요. 12년 동안.
0: 예.
1: 예. 시위대에 굴복한 게 의외다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0: 네. 일단 물리적으로는 강경한 진압에도 불구하고 이 시위대의 기세가 어마어마했던 점이 컸겠지만
1: 예.
0: 정치적인 계산도 깔려 있었다는 분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인도의 인구가 워낙 많기도 하고 청년 인구를 몇 세부터 보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1: 예.
0: 청년층이 인도 인구의 40%에서 65%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1: 꽤 그래도 청년층이 많군요.
0: 예.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선거를 의식했다.
1: 예.
0: 2027년도에 주의의 선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석도 나오고 또 야당도 이 바퀴벌레당과 연합을 해서 공격을
1: 예.
0: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태가 이제 끝나는 건가 싶지만 사실은 장관 한 명이 사퇴했다고 해서 청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다
1: 예.
0: 보니까 그리고 또 이번 이제 시위로 인해서 성과를 얻었잖아요. 고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1: 예.
0: 인도에서 청년 저항이 계속될지 어떻게 발전을 해갈지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1: 예. 지구촌 사이드 B. 오늘은 인도의 소식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선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1950년대 후반에 당시 브라질을 대표하는 음악은 물론 삼바였습니다. 삼바는 리우 빈민가 그리고 카니발 문화에서 자라난 음악이죠. 타악기 소리가 아주 풍성하고 춤을 추기 좋고 또 그만큼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런데 당시 리우의 젊은 뮤지션들은 조금 뭐랄까 다른 음악을 원하기 시작했죠. 크게 외치는 노래보다는 작게 이야기하는 노래, 춤추기 좋은 음악보다는 감상하기 좋은 음악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삼바 특유의 리듬 위에 당시 미국에서 유행하던 쿨 재즈를 얹어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여름을 담은 음악, 보사노바입니다. 보사노바는 포르투갈어로 새로운 감각 이런 뜻이라고 하죠. 자,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이번 주는 브라질 리우에서 탄생한 새로운 감각, 보사노바로 채워가 보겠습니다. 그 첫 시간의 주인공은 보사노바의 상징과도 같은 곡, The Girl from Ipanema입니다. 브라질 대중음악의 흐름을 바꾼 인물이죠.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작품입니다. 이 곡은 1964년에 미국의 재즈 색소폰 주자인 스탄 게츠하고 보사노바의 거장 주앙 질베르토 그리고 그의 아내죠. 아스트루드 질베르토가 함께한 버전으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게 됩니다. LP를 보여드리죠. 이 곡이 실린 게츠 질베르토의 초반입니다. 초반, 처음 나온 음반. 그러니까 책으로 치면 초판이 되겠습니다만, 네, 초반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1964년에 미국에서 발매된 거니까요. 62년의 세월을 건너온 LP입니다. 당시 한 300만 장, 그 당시로서 뭐 엄청난 양이죠. 300만 장이 넘게 팔리면서 보사노바의 세계화뿐만이 아니라 재즈의 대중화까지

또 그렇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The Girl from Ipanema, 제목 그대로 조빔이 이파네마 해변의 한 소녀를 보고 만든 노래라고 하는데, 노래가 이제 워낙 히트를 하고 나니까 과연 그 소녀가 실제 하는가, 그게 누군가 찾으려는 소동이 일어나게 됐답니다. 그래서 결국 찾아냈는데 그 노래의 주인공은 바로 당시 17살이었던 엘로 피네이루, 이름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군요. 가사에 등장하는 문장처럼 황금빛 햇살을 받은 소녀의 눈부신 모습이 보사노바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그런 멜로디를 탄생시킨 거죠. 60년 전 여름 이파네마 해변의 햇살과 바람이 담긴 곡, 주앙 질베르토, 아스트루드 질베르토, 그리고 스탄 게츠가 함께한 The Girl from Ipanema의 바늘을 올려놓겠습니다.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영랭 품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빚 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3: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백조 싱크.
7: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8: 유동 골뱅이.
7: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9: 술 마셨는데 결이 어디 부러.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예, 9156 문자 쓰신 분께서 이파네마에서 온 소녀 들으시고 이 음악 영화 캐시미 퓨켄에서 들어본 것 같다고요. 톰 행스가 디카프리오 잡으려고 호텔 잠입했을 때 잠시 나오는 음악 같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영화에 나왔었습니다. 혹시 그리고 좀 여유가 있으시면 안토니오 칼로스 조빔, 이 작곡자죠. 조빔과 프랭크 시나트라가 함께 노래한 The Girl from Ipanema를 한번 동영상으로 찾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두 거장의 조화가 뭐 더 말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프랭크 시나트라는 담배를 피워물고 천천히 노래 부르는데 아주 그렇게 매력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들 임선희 성악계에서 출연하셨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매일매일 듣고 싶은 목소리라고 문자 1375 쓰시는 분께서 보내주셨고요. 유튜브에 줄리아 맘이라고 하신 분, 소프라노 임선희님 너무나 사랑스러우신 분이었네요. 질문들 게스트 선정이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임선희 성악가가 캐스팅이 두 번 취소됐다는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펭귄 왕자 유튜브에 두 번의 퇴짜, 길을 열어가는 사람의 어려움,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고생하셨다고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유튜브 sim199206 쓰시는 분, 양곡창 악기라니 상상이 잘 안 간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 이제 현악기를 양곡창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도 잘 상상이 안 가는데 언제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이 크레이튼 TX 쓰시는 분 유튜브에 계속 락 음악을 듣다가 이렇게 이따금 가곡 들으면 마음이 다시 순수해지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임선희의 성악가는 내일...

0: 다시 질문드려서 하루 더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또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군요. 미니의 장혜윤님, 애청자들의 신청곡은 언제 듣나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매일 오후 1시 30분에 시작되는 4부의 첫 곡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천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또 잘 선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걱정되긴 합니다. 이렇게 추천곡을 받으면 한 번만 소개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많은 분들이 좀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그래도 언젠간 또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어주시고 많이 추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12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A가 잦은 여름철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을 유발하는 폭염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요. 무더위로 현기증, 메스꺼움, 근육 경련이 있을 시엔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십니다. 평소에도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삼가고 휴식 시간은 짧게 자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 작업장에서도 가장 더운 시간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엔 야외 작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폭염 예방 캠페인 지금까지 MBC 라디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 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 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3: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 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4: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5: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4: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6: MBC,
7: MBC,
8: MBC 라디오,
9: MBC 라디오.
4: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안녕하세요, 현빈입니다. 오래도록 튼튼하고 디자인까지 멋진 소파, 과연 뭘까요? 진심을 담은 소파, 결국 자코모.
0: 좋은 휴식을 만드는 소파, 자코모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월요일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이 잠시 뒤 진행됩니다.

0: 대선 후보 당시 토론회와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인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내려질 경우 당선 무효형에 해당돼 확정 시 국민의힘은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되돌려줘야 합니다.
1: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출석한 정성호 법무장관은 자신의 사의 표명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보안 수사권 폐지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불만을 제기하며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제명 등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0: 미국이 이란을 향한 공습 작전을 사흘째 중단한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다시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습 중단의 배경에 방공 미사일 재고가 부족하다는 점과 공군력에만 의존한 미군의 공습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전략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이틀 뒤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회담이 공격 재개 여부를 가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1: 브라질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유가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도 최대한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군의 이란 공습 중단으로 국제 유가는 5% 가까이 하락했지만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시설을 공격하는 등 중동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지금 막 시작됐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배우자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를 만난 적 없다는 등의 발언이 거짓말이었다는 혐의인데요. 만약 이 사건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400억 원에 육박하는 선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김건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방금 전인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시작됐습니다. 선고는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두 달 앞둔 지난 2022년 1월 17일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씨로부터 무속인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받았고 전 씨가 선거 캠프에서 실세로 통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이었습니다.
3: 저는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고요. 제가 그 세계일보에 언급된 분은 우리 당 관계자분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4: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죠?
3: 네, 그건 아니고.
2: 이 발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소윤이라 불렸던 후배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한 발언도 혐의에 포함됐습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의 구형량은 징역 2년, 해당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졌고 유력 대선 후보 지위도 계속해 유지할 수 있었다며 해당 발언들이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질문에 성실히 답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받았던 선거보조금 397억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약 1200억 원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총자산의 3분의 1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0: 자,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 정승희 기자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0: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검찰 보안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번 주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에 이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 바 있는데요. 아주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한병도 직무대행의 오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6: 이번 주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뜻이 하나로 모으기까지 정말 치열하고도 뜨거운 또 성숙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원칙은 단 하나, 기소하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허울뿐인 구호가 아닙니다. 오직 국민을 위한, 국민이 주인인 형사사법체계를 세우기 위한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입니다.
5: 한 대행은 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야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논리까지 펴면서 국민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 무책임한 거짓 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0: 네, 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을 계속 유지하자는 입장이었는데 반응이 나왔죠.
5: 네. 오늘 정점식 원내대표는 진짜

0: 선동하는 집단은 따로 있다. 바로 민주당 지도부다라고 말했는데요. 발언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 문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비극을 언급했고 정청래 전 대표는 보안수 사건이 폐지되면 눈물이 펑펑 쏟아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지자들에게 노무현 대통령 향수를 자극하면서 검찰 악마화를 선동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민주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보안수 사건 폐지와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맞교환할 의도가 없다면 국민 앞에서 공소 취소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면 됩니다. 이 간단한 것을 왜 못하고 있습니까?
2: 네.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얘기도 좀 해보죠. 사의 표명을 했는데 이게 그 민주당이 보안사건 폐지 당론 채택 바로 이후에 이제 나왔단 네네.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국회 법사위에 출석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
0: 네, 역시 거취를 묻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어제 지난주 사의 표명이 워낙 큰 뉴스였고 그 네. 이후에도 정 장관이 더 할 의지도 할 일도 없다. 당에 돌아가겠다라는 입장을 언론들에게 밝힌 바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즉답은 좀 피하려고 했습니다만 박지원 의원이 국민이 질문을 하는 것이다 라면서 끈질기게 답변을 요구했었는데요.
2: 네.
0: 그러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3: 개인적인 얘기인데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제가 뭐 수개월 동안 지금 상당히 심각한 좀 수면 장애가 있고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어떤 그런 측면을 고려해갖고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많이 의논을 해오던 그런 차였습니다. 뭐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0: 이렇게 말하자 박지원 의원은 정 장관 건강이 금년 말까지는 견딜 수 있다.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재차 권했습니다만 정 장관은 사퇴 의사를 접은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2: 그런데 이제 정 장관이 사표가 이제 정치 절차를 밟아서 제출이 됐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건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남미 순방 중인데 이거 어떻게 진행 중이에요?
0: 네, 안 그래도 오늘 그 지금 브라질 국빈 방문 중인데 브라질 현지에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에게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물었더니 공식적인 답변은 이렇습니다. 정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그러므로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다. 정 장관이 공개적으로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발언인지 약간 좀 뜨악하게 생각하실 수도 그렇죠.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이 말을 저희가 해석을 해보자면 청와대에 사표가 제출됐거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사의가 전달된 게 아니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각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진 일정은 없고 이 역시 발표 시점이 되면 말씀드리겠다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2: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도 좀 알아보죠. 이 신천지 개입설은 뭐 주말도 그렇고 오늘도 계속 시끌시끌하던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0: 네, 정말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전대가 신천지 전쟁이 되고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2: 그러게 말이에요.
0: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리 충돌전이 일어났습니다. 황명선, 강득구 등 이 친명계 최고위원들은 헌법상 종교 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시도에 대해서 결연하게 맞서야 한다면서 이 개입설을 다시 들고 나왔고요. 친천계 최고위원들 문정복, 박규환 의원 등은 처음 제기했던 관련 후보자에 대한 조사에 즉시 착수하고 근거를 대지 못하면 책임을 물어달라고 맞받기도 했습니다.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한 김민석 후보는 어제도 신천지 문제는 유불리를 떠나서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짚은 거다라고 말을 한 데 이어서 오늘도 SNS에 신천지 개입 경고가 해당 행위라는 건 바보 같은 궤변이다. 수사는 수사대로 자율정리는 자율정리대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조직적 개입은 교주든 간부든 평신도든 영원히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김민석 후보 주변에서는 신천지랑 정청래 후보 간에 확실한 연관성이 없으면 이 전대에 역효과 나는 거 아니야? 우리 의혹 제기를 여기서 멈추는 게 좋지 않겠어? 이런 조언을 한 걸로도 알려졌지만 김민석 후보가 오늘 SNS에 이런 글을 남긴 걸로 봤을 때는 계속 물고 나가겠다는 의도로 읽히고요.
2: 네.
0: 역시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자인 박선원 의원은 살짝 스탠스가 달라졌습니다. 김 후보에 이어서 신천지 개입설을 주장하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신천지가 전당대 이슈를 다 잡아먹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반면 정청래 후보 측은 이 신천지 역공에 나섰는데요. 정 후보는 당을 파산시킬지 모를 의혹 제기는 중징계해야 한다. 당사자는 사과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민주당은 이 신천지 개입설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제보가 접수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0: 민주당 전대 일정을 보면요. 내일부터 네.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하고 그 결과는 이번 주 토요일 8월 1일 순회 경선에서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당대표 후보자들은 일제히 충청권으로 향해서 표밭 다지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1: 자, 어쨌든 이 신천지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매듭을 지어야 될 텐데 네.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좀 나눠보죠. 이 사실 국회 원구성은 뭐 늘 있는 거고 상위 배정 또한 뭐 마찬가지인데 이걸 놓고 좀 역살잡이가 있었어요.
0: 네, 맞습니다. 그 권영진 의원인데요. 당초에 이제 정보위 간사 자리를 요구했었는데 행안위로 정점식 원내대표가 배정을 한 거예요. 이제 불만을 품고 멱살잡이를 하고 네. 또 욕설도 하고 반말도 했었던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정점식 원내대표도 사흘 동안 당무를 보지 않고 있다가 오늘 복귀는 했습니다만 이번 일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당의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이어서 비공개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제명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이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데 당 지도부는 이견이 없었다. 구체적으로는 자진 탈당을 권유하자는 의견과 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윤리위를 소집해서 제명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줄을 잃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자진 탈당을 하지 않고 만약 윤리위가 그 징계 절차를 개시한 이후에 징계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서 탈당을 하면은 5년 동안 복당이 안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사실 자진 탈당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5년 동안 복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자진 탈당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현재는 점쳐지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지금 윤리 얘기하셨는데
0: 네.
1: 이 국민의힘 이제 얘기예요.
0: 네.
1: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당내 인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놓고 계속 이제 윤리위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견이 좀 꽤 큰 모양이에요.
0: 네, 맞습니다. 이 위원장이 좀 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쪽이 있습니다.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위원인데요. 오늘 성명서를 냈습니다. 윤리의 내용의 원인은 위원장이 일방적인 당대표 충성용 징계 기준 아닌 시발점이었다. 당대표를 향해서 조직적으로 반복적으로 비난하면 징계하겠다는 맹세는 둘이 만나서 사적으로 하라라면서 지난 22일 윤리회의 결론을 비판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오늘 윤리위원회가 원래 오후에 잡혀 있습니다만 이 비판한 우종환 부위원장이 불참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좀 공전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을 제기되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은 윤리위원들이 지금 사임자가 계속 나오고 추가로 임명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한 명 사퇴하면 또 사임하고 또 그러고 나면 또 추가로 임명하지만 지금은 정원 9명 가운데 5명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1: 계속 줄고 있는 분위기예요.
0: 네.
1: 자, 그리고 끝으로 이 정부 소식 하나만 좀 알아보죠.
0: 네.
1: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 대토론회가 좀 또 열리는 모양인데
0: 네.
1: 뭐 요거는 지난 대토론회 이후에 계속 된 이야기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0: 네, 맞습니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토론회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추가로 듣기 위해서 마련됐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브라질 방문 중이고 국빈 방문 중이기 때문에 한성숙 국무총리가 대신 주재하게 됐습니다. 오늘 자리에서는 주택과 금융, 세제 등을 아우르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인데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1: 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정승희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2: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대구 25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6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3: 계속해서 경북권 소식입니다. 정부는 최근 5년간 물놀이 사망사고의 54%가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발생했다며 휴가철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장소별로는 하천과 계곡에서 사고가 가장 많았고 수영 미숙과 안전부주의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안부는 구명조끼 착용과 음주 수영 금지, 어린이 보호자 동행, 다슬기 채취 시 2명 이상 동행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3년간 여름철 다슬기 채취 중 숨진 사람이 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시기는 8월이 16명으로 가장 많고 6월 9명, 7월 7명입니다. 다슬기 채취 사망자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은 11명.

0: 34%인 반면 지형에 익숙하지 않은 외지인은 19명, 59%로 훨씬 높습니다. 어제도 문경 진남교 인근 하천에서 60대 여성이 다슬기를 줍다 숨졌는데 소방당국은 미끄러운 바위와 갑작스런 수심 변화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경북산 포도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늘어난 1,600만 달러를 기록하며 국산 포도 수출액의 90%를 차지했다고 경상북도가 밝혔습니다. 경북의 포도 수출은 2013년 100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샤인머스켓 재배가 확산되면서 지난 2018년 처음 1,000만 달러를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사상 최고치인 6,3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확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포도의 특성상 올해 연말까지 수출액은 8,000만 달러를 넘어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경상북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5회 문경 트롯 가요제 본선 진출팀 10개 팀이 결정됐습니다. 총 746개 팀이 참가 신청을 낸 가운데 문경시는 지난 17일 1차 예선을 통해 25개 팀을 선발한 데 이어 지난 주말 2차 예선을 통해 본선에 참여할 10개 팀을 최종 선발했습니다. 본선은 오는 9월 5일 영강체육공원 특설 무대에서 열립니다. 문경시는 올해 총상금 4,400만 원의 40%를 문경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가요제 붐 조성을 위해 관람객을 대상으로 300만 원 상당의 경품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예천군 공공산후조리원이 다음 달 18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예천 원도심에 위치한 공공산후조리원은 장애인 산모 1실을 포함해 모두 12실로 산모실, 신생아실 등을 갖추고 전문적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용 대상은 예천 군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 도민도 이용할 수 있고 비용은 2주 기준 180만 원으로 민간 조리원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첫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중순 분만 예정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봉화군 대표 관광명소인 분천 산타마을에 폐교를 활용한 숙박 리조트가 정식으로 개관했습니다. 이번에 개관한 산타볼의 리조트는 분천 분교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일부를 신축해 15개 객실과 동물 캐릭터 카라반 넉동 등을 갖추었습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허환구였습니다.
1: MBC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이게 여간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니에요. 섬세한 불 조절은 필수고요. 마지막엔 뜸까지 푹 들여야 비로소 밥이 완성된대요. 오늘 같은 날씨를 가마솥 더위라고 하더라고요. 하늘이 센 불에 약불까지 제대로 써서 공을 들인 모양입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더운 날은 맥을 못 추는 게 당연하죠. 오늘은 이런 응원으로 시작할게요. 너무 애쓰지 말고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우리 같이 잘 버티면서 이겨내보죠.

김영민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여서로 7월 27일 월요일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시작했습니다. 폭염주의보, 폭염경보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올해부터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라는 게 새로 생겼는데요. 폭염중대경보는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폭염이 왔을 때 내려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서부터 곳곳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정말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아, 우리 7776님께서 함께 버텨보자, 이겨보자는 말이 참 힘이 되네요. 함께 아자아자 화이팅! 손트라 화이팅! 했는데 이 더위도 우리

0: 모두 정말 그 긍정의 힘으로 옆에 있는 사람 믿어가면서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7319님 창원입니다. 최고 온도 38도까지 올라가서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사다리 타기로 돈 모아서 수박 화채 만들어 먹으면서 일해요. 창원 SDNT 사공장 사람들 힘내라고 응원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사공장 사람들 너무너무 화이팅이고요. 응원 보내드리고요. 그 수박 화채 정말 맛있겠네요. 근데 누가 졌을까요? 우리 6966님께서 대구도 가마솥 더위 너무 덥지만 경산 감못에 연꽃 보러 왔어요. 가볍게 산책하고 늦은 점심 먹으려고요. 갈비살에 냉면 맛있겠죠? 하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아우 진짜 와 이게 꽃이 다 피기 시작했네요. 근데 이 연꽃이라는 게 참 이 물 위에 떠가지고 나는 꽃인 만큼 때로는 이게 연못인지 모르고 잘못 들어갈 수도 있어서 늘 안전 유의하시고 아 근데 갈비살에 냉면 지금 이 날씨에 너무 좋겠네요. 지금 밖에서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꼭 약속해 주세요. 양산이라도 꼭 쓰고 다니시는 게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전부터 곳곳에 폭염 중대경보 발효가 됐다고 하니 오늘 무리 안 하시기로 저랑 약속하는 걸로 합시다. 우리 한낮의 마음 쉼터 손트라에서 잠깐 더위 피하시는 거 어떨까요?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까지 보내주시면 우리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는 선물 보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고요. 오늘 3, 4부에는 아 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 역사상 최연소 게스트랑 함께 합니다. 야,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지. 아수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여러분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함께 해주시면 즐거움이 배가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달려볼게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는요. 한국주택금융공사, IS 동서, 백조싱크, 음주 후엔 티맵대리, 데이팩, 성원 에드피아, 롯데렌탈, 브람스 안마의자, 웰템, 도드람 한돈,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빅토스, 종근당 건강, KB국민은행, 환인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비드랩, 주식회사 봄컴퍼니, 공무원 시험 합격 해커스톡, 현대커머셜,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롯데건설, 한국농어촌공사 클린 농촌 만들기, 탄탄망수와 함께합니다.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5: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6: 하루 한 번쯤 가요. 30 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30 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 다 데이팩
6: 하루 한 번 데이팩 30 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7: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공개 방송을 개최합니다. 8월 28일 금요일 오후 경상북도 문경새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참가 신청은 8월 10일 월요일까지 나의 산책 이야기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내가 자주 걷는 길, 나만의 걷기 루틴, 누구와 함께 걷는지, 걷는 즐거움이 담긴 산책 이야기 기다리겠습니다. 손트라 방송 시간 중 말머리 문경 달고

참 너무 기대가 됩니다. 벌써부터 얼마나 많은 분들과 함께 좋은 이야기들 그리고 또이 손트라 방송 자체를 밖에서 야외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몰라요. 저희는 이렇게 외부 그러니까 뭐 공개 방송을 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어딘가 찾아가서 여는 거를 이 상암동을 벗어나서 손트라 이름을 걸고 하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나의 산책 이야기. 이번 주제가 될것 같은데요. 나의 산책 이야기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서 추첨해서 저희가 우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정석으로 모시는 석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어딘가 뭐 옆에 펜스 달아가지고 막 가려버리고 못 오게 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또 추가로 또 현장에서 추첨을 통해서 좌석도 안내해드리고, 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좀 옆에 서 서서라도 함께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공간 만들 수 있잖아요. 맞죠? 넓잖아요. 야외니까. 스피커가 닿는 한 가능할까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아, 당첨자. 아, 그러니까 좌석은 당첨자만 좌석에 앉을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조금 왜냐면 우리가 전에 이제 상암동에서 공개 방송했을 때 너무 그 지정석이 몇석안 돼가지고 아 어떻게 이렇게 적게 받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냥 현장에 오셔서 멀리서 이렇게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경세제에서 8월 28일 여러분들 많은 분들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사항은 우리 손트라 홈페이지와 인별그램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지금부터 말머리 문경 말머리에 문경 달고 문자로 보내거나 손트라 홈페이지 게시판에 나의 산책 이야기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7월의 우리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뭐 하고 계시는지 사연 살피는 시간인데요.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는 잡곡 세트 보내드릴게요. 5277님께서 여름 감기로 집에서 7일간 꼼짝도 못 하다가 오늘 같은 가마솥 더위에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그새 배롱나무는 만개했고 귀청이 떨어져라 울어대는 매미가 반겨주는 소소한 일상이 새삼 반가운 날이네요. 땀을 흠뻑 흘렀으니 감기가 뚝 떨어지길 바라봅니다. 했는데, 와. 근데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게. 근데 그 와중에 이게 낮자마자 이렇게 이 더위에 운동하는 거 괜찮을까요? 우리 약속한 대로 오늘 너무 무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8957님께서 조카가 미용실을 오픈합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우리 조카 대박나길 응원합니다. 이나현 원장님 멋지다. 신청곡은 성니의 오늘 이 밤. 아, 오늘 오픈을 한 건지 뭐 최근에 오픈을 한 건지 오늘 이 밤이 아니고 밤낮으로 사람들 손님으로 꽉 차길 바라볼게요. 응원 보내드립니다. 이나영 원장님 화이팅이요.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질경이가 말했어. 사는 건 다 거기서 거기. 힘들면 쉬었다 가고, 웃고 싶으면 그냥 웃어봐. 누가 불러준 적 없고, 눈길 한번 못 받았어도

나는 다만 땅을 믿고 버텼다. 꽃이 아니면 어떤가? 피고 지면 그뿐이지. 즐긴 게 죄는 아니지. 그만큼 살아낸 거야. 어느 날은 햇살이 먼저 다가와 바람만 불면은 또다시 싹이 트지.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나 좋아. 즐겁게 살아. 하루하루가 인생이야.

멜로디는 잠시 내려놓고 가사에 마음을 기울이는 트로트가 시가 되는 순간 송가인의 꽃이 아니면 어떤가 전해드렸습니다. 아, 2515님께서 이 시간이 꼭 편지 받는 기분이에요. 그러게요. 마침 뭐 제가 뭔가 아 편지를 써드린 듯한 그런 느낌으로 마치 이렇게 꾸미는 것 같은 시간이어서 너무 좋고요. 8909님 잠시 생각이 머무는 시간이라 참 좋네요. 테디 목소리도 너무 좋아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이 트로트가 시가 되는 순간 하는 딱 그 2부 오프닝서부터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진짜 귀를 기울이게 되는 그렇게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 아니면 힘을 얻게 되고 참 여러모로 해피한 그리고 또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아, 우리 이제 1, 2부에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채우고 있었죠. 오늘 1부 때 너무 그 공개방송이기 때문에 너무 사연들 소개할 시간이 부족해서 한번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975님께서 중복에 여러 지인들 불러 남편이 삼계탕 끓여줘서 아주 즐겁고 맛나게 먹었답니다. 우리 태진님도 올여름 맛난 삼계탕 드시고 힘내세요 했는데 우리 얼마 전에 25일 토요일이 중복이었죠. 혹시 삼계탕 드셨을까요? 네, 저는 먹지 못했습니다. 아, 근데 또 이럴 때 또 모여서 특히 또 남편분께서 이렇게 삼계탕 끓여주고 하면 옆에 지인들 아니면 다른 가족분들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3350님께서 셋째 손주가 유치원 방학이라 할미 집 온다길래 에어컨 안 켜다가 오늘 처음으로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기다립니다. 손주들은 어느 집이든 VIP입니다. 육체는 힘들어도 정신적으로 힐링 모두 힘내세요. 그렇죠. 사실 우리 어르신들 집에 가면 대부분 뭐 틀어져 있다면 선풍기 정도? 그러면 이게 에어컨 컨트롤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아,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요새 최신식 그래도 조금 최신이다 싶은 그 에어컨들은 그 AI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냥 냉방해 놓으면 어우 춥다 그다음에 다시 끄면 어우 덥다 이러면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그 AI가 약간 그 뭐 습도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이렇게 맞춰줘서 저는 요새 그냥 제습이나 그냥 AI로 해놓고 온도 좀 한 22도 24도로 해놓고 자면 선선하게 잘 수 있는 것 같아요. 도중에 막 추워서 뭐 일어나거나 하는 일 없이. 예, 하나의 팁입니다. 우리 6709님께서 방학 맞이한 손주들이 놀러와서 힘들지만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어주렵니다. 실내 놀이공원도 가고 한강 수영장도 데려가렵니다. 서울의 달 신청합니다 했는데 아, 이 노래를 또 신청해 주셨군요. 예, 송가인의 서울의 달도 있지만 또 우리가 아는 서울의 달 중에 김건모의 서울의 달 오늘은 손빈아의 목소리로 들어볼까요?

0: 손빈아의 서울의 달 보내드렸습니다. 예, 정은미님께서 김건모 아니고 송가인의 서울의 달이네요 라고 했는데 예,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아, 그 원곡 김건모의 서울의 달도 있잖아요. 예, 근데 또 트로트계 송가인의 서울의 달도 있습니다. 아, 서울의 달 얼마 전에 안 그래도 그 K-Will 형이 뭐 경연 프로그램에서 왕중왕전을 우승을 해가지고 이 노래로 제가 그 생각을 하다가 예, 예, 그랬습니다. 김미란님께서 김건모 서울의 달 다음에 원곡으로 들려주세요. 오랜만에 듣고 싶어졌어요. 안 그래도 저도 듣고 싶어져서 바로 준비해볼까 합니다. 김건모의 서울의 달은 우리 광고 뒤에 같이 듣는 걸로 해요. 아 오늘 손트라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아나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오늘 밤 바라봐.
3: 김정란님께서 김거모님의 서울의 달을 손트라에서 듣네요. 너무너무 좋죠 했는데 지금 흐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노래 끝으로 우리 2부 마칠 텐데요. 오늘 3, 4부에는 아마 삼촌 미소 끝없이 나올 것 같아요. 아 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 역대 최연소 게스트 이수연 양과 함께 하거든요. 야 이거를 또 어떻게 해낼지 다재다능한 우리 이수연 양 데리고 잠시 후 뉴스 듣고 3시 5분에 올게요. 지금부터 참여 신청해 주시고 참가만 해도 선물 나가는 거 아시죠? 어디 가지 마세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0: 오늘도 안전하게 청소년 마약 예방수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을 인터넷 등에서 검색하지 마세요. 자칫 마약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없는 고액 알바는 없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해서 마약 운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약과 관련된 SNS는 차단해 주세요. 최근 상당량의 마약이 SNS를 통해 거래됩니다. 네 번째, 거리에서 나눠주는 수상한 음료 등은 피하세요. 마약류가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1899-0893으로 전화해주세요.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약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응,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3시 뉴스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오늘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17일 불교 리더스 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후 3시부터 폭염재난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올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중부지방을 끝으로 장마가 종료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

0: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는 취약 노인과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냉방물품 지원에 부족함이 없는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0월 2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의를 표명했다는 설이 나오고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대통령이 귀국하면 직접 사의 표명할 생각인가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대구 25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대구 35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세바시의 구범준 PD입니다. 세바시를 만들며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강연자일수록 잘못하면 어떡하지? 하며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안이 오히려 집중력을 높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끌어내 더 좋은 강연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연자들의 불안을 없애려 하기보다 우선 스피치 구성한 한 장부터 써보시죠 라고 말합니다. 해야 할 일을 작게 나누면 불안도 함께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타는 법을 익혀야 할 자전거와 같습니다. 잘 다룰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무대에도 오를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오십시오. 우리 월요일 병을 날려주는 한낮의 파티. 아 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로 곧 시작합니다. 참가만 해도 치킨 두 마리 상품권 받고 흥도 나고 추억도 쌓고 노래도 부르고 참여를 안 할 이유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노래 뒷부분 이어 부르기 퀴즈인데요. 나 트로트 좀 안다, 노래 좀 한다, 아니 그냥 통화 전화 연결하고 싶다. 지금부터 바로 신청해 주세요. 말머리에 참여 달고 성함 그리고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고요. 오늘 함께하는 게스트는

0: 역대 최연소 게스트, 특히 아모르 사람 둘이서 파티도 최연소 게스트입니다. 이수연 양과 함께 하거든요. 우리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합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영랭 품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4: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3: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4: 혹시 TBX 멤버십?
3: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4: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5: TBX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당신의 락토페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3: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9: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8: 환인제약.
1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3: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지금 잘 아는 사람도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2: 모르는 사람 둘이 만나 웃고 떠들고 노래하고 아 파티도 하고
1: 모든 사람이 트로트로 대동단결되는 시간 랜덤.

0: 네, 잇몸이 마릅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귀여움이, 하지만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르는 순간 눈물샘을 자극하는 호소력 짙은 실력파 가수입니다. 트로트 신동, 국민 손녀, 이시연이야.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손트라 청취자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 손녀 미소천사 이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야, 국민 손녀 미소천사. 미소천사 맞잖아요.
1: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난 이 약간 그 반달 웃음, 약간 이 눈이 이렇게 싹 이렇게, 그 눈 모양은 거의 만화에서 우리가 그릴 때 가장 기분 좋은 표정. 하는데 네네. 이거 막 집에서 연습하고 막 이러지 않죠?
1: 아, 연습은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타고났다.
1: 아이, 감사합니다.
0: 아, 그러니까요. 아유, 벌써부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반겨주는데요. 8009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네, 수연 양을 이뻐라 하는 남편이 어제 폰을 보다가 손트라이 수연 양 나오냐고, 근데 이번 주까지 연수라 너무 바쁘다고 대신 문자 좀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수연 양 어디든 어디서든 늘 응원하는 분들이 있으니 행복하고 건강하게

0: 노래 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상우씨, 나 문자 보냈다요.
1: 남편분이 워낙 이렇게 이제 수현 양을
0: 네.
1: 좋아하고 응원하고 하는데, 함께 못한다는 그 마음에 미안해서 뭐라도 이렇게 좀 보내달라고, 아니면 옆에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어때요? 이런 문자 받으면.
0: 이렇게 항상 바쁘게 지내시는데도 멀리서 언제든지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 보면 너무 감사하고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1: 진짜 이게 저는 안 믿겨집니다. 안 믿겨져요. 손트라에 우리 2년 만에 왔는데 그때는 만 10살이고 초등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0: 맞습니다.
1: 지금은
0: 6학년입니다.
1: 6학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럼 여름방학 아닌가요?
0: 지금 여름방학인데요.
1: 여름방학 맞이 이렇게 손트라를 찾아와 주셨어요.
0: 맞습니다.
1: 아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학교 가면 이제 제일 큰 선배잖아요.
0: 그쵸.
1: 어때요? 좀 초등학교 6학년.
0: 일단 좀 달라진 점이 원래는 제가 좀 막내 라인이었었잖아요. 4학년이니까.
1: 막내
0: 근데
1: 라인인가요?
0: 이제 학교만 가면 동생들이 저한테 와서 수연 언니 팬이에요.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편지도 주고 사인도 받아가고 또 이제 급식실에서 앉아 있으면 동생들이 앉아 있으면 이렇게 밥 맛있게 먹어. 이렇게 해주거든요. 제가. 그러면 소리 지르고 난리 나거든요. 네.
1: 거기서도 인기쟁이구나.
0: 동생들이 많이 좋아해줘요. 그럴 때마다 내가 언니가 되고 6학년이 됐구나 실감이 나고 또 제가 얼마 전에 졸업사진을 찍었습니다.
1: 졸업사진 찍었어요.
0: 네, 졸업사진도 찍고 이제 여름방학도 되고 또 요즘에는 친구들이랑 약속도 잡고
1: 이 약속을 잡아요.
0: 약속 잡아서 버스 타고 또밥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하는 거 보면 내가 성장했구나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1: 근데 저는 그냥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놀라워요. 이렇게 초등학교 6학년과 제가 이 라디오, 이 스튜디오 부스 안에서 많은 분들과 얘기를 하는데 전혀 이질감 없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간다는 게, 아니 이렇게 무대에 오를 때 물론 마이크 잡고 다 노래할 때 완전 그 프로가 되는 그 모습은 많이 봤지만, 이런 방송에서 말을 하고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0: 그래도 그냥 제가 느끼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
1: 오히려 좀
0: 같습니다.
1: 진솔하게, 나의 진심을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구나.
0: 네.
1: 내가 봤을 땐 그냥 마음씨가 곱고 너무 착해서 이게 뭔가
0: 감사합니다.
1: 계산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0: 네,
1: 아니,
0: 아닙니다.
1: 요즘, 2년 사이에 좀참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우선
0: 맞아요.
1: 현역 가왕 3. 어떻게 됐죠?
0: 네, 제가 최종 3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1: 이거 빵빠레 뭐라도 올려주세요. 뭐 박수 빵빠레. 아니, 그 많은 현역 언니들을 제치고 3위 했을 때, 뭐, 그 당시의 소감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어땠어요?
0: 일단 저는 한 라운드만 올라가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1: 하식.
0: 첫 경연 날딱 촬영장에 들어서는데 제가 너무 배우고 싶고 닮고 싶은 선배님들이 다 나오셨더라고요.
1: 그 중에 그러면 내가 제일 닮고 싶고 제일 좋아하는 선배는 누구일까요?
0: 전다 좋아합니다.
1: 근데 여기서는, 오늘의 언니. 다 좋지만.
0: 그래도 아직은 제 롤모델
1: 롤모델.
0: 지윤 언니.
1: 홍지윤 씨.
0: 네, 제가 6년째 롤모델로 삼고 있는 언니입니다.
1: 어떤 부분 때문인지.
0: 일단 제가 처음에 그 경연 프로그램을 보다가 언니가 딱배 띄워라 하는데 그 국악이랑 그 목소리랑 또 얼굴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 부분에서 제가 딱 반했는데 지금도 언니가 너무 잘 챙겨주고 도와줘서 그래, 네. 너무
1: 그러면 이 김에 우리 한번 영상 편지를 우리 홍준 씨 한번 보내는 거는 가능할까요?
0: 네,
1: 저희
0: 알겠습니다.
1: 카메라 있고요. 네, 뭐라도 깔아주시면 약간 롤모델이잖아요.
0: 네, 지윤 언니, 저 수연이에요. 제가 지윤 언니를 처음 좋아한 지 지금까지 벌써 6년이 됐는데 항상 콘서트나 방송할 때저잘 챙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언니 노래하는 거 보면서 더 발전하는 수연이가 될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1: 저희가 잘 잘라가지고 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니, 전국 투어 콘서트도 하고 있지만, 신곡 준비도 하고 있다고요?
0: 네, 제가 좀 요즘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신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신곡은 약간 스포는 안 돼요?
0: 좀 시크릿 비밀이긴 하지만 조금 조금 스포를 해보자면 좀

0: 리듬감 있는 빠른 곡을 하지 않을까.
1: 리듬곡. 뭐 불러줄 수는 없고요. 저희 되게 안절부절 하시는 거 아니죠? 어느 정도까지? 약간은 돼요? 조금은 돼요?
0: 안 될 것 같습니다.
1: 안 된다고. 안 된다. 이거를 그러면 이거를 위해서 다음에 한번 모시도록 하고요.
0: 좋습니다.
1: 우리 한번 코너 들어가 볼게요. 이 코너 제목이 뭐라고요? 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 그렇습니다. 청취자 두 분과 전화 연결을 할 건데요. 저희가 부르는 노래를 그 두 분이 동시에 이어 불러야지 성공이고, 한 글자만 틀려도 바로 땡. 오토 굿바이. 전화가 끊겨버립니다.
0: 와.
1: 좀 냉정하긴 하죠.
0: 너무 냉정하네요.
1: 예,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문제 총 3개고요. 선물 푸짐합니다. 참가만 해도 치킨 2마리 상품권 나가고요.
0: 한 곡 성공하면 치킨에 타월 세트까지 받고,
1: 두 곡 성공하면 치킨에 타월 세트에 매운 실비김치까지 받고,
0: 세 곡 다 성공하면 치킨, 타월, 김치에 진공 쌀통까지 다 받고!
1: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신청해 주시고요. 말머리에 참여 달고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0: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1: 알겠습니다. 우리 참여 받는 동안 1948님께서 휴가철 맞아 이수연 양이 놀아보세 들으며 신나게 보내고 싶습니다. 근데 이 노래 어떤 노래인가요?
0: 네, 제어의 첫 타이틀곡인데요. 네. 제가 너무너무 아끼는 곡입니다.
1: 아끼는 만큼 오늘 첫 번째 곡으로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이수연의 놀아보세요. 우리 함께 놀아봐요.

0: 이수연의 놀아보세요. 오늘 아파티 시작해봅니다. 바로 첫 번째 대결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아, 모르는 사람, 나오세요!
1: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에 사는 최훈이입니다.
0: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네네.
0: 아니, 근데 목포에 사시는 분인데, 이렇게 네네. 신청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2: 제주도 바다 앞에 있습니다. 참여하고 싶어요.
0: 지금 어디세요?
1: 아, 지금 제주도 서귀포 의미항 네. 다리 밑에 도착을 펴놓고 있어요.
0: 아, 도착을 펴놓고?
1: 네네네.
0: 아, 통화 딱 이렇게 하면서 아파트를 거기서 찍으신. 이야, 역대급 최고의 뷰를 앞두고 네네. 앞에 두고 지금 아파트를 신청해 주셨는데
1: 네네네네.
0: 아, 우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주도 날씨는 어때요?
1: 너무너무 좋고요. 하늘이 너무

0: 알고요. 바다도 너무 예쁘고 앞에 하얀 등대, 빨간 네. 등대 너무너무 예쁘고 바다는 잔잔하고요. 너무 아, 행복합니다. 네.
1: 아유, 그러게요. 아, 그럼 지금 네네. 뭐 궁금한 거 있잖아요, 수연양?
0: 네네.
2: 제주도 여행 어디 가셨나요?
0: 아, 제가 원래 목포에 살아서 네. 제차를 타고 배를 타고 왔거든요. 토요일 날. 그래서 협재 해수욕장을 들려서 해수욕을 하고요. 어제는 서귀포 시내에 와서 재밌게 갈치조림 먹고 오늘 야. 이제 서귀포 밑에 남부로 돌고 있고요. 화요일 날 이제 돌아갈 겁니다.
1: 아,
0: 네.
1: 진짜 너무 맛있겠다. 갈치조림도 너무 좋아하고 아이 수연님 갈치조림 좋아해요?
2: 너무 좋아합니다.
1: 아이 근데 지금 네네. 아 이런 풍경 앞에서 약간 흥얼거리고 싶을 것 같은데 뭐 긴장 풀 겸 생각나는 노래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0: 푸른 언덕에 해남을 메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메.
1: 야, 네.
0: 아~ 긴장해서. 네.
1: 아니요, 너무 좋죠. 아이 그 약간 지금 그 돗자리 딱 펴놓고 아~ 뒤로 약간 이렇게 기대서 팔 하나 이렇게 기대놓고 이렇게 전화 통화 중이신가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0: 사실 누워 있다가 베개 네. 하나 메고요. 누워 있다가. 전화받고 깜짝 놀래서 앉아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2: 그럼 지금 옆에 남편분이랑 아들분도 계신 네네. 건가요?
0: 제가 원래 학원을 하는데 네. 수학학원이에요. 네. 그래서 우와. 평소에 쉬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네. 1년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딱 두 번 있는데 이틀 딱 휴가를 내가지고 2년 만에 제주도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무 행복하고 더군다나 손터라 이렇게 당첨돼서 얘기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네요. 감사합니다.
1: 아우, 저희가 너무 행복해요. 아니 그러면 옆에 네네. 가족분들 계시겠지만 우리 네네네. 사랑하는 가족에게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0: 네. 사랑하는 우리 신랑 이영한, 이승원, 이준원 사랑하고요. 항상 제 옆에 있어서 감사하고 저도 더 잘하고 우리 함께 이렇게 여행하면서 즐겁게 살아갑시다. 건강하세요 모두들. 사랑합니다.
1: 이야 아, 너무 좋습니다. 좋다. 너무 스윗하시네요. 자 우리 좀 경치 보면서 긴장 좀 풀고 계시고요. 잠시만 네. 기다려주세요.
0: 네.
1: 우리 다음 아 모르는 사람 나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어디시죠?
3: 예 안녕하세요. 여기는 경북문경 상하농부 이종아입니다.
1: 아 문경에서
3: 너무 좋아요.
1: 예 아니 오늘 오프닝 때 저희가 그 문경 세제로 공개 방송 8월 28일 날 간다고 얘기 들었는데 들으셨나요?
3: 경로당에 있다가 와가지고 경로당에서 라디오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1: 아 그러시구나.
3: 예 사과밭에 와가지고
1: 야 네네.
3: 사과밭에 일하면서 지금 듣고 있어요.
1: 아, 근데 특히나 이수연 네. 양 목소리 너무 귀여워요. 라면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3: 네.
1: 아, 인사 나누세요. 우리 수연 양도.
2: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3: 안녕하세요. 너무 예 목소리 되고 귀여워요.
2: 네, 반갑습니다.
1: 아이고. 아이, 수연 양이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3: 노래도 잘하고 너무 예쁘고 이렇게 말로 다 할 수가 없네요.
1: 그러니까요.
2: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더우시진 않으신가요? 밭에서 일하기 힘드실
3: 것 같아요.
2: 조금
3: 더워요. 더워도 일할 수 있으니까 3시까지 경로당에서 쉬고 이제서 왔어요.
1: 아니 근데 일할 수 있으니까 이라는 약간 그 마인드가 참 너무 멋지시고 네. 아니 그러면 네. 사과밭에서 지금은 한 어떤 작업 중이실까요?
3: 아, 사과를 다 덜 솎아가지고 네. 솎아내는 작업하고 있어요.
1: 아,
3: 아직도
1: 솎아내는
3: 저는.
1: 작업.
2: 오.
3: 네.
2: 그럼 일은 누구랑 함께 하시나요?
3: 일은 우리 아저씨하고 둘이서 하는데요. 우리 아저씨는 저쪽 끝에 있고 나는 이쪽에 있고 그래요.
2: 아.
1: 수연 양 여기서 얘기하는 아저씨는 남편분이세요.
2: 아.
1: 알겠죠. 그냥 아저씨가 아니고 남편분.
2: 남편.
1: 이게 오래 살고 너무 사랑하면 이제 아저씨처럼 보인다고 해서.
2: 아, 네.
1: 아니 그러면 우리 저쪽 끝에 있는 아저씨 지금 그 뭐 라디오 듣고 계실까요?
3: 우리 아저씨는 안 들을 거예요.
1: 아, 안 들을 거예요? 그러면
3: 라디오 잘 안 들어. 라디오는 잘 안 들어. 우리 아저씨는 저 혼자 하루 아침부터 저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네. 7시까지 듣는데 MBC를.
1: 네.
3: 우리 아저씨는 라디오 잘 안 켜고 그냥 일만 해요.
1: 아, 그러면, 그냥, 네. 내 자신만 듣는다 생각하고, 나중에 네. 들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3: 네.
1: 남편분에게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3: 예, 예, 알겠습니다. 여보, 우리 건강하게 살고 앞으로 사랑 많이 하면

0: 예쁘게 삽시다. 사랑해요.
1: 아, 좋습니다.
2: 아, 예, 방금 아저씨라고 얘기하다가, 아, 이, 여보, 이러면서 딱 이제 그 소녀적인 그 사랑스러운 목소리가 나왔는데, 아, 우선 나중에 꼭 같이 들으시길 바라고, 우선 지금 네. 목포에 계시는 분, 지금 제주도로 가셨습니다. 제주도 여행 중이신 분, 서로 인사 나누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민양에서 사과 농사를, 예, 반갑습니다.
2: 예, 예, 예.
0: 저는 자, 경북 민양에서 네. 사과 농사를 해줘요.
2: 와, 우리 네. 시작하기 전에 두 분의 케미를 알아보는
1: 밸런스 게임을 한번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첫 팀, 큐!
2: 나는 지난 주말에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다. 안 먹었다. 하나, 둘, 셋.
0: 안 먹었다.
1: 나의 복숭아 취향은 딱딱 대 물렁. 하나, 둘, 셋.
0: 딱딱.
2: 씻을 때 먼저 하는 건 양치, 세수. 하나, 둘, 셋.
0: 양치.
2: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대답하는 호흡 타이밍 너무 좋거든요.
1: 좋습니다.
2: 자, 노래 네. 저희 끝까지 꼭 들어주시고 이어 불러주시길 바랄게요. 자, 성공을 빌며 갑니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0: 그 사람.
2: 오케이. 자, 두 번째.
1: 아야, 뛰지 마라.
0: 배꼬질라.
2: 오케이. 오! 강물은 흘러갑니다. 아.
0: 세상 항상 넘을 수 있길.
2: 축하드리고요. 세 곡 다 성공해서 치킨 두 마리에 타월 세트에 매운 시미김치에 그리고 진공 쌀떡까지 다 드립니다.
1: 와, 축하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2: 자, 기분 좋은 막 한번 소리 질러보세요. 감사합니다.
3: 안동 봉화축협 하나로마트 어때?
4: 물건 신선하고 품질 좋고 가격도 완전 싸던데? 아참, 8월 14일엔 15주년 개점 행사도 한다더라. 사은품도 엄청나다던데? 같이 가자. 장보고 묵향 가서 한우도 먹고 말이야.
3: 8월 14일 안동 봉화축협 하나로마트 개점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트로트 신동 이수연 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신명나게 한판 놀아보세. 저 수연이와 함께 놀아보여요. 이수연입니다.
0: 자, 그리고 오늘 함께하는 이 코너 제목이 뭐라고요? 아, 모르는 사람들이서 파티. 그렇습니다. 아, 오늘 첫 번째 커플 다 해냈어요.
1: 대단하십니다.
0: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뭐 소감 얘기는 못 들었지만 너무 기

0: 드립니다. 아, 우리 정원주님께서 보내주셨어요.
1: 참가자분 손트라 사랑해요라고 외치며 가신 거죠? 키키키키.
0: 맞아요. 마지막에 손트라 사랑해요 이러면서 멀리 가셨는데 아 그만큼 또 이렇게 응원 보내주셨고 그 수현 양이 보니까 성공 뭐 우리가 그 야구장에 가면 뭐 이제 승리 요정 이런 얘기 하거든요. 성공 요정. 지금 네. 일단 처음 등장부터 5일 성공.
1: 와 대박.
0: 아니 이런 뭐 요정이 된다면 뭐 나 이런 요정 되고 싶어요 하는 거 있어요? 뭐 승리 요정도 좋고 뭐 여러 요정도 있지만 아니면 국민 손녀 뭐 미소 천사 나 이런 애칭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1: 사랑 요정 이런 거.
0: 사랑 요정.
1: 사랑을 나눠드리는 그런. 네네.
0: 야 노래로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그냥 이수연 양의 존재만 존재로
1: 네.
0: 사랑 요정 좋네요. 우리 사랑 요정과 함께 하고 있고요. 우리 9618님께서 부산에서 경주로 남편과 함께 거래처 AS 가는 중입니다. 수연 양 목소리 들으니 너무 좋네요. 신나는 손트라 덕에 월요병 없는 하루 되겠네요. 했는데 우리 더 힘차게 달려보아야죠. 신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수연 양께서 오늘 라이브를 준비를 해주셨어요.
1: 맞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새로 또 이제 나온 코너긴 한데 신상 퀴즈인데 이름하여 노래 속의 외침이죠. 제가 1절을 부르는 동안 사이사이에 한 글자씩 외칠 거예요.
1: 네.
0: 예, 수현 양은 노래 부르면서 일단 안 웃고 넘어가는 게 하나의 미션이기도 하고
1: 네네.
0: 그 글자를 차례대로 하나하나 조합해보면 한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 단어가 무엇인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이라도 못 듣거나 딴 생각하시면 바로 놓치게 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정답자 5분 뽑아서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오늘 수연 양께서 준비해 주신 우리 이 곡을 준비해 주셨네요. 이선희의 불꽃처럼 라이브로 보내드립니다. 음악 주세요.

0: 정말 이게 정녕 초등학교 6학년의 가창력인가. 와. 아니, 노래를 듣는데 갑자기 떠오른 게 그냥 리틀 하연우 같은 느낌이었어요.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오늘 왜 또 이 레드 자켓을 입었는지 알 것 같은 그걸 증명을 하는.
1: 아. 감사합니다.
0: 아니, 이거는 부르려면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불러야 되지 않아요?
1: 맞습니다. 그래도 손틀어 온다고 조금 네.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곡을 선택을 했었거든요.
0: 야,
1: 또 요즘이 습도가 높아서 많이 덥잖아요. 에, 에, 에, 에. 그래서 이 노래, 이 불꽃처럼이라는 노래로 좀 탄산수처럼 시원한 야. 그런 느낌을 드리고 싶어서 좀, 네. 해봤습니다.
0: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제가 잠깐 잊고, 이 노래 속의 외침 단어들을 못할 뻔 했거든요. 노래를 듣다가. 그래서, 아, 여기였구나 하면서 막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 여러분, 혹시 제가 사이에 외친 단어 들으셨을까요? 아, 놓치신 분들 오늘 좀 유독 많으실 것 같은데 힌트를 드리자면 여름 휴가지 해수욕장에 가면 이걸 볼 수 있죠. 네. 이걸 필수, 아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노래 속의 외침. 제가 외친 단어. 혹시 들으셨나요?
1: 네, 저는 들었습니다.
0: 뭐였어요?
1: 파라솔이었습니다.
0: 야! 커피 쿠폰 받으실 다섯 분 누구예요?
1: 네, 5066님, 8264님. 6851님, 고혜용님, 남궁춘옥님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이야, 정말 이 라이브를 듣고 제가 봤을 땐 이 다음 분들 긴장하실 것 같아요. 긴장하실 것 같아요.
1: 아닙니다.
0: 자, 우리 두 번째 대결 네. 두 커플 다 되면 진짜 올 성공이거든요. 우리 올 성공 요정
1: 네.
0: 되길 바라면서 두 번째 랜덤 매칭 커플 첫 번째 모르는 사람 나오세요. 어디 계시나요?
2: 예,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익산에 사는 재훈이 아빠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아니,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저 노래 잘 불러요. 손님 기다리고 있는 택시 기사입니다. 제발!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아, 너무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방금 수현 양 노래 들으셨나요?
2: 못 들었습니다.
0: 아, 이게 전화 지금 연결돼 있어가지고 못 들으셨는데. 아, 일단 잘 부른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노래 한 자락 들어봐도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2: 그런데요.
0: 네네.
2: 그 사실 네. 노래를 잘 부른다는 거는 좀 뻥이고요.
0: 아, 그건 괜찮습니다. 저희는
2: 전화를 연결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0: 사실 문자를 보냈음을 이실직고 합니다.
1: 아유, 좋습니다. 저도, 저희는 뭐든 좋으니까, 그냥, 아, 우리, 재훈이 아버지의 그냥 흥만 좀 느끼고 싶어서, 몸풀 겸, 긴장 풀 겸, 하나, 둘, 셋, 넷!

0: 아니, 지금 택시 안에 이렇게 흥얼거리는데 이 정도면 잘 부르시는 거 아닌가요?
1: 쑥스럽습니다.
0: 아, 수연이 어떻게 들으셨어요?
2: 네,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넘어서 듣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지 하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고 그 잘 못 부르신다는 건 조금 거짓말이 아니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지금 손님 기다리면서 잠깐 전화 통화하는데 이렇게 노래 부르다가 문 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아니요, 제가 차를 따로 빼놨고 좀 기다렸습니다.
0: 아, 그런가요? 아, 예. 다행입니다.
2: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안 경사가 있다고 하시던데요.
0: 어떤 경사죠?
1: 제가 그 나이는 뭐 60 환갑이 훨씬 넘었는데요.
2: 네네.
1: 그 대한민국 애국자답게 제가 애가 셋인데 딸 아들이거든요.
0: 네네.
1: 그 중에서 큰 딸이 이번에 9월 달에 네, 결혼을 하게 돼서.
0: 이야. 아니 너무 아니 그러면 지금 첫째 딸이 그러니까 큰 딸 둘째 딸은 아직 미혼이신가요?
1: 예예 예. 지금 처음으로 자식들 중에서 첫째로
0: 첫째?
1: 이제 결혼식
0: 그럼 첫 결혼식이잖아요.
1: 예 그렇습니다.
0: 와 그걸 앞두고 소감은 좀 어떠세요?
1: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생각도 나고 네. 또 키우면서 제가 큰 딸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둘째 딸도 마찬가지지만은 고등학교 때부터 집을 나가 있었거든요.
0: 네네.
1: 또 뭐 기숙사 있는 고등학교 그다음 대학도 그렇고 뭐 타지로 가 있었고. 직장 생활도 계속 이제 타지로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마음은 있는데 너무 좀 뭐랄까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랑을 주는 그런 기회가 많이 적어서 네. 아쉬운 것도 많습니다.
0: 아 그래도 이게 그 아버지들이 이제 딸을 가지신 아버지들이 이렇게 딸이 결혼을 했을 때 그 느낌이 좀 남다르다고 하는데
1: 글쎄요 처음에는 사위 될 사람이 미웠어요.
0: 네.
1: 왜냐하면 제 사랑하는 딸을 데리고 가니까.
0: 그러니까요.
1: 그거는 뭐 대한민국 어떤 아버지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할 것 그렇죠. 같은데요. 어차피 뭐 그 새도 새끼를 키우고는 둥지에서 떠나 보내잖아요.
0: 네.
1: 뭐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또 독립이 자식들한테는 또 그만큼 독립할 권한도 있고 행복하게 또 짝을 만나서 살 그런 권리와 권리도 있고
0: 아 그만큼
1: 한편으로 좀 시원섭섭한 아유, 그런 반갑고 기쁘기도 하고
0: 아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 방송을 저는 그 사위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그 결혼 앞둔 큰딸에게 그러면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1: 예. 아 먼저 그 사위한테 사랑한다는 말 꼭 전하고 싶고요.
0: 네.
1: 예. 그리고 큰딸, 그, 아빠가, 그, 자식을 키우는 데는 열정적으로 나름 열심히 노력하면서 키웠는데,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키우는 어떤 그 지식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0: 네.
1: 결혼을 시키는 어떤 경험을 처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학습이 좀 부족해서 이 준비 진행 중에 약간의 좀 삐끗삐끗한 것이 있었는데
0: 네.
1: 너무 좀 잘 이렇게 실수 없이 하려다 보니까 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행복하게 우리 치석서방 만나서 잘 지내야 돼. 사랑해요.
0: 근데 참 이게 아버지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2: 맞아요.
0: 아 이게 우리가 늘 잊고 있는 게 우리 부모님도 저를 낳기 전에 뭐 부모로서 애를 키우는 거 다 처음이고 모든 게 다 첫 경험인데 아 당연히 실수할 수 있죠. 예, 그런 것도 그 마음을 또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그리고 아마 따님도 다 알 거예요. 자 잠시만.

0: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우리 오늘 함께할 파트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 모르는 사람 나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1: 안녕하세요. 충북 진천에 사는 양순이입니다.
0: 네,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진천에서 문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2: 알바 끝나고 집에서 쉬고 야간 출근해요. 참여하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아, 예. 아니, 우리 재훈이 아버지는 노래 잘한다는 거 거짓말이라고 그냥 뽑히고 싶어서 그랬다는데 야간 출근 오늘 진짜 하십니까?
1: 아, 예, 오늘 야간 출근합니다.
0: 아, 농담이고요. 아이, 네, 근데 네. 지금 이 알바 끝나고 잠시 쉬는 시간에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셨어요. 어디, 지금, 네. 집에서 뭐 소파에 또 앉아서 그냥 이렇게 전화 통화 중이신가요?
1: 네, 침대에 앉아서 통화하고 있어요.
0: 아니, 근데 알바도 하고, 저녁 뭐 출근도 하고, 무슨.
2: 네. 어떤 알바를 하시는 거예요?
1: 아, 11시 반부터 2시 반까지는 그냥 서빙하고요. 네네. 야간은 저 회사 구내식당에서 9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일하고 있어요.
0: 이야, 이거 투잡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니실 텐데 괜찮으세요?
1: 아, 네, 괜찮았습니다.
0: 아, 그래도 오늘 네. 그 너무 일상적인 그냥 너무 반복되는 하루에 약간 좀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선물도 네.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1: 네.
0: 아, 그리고 또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도
2: 또 얘기 들어보니까 양수님님도 9월에 집안 경사가 있다고.
0: 어떤 경사죠?
1: 아, 저 9월달에 저희 큰아들 손자가
0: 큰아들
1: 돌이에요.
0: 아, 손자가 돌이구나.
1: 네, 네. 야. 9월달에 돌. 네. 네.
0: 큰아들 손자면 지금 첫째 손자인가요?
1: 예, 예, 첫째 손자요.
0: 야, 그럼 첫째 손, 잘 봐요. 지금 재훈이 아버지는 첫 큰딸의 첫 결혼. 그리고 첫 손주의 돌.
2: 우와.
0: 어떠세요?
1: 아, 좋죠. 그리고 저희 애한테 한마디 하면요.
0: 네.
1: 큰애 청소해이나 서와, 아니, 저, 우주야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크고 둘째 아들은 인수하고 예원인가? 잘 갑자기 하니까 생각이 안 나가지고
0: 네.
1: 거기는 손녀예요.
0: 네.
1: 강서와
0: 네.
1: 서야 어릴 때는 물론 약하게 태어났지만 지금은 건강하게 잘 커져서 정말 정말 고맙고 서와 우주 사랑한다 할머니가. 감사합니다.
0: 정말. 아, 오늘 그래도 이렇게 용기 내서 도전해 주셨는데 두 분 우선 인사 나누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우리가 예. 오늘 좀 얘기가 인터뷰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퀴즈 풀기 전에 잠시 잠깐 광고 갔다 올게요. 긴장 풀고 계세요.
1: 네.
3: 예.

0: 고유가 시대 화물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의외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커머셜 금융지정 확인 하비스 구매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더뇨 2027 카리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시기 매월 결제 연체이자율 약관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체결 전 상품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서명 청취 및 내용 이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감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시 고객 부담 인재사는 현대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액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입필.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0: 터널 사이언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3: 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4: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5: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6: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5: 노라이벌 랜드마크
6: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7: 좋은 일을
8: 애주의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전남 영암에서 여러 어르신이 논을 메면서 부르던 소리입니다. 백중 무렵까지는 논매기를 모두 마쳐야 해서 농부들의 손길도 분주해집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0: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핸디 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 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드립니다. 전북 익산 그리고 충북 진천 두 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준비되셨나요?
1: 예.
2: 자, 두 분 하나 둘 셋 하면 파이팅 한번 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하나 둘 셋
1: 파이팅.
0: 오, 자, 끝까지 들어주시고 이어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난 이제 지쳤어요.
1: 땡벌
0: 오케이.
2: 피가 오나 눈이 오나
1: 사랑이 부나.
0: 이야, 마지막 코드 해주세요.
2: 울지마
1: 울빙에 울어.
0: 이야. 세 곡 다 성공해서
2: 치킨 두 마리에 타월 세트에 매운 실비 김치에 진공 쌀통까지 다 드립니다.
0: 너무 축하드려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래오래 행복하시고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와,
1: 감사합니다.
0: 오늘 수현 양과 함께했는데 진짜 올 성공, 성공 요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아, 시간이 너무 빨랐죠?
2: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0: 이제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어땠어요 좀?
2: 제가 저번에 왔을 때는 아침마당에서 좋은 결과로 왔었는데 이번에는 또 삼촌께 칭찬받을 수 있는 경연 결과로 이렇게 찾아와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또 손트라 시청자분들이랑 또 여름휴가를 함께한 것 같아서 또 좋은 추억을 쌓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오늘 얘기 많이 못하고 우리 신곡도 들어야 되니까 2년 너무 길고 빠른 실내 우리 또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외쳐볼게요.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감사합니다.
3: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4: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0: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1: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6의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MBC 딱 틀면 나오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8: 만나면 좋은 친구는 좋은 워딩이잖아.
7: 만나면의 의미를 살리고 가고 싶었고
8: 익숙하고 좋은 걸 가져가되 뭔가 변화됐다는 느껴져야 되니까
7: 시청자분들의 입장도 생각하고 다 생각을 하면서 부른 것 같아요. 두 눈을 맞추고 서로의 마음을 읽고
8: 좀 R&B적인 요소를 더해서 친근하게 느끼길 원했습니다.
7: 내 세계와 다른 세계를 만나게 해주는 그 연결고리가 방송이구나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9: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0: MBC 4시 뉴스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오늘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17일 불교 리더스 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송영길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겨냥해 대표가 되면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게 되고 당청 간 갈등은 심해질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송 후보는 오늘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청래 지도부 역시 1년 동안 일부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대통령과의 불협화음으로 일관된 면이 많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수차례 직간접으로 정 후보와의 인식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따르는 일부 최고위원들조차 명청 갈등은 허구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사우디아라비아를 겨냥한 해상 공격을 강화하면서 홍해를 지나는 선박 통항량이 급감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해운 분석업체 케플러는 어제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한 원자재 운박 선박이 11척으로 최

0: 최근 수개월 사이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은 지난 20일 사우디의 원유 수출을 겨냥해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 데브 해협 봉쇄를 선언했고, 이후 선박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후 3시부터 폭염재난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중부지방을 끝으로 장마가 종료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부산 35도, 대구 37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박지민입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운동선수들은 훈련 일지를 쓰죠. 오늘은 무슨 훈련을 얼만큼 했는데 기록과 느낌이 이러저러했다. 짐 로허라는 미국의 훈련 전문가는 일반인들도 훈련 일지 방식으로 일기를 써보라고 권합니다. 말하자면 일상 속에서 뭐가 좋고 뭐가 나빴는지 데이터를 좀 내보라는 얘긴데요. 잠을 잘못 자서 컨디션이 안 좋은 날, 칭찬을 받아서 기분이 좋았던 날 등등 기록을 쭉 살피면 내가 뭘 많이 하고 뭐에 게으른지부터 나도 모르던 내 성향과 취향과 감정선까지 보인다. 해볼 만하겠죠?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엔진 소리가 왜 이래?
1: 그러게.
0: 그린 리그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1: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견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부근 의성방향이네. 054-858-2526
0: 엔진은 그린 리그 보링 공장이 돼.

0: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1: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2: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1: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2: 아, 일본의 노년의 일상과 감성을 짧게 쓰는 시 공모전 이런 게 있대요.
1: 네.
2: 2001년부터 시작을 했다니까 꽤 오래된 거예요.
1: 그러면 짧은 시라는 게 뭐 한두 줄로 표현하는 겁니까?
2: 그렇죠. 일본의 한 협회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 수상작들을 모아서 뭐 책으로도 나오고 엄청 인기가 좋은가 봐요.
1: 궁금한데요. 함축적인 짧은 시 어떤 게 있는지.
2: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예. 올해 공모전에서 대상 받은 시가 요즘 SNS로 완전 화제라고 합니다.
1: 우와.
2: 뭐 문천식 씨 또 공기 반 소리 반 낭독 부탁드려요.
1: 네, 여기 92세 어르신이 쓴 게 있어요.
3: 연상이 내 취향인데 이젠 없어. 없어.
1: 예, 아버님.
2: 잠깐. 아버님. 타임. 자, 이거 시잖아요.
1: 예.
2: 괜찮아.
1: 세 줄짜리인데.
2: 아니. 아.
1: 예. 그렇군요.
2: 너무 천재적인.
1: 아, 우리 아버님.
2: 대상이래. 이게 대상.
1: 아, 대단하시다.
2: 예. 와, 근데 진짜 약간 그 연상 누나들이 여기 있어 이렇게 DM 보내줄 것 같은데. 야, 근데 여기서 꼭 알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1: 뭔데요?
2: 이 공모전의 취지가 예. 그냥 어르신들의 재치만 보자는 게 아니고 진짜 목적은 나이 들음을 웃으며 받아들이자. 긍정적으로 재미있게 신나게.
1: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2: 그렇죠?
1: 왜냐면 나이 안 드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죠? 아까 그 시를 쓰신 우리 어르신처럼 인생을 유머러스하게 받아들이면 몇 살이 됐건 간에 일상 자체가 유쾌할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렇죠.
1: 네.
2: 그런 면에서 진짜 이게 모든 세대에게 통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는 게
1: 그렇죠.
2: 네, 나이를 나이

0: 들어야만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은 게 네. 고등학생들도 중학생 보면서 아유 젊어서 좋다 막 이런 얘기를
1: 좋을 하더라고요. 좋을 때다 그러잖아요.
0: 응. 그러니까 이렇게 아내 나한테 말을 거는 나이에 내가 어떤 자세를 보일 것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네. 대회인 것 같아요. 아, 아 너무 웃긴다. 연상인데 취향인데 이제 없어. 빨리 오늘 놔두셨네. 92세밖에 안 되셨는데.
1: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아버님 취향을 바꿔보세요.
0: 네. 아니야.
1: 연하.
0: 아예. 연상의 어떤 매력이라는 건 깊고 고아하지.
1: 아 그렇군요.
0: 근데 없어.
1: 알겠습니다. 네. 재밌네요.
0: 토이의 노래입니다. 네. 인생은 아름다워.

0: 그러니까요. 그 고대 어느 동굴에, 아유, 요즘 것들은 이런 글이 적혀 있대잖아요.
1: 와.
0: 맞아, 그런 얘기
1: 그 옛날에도?
0: 그 옛날에도 항상 이게 이슈였던 거죠. 아유, 요즘 것들. 정은경님.
1: 두 살 연하인 남편이 있는데요. 항상 하는 말이, 내 나이 되어봐라. 라며, 나이 많은 척 합니다. 겨우 두 살 가지고.
0: 에? 응? 두 살 연한데?
1: 그러게.
0: 아, 정은경 씨가 하나 봐.
1: 아.
0: 내 나이 대봐라. 이러면서 남편에게. 그래, 두 살 연상은 연상도 아닌데.
1: 그러군요.
0: 네. 그래, 이게 연상이 애매하게 두 살, 한 살 이러면 되게 누나인 척 한다. 근데, 열두 살, 막 이렇게. 간격이 벌어져 버리면 섣불리 누나인 척 하지 않지.
1: 그쵸.
0: 어떻게서든 몸을 오그려서 동생인 것처럼 하지.
1: 영희 형부님, 써니 언니 천식 오빠가 남기고 싶은 시는 뭐예요? 크크크 하셨는데요.
0: 아, 한 줄로?
1: 어.
0: 에이씨.
1: 그게 뭐야?
0: 나의 마지막 마감하며 쓰는 시.
1: 어떤 유명한 작가였나? 묘비에 그렇게 썼다면서요.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0: 되게 유명한 작가죠. 네. 네.
1: 그 말도 참 이렇게 위트가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게 길 필요 없어. 에이씨.
1: 아니야. 긍정적으로 해.
0: 문천식 씨 어떻게 할 거예요?
1: 글쎄요. 나 뭐라고 해야 되나.
0: 더 놀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겠지? 네. 뭔가?
1: 그렇겠죠.
0: 어.
1: 네, 죽을 때는 아마 그런 말을 하고 싶었을 텐데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어떤 묘비명 같은 게 되게 재밌는 게 많이 있잖아요. 인터넷 떠도는.
1: 네.
0: 근데 누가 잠자고 싶으니까 조용히 하라 그러고.
1: 와, 그런 말, 그런 유머까지.
0: 그리고 어떤 스님은 나를 주조장 밑에 묻어줘. 혹시 아오 새일지.
1: 아, 평생 참으셨으니까.
0: 술 먹는데.
1: 멋있다. 세일지.
0: 그게 문천식 씨 묘비명과 닿을 수도 있겠네요.
1: 그렇겠네요.
0: 혹시 아오? 세일지. 자, 오늘, 아, 혹시 아오? 이 네. 배짱 퀴즈의 대박이 여러분 앞으로 갈지.
1: 요소에 들으실지. 요거, 요거.
0: 그렇죠. 네. 난이도에 따라 선물 달라지는 배짱 퀴즈 3부에 시작합니다.
1: 그리고 행운공 추첨도 있습니다. 100에서부터 999까지 마음에 드는 세 자리 숫자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이건 미니로는 집계가 안 됩니다.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라디 미니는 무료입니다. 뽑히시면 쌀 20kg 드릴게요.
0: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예. 인기 가수는 스케줄이 몇 달치 미리 잡히는 거 아시죠? 저희 지라 씨가 또 9월 스케줄이 미리 잡혔습니다.
1: 뭔데요, 뭔데요.
0: 이런 생색을 또 낸다, 예, 예. 우리가. 9월 1일. 공개방송입니다.
1: 와우.
0: 예, 사랑의 손길 30주년 감사 음악회. 우리가 사랑한 이야기.
1: 네. 다음 주 정도부터 방청 신청 받겠습니다. 그때 많이 응모해 주시고요.
0: 네.
1: 예, 다음 주 신청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0: 아, 좀 감성적인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한 이야기잖아요. 타이틀이.
1: 그렇죠. 9월 1일. 예. 예.
0: 말랑말랑하고 감동적인 시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1: 9월 1일 방송이면 8월 중순부터는 또 다이어트를 해야겠네요.
0: 아, 관리하시는구나. 아, 그러시구나. 예.
1: 자, 레디브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0: 네네.
1: 유니베라,
0: 음주회엔 티맵 대리,
1: 하이퍼스 세라하임,
0: 하늘 사이언스 타타타,
1: 안 터지는 맥스 부탄,
0: 브람스 안마의자,
1: SK 케미칼,
0: 성원 에드피아,
1: 키움 증권,
0: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한국 타이어앤 테크놀로지,
0: IS 동서,
1: 백조 싱크,
0: 올품,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0: 함께합니다.
2: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2: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0: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마실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호.

0: 터널 사이언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타짜요.
1: 예, 안녕하세요. 손석희입니다. 지금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에서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도연 기자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 월 1200만원 상당의 선물 보내준대요. 아, 진짜 대박이죠.
1: 예, 저도 상당히 마음이 끌리는데요.
2: 근데 정선이 문천식 씨가 다 살려주고 이렇게 선물이 쏟아지는데 당장 써야죠.
1: 예, 그럼 저도 오늘 방송 끝나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라디오 시대 게시판에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쓰면 나 울어.
3: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파이팅!
1: 예, 제목이 남편의 큰 그림이고요. 대전에서 박근선님이 주신 사연이네요.
4: 그거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 아 진짜. 그리고 손석희 씨 여기 안 오셨으면 어떡할 뻔했어.
5: 나는 30만원 상당의 상품만 드리면 되니까.
1: 10만원 상당의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 베스트 후보시고요. 200만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4: 안녕하세요, 써니 언니, 천식 오빠. 네. 두 분은 자전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1: 건강이요?
4: 운전식? 전 아직도 그 파란 음료 CF 생각나요. 아하. 따라라라라라라 이거구나. 예. 책 넓은 모자 쓰고 막 하늘하늘한 원피스 입은 여주인공이 바구니 앞에 달린 자전거를 타면서 따라라라라라라
1: 와우.
4: 바람에 모자가 휙 날리면 멋진 남자가 딱 잡아주고요.
1: 아, 저 여기요.
4: 아, 그래서 저는 어릴 때 2인용 자전거 데이트가 제 로망이었고요. 자전거 잘 타는 남편은 저에게 최고의 남자였죠. 자기야, 안 힘들어?
1: 아니, 깃털 같은 자기가 탔는데 내가 뭐 힘들겠어.
4: 아, 뭐야. 그런데 진짜 문제는 신혼 초 남편이 자전거 동호회 나가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운동도 하고 뭐 스트레스도 푸는구나 싶어서 흔쾌히 보냈죠.
1: 네.
4: 근데 이상하게 동호회 다녀올 때마다 한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어? 자기야 왜 그래?
1: 아니야.
4: 뭔데?
1: 아니, 사실은 나만.
4: 자기만 왜?
1: 자전거가 거지 같아.
4: 어?
1: 아니, 동호회 사람들 보니까 진짜 엄청 좋은 자전거를 타고 다녀. 내 자전거는 너무 오래돼서 막 허리도 아프고.
4: 어머.
1: 나 혹시 저 좋은 자전거 한 대만 사주면. 에이, 아니다. 내가 좀 참으면 되지 뭐. 내 주제 무슨 허리 좀 아전다는 게 어때?
4: 어머, 허리 중요한데? 자기 자전거 그렇게 안 좋아? 뭐 자전거가 얼마나 하는데 많이 비싸?
1: 그게 급이 다 있는데 이번 달까지 세일인 자전거가 있거든? 혜택도 너무 좋아. 그리고 세상에 10개월이나 무이자래. 요즘 10개월 무이자 해주는데 없거든.
4: 잠깐 고민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남편이 툴이나 담배를 높이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는 뭐 건강에 좋은 거잖아요.
1: 네.
4: 한 대쯤 사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결국 저는 자전거 구입에 찬성했습니다. 무이자 10개월이라 내가 허락한 거야. 고장 안 나게 잘 타.
1: 알았어. 나 잠깐 나가서 자전거 안장 좀 닦고 올게.
4: 응? 남편은 자전거를 닦고 닦고 또 닦고 자전거 타는 시간보다 닦는 시간이 더 길 정도였죠. 그런데 며칠 후 동호회에 다녀온 남편 표정이 또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아 뭐야 저기 왜 무슨 일 있었어?
1: 아니 나랑 늘 같이 라이딩 다니던 그 형이 있잖아.
4: 응.
1: 아 그 형이 이번에 자전거를 바꿨어.
4: 그래? 그래서?
1: 그래서 내가 한번 타봤는데 자기야. 우와 승차감이 말도 안 돼. 엉덩이가 진짜 하나도 안 아프고 그 가볍게는 또 얼마나 가벼운지 손가락 하나로 들리더라니까. 아 역시 좋은 자전거는 달라.
4: 자기야.
1: 응?
4: 자기 자전거 산 지 얼마 안 됐어.
1: 알아. 어? 누가 뭐라 그랬냐. 그냥 그렇다는 거지 뭘.
4: 그러더니 며칠 후 자전거 동호회에 간다던 남편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1: 아 자기야, 아 큰일 났어.
4: 왜 왜?
1: 아 어떻게? 아 편의점 앞에 세우던 자전거가 없어졌어.
4: 뭐?
1: 아 너 훔쳐갔나봐. 아 끌어봐. 이 일대를 다시 돌아봐야겠어.
4: 어머 어머, 순간 제 머릿속에는 10개월 할부라는 글자만 둥둥 떠다녔어요. 남편은 간간이 계속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1: 아, 자기야 이 근처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 나 오늘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 할부도 아직 한참 남았는데 아무튼 내가 꼭 찾아서 들어갈게.
4: 자기야.
1: 나 없는 동안 밥 잘 먹고 그리고 물타슴 잘하고 자.
4: 목소리 막 울먹이는데 아 진짜 또 돈이 아깝긴 하지만 남편이 더 안쓰럽더라고요. 자기야 그냥 저기 들어와.
1: 안 돼. 내 자전거 찾아야지. 할부도 안 끝났단 말이야.
4: 밥도 못 먹었잖아. 밥 먹고 다시 시작해. 다시 생각해보자고.
1: 아, 속상해 진짜.

0: 전화기에선 남편이 막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고 한참 뒤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아침에 나갈 때 입었던 라이드 복장은 땀으로 흠뻑 젖어있었고 아우 얼굴에는 기운이 한 개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저는 더는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본인은 얼마나 속상할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괜찮아 자기야. 아 자전거 나중에 또 사면 되지. 그런데 그날 밤 화장실에 간다던 남편이 하도 안 오길래 뭔 일이 생겼나 해가지고 화장실 앞으로 갔는데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1: 형님, 와이프가 완벽하게 속았습니다. 네, 형님. 제가 전 죽어둔 그 자전거 아직 안 팔렸죠? 예, 예. 아, 며칠 더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연기 안 하는 자신이 있거든요. 아, 제 자전거요? 아, 오늘 중고로 팔았죠. 예, 예, 예.
0: 이게 뭐라는 소리지? 저는 잠깐 제 귀를 의심했어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근차근 퍼즐을 맞춰보니까 완마 남편이 자전거를 잃어버렸다는 것도 하루 종일 뛰어다닌 것도 땀에 흠뻑 젖어서 들어온 것도 다 연기였고 남편은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제 모든 기운과 분노를 꾹꾹 눌러담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자기야.
1: 어, 형님 끊어졌어요. 와이프가.
0: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나와.
1: 뭘?
0: 문을 열고 나온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묻는 말에 네, 아니오로만 대답해.
1: 네.
0: 오늘 자전거 잃어버린 거 아니지?
1: 네.
0: 더 좋은 새 자전거 사고 싶어서 연기한 거지?
1: 네.
0: 일로 와.
1: 아, 자기야, 미안해. 나를 용서하지 마.
0: 어?
1: 당신이 날 버려도 내가 할 말이 없어.
0: 뭐라는 거야, 이씨.
1: 근데 그 형님 자전거 눈에 안 걸어서 잠이 안 왔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0: 진짜. 남편은 바닥에 탈썩 주저앉아 싹싹 필기 시작했고 결국 아휴 진짜 뭐 얼마나 그 자전거가 타고 싶었으면 이렇게까지 연기를 했을까 싶어서 함께 자전거 매장에 갔죠. 그리고 사줬어요. 감격해서 울더만요.
1: 아, 너무 고마워.
0: 아, 난 남편과 결혼했는데 아들이랑 산다. 아, 사연이 소개된다면 노래는요, 태희의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들어주세요. 눈부셨던 우리 추억이 여르르듯 비틀대잖아. 사랑은 향기를 남긴다던데. 우리 집 자전거는 가드 할부와 거짓말만 남겼습니다. 약간 공통적인 부분이 많은 사연인 것 같아요. 예,
2: 서정선님께서 자전거 동호회 나가기 시작하면 개미 지역입니다 하셨는데
0: 장비빨이
2: 네, 저는 그래서 동호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0: 맞아요.
2: 예.
0: 거기 나가면 문천식 씨처럼 정보 막 취합해서 예. 이거 사는 분들은 헉, 눈이 돌걸요?
2: 자전거도 여러분 그 신형이 계속 나와요.
0: 아니 그리고
2: 안 사야 됩니다.
0: 아, 진짜 손가락으로 들리는 자전거가 있더만.
2: 네, 한 6kg대 자전거도 있거든요. 카본
0: 진짜 가볍던데요.
2: 예, 예.
0: 그리고 바퀴도 와 엄청 가볍던데.
2: 취미 쪽에 너무 빠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낚싯대나 카메라나 어디든 취미생활에 비싼 게 있어요. 장비빨.
0: 그러니까 장비빨 세우면 좀 더 기록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 물론 그럴 수도 있겠는데.
2: 안 그렇습니다.
0: 그죠. 맞아. 왜냐면 그 장비를 다루는 사람이 숙련되지 않았는데.
2: 예.
0: 아 근데 진짜 제가 봤을 땐 신혼이라 가능했던 에피소드 아니에요?
2: 그럼요. 아내분이 너무 착하셔. 또 다 해줘.
0: 이게 첫애 머리 가르마 갈리는 때쯤이면 이건 어림도 없는 사연이었죠. 이건 아무도 없는 신혼이었기 때문에 네. 가능했다.
2: 웃음 편지 사연 주신 박근선님 신청곡 있습니다.
0: 네. 태희의 노래입니다.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0: 땡기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부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1: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1: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2: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1: 구찌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2: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1: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2: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1: 대한민국 한우의 세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나는 이야기.
1: 내 자전거.
0: 괜찮아. 자전거는 나중에 또 사면 되지.
2: 형님, 와이프가 속았습니다. 자전거 아직 안 팔렸죠?
0: 나와.
1: 어? 왜?
3: 네, 고급 자전거 사고 싶어서 잃어버린 척 거짓말했던 사연. 정선희 씨는 혹시 그 어머님께, 장모사님께 네. 거짓말한 거 없나요?
0: 소소하게. 성실하게
3: 네.
0: 자주 하고 있습니다.
3: 조금씩?
0: 예.
3: 아, 예.
0: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3: 아.
0: 걱정을 안 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 조금씩 조금씩. 문천식 씨가 이제 부인 그 지키려고 하는 거짓말이랑 비슷한 거예요.
3: 네. 저는 정직한 사람이죠. 저는 거짓말을 모릅니다.
0: 아니 지금 뭐 어딜 보고 지금 초점을 완전 지금 놔버렸네. 뭔 얘기를 하는지는 알아요 지금?
3: 오늘 주제 알려드릴게요.
0: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 줄 알아요?
3: 우리 가족의 거짓말. 네.
0: 이게 내가 했던 거짓말뿐만이 아니라 가족이 했던 거짓말에 당했던
3: 그쵸.
0: 그런 에피소드 포함입니다.
3: 맞습니다. 우리 형님들도 비상금 없다고 딴주머니 없다고 이게 거짓말하고 몰래 숨겼다가 걸렸다거나
0: 네.
3: 아니면 뭐 20대 때 친구랑 여행 간다고 거짓말하고 여자친구랑 외박을 하셨던 그 부모님께 거짓말했던 이야기.
0: 근데 이것도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이게 스토리텔링이 완벽한 애들이 있어요. 이게 진짜 했던 애들은 자기가 그 거짓말에 심취해.
3: 그렇죠.
0: 네, 근데 네. 이게 대세에 지장 없는 정도.
3: 그러니까 누가 피해를 안 끼치는 거짓말이에요.
0: 그냥 나중에 들통 나더라도 그냥 야.

0: 자, 우리 가족이 거짓말 하나씩 소개할 텐데요. 여러분, 그 전화번호 끝자리 4개 읊어도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
1: 갈게요.
0: 예.
1: 5536님.
0: 아내가 7만 원으로 알고 있는 낚싯대. 57만 원짜리입니다. 예. 한 번 쓰고 잉어가 끌고 간 거예요. 잉어가 끌고 갔거든요.
1: 잉어가 끌고 갔다 거짓말 하신 거예요? 잉어가 진짜 끌고 간 거예요?
0: 끌고 갔습니다. 카드 고지서가 날아올 것 같은데 무섭습니다.
1: 아, 57만, 와. 7만, 와.
0: 이게 카드 고지서가 그 아내분께 하면 이제 작살나는 겁니다.
1: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방법을 알려줘요.
0: 우체통 앞에 서 있으세요.
1: 우체통이 있어요?
0: 아파트마다.
1: 아, 포스트 그.
0: 아파트마다 있잖아요. 거기 앞에
1: 동수, 호수.
0: 서 계세요.
1: 우편함 앞에?
0: 아니면 앱으로 빨리 들어가셔가지고 수령지를 바꾸세요. 회사로.
1: 빨리 미리 결제하는 거 있잖아요.
0: 선결제?
1: 어, 선결제. 아, 자동이체랑 이중으로 결제가 돼버릴려나?
0: 예.
1: 우린 왜 이걸 가르쳐드리고 있어?
0: 그 왜 잉어가 끌고 가, 아휴, 참.
1: 잉어가 낚시를 하고 싶었나 보다.
0: 네.
1: 어, 걔도 맨입으로 잡기 지쳤나 보지.
0: 네, 고생하셨습니다.
1: 굉장하시다. 어, 난 잉어가 낚싯대 끌고 가면 처음 들었어. 네. 고래나 뭐 이런 참치도 아니고. 되게 큰 거였나 보다.
0: 그렇게요.
1: 4173님. 전화로, 엄마 어디야? 라고 하면, 엄마가 항상, 어, 집. 이러는데, 엄마 나 집인데? 하면, 다 와가. 이러세요. 왜 이런 거짓말 하실까요? 아, 나 옛날 우리 엄마 이랬는데.
0: 우리 엄마도.
1: 예. 네. 네. 엄마 항상 집에 없었어. 네. 엄마 어디야? 집. 나 집인데? 다 왔어, 다 왔어.
0: 장보고 있어, 장보고 있어.
1: 아, 진짜. 아, 엄마한테 다 비슷하구나.
0: 그죠.
1: 관용어군데.
0: 그리고 어머니들, 밥 다 됐어. 하고 가서 식탁에 앉으면, 없어, 네. 없어.
1: 그때 이제 밥, 시사가 완료됐어.
0: 다 됐다며. 네가 평소에 안 앉으니까 엄마가 그런 거냐.
1: 젓가락, 숟가락 깔아. 뭐 이러
0: 맞아, 맞아, 맞아. 반찬 꺼내. 김치랑 해서 꺼내.
1: 근데 제가 나이 들어서 밥을 차려보니까 미리 안 와있으면 짜증나더라고요.
0: 맞아, 그 맞아요. 저도 차려보니까 알겠더라고요.
1: 그래서 입장이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9200님.

0: 술 진짜 먹고 집에 갔더니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요. 주방에 가니까 엄마가 냄비에 그 돼지 김치찌개를 끓여놓은 게 보여서 젓가락으로 고기만 쏙쏙 골라 먹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니까 엄마가 저를 착 때려보면서 네가 먹었어? 하길래 아니 아빠가 먹던데? 거짓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빠한테 애도 아니고 왜 그러냐고 등짝을 때리니까 아, 나 몇 개 안 먹었어.
1: 아, 드셨네. 아버지도 드셨네.
0: 억울해.
1: 그럼 됐어. 그럼 됐어.
0: 그러니까 아버님도 먹긴 먹었습니다.
1: 예. 됐어. 그럼. 아버지라는 그 어떤 자리가 네. 예, 이런 겁니다.
0: 공범이네요.
1: 내가 세 개 먹고 제가 13개 먹어도 네. 내가 다 먹은 걸 해주는 게 부성애예요.
0: 아, 공범이네요.
1: 그게 사랑입니다.
0: 아버님, 예. 예.
1: 아버님 이렇게 투자해야지 나중에 또 용돈도 올라가니까. 요거 나중에 꼭 써먹으세요.
0: 그리고 또 등 맞으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요. 예.
1: 그게 말랑
0: 이상 거짓말이었습니다.
1: 아유. 예. 근데 진짜 점점 더 이렇게 약간 읽을수록 되게 비슷하다.
0: 그럼요.
1: 자녀분이랑 네. 아버지랑 상태가 다 비슷하고 엄마랑도 그렇고. 8552님. 우리 집 왼수 차동만 씨.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여름휴가비 안 나왔다고 분명 지난주 얘기했거든요. 오늘 병원 갔는데 남편 부하 직원 아내 만났어. 휴가비 나왔대.
0: 아.
1: 방송 듣고 있지 차동만.
0: 아.
1: 빨리 와. 집에서 봅시다. 라고.
0: 아.
1: 차동만 씨. 차동만 씨. 방송 듣고 계세요. 들어가세요.
0: 동만 씨.
1: 다 들켰어요.
0: 동만 씨 오늘 찜질방에서 자요. 찜질방.
1: 파토 났어요. 동만 씨. 망했어. 망했어. 그러고 싹싹 비세요.
0: 8552 있으시는 차동만 씨. 오늘 집에 안 가시길 바랍니다.
1: 아, 안 가면 더 커져. 일이.
0: 그렇죠. 맞아요.
1: 빨리 들어가서 네. 납작하게 빨리 엎드리는 게 나아요.
0: 네.
1: 8353님. 남편 만난 데가 나이트인데.
0: 그럴 수 있습니다.
1: 네. 딸이 물어보더라고. 어디서 만났냐고.
0: 네?
1: 도서관 옆자리에서 공부하다 만났다고 거짓말했어요.
0: 아하.
1: 딸이 나도 이따면 도서관 가서 남자친구 만나야지 그러는데 그건 어렵지 싶다. 딸아.
0: 아, 왜요? 할 수 있죠.
1: 아니야. 나 닮았거든요.
0: 아, 예.
1: 아니, 이게 저희가 나이트에서 만난 커플 꽤 이 프로그램 하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0: 그렇죠.
1: 여러분 이게 유흥 코드가 궁합 중에서 상위권에 랭크돼 있어요.
0: 오.
1: 이 유흥 코드 개그 코드가 맞아야 돼요.
0: 또 그분들이 잘 사세요.
1: 진짜 이게 유흥 코드 주량 네. 뭐 개그 코드 안 맞잖아요.
0: 네.
1: 이거 진짜 힘들어요.
0: 그렇죠.
1: 뭔 잘 맞는 거지 뭐. 나는 나이트 다니면서 막 둠칫둠칫 비트를 좀 타고 싶은데 남편 도서관 계속 있으면은 못 만날 뿐더러 이렇게 만난다 하더라도 서로 행복하기 쉽지 않아요.
0: 아, 쉽지 않죠. 코드가 네. 맞아야 됩니다. 네.
1: 자, 우리 박경우님. 느닷없이 골프를 배우기 시작한 아버지가 집에서 연습하다가 골프채로 TV 액정을 빡 치는 바람에 깨졌어요.
0: 아휴.
1: 아버지께 10만 원 받고 제가 야구공 가지고 놀다 깬 걸로 비밀로 묻었습니다. 평생 아버지와 저만의 소중한 비밀이에요.
0: 우와.
1: 아, 이거 더 받아도 되는데.
0: 경호씨.
1: 15 받아도 되는데.
0: 너무 좋은 아들이다.
1: 착하다. 효자야.
0: 네.
1: 아버지, 이런 아들 없어요. 10 받고 끝내준 아들 없어요.
0: 진짜.
1: 보통 15에서 20 정도는 딜을 합니다.
0: 아,
1: 우리 아버님. 효자 두셨다.
0: 그러게요.
1: 자, 8489님.
0: 아내 코에 점이 있어서 꼬실 때 꼭 고소영 씨 닮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직도 본인이 고소영 씨 닮은 줄 알고 있는데요. 여보, 코에 있는 점만 닮은 거야. 미안해.
1: 그거라도 건졌잖아. 점이라도 건졌잖아. 점 닮은 게 어디야?
0: 그쵸.
1: 그럼요.
0: 예. 네. 점조차도 안 닮은 분들이 예.
1: 이게 코 옆에 고소영 씨 점이 있어도 약간 오소방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0: 그렇죠.
1: 딱 고소영 씨 닮았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 이게 기본 미인인 거예요.
0: 예.
1: 됐어 여기까지.
0: 여기까지
1: 최선을 다했어.
0: 예, 더 따지 말죠.
1: 예, 공복이라 예. 힘드네요. 0453님.
0: 와이프가 왜 자기랑 결혼했냐고 물을 때마다 망설임 없이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난 자기 얼굴만 보고 이뻐서.
1: 아, 이 오빠 선수네.
0: 아, 공소사님.
1: 이 오빠 막힘없네.
0: 아.
1: 야, 이거. 근데 문천식 씨, 우리 예, 상위
0: 들리고.
1: 한 10%에 있는 개그맨들이 쓰는 멘트
0: 맞아요.
1: 아니에요?
0: 맞아요. 아무나 못하죠.
1: 예. 예. 이거는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기분이 좋아지는.
0: 맞아요.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짓말.
1: 맞아, 맞아. 그리고 제일 기분 나쁜 거. 나 얼굴 안 봐.
0: 아,
1: 진짜 짜증나요. 진짜. 얼굴 보자.
0: 네, 봤다고 해요. 네,
1: 좀 보자.
0: 서로들 그렇게 하죠, 우리.
1: 아, 난 여자 얼굴 안 봐. 아, 난 남자 얼굴 안 봐.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0: 예.
1: 네. 거짓말해도 좋잖아. 난 자기 얼굴만 보고 이뻐서, 잘생겨서.
0: 맞아요.
1: 허니패밀리입니다. 남자 이야기.

0: 네, 우리 가족의 거짓말 보고 있는데요. 이분은 익명 요청하셨습니다. 대표 익명 김정희님으로 할게요. 저희가 사남매인데요. 언니는 형제가 너무 많아서 창피하다고 언니 남친한테 저를 옆집애라고 거짓말했어요. 아, 나도 네가 내 언니인 거 싫거든?
1: 아니, 팔남매도 아니고 사남매인데?
0: 괜찮은데?
1: 그러니까.
0: 네, 다복해 보이고 좋은데, 사남매면.
1: 고작 사남매로. 네. 아, 뭔가 다른 이유가 있나 싶어서 전화 연결을 좀 해봤습니다. 옆집 통신원?
2: 안녕하세요. 춘천에 있는 옆집 통신원 김정입니다. 저희 언니는 어릴 때부터 인기가 많았는데요. 어느 날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어요. 저랑 동창이랑 인형놀이하고 했는데 남친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옆집애라고 하더라고요. 나도 내가 창피했던 건지 저도 언니 싫었거든요. 그러더니 둘이 같이 나갔어요. 지금까지 옆집 통신원이었습니다.
0: 네, 김정인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어머, 네, 이 이야기가 몇 살 때 얘기예요?
2: 저는 초등학교 때 얘기인데.
0: 그럼 언니는 그때 고등학생?
2: 예.
0: 오.
1: 아니 근데 언니가 그 남자친구

0: 친구가 이렇게 좀 많이 바뀐 경우가 많았어요? 아니면 그 남자친구가 유일무이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언니가?
1: 아니,
0: 인기가 많아서?
1: 많이 바뀐 건 아닌데.
0: 꽤 바뀌었어요?
1: 언니가 인기가 많아서. 아, 언니가 이렇게 둘이 동시에 만나는 건 아닌데. 네. 언니는 한 명 끝나면 또 대기가 있어요.
0: 아, 항상 끊기지 않았구나, 언니가.
1: 네. 진짜 많았어요.
2: 그럼 김정희, 언니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1: 그러니까 그때는 애들이 많으면.
0: 네네. 네.
1: 창피했나봐요. 형제 많다는 게.
0: 4남매 정도면 뭐. 괜찮은데. 자, 언니랑 김정희 씨가 여자고.
1: 네.
0: 4남매면 다, 다른 형제들은 남자예요?
1: 네. 언니, 오빠, 저 여동생.
0: 아하. 아, 그렇구나. 아, 언니가, 저희는 보통 한 7남매, 8남매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4남매 정도는
2: 그러게요.
0: 괜찮지 않나? 언니가 약간 새침해요?
1: 새침한 건 아닌데, 저희한테는 새침하지 않았는데, 남자애들한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0: 그렇죠, 그렇죠. 언니랑 코드가 좀 잘 맞아요, 우리 정희 씨는?
1: 어떤 부분에서 잘 맞는데, 이제, 네. 저는 언니가 약간 어떤 식에서는 롤모델이죠. 너무 사람을 잘 다루니까.
2: 아, 그러니까. 안 맞는 건 어떤 부분이에요?
1: 다.
0: 아, 다 안 맞아요? 그거 외에는?
1: 다 안 맞는데, 연애 부분에서는 언니를 닮고 싶은 게 있어요. 언니가 정말 그러고, 그게 잘하거든요.
0: 아니, 나 연애 부분은 나도 닮고 싶다. 그러니까, 가족이 아니라도 닮고 싶다. 아니, 근데 김정희 씨가 되게 착한 게 보통은요, 손이 언니나 오빠가, 아, 나 옆집 애야, 그럼 뭐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되게 옆집 애인 것처럼 협조를 해줬나 봐요.
1: 아, 또 저러네, 또 이거죠.
2: 또 저러네.
1: 또시작이네, 또.
2: 아.
1: 또시작이네, 제가 연애가 잘 돼야 저희도 편하니까.
0: 아, 진짜?
1: 공정을 해주는 거죠.
0: 아, 웃긴다, 웃긴다, 이거는. 언니 요즘, 예, 연락 자주 해요?
1: 언니랑은 연락을 잘 안 하는데, 언니는 정말, 그, 언니가 원하는 건 아닌데, 네. 이성들이 언니한테 많이 이렇게, 언니한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요.
2: 혹시 언니가 좀 누가 봐도 예쁘다고
0: 김정희 생각에는 좀 예뻐요?
1: 어때요? 예뻐요. 저는 좀 남상인데, 언니는 진짜 누가 봐도 예뻐서 저희가 가게를 하는데, 예. 지나가는 언니를 보고 쫓아와서 저희 집에서 밥 먹은 손님들이 꽤 많았어요.
0: 연예인으로 치면 누구 닮았다는 얘기를 좀 들으세요?
1: 어렸을 때 최진실 씨랑 되게 많이 닮아서 정말 남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얼굴이었어요.
0: 아, 눈웃음 치고 막 사랑스러운 귀여운 스타일.
1: 눈웃음은 안 치는데 되게 약간 성격은 걸크러쉬인데 얼굴은 되게 외모였어서.
0: 이제 알겠다. 귀엽고 그렇군요. 사랑스러운 스타일이구나.
2: 알겠습니다.
0: 김정희님 너무 웃겨.
2: 김정희님 전국 방송인데 언니 얘기 한마디 하실까요?
1: 언니 요즘 잘 못 보는데 잘 지내고 있지. 그냥 언니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냥 언니가 존경스럽고 부러운 면도 있고 항상 건강해.
2: 알겠습니다.
0: 김정희 씨는 되게 쿨하다.
2: 두 분의 관계가 재밌네요.
0: 아니 정말 딱 좋은 온도인 것 같아. 너무 또 만개 막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이것도 피곤한데 딱
1: 좋은 제가 언니 걱정할 게 아니거든요. 언니가 저를 걱정해 줄 때.
2: 알겠습니다.
1: 언니는 되게 예. 좀 어디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좋은 사람이고 누구든 나 사실 남자들한테 좀 인기 많지만 여자들한테 좀 인기 많았던 좋은 사람이에요.
0: 맞아요. 진짜. 아 오늘 정희 씨 너무 재밌네. 네. 세상 사는 퀴즈도 준비해 주셨죠?
1: 네.
2: 퀴즈 부탁드립니다.
1: 저희 언니는 평생 연애를 쉬지 않았는데요. 주로 어떤 남자를 만났을까요? 1번 꽃미남, 2번 연하남. 3번 아빠 같은 남자.
2: 꽃미남, 연하남, 아빠 같은 남자 중에 맞춰주세요.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0: 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간편식 세트 그리고 헤어토닉 세트 함께 보내드릴게요.
1: 아유, 고맙습니다. 손년이 항상 건강하시고요. 선생님 네. 너무 좋아합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0: 네.

0: 아나브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2: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3: 모든 인생

0: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인세? 성원 에드피아.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염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7: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6: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7: 혹시 TBX 멤버십?
6: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7: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6: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8: TBX.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세조 싱크볼 세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세조 싱크볼.
8: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9: 백조싱크.
10: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고.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네, 옆집 통신원 언니가 주로 만난 남자 정답은요?
3: 2번 연하남이었습니다. 와우. 언니도 92세 때 실쓰겠는데? 난 연하가 좋은데 이제 없네.
2: 없네. 주영수님, 2125님, 8412님 아시셨고요. 이분들 포함해서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3: 가족의 거짓말 좀 더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5974님, 저희 아내가 못 보던 가방을 들고 다니길래 물어봤어요. 친구한테 잠깐 빌렸다고 그러더라고.
2: 네네.
3: 근데 그 가방을 1년 내내 들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가방 친구한테 빌렸다면서 안 갖다 줘? 라고 하니까 아내가, 아, 친구가 여행 중이야. 이러네요.
2: 어허.
3: 여보, 그 친구는 1년 내내 여행 중이야?
4: 아, 친구 이민 갔어.
2: 어허.
3: 예. 조만간 친구를 없앨 거예요.
2: 예.
3: 그 친구는 저 뉴질랜드 같은 데로 이민 갈 겁니다.
2: 그리고 아내 네. 패션에 대해서 캐지 마십시오.
3: 네. 더 이상 질문은 사절입니다.
2: 캐면
3: 경고예요.
2: 역공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캐지 마세요. 여권 받고 싶지 않으면.
3: 그래, 묻고 싶은 걸 꾹 참는 게 진짜 결혼 생활에 지혜로운 맞아요. 운영 방법일 수도 있어요.
2: 예, 예.
3: 자, 뉴스 듣고 저희 5시 5분에 다시 올게요.
2: 네.
5: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아침이면 일터로 향하고 저녁이면 이웃과 안부를 나누는 하루.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든든한 힘을 더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더 오래 살고 싶은 고향을 만듭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로 우리의 내일을 바꾸고 우리의 내일은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이 됩니다. 모두가 함께 웃는 청송, 새로운 희망을 여는 시작. 농어촌 기본소득 청송에서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6: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0: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미리 예방해 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받아 주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팀의 때리, 팀의 때리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안동 MBC 5시 뉴스입니다. 올해 상반기 경북산 포도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늘어난 1,600만 달러를 기록하며 국산 포도 수출액의 90%를 차지했다고 경상북도가 밝혔습니다. 경북의 포도 수출은 2013년 100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샤인머스켓 재배가 확산되며 지난 2018년 처음 1,000만 달러를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사상 최고치인 6,3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확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포도의 특성상 올해 연말까지 수출액은 8천만 달러를 넘어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할 걸로 경상북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주시가 농림축산식품부와 두 번째 농촌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상주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394억 원을 투입해 화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화남 모동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1단계 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주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 농촌재생 활성화 지역의 생활서비스와 정주 기반을 확충해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주시가 공영 홈쇼핑과 농특산물 TV홈쇼핑 판로 확대와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우수 농특산물 발굴과 상품화 지원, 온라인 판로 개척과 공동 홍보, 마케팅,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익 무료 광고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공영 홈쇼핑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 TV 홈쇼핑으로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공공유통 플랫폼입니다. 제5회 문경 트로카요제 본선 진출팀 10개 팀이 결정됐습니다. 총 746개 팀이 참가 신청을 낸 가운데 문경시는 지난 17일 1차 예선을 통해 25개 팀을 선발한 데 이어 지난 주말 2차 예선을 통해 본선에 참여할 10개 팀을 최종 선발했습니다. 본선은 오는 9월 5일 영강체육공원 특설무대에서 열립니다. 문경시는 올해 총 상금 4,400만 원의 40%를 문경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가요제 붐 조성을 위해 관람객을 대상으로 300만 원 상당의 경품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예천군 공공산후조리원이 다음 달 18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예천 원도심에 위치한 공공산후조리원은 장애인 산모 1실을 포함해 모두 12실로 산모실, 신생아실 등을 갖추고 전문적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용 대상은 예천 군민뿐 아니라 타 지역 도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34도입니다. 안동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송나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바시의 구범준 PD입니다. 세바시를 만들며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강연자일수록 잘못하면 어떡하지? 하며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안이 오히려 집중력을 높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끌어내 더 좋은 강연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연자들의 불안을 없애려 하기보다 우선 스피치 구성한 한 장부터 써보시죠 라고 말합니다. 해야 할 일을 작게 나누면 불안도 함께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타는 법을 익혀야 할 자전거와 같습니다. 잘 다룰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무대에도 오를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고!
1: 정선희문 전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들어가시죠.
2: 네, 잠시 후 도전자의 배짱 크기에 따라 퀴즈 난이도가 결정되는 지라시 배짱 퀴즈 함께합니다.
1: 지금부터 퀴즈 도전하실 분들 간략한 본인 소개와 함께 신청 문자 보내주십시오. 예를 들면 요즘 너무 덥고 습도까지 높아서 그냥 대자로 뻗어버리고 싶네요. 대자 퀴즈 도전! 이렇게요.
2: 또는 저는 안정형 인간이라 무모한 도전부대는 안전하게 갑니다. 중자 또는 소자 풀어봅니다. 이렇게 문자 주셔도 됩니다.
1: 괜찮죠.
2: 자, 그리고 듣는 사람이 정말 손에 땀을 주게 하는 그런 문천식의 싸구려 설명에 장르가 액션도 아니고 스릴러도 아니에요. 근데 향 이렇게 땀이 나요.
1: 저의 능력이죠. 국내에서 방송인들 중에 이 코너 진행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2: 아무도 없어요. 원치 않아.
1: 자, 또 쌀 20kg이 걸린 행운공추첩 오늘 방송 끝나기 직전에 뽑겠습니다. 어떤 문자 내용이든 보내실 때 숫자 3개를 함께 보내세요. 100부터 999까지 세 자리 보내시면 자동으로 응모됩니다.
2: 네. 자, 지금은 라디오 시대 문자 샵 8001번으로 함께합니다. 80원에, 아, 50원에.
1: 80원 어디서 나온 거예요? 거슬러 드려요? 20원? 정한 거야 누나가? 그런 거 없어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2: 자,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예. 누가 오해하겠다 진짜. 30원 남겨먹는 줄 알고. 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예요.
1: 나무 멘빵.
2: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자,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이에요. 주식회사 두드림 SNC,
1: 주식회사 본컴퍼니,
2: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1: 에어비앤비,
2: 전국 시도자치 경찰위원장 협의회,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2: 환인제약,
1: 한국주택금융공사,
2: 음식물 처리기 효래,
1: 빅토스,
2: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1: 국민연료 써니얼료,
2: 데이페,
1: 웰템,
2: 왜 이러냐?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작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작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0: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4: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1: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 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0: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 크림,
1: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0: 산들 바다가 어우러진 보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보안쌀,
1: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0: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 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내가 풀 퀴즈 난이도는 내가 정한다.
1: 큰 연기에는 큰 선물이, 작은 연기에는 작은 선물이 주어지는
2: 지라시
1: 배짱 퀴즈.
2: 매주 배짱 퀴즈 기다리는 1인입니다. 왜냐하면 퀴즈 하는 날은 특히 더 시간이 빨리 가거든요. 월요일에 꼭 해주세요.
1: 아, 월요일이 지루하시군요.
2: 네, 월요일에 좀 뭔가 이렇게 정신이 반짝 나는 이벤트나 선물 이런
1: 그렇죠.
2: 게 필요해요.
1: 맞아요. 네. 자, 퀴즈 도전 문자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당첨되시길 바랄게요.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무료인 스마트라도 미니로 주셔도 됩니다.
2: 퀴즈 난이도도 직접 정하실 수 있습니다.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세트가 걸린 대짜 퀴즈 있고요.
1: 9만 원 상당의 문어크림과 또는 10만 원 상당의 C3 홈케어 세트가 걸린 중짜 퀴즈 있어요.
2: 그리고 소짜 상품 만 원짜리 주유 쿠폰 그리고 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이 걸려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2: 자, 그러면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퀴즈 풀어볼까요?
1: 신청 문자 많이 보내세요.
2: 보아의 노래입니다. 아틀란티스 소녀.

0: 자, 보아 좋았어요. 자,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1: 어, 보아가 고맙다는 인사하는 것 같은데?
0: 자, 첫 번째 도전자 만나볼 텐데요.
1: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배짱 퀴즈 오늘 좋은 소식 기다리면서 일단 첫 번째 도전자 우리 1782님 먼저 사연을 주셨어요. 퀴즈는 중간이요. 더운 방학 시원하게 전화 주세요 하셨습니다. 어, 학생인가 보다. 방학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아,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우산에 살고 있는 정혜진입니다.
1: 혹시 대학생이세요?
2: 아니에요.
1: 아, 선생님.
2: 네.
1: 아하.
0: 아, 선생님이시구나.
1: 네. 학생이 몇 학년이에요?
2: 지금요?
1: 네.
2: 지금 저희는 고등학생이 두 명입니다.
1: 아, 저는 더운 방학이라서 선생님이신 네. 줄 알아가지고 가르치는 아, 학생이 몇 학년이냐고 여쭤봤거든요.
2: 아, 학생이 아니고 엄마입니다.
1: 아, 맞아. 엄마.
0: 와, 또 목소리는 초등학생 키우실 것 같은 목소리예요.
1: 어, 나 그래 대학생이라고 생각했어.
0: 네.
2: 어, 감사합니다. 네.
1: 일단 그래도 아이가 고등학생이면 네. 아무래도 학원이나 이제 수업 관련, 네. 뭐 시험 관련으로 좀 스트레스 받죠.
2: 아, 네. 지금 고3이 한 명 있고요.
1: 그렇구나. 조심해야 되는데.
2: 네.
1: 자, 우리 정혜진 씨. 옆에 네. 아이들도 함께 있는 느낌이에요?
2: 네, 함께 있습니다.
1: 어, 같이 풀어봐도 지금. 좋을 것 같아요.
2: 그럴까요?
1: 네. 진짜 퀴즈 신청하셨죠?
0: 맞아요?
2: 네.
1: 네.
0: 아, 대짜 안 하시고요.
1: 퀴즈 중간이요 하셨잖아요.
2: 네네.
1: 맞아 맞아. 네, 약간 현실적이신 분 같아요. 네. 중자가 두 개가 있죠.
0: 맞습니다. 아, 9만 원 상당의 문어크림 걸린 스포츠 영역이 있고요. 10만 원 상당의 C3 홈케어 세트. 이것도 화장품인데 바다 영역 있습니다. 어디로 가실까요?
2: 바다로 할게요.
0: 네,
1: 바다로.
0: 스포츠맨 바다.
2: 네.
0: 근데 문제가 혹시나 틀리게 되면 전화가 바로 끊기기 때문에 할 수 네. 있는 말 시간을 지금
1: 네,
0: 드리겠습니다.
1: 메시지 전화 시간 드릴게요.
2: 아, 네. 그러면 지금 더운 여름에 일하느라 고생이 많은 저희 남편 박철규 씨 너무너무 고생이 많고 사랑합니다.
1: 네.
2: 그리고 고3인 우리 우리 딸 너무 고생이 많아요. 화이팅입니다.
1: 네. 아니, 진짜 목소리 들을 때마다 계속 친구 같은 엄마일 것 같고 왠지.
0: 그리고 약간 목소리가 정설이 씨가 흉내내는 전도연 씨 목소리 비슷한데.
1: 어? 가능할까요?
2: 아, 아니요 아니요.
0: 그러죠 알려주세요. 성대모사.
1: 아 진짜. 얘들아 힘내.
0: 해보실래요?
2: 어 진짜 우리 딸 힘내.
0: 똑같다. 와 잘한다.
1: 얼추 났어. 78%.
0: 우와 잘한다.
1: 이거 한번 연마해 주시면 저희 네. 한번 콜라보 한번 도전해 보죠.
0: 그렇습니다.
2: 네.
0: 자 이제 문제 될 텐데요. 바다 영역 선택하셨습니다. 정선희 씨 문제 주세요.
1: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이 시작됐죠. 올해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전국의 해수욕장이 예년보다 일찍 개장하고 운영기간이 길어진 곳도 많다는데요. 그중에서 이곳은 부산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으로 밤이 되면 바다를 가로지르는 대형 해상교량의 화려한 조명을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0: 북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손꼽히는 이 해수욕장은 어디일까요? 5, 4, 3, 2, 1. 어?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1: 어떻게 해야 돼요?
0: 예, 지금 해운대를 두 번 외치시다가 마지막에 광안리로 방향을 트셨어요.
1: 예, PD가 음악을 틀어버려서.
0: 예, 그러니까 음향은 좋지 않았는데 예. 마지막에 이러다가
1: 아쉽지만 틀린 걸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원칙이라는 게 됐으니까요.
0: 같이 듣고 계신 또 청취자분들이 타이밍을 예. 기가 막히게 계산하고 계셔가지고 아유 아쉽지만 네. 지금 나간 이 문제는 청취자 퀴즈로 전환됐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고요. 다섯 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립니다.
1: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무료인 스마트라디 미니로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0: 힌트송 준비했습니다. 스컬과 하하가 함께해요. 부산 바캉스.

0: 네, 청취자 퀴즈 문제 드렸습니다. 오늘 문제 정답은요?
1: 광안리였습니다.
0: 그렇습니다. 윤세헌님, 2048님, 8453님이고요. 이분들 포함해서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1: 네, 해운대도 좋고 광안리도 좋고 부산 다 좋아요.
0: 네, 요즘 광안리가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1: 진짜 네. 사진 예쁘게 나오더라.
0: 그 다리가 큰 예쁘니까.
1: 그쵸.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도전자 전화 연결 가볼까요?
0: 네, 9496님인데요. 배짱 퀴즈 대짜 도전합니다. 와. 저는 60대 화물차 운전자인데요. 지라시에서 퀴즈 풀고 행복을 느끼고 싶네요.
1: 자, 전화 연결돼 네. 있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어디에 누구신지요?

0: 네, 충북 제천의 서광식입니다.
1: 아,
2: 서광식님.
1: 네. 지금 그러면 운전 안 하시고 정차 중에 전화, 잠깐 쉬시는데 전화 주신 거예요?
0: 예, 퇴근해서 지금 저 가게 앞에서 대기 중에 전화 받고 있어요.
2: 아, 그러셨군요.
1: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좀 운행을 하세요?
0: 아침 8시부터 5시까지인데요.
2: 아, 일과 시간이군요.
0: 예, 일이 많을 때는 6시부터 일찍 2시간 정도 더 조출을 합니다.
1: 아, 그러시구나. 요즘은 어떤가요?
0: 아, 요즘에 이제 장마철이라,
1: 네네.
0: 예, 현장이 많이 저기 상황이 안 좋아서, 예, 일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제
1: 아,
0: 장마
1: 그렇구나.
0: 끝났으니까 이제 바빠질 거예요.
1: 그쵸. 예, 곧 시즌이 또 있더라고요.
2: 몸은 힘들어서도 광식이 형님 그일 많으시는 게 좋으시죠?
0: 아, 당연하죠.
2: 그렇죠. 맞아요. 누구나
1: 아무래도.
2: 그럴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그렇죠.
1: 아, 운전 오래 하시니까 그래도 지랄 들으면서 또 많이 웃으시겠지만 허리 운동도 스트레칭도 좀 많이 신경 써서 해줘야 될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0: 네,
2: 자,
0: 알겠습니다.
2: 퀴즈 대자 도전하신다 하셨는데 대자가요. 오늘
0: 네.
2: 우주 영역이 있고요. 경제 영역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실까요?
0: 우주로 가죠.
1: 우주
2: 우주로 영역.
1: 갈까요?
2: 문제 틀리면 바로 끊기니까 한 말씀 할수 있습니다.
1: 네.
2: 지금 시간 드릴게요.
0: 예, 우리 가족들 날씨가 많이 더운데 건강 잘 챙기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
2: 좋습니다. 우리
1: 네,
2: 서광식 형님, 아, 부디 맞추시길 바라면서.
1: 서광식님께 드리는 대자 문제입니다. 우주 영역 문제
2: 네.
1: 나가요.
2: 주세요.
1: 최근 나사에서 이 천체를 다시 행성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며 우주 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1930년에 발견된 뒤 오랫동안 태양계의 9번째 행성으로 불렸지만 2006년 행성의 기준이 바뀌면서 외소행성으로 분류됐는데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9번째 행성으로 기억하는 이 천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0: 네, 정답!
1: 네!
0: 명왕성!
1: 우와!
2: 이야!
0: 예하!
1: 우와!
2: 보니까
1: 아, 뭔가 저는 성황식 씨 네. 목소리에서 약간 대자의 포스가 느껴졌어요.
2: 그렇습니다. 퀴즈 전문가시네요.
1: 그 여유와.
0: 아, 여기. 네. 예, 여러 군데 도전을 해봤습니다.
2: 아, 그러셨군요. 이 기쁨을 누구에게?
0: 우리 가족과 함께!
1: 네!
2: 축하드립니다.
1: 아, 진짜 축하드립니다. 명왕성 알고 계셨죠?
0: 네네.
1: 아, 우주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0: 아니, 이건 초등학교 때 배운 것 같아요.
2: 이야, 대단하십니다.
1: 대단하시다.
2: 예, 네, 건강하시고요.
0: 네.
1: 네, 선물.
0: 수고하십시오.
1: 아유, 고맙습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1: 네.
2: 이야, 50만원 상당의 3분권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완전 우리 서원생님이 타짜, 타짜.
1: 아니, 저기요. 지금 맞추신 분한테 타짜가 뭐예요?
2: 전문가, 전문가.
3: 나는 웃기기만 하면 되니까.
1: 진짜. 네. 근데 초등학교 배운 거 다 기억해요?
2: 맞나죠. 하나도 안 나요.
1: 이분은 기초 지식을 단단하게 네. 쌓은 분인 것 같아요.
2: 대단한 분입니다. 예.
1: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배짱 퀴즈 이어갈 텐데요. 네. 카더가든의 노래 준비했어요. 명동 콜링.

0: 노래로 하나 되는 세계 제2회 동화 글로벌 가요제에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노래에 관심 있는 다문화 가정, 제한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7월 31일까지 세계 유교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더 자세한 사항은 054-851-7174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총 상금 1,250만원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 유교문화재단이 주최 주관하고 봉화군과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네,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배짱 퀴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기대하셨죠? 예. 이게 은근히 또 기다리고 초조하게 만들더라고요. 문천식의 싸구려 설명회 나갈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문천식 씨가 설명하는 영화가 뭔지 맞춰주시면 됐는데요.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견디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정답자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먼저 문제 주시죠, 정선희 씨.
0: 이 영화를 관람한 한 관객은 뻔한 결말인데 왜 손에 땀이 나는 걸까? 라고 했고 또 다른 관객은 내가 아들 나이에 봤던 영화 지금 아들과 함께 보니 기분이 묘하고 다시 봐도 재밌다 라고 했습니다. 한 평론가는 잊을 수 없는 매력을 지닌 시간여행 어드벤처 라고 했는데요. 과연 문천식 씨의 설명은요?
2: 예, 그거 아니야. 주인공이 어떤 백발의 박사가 만든 그 타임머신 타고 과거부터 미래까지 왔다 갔다 와리가리요 개발이.
0: 아우 와리가리요. 어, 나 진짜 약간 살짝 실망할 뻔했어. 막 너무 정교하게 백발의 박사 왔다 갔다 막 이럴 때 와리가리에서 이제 마음의 안도감이 느껴지는 거야. 와 이게 사람이
1: 라인 맞춰서
0: 이런 식으로
1: 오케마리까지 넣어드렸습니다.
0: 예약을 해야 되는구나. 아니 근데 아까 너무 지적으로 나가서 살짝 청취자 뭐. 여러분 중에서도 불안됐을 거예요.
1: 문제를 맞추게 해드리긴 해드리되
0: 낯설었어.
1: 마지막 어. 엔딩에선 또 여러분 네. 가려운데 긁어드리는
0: 착지 좋았어.
1: 그렇습니다.
0: 착진 역시 문천식 씨였어.
1: 예, 샵 8000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0: 전화 연결해가지고 청취자분이 복귀하는 건 어떨까?
1: 아, 안 되죠. 정선희 씨 반의 영역입니다.
0: 엔지니어 감독님 한번 해보실래요?
1: 안 됩니다. 이 십자가를 내려놓으려고
0: 와리가리?
1: 아, 정선희 씨가 하셔야 됩니다. 예. 돈을 날로 벌려고
0: 와리가리 오케바리 한번 해보실래요? 감독님
1: 누구도 입에 담기 싫어하는 천박한 단어들 제가 많이 널어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씨
0: 어, 예. 많이 널렸다.
1: 노래 들을까요?
0: 힌트송 준비했어요. 네. 휴이 루이스 앤 더 뉴스의 The Power of Love.

0: 자, 문천식의 싸구려 설명회. 문천식 씨가 설명한 네. 영화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1: 예.
0: 자.
1: 정선혜 씨 제안 가볼까요?
0: 이거 그거 아니야. 주인공이 어떤 백발의 박사가 만든 타임머신 타고 과거부터 미래까지 왔다 갔다 와리가리 오케바리. 라고 해주셨습니다.
1: 누나 이거 하기 싫죠? 왜 대충해?
0: 좋겠어? 아, 그럼 이 정도면은 정성스럽게 한 거지.
1: 아, 선배님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0: 아니, 여기 열심히 할 게 어딨어.
1: 아이.
0: 와리, 가리, 오케, 바리. 이렇게?
1: 그렇죠. 자, 따로 설명해. 정답은 영화, 백 투 더 퓨처 였습니다.
0: 아, 2363님. 정답, 백 투 더 퓨처. 솔직히 영어로 못 써요. 한번 뽑아주세요.
1: 네.
0: 에이, 이거 백 투 더 퓨처를 누가 영어로 써요? 이거는 간판에도 한국말로 걸렸던 영화예요.
1: 보미맘님. 아, 백 투 더 퓨처요. 와리가리, 아리까리 하시면서. 네. 아, 내 스타일이죠.
0: 라임 다 맞춰주셨어요,
1: 네,
0: 지금.
1: 제 스타일이에요.
0: 난리 났네, 지금. 네. 들썩들썩. 왜 신이 나지? 영화를 못 봤는데? 이러시면서. 자, 이분들 포함해서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1: 그렇습니다. 아, 배짱 퀴즈 참가자 만나볼 텐데요. 5101님 당첨되셨네요. 대구 사는 47살 남자입니다. 퀴즈 도전해요.
0: 도전.
1: 대구 진짜 너무 덥거든요. 퀴즈 풀고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어요.
0: 대구의 이 명성은 좀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러게요.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0: 저희와 관련된 대구의 명성은 좀 이젠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1: 맞아요.
0: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아이고, 더우신데.
1: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대구에 살고 있는 47살 신민호입니다.
0: 민호 씨, 대구 몇 네. 도 정도 돼요, 지금?
2: 오늘 36도, 37도인데.
1: 와, 진짜
2: 더운 것 같아요.
0: 체감하면 41도 정도까지 올라가요.
1: 그렇죠. 서울은 한 32, 33도인데 여기도 더 덥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0: 32, 33도면 체감이 36, 37도거든요.
1: 대단합니다.
0: 아이고야. 일하시는 것도 더워요?
2: 네, 저희 제가 볼트 만드는데
1: 예.
2: 열이 많이 나요.
1: 나죠.
0: 그렇죠.
2: 그래서 진짜 더워요.
1: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0: 실내에서
1: 씨.
0: 금속이 또 열에 네. 달궈지면 더 뜨겁고.
1: 그러게요.
0: 아. 자, 그러나 퀴즈 결과가 좀 좋으면 네. 이런 모든 더위를 또 한 방에 날릴 수 있지 않겠어요? 저희가
2: 네,
0: 일단은 퀴즈 사이즈를 정해주시고 메시지 네. 전할 시간 드릴게요.
1: 대중소중에 어디로 가실까요?
2: 대짜요.
1: 대짜는 와. 현재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세트가 걸린 경제 영역만 남아 있고요.
0: 네.
1: 이 문제 틀리시면 바로 전화가 끊기기 때문에 전국 방송에서 한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음악 깔아드릴게요.
2: 먼저 어머니랑 장모님 건강히 오래 사셨으면 좋겠고요. 집에 있는 와이프 항상 잘 챙겨주고 해서 고맙고 사랑하고 제가 아는 모든 분들 다 건강.

0: 좋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네.
2: 다정하신 분.
1: 그러게요.
2: 자, 그러면 우리 대자 문제, 경제 영역 문제 드립니다. 경제 용어 가운데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으로 기존 구성원들이 자극을 받아 경쟁력이 높아지는 현상을 이것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긴장감과 활력을 불어넣는 사람을 비유할 때도 쓰이는데요. 특히 연애 프로그램에서 판을 흔들며 새로운 긴장감과 변화를 만들어내는 출연자를 가리킬 때도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죠. 정답은 무엇일까요? 5, 4, 3, 2, 1. 요새 많이 쓰이는데.
0: 신스틸러.
2: 아, 신스틸러. 아, 영화 쪽에서.
1: 아하. 아, 신스틸러도 뭐, 맞는 말이지만 영화 쪽 표현이고.
2: 맞아요, 맞아요.
1: 저희가 원하는 건
2: 요새 경제 용어인데 사실 연애 프로그램에서 네. 더 많이 쓰이죠.
1: 저희가 원하는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여러분.
2: 그렇습니다. 예. 자, 이 문제 청취자 퀴즈로 전환됐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고요. 다섯 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1: 문자 샵 8001번 아시죠?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고요.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2: 종이 완전 다른데 또 저희가 굳이 건져 올려봤어요. 힌트송을. 네. 돌브레인의 노래입니다. 더위 먹은 갈매기.

0: 잘라가지고. 네.
1: 노홍철 씨가 같이 아, 무도 가요제에서
0: 노홍철 씨는 어디 있어요?
1: 최근에 나왔어요.
0: 홍철아 미안.
1: 무한도전 가요제에 나왔어요.
0: 홍철아 난 널 좋아해.
1: 청취자 퀴즈 문제 드렸죠. 정답은?
0: 매기였습니다. 매기.
1: 그렇습니다. 매기.
0: 매기남 매기녀. 네. 아, 요새 뭐 연애 프로그램 제일 많이 나오죠. 경제용어인데 연애 프로그램에 더 등장해.
1: 매기남 매기녀들 그죠? 네. 류희자님 6167님 0911님 맞으셨고 이분들 포함해서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0: 배짱 퀴즈 다음 참가자 만나볼게요. 9791님.
1: 아, 방학 중에도 본과에 못 내려가고 알바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대자 문제 풀고 싶어요.
0: 어 착하네. 본과에 못 내려가고 알바를 열심히 하는 우리 이 대학생 연결해볼까요?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아, 어머. 대학생, 언니 바꿔요. 지금 여기 중학생이 있네? 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아, 저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있는 23살 류지연입니다.
0: 아우, 세상에, 류지연씨.
1: 지연씨.
0: 우리 조카랑 비슷한 또래구나.
1: 지연씨 4학년쯤 됐을까요, 혹시?
2: 어, 지금 3학년이에요.
1: 3학년? 아, 본가는 네. 어디예요?
2: 전라남도 순천이에요.
1: 순천 와. 알죠. 네. 네.
0: 그렇구나. 본가 못 내려간 지 얼마나 됐어요?
2: 어, 한 달 넘은 것 같아요.
1: 그러면 지연 씨가 내려가지 않고 알바하는 이유는 부모님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2: 네네. 그것도 있고 용돈에 보태서 쓰려고.
1: 아우, 착하다.
0: 아니, 아르바이트 어떤 거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돼요?
2: 그 백화점 안에 있는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
0: 그래도 비교적 그래요? 냉방이 돼 있다. 감사하게도.
2: 네.
0: 그래도 사람 상대하는 거라 쉽진 않을 거예요. 그죠?
2: 네.
0: 바빠.
1: 맞아요. 이게. 바쁘죠. 네. 백화점이니까. 지연 씨 힘내시고요.
2: 네.
0: 알바비
2: 네.
0: 세요?
2: 어, 꽤 되는 것 같아요.
0: 다행이다.
1: 그죠?
0: 네. 하여튼 너무 기특해서 계속 묻게 되네. 네. 그래도 우리가 지금 퀴즈 풀려고 전화 연결했으니까 퀴즈 대자 풀고 싶다 그랬는데
1: 대자는 없고요.
0: 매진됐어요.
2: 아, 네.
1: 지금 중자 하나 남았고 소자 두 개 있거든요. 혹시 어떤 거 하실까요?
2: 그럼 중자로 할게요.
1: 그렇습니다. 중자 스포츠 네. 영역이 남아있고 이거 푸시기 전에 할 말씀 하실 수 있거든요.
0: 네. 메시지 전하세요. 우리 엄마 아빠도 네. 지금 못 찾아뵙고 있는데 안부 인사 그렇게 여쭤도 될 것 같아요.
2: 엄마, 아빠, 지금 듣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고 싶어, 내가. 돈 많이 벌어갈게, 사랑해.
0: 어떡해. 이뻐, 어떡하지? 아니, 왜 이렇게 잘 키우셨을까? 세상에, 똑소리 난다.
1: 그러게요.
0: 자, 그럼 우리 류지원 씨, 중자 문제 저희가 스포츠 영역으로 드릴게요.
2: 네.
1: 자, 꼭 맞추시기 바라면서 문제 드립니다.
0: 세계 육상연맹이 선정한 올해 상반기 세계 마라톤 대회 순위에서 서울 마라톤이 세계 4위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올해 대회에서는 우승자가 2시간 4분대의 대회 신기록을 작성하며 세계적인 수준의 레이스를 펼쳤는데요. 자, 그렇다면 마라톤 풀코스의 공식 거리는 정확히 몇 킬로미터일까요?
2: 42.19km.
0: 오케이!
1: 맞췄습니다. 42.19km.
0: 잠깐 쫄았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니, 조금 달려요?
2: 아니요, 근데 최근에 봤던 기억이 나가지고.
1: 런닝을 하지 않지만.
0: 또랑또랑
1: 네. 있으시군요.
0: 이 기쁨을 누구에게?
2: 엄마 아빠한테.
1: 그래요.
0: 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희가 선물 빨리 보내드릴게요.
2: 네, 감사합니다.
0: 아, 네, 고맙습니다. 알바 화이팅!
2: 네.
1: 네. 자, 저희 광고 듣고요. 지라시 복권 보러 추첨할게요.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무슨 탈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탈옥수수는요, 영월 탈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탈옥수수 사업단.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바다는 우리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주지만 잠깐의 방심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 바로 바다 위의 안전띠 구명조끼입니다. 7월 1일부터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어업인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업인뿐만 아니라 바다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구명조끼 착용 잊지 말아야겠죠? 수영할 때도, 낚시할 때도, 배를 탈 때도 구명조끼 착용.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실천입니다.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와 함께합니다.
2: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전남 영암에서 여러 어르신이 논을 매면서 부르던 소리입니다. 백중 무렵까지는 논내기를 모두 마쳐야 해서 농부들의 손길도 분주해집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협찬이었습니다.

0: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행운공 추첨 함께 할 텐데요. 자, 우리 문천식 씨가 지금 준비되셨으면 네. 행운공 추첨 들어갈까요? 돌려주세요.
2: 비소식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3: 당신은 소중해요.
1: 아, 프레셔. 어머. 모래는
2: 뽑아볼게요.
1: 100짜리.
2: 500.
1: 500.
2: 10짜리입니다.
1: 세상에. 모래
2: 60. 1짜리입니다.
1: 기가 막혀.
2: 6.
1: 오륙이요. 어머,
2: 오륙.
1: You are precious. 아, 진짜. 해변연이 끝을 안 볼 줄 알았더니. 와, 계세요. 이 와중에 계세요.
2: 있죠.
1: 9031님.
2: 있죠. 당신 소중한데요.
1: 와.
2: 있죠. 이따 만나요.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아, 네. 9031님 맞으시죠?
4: 누구세요?
1: 네, 여기는 지금은 라디오 시대, 저는 정선이고요.
2: 저는 문천식입니다.
1: 566번 행운번호 보내주신 거 맞죠?
4: 아니요, 안 했어요.
2: 9031님 아닐까요?
4: 네, 아니에요.
2: 아, 예, 미안합니다.
1: 죄송합니다. 예.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2: 어떻게 된 거지? 이럴 리 없는데?
1: 어머, 다시 한 번. 대박이야. 뭐, 그쵸, 학생 같아.
2: 뭔가 혼선이 빚어진 것 같은데.
1: 어머, 9031님이 오늘의 행운봉은 5566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2: 학생, 미안해요. 우리가 전화 잘못 걸어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줌마 아저씨, 나쁜 사람 아니에요. 미안해요.
1: 끊어졌어.
5: 여보세요?
1: 아, 이거 된 것 같아요. 여보세요, 9031님?
5: 네네.
1: 네, 여기는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입니다.
5: 어머, 안녕하세요.
1: 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번호 566 맞죠?
5: 네, 맞아요.
1: 축하드립니다.
2: 아, 다행입니다.

0: 아니 저희가 지금 방금 전에 다른 네. 분한테 전화를 걸었나 봐요.
1: 잘못 걸어가지고 저희가
0: 학생 어머, 같은데 예 네. 아닌데요 그래가지고 너무 민망해서 얼른 끊었어요.
1: 초등학생 같았어 아까 보니까.
0: 뭐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민망한데.
1: 미안해라.
2: 아 저는 충주에 사는 김정희 아줌마입니다.
1: 네 김정희로 하겠습니다. 네. 보내신 566은 어떤 의미가 있는 번호일까요?
2: 어 오늘 그냥 의미 없이 566 번호가 떠올랐어요 일하다가.
0: 아 이게 직관적인 게 네. 당첨률이 높아요.
1: 운명이네요. 아. 제가 뽑았습니다.
0: 네. 자, 이 기쁨 혹시 누구와 함께 나누실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2: 저희 신랑이요.
1: 네, 한 말씀 해주세요 남편분에게.
2: 어 신랑아 오늘 나 행운 번호 당첨됐다.
1: 예, 쌀 20kg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0: 심플하시네.
2: 어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시고요. 네,
0: 아니 아까 전화 받으신 그분 너무 죄송해요.
1: 맞아요.
0: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일이 없었는데. 네. 네. 근데 되게 단호하셨어.
1: 다행히도 이런 지하 거절해 주셔서 예, 미안합니다. 예. 끝곡 준비했습니다.
0: 예. 네. 저희 뭐 들은 김에 혁오에. 네.
1: 아니 아니요.
0: 아,
1: 거미 노래.
0: 아 와리가리 듣고 싶었는데.
1: 아니 아니. 아니.
0: 그 청취자분에게 약간 쏘리한 마음이 더 세서
1: 그렇죠.
0: 네, 와리가리는 다음번에 오늘 문찬식 씨가 그걸로 네. 일파만파 일으켜가지고 그 곡으로 준비했다가 네. 급하게 지금 아까 그 잘못 받으신 청취자분께 네. 거미의 미안해요 바치면서 인사드릴게요.
1: 내일 오후 4시 5분에 돌아올게요.
0: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묵계서원에서 진행하는 초등 고학년과 학부모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 소중의 성, 귀중의 성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8월 8일부터 23일까지 매주 주말에 진행되며 7월 31일 금요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을 직접 체험하며 배우고 싶은 청소년, 자녀의 성교육과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은 미래문화재단으로 문의 바랍니다. 본 프로그램은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안동시가 주최하고 미래문화재단이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 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 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 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팀앱 대리, 팀앱 대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6시 뉴스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오늘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17일 불교 리더스 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정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범 여권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자격 없었던 것이 증명됐다고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오늘 오후 국회 소통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속의 윤석열은 탄핵 이전에 이미 대통령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최고위원 등도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후에야 진실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고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공천했던 국민의힘 역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고 나면 당의 공식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이번에 내려진 건 1심 재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시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준비는 됐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다만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결론이 바뀔 여지는 충분히 있고 법적 대응을 하면서 최종 법원 결론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부동산 문제는 중차대한 현안이자 숙제라며 국민 고민을 경청해 합의점을 찾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동산 문제는 5천만 국민 모두가 직접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중차대한 현안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파트 브랜드 이스터원 등을 보유한 건설업체 라인건설이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고 12억 원에 이르는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가 제재를 받았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대구 25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6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대구 35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30.2도입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3: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운동선수들은 훈련 일지를 쓰죠. 오늘은 무슨 훈련을 얼만큼 했는데 기록과 느낌이 이러저러했다. 짐 로허라는 미국의 훈련 전문가는 일반인들도 훈련 일지 방식으로 일기를 써보라고 권합니다. 말하자면 일상 속에서 뭐가 좋고 뭐가 나빴는지 데이터를 좀 내보라는 얘긴데요. 잠을 잘 못 자서 컨디션이 안 좋은 날, 칭찬을 받아서 기분이 좋았던 날 등등 기록을 쭉 살피면 내가 뭘 많이 하고 뭐에 게으른지부터 나도 모르던 내 성향과 취향과 감정선까지 보인다. 해볼만 하겠죠?
4: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요. 문제가 된 건 지난 2022년 대선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무속인 논란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교류해왔음에도 선거를 앞두고 배우자와 함께 만난 적 없다, 소개한 적 없다며 의도적으로 거짓 해명을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유권자의 지대한 관심사에 대해 의도적인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에서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침해했다는 사법부의 준엄한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397억 원의 선거 비용을 국가에 반납해야 합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허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워킷, 워킷, 언제 어디서나 워킷.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 워킷, 워킷 안전화.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7월 27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내년 6월까지 우리 지역 예산을 심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죠. 잠시 후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김진욱 위원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박효환 최고위원과 박효환의 세상읽기 함께합니다. 라디오는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지난해 대형 산불 피해를 봤던 안동과 의성에서는 산불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거처를 마련했었는데요. 이곳이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또 한 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 수사도 이루어진다고 하던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세요.
0: 아, 산불 이재민들이 이제 수해 이재민이 됐는데요. 임시주택마저 피해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이게 어떻게...

0: 관련된 일인가요?
1: 네,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쏟아진 폭우로 지난해 산불 피해 이재민이 생활하는 안동과 의성의 임시주택 3곳에서 20동이 침수가 됐습니다. 일반 주택 18채에도 토사가 들어찼었는데요. 이번 집중호우는 지난해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었던 주민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안동시 일직면 김일희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단지는 밤사이 흙탕물과 토사가 한꺼번에 밀려들며 단지 전체가 진흙밭으로 변했고요. 또 임시주택 11동 가운데 5동이 침수가 됐고 한 동은 약 30m가 떠내려갔습니다. 밤장이 무너졌고 주변 도로도 유실이 됐으며 주택 내부까지 흙탕물이 들어차 침대와 가구, 생활용품 대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기도 했고요. 단지 곳곳에는 토사와 나뭇가지, 생활 쓰레기가 뒤엉켜서 어디서부터 복구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산불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주민들은 이번에는 집중호우로 또다시 삶의 터전을 위협받게 된 것입니다.
0: 그러네요. 이게 피해도 또 피해지만 주민들 마음도 또 한번 깊이 다쳤을 것 같은데요.
1: 네, 산불로 집을 잃은 뒤 1년 넘게 임시주택에서 생활해온 주민들은 하나같이 산불로 집을 잃고 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물이 집까지 빼앗아갔다. 이렇게 망연자실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18일 밤부터 물이 빠르게 불어나기 시작해 19일 새벽에는 긴급 대피를 하기도 했고 또 일부는 현관문을 열지 못해 창문으로 몸을 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피해 이후 안동시는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서 유실된 도로를 응급 복구하고 토사를 제거하는 등 추가 강우에 대비해 배수로를 정비하고 피해 주민들의 임시거처 마련에 나섰고요. 또 경상북도도 긴급 복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피해가 정말 심각했던 것 같은데 예년과 다르게 특정 지역에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이 집중호우가 이어지다 보니까 주민들 불안도 계속될 것 같아요.
1: 네, 올여름 장마는 호우특보가 해제된 뒤에도 다시 발령될 정도로 대기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고 또 이미 많은 비를 머금은 집안은 작은 강우에도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주민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집중호우가 단순한 침수 피해를 넘어서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 기반까지 완전히 무너뜨리는 복합재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불로 황폐해진 산지는 토사 유출과 산사태에 더욱 취약하고 임시주택 역시 배수시설과 집안 안정성이 일반 주거지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 앞으로도 유사한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도 크고요. 또 결국은 하천범람이나 저지대 침수, 산사태와 같은 2차 피해에 대한 각별한 대비도 요구가 됩니다.
0: 아, 조금 전 이 임시주택 한 동이 떠내려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임시주택을 고정하는 앵커 볼트가 설치가 되지 않은 게 이번에 확인이 된 거죠?
1: 네, 안동시가 공급한 임시조립주택이 641동 모두, 641동인데 이 641동 모두에 주택 고정형 앵커 볼트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안동시는 지난해 대형 산불 직후 이재민의 신속한 입주와 또 가설 건축물 특성을 고려한 조치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경상북도가 집계한 임시조립주택 안전보강 현황에 따르면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 임시조립주택 1935동 중에서 앵커볼트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은 안동, 의성, 청송, 영양에 있는 732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동에서는 이재민이 거주 중인 임시조립주택 641동 모두가 앵커볼트가 설치되지 않았고요. 또 의상에서는 전체 거주동수 110동 중 37동, 청송은 443동 중 20동, 영양은 44동 중 34동이 앵커볼트 미설치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영덕에서는 657동 모두 앵커볼트가 설치되어 있었고요.
0: 영덕은 타지와는 다른 행정을 보여줬는데 임시주택을 고정하는 게 바로 앵커볼트인데 왜 설치를 하지 않은 건가요?
1: 네, 안동시는 지난해 산불 직후에 이재민들이 장기간 대피소 생활로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제기되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임시주택에 입주해야 한다고 판단을 해서 앵커볼트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임시주택을 수개월 사용한 뒤에 철거할 가설 건축물로 갖고 또 조립주택 설치 과정에 기초바닥을 만들고 앵커볼트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또 설치 이후에도 기초 콘크리트와 조립주택 규격이 맞지 않아 고정이 어렵다. 전문가 의견을 거쳐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당시에는 조립주택 자체의 무게가 6톤이나

0: 1톤 정도의 달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또 극한 호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은성군 또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설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1: 그런데 경찰이 앵커볼트를 설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요?
0: 네. 지난 23일 안동시청 건축과 등을 이제 경북경찰청이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이 압수수색의 목적은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납품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날 경찰은 안동시청 건축과를 압수수색하면서 관련 서류와 컴퓨터를 확보를 했고 현재 증거물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공정성, 또 계약 절차의 적정성, 제작, 검수, 납품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에 사업상 특혜가 제공됐는지, 또 행정 서류가 누락된 경위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혐의명과 또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고 또 수사 중 사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1: 이재민 주택이 호우 피해를 입은 게 17일에서 19일 사이고 경찰 압수수색이 23일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것과 관련된 수사나 첩보 같은 게 과거에도 있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드는데요.
0: 네, 지난해 산불 이재민 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지자체 중 한 곳의 주민이 이재민 주택 공급 과정이 선명하지 않다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관련된 투서를 이제 청와대와 같은 중앙정치권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품 계약 과정에서도 특정인이 개입을 했다. 이에 반발한 공무원이 인사조치를 당했다 같은 소문도 많이 있었는데요. 물론 이 부분들은 이제 소문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경찰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앵커볼트 설치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지침에도 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수사의 초점은 결국은 이재민 주택 공급 과정에서 있었던 납품 비리 의혹 등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단체장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결국에 권기창 안동시장을 향한 수사로도 이어질 걸로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데 최근에 또 다른 측근이 구속이 됐잖아요. 이번이 벌써 두 번째죠?
0: 네, 경찰은 공직선거법 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안동시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의 관계자 A씨를 지난 16일 구속을 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산악회 회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후원금 명목으로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가 몇 년이 지난 뒤에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A씨는 지난해 말 제9회 지방선거 경선에 대비해서 국민의힘 입당 원서를 모집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앞서 경찰은 이달 초에 이제 안동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5월에는 안동시 전 소통비서관 B씨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요. 이번에 이제 권기창 시장의 또 다른 측근이 구속이 됐습니다. 이재민 주택 납품 의혹에 대해서도 이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됐고요. 측근 인사 2명이 구속된 데 이어서 시정 운영에 있어서도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기창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와 또 이재민 주택 입찰 관련 의혹 등 이번 사건은 앞으로 수사 경과에 따라서는 지역 정치권이나 강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 그렇겠네요. 앞으로 또 경찰 수사에서 어떤 것들이 드러날지 함께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고요.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1: 아, 땡긴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잖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0: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1: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2: MBC
3: MBC
4: 라디오
3: MBC 라디오
5: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6시 20분 23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온열입니다.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사할 제13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우리 지역의 예산을 꼼꼼히 심사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될 텐데요. 경북도의회 제13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욱 위원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먼저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먼저 방송 듣고 계신 도민들과 또 청취자분들께 소감 한 말씀 해주실까요?
1: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진욱입니다. 먼저 방송을 듣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0: 네.
1: 위원장으로 선출됐다는 소식을 듣고 기쁘기도 했지만 솔직히 어깨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올해 경북 예산인 추경까지 포함하면 약 21조 원입니다. 결국 도민 여러분이 내주신 소중한 세금인 만큼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여 있는지 잘 살펴봐달라는 책임을 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지역을 다니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경기가 어렵다, 살림살이가 팍팍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결특위는 무엇보다 인생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은 착실히 챙기고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점검해서 도민들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네, 많은 분들이 정말 거는 기대가 클 텐데요. 이번 예결특위가 도의원 정수가 64명으로 늘어나서 총 17명의 위원으로 꾸려진 대규모 위원회가 됐습니다. 앞으로 뭐 내년 6월 말까지 경상북도와 또 도교육청의 예산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이번 1기 예결특위가 가지는 가장 큰 의미와 역할은 뭐라고 보십니까?
1: 네, 이번 예결특위는 17명이 의원이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함께하는 위원회입니다.
0: 네.
1: 특히 경북도와 교육청 예산을 함께 심사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도민 입장에서 도청 예산이든 교육청 예산이든 결국 모두가 같은 세금이니까요.
0: 그렇죠.
1: 예, 아직 돌봄이나 청년 일자리처럼 서로 연결되는 사업들이 많은 만큼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예결특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번이 제13대 의회의 첫 예결특위인 만큼 앞으로 4년 동안 예산심사의 기준을 세운다는 책임감으로 원칙 있게 심사를 하겠습니다.
0: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경북도민들의 실생활에서 가장 시급하게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민생 분야는 어떤 곳이라고 진단하고 계신가요?
1: 저는 한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0: 네.
1: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첫째는 의료와 어르신 돌봄입니다.

0: 경북은 인구 감소 지역이 많다 보니 아파도 한참을 이동해야 하고 아이를 낳을 병원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필수 의료와 돌봄은 수익성보다 공공성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소상공인과 농업인 지원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물가는 올랐는데 매출은 그대로다 라는 말이 정말로 많이 하십니다. 자재비와 인건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지원이 우선돼야 지역경제도 함께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렇군요. 의료와 어르신 돌봄 그리고 소상공인과 예. 농업인 지원에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0: 예.
1: 결국에 또 지방 소멸과 저출생 문제 우리가 직면해 있는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려면 위원회 차원에서는 어떤 점을 짚어봐야 한다고 보십니까?
0: 우리 도가 저출생 문제에 적극 투자하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다만 예산을 많이 쓰는 것과 도민이 효과를 체감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위원회 차원에서는 세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중복사업입니다. 중앙정부와 도시군이 비슷한 사업을 각각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정이 어떤 지원은 여러 번 받고 어떤 지원은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1: 네.
0: 두째는 성과입니다. 지금까지의 성과 보고는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는지 몇 명이 신청했는지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실적일 뿐 성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청자가 몇 명인지보다 실제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환경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셋째는 지원 이후입니다. 현금 지원도 필요하지만 일자리가 없고 병원이 멀다면 결국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낳고 계속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데 예산이 함께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또 지역의 블랙홀로 불리는 이슈가 바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인데요.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재정 권한 확보 또 예산의 합리적 조정이 필수적일 텐데요.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행정통합 과정의 재정적 대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그 무엇보다도 정부의 지원 계획이 실제로 가능한지부터 꼼꼼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통합이 추진된다면 대구와 경북이 재정 운영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구시와 경북도가 어떤 사업을 나눌지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대구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1: 네, 서둘러서 진행하기보다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함께 논의하길 또 기대하겠고요. 그리고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같이 경북의 지도를 바꿀 대규모 사업들이 지금 산적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국책 도정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어떻게 뒷받침하실 계획이신가요?
0: 우리 신공항 사업은요. 가장 큰 과제는 결국 재원입니다.
1: 그렇죠.
0: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1: 네.
0: 군 공항 이전에만 11조 원이 넘는 사업비가 필요한 만큼 국비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고 경북도의 역할도 함께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관련 특별법이 차질 없이 통과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결특위에서는 이러한 예산이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1: 네, 결국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위원장님이 또 상주 출신이잖아요.
0: 예.
1: 남동부권과 북부권 간의 예산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해나고 조율해나갈 계획이신가요?
0: 예, 어렵지만은 예산을 무조건 똑같이 나누는 것이 공정하다고

0: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1: 네.
0: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에 예산이 쓰이든 경북 전체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 사업인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한 지역의 대표 사업이 다른 시군의 관광이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파급 효과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각 지역 우리 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업의 효과와 균형을 함께 고려하면서 도민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예산안은 검토, 조율하는 것이 위원장의 역할이라고 우리 생각을 합니다. 조율 방식 또한 공개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네, 이제 재정 사령탑으로서 경북 도민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실까요?
0: 예산은 우리 경북 도민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소중한 세금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꼭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도민들께서 예산이 달라졌구나 하고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둘째, 왜 어떤 예산은 늘리고 어떤 예산은 줄었는지 도민들께 책임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정말 살림살이가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21조 원의 예산이 도민 여러분이 삶에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1: 네, 경북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검토하고 조율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1: 네, 지금까지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욱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2: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박교환의 세상읽기, 더불어민주당 박교환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반갑습니다. 영주영양 봉화 박교환입니다.
1: 오늘 오후 가장 뜨거운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나왔는데요.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선고입니다. 오늘 재판부의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3: 네, 사필귀정 이런 낱말이 떠올랐고요.
1: 네.
3: 네. 저, 윤석열 이제 전 대통령이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였는데요. 이번에 재판 결과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1: 네.
3: 이것이 저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비용 보전 금액을 전부 반환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금액이 지금 397억 원에 달하고 있거든요.
1: 네.
3: 그래서 사실은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뭐 이 형벌은 이 형벌대로 사실은 또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의힘이 대통령 선거비용 보전금 397억 원을 이제 반환해야 하는 이런 엄청난 사실은 또 이슈죠.
1: 네.
3: 이게 걸려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고요.
1: 네.
3: 재판부에서는 결국 거짓말했다는 얘기입니다. 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언론이라든가 또 방송에서 예컨대 그 뭐 윤호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나는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 이게 이제 뇌물수수 관련된 문제거든요.
1: 네.
3: 본인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했다. 그리고 그것은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당선되기 위해서 유리한 변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본 거고요. 또 그 배우자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 법사라는 분, 예, 유명하죠. 우리, 저, 공천, 저, 네.

0: 열심히 이제 물어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필 귀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도 또 앞으로 2심, 3심도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1: 국민의힘이 지금 재정이 114억 원이 있다고 하던데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0: 당사도 있고요. 네. 뭐 충분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 그렇군요.
0: 그래서 뭐 당사를 매각한다든가 그 밖에 이제 여러 기본 재산들이 있기 때문에요. 가능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국고 보조 같은 걸 계속 받고 또 당비도 있고 하니까 네. 뭐 좀 살림살이를 좀 아무래도 줄여야 되겠죠. 근데 뭐 그건 국민의힘 내부 문제인데요.
1: 네.
0: 어쨌든 그 대통령 후보가 사실은 방송에서 언론을 통해서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혹은 또 다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공공연히 허위 사실을 공표한다. 이거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거짓말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 또 이런 것을 정당이 방치한다. 여기에 대한 아주 뭐 조언 이제 본보기 제대로 한번
1: 네.
0: 이번에 좀 징벌하는 이런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오늘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재판 중 6번째 1심 판결이었고요.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법원이 지난 24일에 예정됐던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루 전에 연기를 했거든요. 재판 연기가 명태훈 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이것 때문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김건희 씨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0: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사필 귀정, 뭔가 결국은 정의가 이길 것이다. 뭔가 올바른 판단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저 24일에 예정되었던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하루 전에 돌연 연기되었다 하는 것은요.
1: 네.
0: 그리고 이게 이제 전원 합의체로 넘어갔어요.
1: 네.
0: 보통 아시다시피 대법원은 4명의 대법관이 소부를 이렇게 이루어서 거기서 통상 판결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1: 네.
0: 혹은 기존의 어떤 대법원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든가 하는 이런 중대한 경우에만 이제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에서 사건을 다루게 되거든요. 지금까지 저 소부에서 다루다가 갑자기 전원합의체로 넘겼다는 얘기는 결국 아마도 대법관들 안에 이 유무죄에 대한 의견이 서로 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네.
0: 전원합의체로 넘긴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1, 2심에서 이게 이제 명태균 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 무죄를 선고했었거든요. 근데 앞서 우리 진행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이거 명태균과 묵시적으로 의사합치를 하고 명태균으로부터 또 여론조사 비용 대납받았다. 이렇게 해서 유죄, 징역형을 선고했고요.
1: 네.
0: 그리고 또 말씀하셨듯이 오세훈 서울시장 이번에 아주 관심거리가 됐는데요.
1: 네.
0: 거기서도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았고 거기에 이제는 뭐 오세훈 시장은 또 그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었죠. 지인을 통해서. 그래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고요.
1: 네.
0: 그래서 결국은 똑같은 사람 명태균과 똑같이 여론조사 결과를 이렇게 받았는데 그것을 놓고 지금 윤석열 그리고 또 오세훈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기존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난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제 대법원에서 뭔가 좀 의견 통일을
1: 네.
0: 이루어야 되죠. 학업심에서 충돌된 것을
1: 네.
0: 어쨌든 일치시켜야 되는데요. 저는 이미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또 명태균과

0: 그 오세훈, 예, 이 관계에서 드러난 그 판결 결과가 저는 이제 향후 대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1: 네.
0: 예예, 뭐 많은 법조계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또 김건희 씨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뭐 1심에서 뭐 일부 또 무죄 나오고 2심에서는 또 일부 유죄 판단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1: 네.
0: 뭐 이런 부분에서 쭉 돌이켜 봤을 때 초기에 좀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일부 그 재판부에서 대단히 좀 유리하게
1: 네.
0: 이렇게 좀 재판을 진행한 이런 정황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뭐 아마 대법원에서는 그 김건희 씨가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저기 수수한 것에 대해서도 유죄가 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2심의 유죄 판단 그것이 그대로 또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1: 앞서 살짝 언급은 해주셨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잖아요.
0: 그렇죠.
1: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0: 사실은 여론조사를 아마 10번 정도를 받았고 그중에 5번 5회에 대해서 지금 유죄가 인정됐단 말이죠.
1: 네.
0: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오세훈 씨가 당시에 본인이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했던 거죠. 경선 과정에서 당시 나경원 의원을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이기는 여론조사를 부탁해서 그런 여론조사를 받아낸 것도 사실은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1: 네.
0: 국민들의 어떤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 그것을 왜곡하거나 조작할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이용했으니까 사실은 이건 법적인 측면을 떠났어도요 정치적으로도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이런 행태였는데 게다가 또 그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납했죠.
1: 네. 네,
0: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보면 그리고 또 지금까지 계속해서 또 부인해왔어요. 뭐 명태균을 뭐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든가 또 여러 차례 다양하게 말을 바꿔가면서 범행 사실을 부인한 것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하면 죄질이 아주 안 좋은데요.
1: 네.
0: 재판부에서도 죄질이 안 좋다는 것 인정하고 그래서 100만 원 넘으면 역시 저 당선 무효형이 되는데요. 그것을 훌쩍 넘어서는 1000만 원 이렇게 선고한 거니까요.
1: 네.
0: 재판부에서 이런 사람은 공직에 두면 안 된다. 라고 사실은 판단한
1: 네.
0: 거죠. 근데 다만 저는 아쉬운 건 그
1: 네.
0: 정도 인정했으면 사실은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저 윤석열 씨에 대한 그 재판에서는 사실 그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걸 감안해 보면 저는 조금 제 기준으로 보자면 천만 원도 좀 약하다. 징역형이 옳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1: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민의힘 내부가 지금 자중질환인데요. 6.3 지방선거 징계 논의를 두고 윤리위원회 사임하고 또 여기에 권영진 의원의 멱살잡이 소란까지 겹쳤는데요. 이런 제1야당의 기강회의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사실 뭐 그 6.3 지방선거 이후에 보통은 정상적인 정당이라면요. 내부를 좀 뭐라 그럴까요? 정비하고 쇄신하는 데 집중했어야 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뭐 어쨌든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대패했지 않습니까? 물론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겼지만 그 원래 서울시장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뭐 대부분의 지금 12곳의 광역자치단체를 상대당에게 내준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쇄신에 집중했어야 되는데 그 당 내부의 어떤 지도력이라든가 혹은 스스로 무언가를 정화해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정능력, 자율적인 어떤 규율 능력 이런 것이 저는 완전히

0: 답이 되었구나 이런 느낌을 좀 네. 받았고요. 지금 뭐 한쪽에서는 징계한다 하는데 또 징계하는 그 윤리위원회에서 또 내홍이 일어나서 또 윤리위원들이 사퇴하고 또 뭐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들 사이에 또 충돌도 있고요. 그리고 뭐 말씀하셨듯이 그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싸고 아유 이게 뭐 삼선 사선 되는 의원들이 서로 멱살잡이를 하고 쌍욕을 한다. 아, 이 정도면요 사실은 국회의원직 사퇴해야 되는 이런 네. 수준이죠. 그래서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이거는 그래서 단순히 이거는요 원내 기강 그 정당 내부의 기강이 무너지는 것은 무너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1: 네.
0: 국회의원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 아, 이거는요. 사실은 그 해당 지역구 주민들이 이거는 뭐 우리가 법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은 법만 있다면 이거 소환해야 되는
1: 네.
0: 이런 정도의 정말 아주 참혹하고
1: 네.
0: 참담한 수준을 보여준 거고요. 그래서
1: 네.
0: 저는 국민의힘이 내부의 어떤 그런 통제력, 정치적 자정 능력, 어떤 자율적 정치 능력 자체를 이제는 상실한 수준으로
1: 네.
0: 이제 전락했구나.
1: 네,
0: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1: 국민의힘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다음으로는 민주당 당내 현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가 당론으로 정해졌고 목요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는 건가요?
0: 현재로서는 계획이 그렇습니다. 목요일
1: 네.
0: 본회의에서 예,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 저희들
1: 네.
0: 계획입니다.
1: 그런데 민주당이 검사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게 확인이 됐는데요. 당과 부처 간에 엇박자가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0: 일단 한 가지 사실관계를 좀 정정해야 할
1: 네.
0: 것은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은 아니고요. 예,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 해외 순방 중이신데요.
1: 네.
0: 아마 해외 순방 이제 다녀오신 뒤에 혹시 이제 또 정성호 장관이 대통령에게 뭐 사의를 표명하거나
1: 네.
0: 혹은 또 이것과 관련된 논의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인된 바로는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본인이 생각했던 이제 검찰 개혁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지었으니 그리고 이제 검사는 기소만 하고 경찰은 수사만 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이제 목요일 이후에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새로 시작되는 만큼 세술은 새 부대에 붙는다. 그 어떤 표현처럼
1: 네.
0: 새로운 장관이 업무를 하는 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정도를
1: 네.
0: 이야기한 것이 좀 와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과 또 어떤 저 법무부 사이에 뭐 엇박자라기보다는요 사실은 함께 이번에 같이 노력했고 그래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법무부도 동의했던 것이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개혁안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1: 네.
0: 아마 정성호 장관 개인이 이제는 조금 새로운 좀 모색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정도의 심경치력
1: 네.
0: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고민정 의원이 뭐 당 내에서도 의견을 표출하는 것처럼 뭐 당 내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당 지도부는 보고 있나요?
0: 사실은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이런 견해차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1: 네.
0: 아무리 같은 당 의원이라 할지라도요. 그런 이견이 표출되는 건 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숙의 민주주의의 과정이다. 그냥 뭐 바로 우리가 왜 다수결로 표결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토의하고 토론하고 함께 고민하는 이런 숙의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또 그런 숙의의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여러 가지 어떤 이게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도 거론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도

0: 충분히 논의되었고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 그런 것이 다 반영이 됐습니다. 예컨대 이번 과정에서 뭐 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든가 혹은 또 이런저런 여성단체에서 사회적 약자, 특히 어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경우에 이게 뭔가 조금 더 보완 수사가 필요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 대상의 7개 범죄에 대해서는 또 전권을 전부 다 검찰에게 송치하는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1: 네.
0: 검찰로 송치해서 또 검사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물론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또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또 상황에 따라서는 긴급 보완 수사 뭐 이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든가 이럴 때는 네. 긴급 보완 수사권 요구권도 검사에게 주고 또 의견 청취권 피해자를 직접 검사가 한번 만나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제공하고 이렇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좀 두텁게 마련했어요.
1: 네.
0: 이런 수기의 과정이 있었기에 또 이렇게 뭐 예상되는 문제 그리고 또 보완책 나온 거고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이 오히려 건강한 어떤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이렇게 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고요. 오늘 목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를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이야기까지 네. 오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교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2: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1: 술 마셨는데
3: 자리 어디로 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2: 3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6: 현대 오피스.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0: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장마가 물러간 자리에 찜통더위 찾아왔습니다. 정부가 폭염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리고 총력 대응에 나섰는데요. 농촌 지역에서는 낮 시간대에 야외 농작물, 농작업 절대 중단해야겠고요. 폭염 안전수칙 반드시 지켜서 안전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1: 오늘 저는 별일 없이 행복했어요. 기념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럴 수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신이인 시인이 들려준 얘기입니다. 시인은 언제부턴가 자신의 생일보다 남의 생일을 기대하게 됐다고 해요. 자신의 마음이 누군가를 부르고 붙잡아서 생긴 기념일이니 특별하다는 거예요. 어디 생일뿐인가요? 추억이 생길 때마다 달력엔 새로운 동그라미가 생기고 어떤 날엔 하트가, 어떤 날은 별표가 남습니다. 사람을 사귀는 일, 내 인생의 달력에 기쁨의 표식을 더해가는 일이었네요.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올여름 밤이 기다려지는 이유.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영주 시민운동장에서 만나는 2015 영주 시온날 페스타. 신나는 체험, 케이레트로 감성 포차, 영주 낭만야장, 콜스타디움을 뜨겁게 달고 초특급 공연, 킹마운, 다이나믹 듀오, 이찬원, 그리고 리센느. 시원하게 놀자, 시온날 가자. 2015 영주 시온날 페스타. 본 행사는 영주시가 주최하고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4: 안녕하세요. 안동시 안전재난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물놀이나 낚시, 다슬기 채취 등 수상활동을 즐기러 물에 들어가실 때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특히 어린이는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도록 보살펴 주세요. 아울러 다슬기 채취 시 두 명 이상 함께 하시고 수시로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수상 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5: 안동 MBC 여름철 수상 안전 캠페인 안동시와 함께합니다.
6: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진액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변호사 소개와 건진법사 관련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된 건데요.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400억 원에 육박하는 선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강나림 기자입니다.
0: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두 가지 발언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오늘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도 소개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선배 씨 관련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전 씨를 선거 과정에서 처음 소개받았고 배우자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13년 무렵부터 김건희 씨를 통해 전 씨를 알게 돼 지속적으로 교류해왔고 그 자리에 김건희 씨도 함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 만남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들은 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겪은 일인 만큼 사실과 다른 점을 알면서도 단정적으로 부인했다며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짚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오늘 1심 재판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받았던 선거보조금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1: 범여권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자격 없었던 것이 증명됐다고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오늘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속에 윤석열은 탄핵 이전에 이미 대통령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혁신당 차규근 최고위원 등도 파면으로 불초추 특권이 사라진 이후에야 진실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고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공천했던 국민의힘 역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고 나면 당의 공식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이번에 내려진 건 1심 재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시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준비는 됐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다만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결론이 바뀔 여지는 충분히 있고 법적 대응을 하면서 최종 법원 결론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정 장관은 사의 표명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여당이 추진 중인 보안수사권 폐지와 본인의 거취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2: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장관직 사의 의사를 밝힌 정성호 법무장관. 정 장관은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에 참석하려 국회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사의 표명 이유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혔는지 등에 대해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정 장관은 법사위 회의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오자 사의 표명과 관련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보안수사권 폐지와 사의 표명은 무관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3: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제가 뭐 수개월 동안 지금 상당히 심각한 좀 수면장애가 있고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말입니다.
2: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을 쇼라고 지적했던 국민의힘은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이 무책임하다면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4: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생긴다 계속 말씀해 오셨는데 오히려 국회를 더욱더 강력하게 설득해야 되는 게 아니냐.
1: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말입니다.
2: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등 보안수사권 폐지에 완강하게 맞서고 있어 본회의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1: 청와대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 문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브라질에서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며 그러므로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0: 정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사실상 사퇴 의지를 드러낸 만큼 청와대에 사표가 제출됐다거나 이 대통령에게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사의가 전달된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이 사흘째 중단된 채 물밑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군의 방어 무기가 부족해 공습이 멈췄다, 전략적 판단이다 등 여러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 양측이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전투는 언제든 재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백승은 기자입니다.
1: 미국과 이란 간 공방은 사흘째 멈춘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습 중단 이유에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물밑 대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란 역시 미군의 공습 중단에 따라 보복 작전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안전 관리를 위해 오만과 외무 차관 회담을 진행했고 그 결과 진전도 있었다고 외무부 대변인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는 미군 중부 사령부가 이란 공습의 군사적 효과가 한계에 왔다며 사실상 공습 중단을 트럼프 행정부에 권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현지 시간 26일 출연한 방송에서 대통령이 현재 하는 일은 대화에 어느 정도 여지를 주고 있는 것이라면서 실무진부터 최고위급까지 모든 단계에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에 대한 이란과 오만 간 협상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습이 재개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합의가 안 될 경우 즉각적인 군사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종전 조건으로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이스라엘의 침략 중단을 요구하는 등 양측이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화 국면이 위태롭게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시간으로 이틀 뒤인 28일 열리는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회담이 외교해법과 무력공방의 재개를 가늠할 1차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은입니다.
0: 지난주 급락했던 코스피가 조금 반등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65.13포인트, 0.97% 오른 6,755.75를 기록했습니다. 장 초반 1%대 상승 출발했다가 내림세로 돌아서며 6,557포인트를 찍은 뒤 장 막판 다시 반등했지만 7,000선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주말 사이 한국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9,500억 달러 규모의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협력했지만 상승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후 3시부터 폭염재난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올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중부지방을 끝으로 장마가 종료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대구 25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6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대구 35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일부 남부지방은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된다며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저녁엔 뉴스를 마칩니다.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4: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MBC
5: MBC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3: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 IK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의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대통령 당선은 무효가 되고요.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토해내야 하는데요. 윤석열 씨는 과연 현정사 최초로 대통령 당선 무효의 장본인이 될까요? 3부와 4부 정치 모아니에서 서용주, 김종혁, 박원석 세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한 번에 합격!

0: 웬 시름이 그리 깊어?
1: 우리 이대범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어.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0: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2: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세신이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0: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1: 좋다!
0: 두루누리라고?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4: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5: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을 구석구석 들여다보고 전망하는 시간입니다. 정치 보안이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6: 네, 안녕하십니까. 서용주입니다. 예.
5: 자, 그리고 오늘도 역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7: 안녕하십니까.
5: 네. 박원석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8: 네, 안녕하십니까.
5: 다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8: 네.
6: 아니요.
8: 있습니다.
6: 날이 더워요.
5: 아니 근데 진짜
7: 민주당은 날보다 아마 더 아니, 더운 게 있을 것 같은데.
6: 일단 제가 날이 더운 게 제일 힘들어요. 열대야. 많은 시민들이 되게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5: 날도 더운데 예, 민주당은 또 더 뜨겁죠.
6: 또 17일까지는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5: 17일까지만 뜨거울까요?
6: 일단 17일까지만 뜨거운 걸로 해야

0: 일단은.
1: 예.
2: 그다음 아주 차가워질 것 같아.
0: 아 진짜.
1: 그러고 나면 이제 가을 바람이 좀 불길 바람. 아니
2: 우리도 뭐 별로 뭐뭐남 뭐라고 할거나 없어요. 솔직히.
1: 왜냐면 이제 예. 이미 포기 상태고요.
0: 자, 이 뜨거운 민주당 당권 경쟁 소식. 전당대회가 이제 진짜 3주 남았네요. 3주. 네. D-21일? 3주. 17일이니까 다음 그렇습니다. 달. 야, 뭐 이번 주에 일단 저 백분 토론에 예, 있더라고요. 예, 백분 예. 토론. 백분 토론. 모르겠어요. 수요일인지 목요일인지 모르겠고. 목요일이
1: 29일? 29일이니까. 네.
0: 하여튼 그때 백분 토론 있고 29일 날 그리고 예. 주말부터 이제 순회 경선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자. 일단 세 분께 먼저 초반 판세 어떻게 보시는지. 초반 판세.
3: 분석. 보세요?
0: 분석.
3: 글쎄요. 뭐 제가 내부 사정은 잘 모르는데 최근에 조금 두드러진 건 정청래 후보 쪽의 결집이 조금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특히 이게 예비 경선 치르면서 최고위원 세 분이 출마했잖아요. 이른바 친청. 거기가 이제 다 통과를 했고 정청래 후보 물론 이제 김민석 후보 쪽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1위했다. 서로 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론조사 흐름으로 봐도
0: 네.
3: 그동안에 나왔던 여론조사 흐름하고는 조금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오늘 아침인가요? 그 뉴스 공장 그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봤는데 거기도 보니까 정청래 지지율 오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3: 뭐 거기뿐만 아니라 뭐 미디어 토마토라든지.
0: 아, 미디어 토마토도.
3: 네. 그렇구나. 여러 그 매체들에서 한 여론조사에서 정청래 후보가 좀 정청래 후보로의 결집이 네. 두드러진 것으로 보이는데 한 세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슈 효과가 있습니다.
0: 이슈.
3: 예, 네, 특히 이제 검찰 보안 수사권. 이게 그 쟁점이 되면서 강한 검찰 개혁을 민주당 당원들이 요구하고 네. 또 그런 분들이 대체로 정청래 후보를 지지했는데 그 선명한 개혁을 정청래 후보가 내세우다 보니까는 강하게 결집이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0: 선명성 후방 효과.
3: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약간 언더독 효과라 그럴까요?
0: 몰매론.
3: 예, 네, 본인이 이제 약자다. 이게 동정표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쨌든 결집해야 되겠다. 이런 동기가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0: 아니, 근데 저는 이 몰매론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언더독 효과가 거꾸로 얘기하면 약간 주인공 전략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보통 그 이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2대 3, 3대 1로 뭐 하는 거는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거 의도한 거 아닌가.
3: 아니, 그렇죠.
0: 그러니까 언더독이 아니라 약자 프레임이 아니라 주인공처럼 좀 부각되기 위한 효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 아니, 그게 이제 뭐 백지 한 장 차이에요. 언더독 전략이라는 거하고.
0: 네.
3: 이제 본인으로 시선을 확 잡아 끄는
0: 그러니까.
3: 거하고.
0: 네. 시선 집중이 되죠.
3: 네, 거기서 거기인 거고. 저는 세 번째 효과가 굉장히 컸다고 보는데 유시민 효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지난 한 일주일간 혹은 뭐 그보다 더 오래 유시민 작가가 연일 방송에 나와서 강한 어조로 어쨌든 지금 이 그 민주당 전당대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청래 대표를 정청래 후보로의 결집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어서 그 효과들이 종합되다 보니까 최근에 정청래 후보 약진이 좀 보이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김민석 그 총리가 등판 전에는 좀 여유가 있었는데
0: 네.
3: 막상 등판하고 나서 뭔가 국정 2인자를 지냈던 분다운 차별화를 못 보이고 있어요. 거의 정청래 후보하고 비슷한 네거티브. 또 비슷한 뭐 그 상대 후보에 대한 강한 그 검증 뭐 이런 것 이외에 특별히 비전 뭐 정책 이런 걸 보이고 있지 않아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거 선거 전략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2: 아, 저희 또 거기다가 뭐 네.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거기다 빼놓을 수 없는 게 신천지 사태 있잖아요.
0: 네, 신천지.
2: 그게
0: 신천지.
2: 당원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0: 어떻게 영향을
2: 미친 아니, 그러니까 당원들 입장에서는 뭐야, 뭐 우리가 그러면 나도 신천지란 말이야? 뭐 이런 기분 나쁨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 왜 뭐 그 국민의힘 신천지당이라고 그렇게 공격하더니
0: 네.
2: 왜 우리 당까지 거기다가 신천지당을 만들어라는 식의 어떤 거부감 같은 것들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
0: 그러니까 신천지 이슈를 꺼내서 김민석 후보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2: 마이너스가
0: 받다.
2: 많이 된 것 같아요.
0: 많이 됐다.
2: 아니면 대놓고 정확히 포인트를 해서 이런 게 문제가 있다라고 그걸 밝히면서 치고 나갔으면 모르겠는데
0: 네.
2: 그게 아닌 것처럼 돼버려서 그 약간 트러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민주당에는 야 이낙연 대표가 그때 대장동 들고 일어나갖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 거덜나고 있는데 뭐 거덜난다는 표현은 너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뭐 신천지 얘기는 또 무슨 근거?

0: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꺼내.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뭐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만이겠습니까? 뭐 다 합쳐졌겠지만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서 또 하나 더 하자면 신천지 문제도 있다.
1: 그러면 총 네 가지가 되네. 처음에 보안수사권 둘러싼 선명성.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른바 몰메론이 먹혔다. 그 다음에 유시민 효과. 그리고 거기에 신천지의 역효과,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2: 이 네 가지를 다 종합하면 공통적인 게 있어요.
1: 뭐예요?
2: 반이재명이에요.
1: 반이재명?
2: 예를 들면 보안수사권 폐지는 대통령이 보안수사권을 가지고 정치적 슬로건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거를 전당대회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국민 피해에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냐라는 측면에서는 대통령의 입장을 반대에 서서 하는 거죠. 두 번째 몰매론 누구한테 몰매 맞아요? 대통령이 말하자면 나름대로 마음을 두고 있는 후보들한테 몰매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상 몰매론이 송영길 김민석 플러스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을 다구리에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유시민 작가요? 말하는 거 보면은 거의 뭐 뉴 이재명의 수장이 이재명 대통령이고 어물전에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 어물전을 관리하시는 관리장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그러면은 유시민 작가의 말대로 하면 어물전에 썩은 냄새가 나면은 그 정부는 갈아치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 이재명의 수장을 자임하는 유시민 작가가 정청래 후보의 뒤에 있다라고 해버리면 네. 결국에는 정청래 후보는 이게 역대 집권여당의 전당대회에서 현 정부 1년 2개월밖에 안 된 정부의 반기를 들고 나오는 지금 당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한 이 말한 착시효과가 언더독. 이 언더독은요. 처음에는 이제 동정론을 가져올 수는 있는데 언더독이 실패하는 이유가 반전이 없으면 실패예요. 마지막에 언더독이 반전이 있어야 돼요. 그냥 다구리 맞고 쓰러져서 못 일어나면 끝이에요. 근데
1: 거기서 짚고 일어나야 돼요.
2: 일어나야 그게 그 서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언더독 효과의 마지막 네. 최종 효과인데.
1: 근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2: 아니, 저는 일어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김민석, 송영길, 이런 단순한 주제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구도가 대통령과 지금 각을 세우고 싸우고 있다. 왜냐면은, 정청래 후보를 뒷받침해주는 딴지 게시판에 이 당원들이요, 왜 신천지라는 오명을 쓰게 되냐면, 최소한 우리 전통 민주당원하고는 다른 양상을 보여요.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있는 질책이 아니라, 대통령을 탄핵하자. 대통령은 변절자다. 대통령은 배신자다. 이런 거예요. 그거는 전통적인 당원의 네. 목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게 뭐 선거에 본선에 들어가고 8월 1일부터 수뇌경선 가잖아요. 저는 이 상황 자체가 완전히 이제 이 좀 프레임이 잡힐 것 같고 정청래 후보의 한 30%대의 그런 지지율은 사실 유시민 작가가 도와준 면도 있죠. 왜냐하면 딴지의 적극 지지층의 누수를 막는 효과는 분명히 유시민 작가가 했다.
1: 네.
2: 더 못 도망가게. 하지만 확장성은 과연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미지수예요.
0: 충청도에서 이제 처음에 경선을 하잖아요.
1: 네. 스타트를 충청도에서. 네,
0: 근데 제가 그냥 미국에 있을 때 그 미국의 경선 그 코커스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 보면서 이렇게 대통령 선거 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 첫 번째 경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경선이 중요한데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충청도에서 지잖아요.
1: 네.
0: 그럼 제가 보기에는 그 게임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개 자기의 텃밭이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질 경우에는
1: 무너지면
0: 그냥 와르르 하더라고요. 그거는 미국 선거를 봐도 그렇고 그런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마 총력을 기울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그 많은 표차로 이기지 못하고 거의 비슷비슷하다든가 이러면은 타격을 입을 거예요.
3: 그러니까 이게 뭐 정청래 대표 쪽이 자신하는 거는 충청도에서 본인이 이기면 일종의 밴드웨건 효과가 발생하지
1: 생기죠.
3: 않겠냐. 점점 갈수록 격차가 커지는. 그러니까 과거에 뭐 국민참여 경선 이런 식으로 이제 순회 경선 할 때 종종 그런 일들이 있기는 네. 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충청도에서 이기냐 그러면 그게 알 수 없죠. 그게
1: 알 수 없죠.
3: 하는 거고. 물론 정청래 대표가 충청도 출신이기 때문에 네. 연고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관측이 있는데 그거야 뭐 그 그냥 일반적 관측이고 실제 당원들의 표심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그건 열어봐야 아는 거죠.

0: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건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그 민주당 전당대회 진행된 양상을 보면 굉장히 과거 회기적이거나 축소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뭐 확장도 얘기하고 하지만 그 국민들이 이렇게 지켜보면 민주당원이 아닌 사람이나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게 왜 이렇게 죽고 사는 문제, 사생결단하는 문제지? 이를테면 처음에는 적통 논쟁을 했어요. 누가 뭐그 김대중 노무현 이 적자냐?
1: 파묘.
0: 뭐 정청래 대표가 그걸 먼저 제기한 측면이 있지요. 심지어는 뭐 정청래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에 왔니 못하니 이런 걸 가지고도 서로 공방을 벌이고 그랬다가 이제 파묘 전쟁, 과거에 어쨌니, 저쨌니 이걸 하다가 급기야 이제 신천지까지 갔어요. 물론 신천지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그런 사이비 종교가 이 대한민국의 정치권에 그런 방식으로 암약해서 이를테면 정당을 숙조 만들려고 하는 그거는 뭐 여야를 떠나서 심각한 문제고 그런 어떤 조짐이 있다면 발본색원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전당대회의 그이 공방의 소재로 서로를 겨냥해서 이걸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관한 얘기가 거의 없어요. 저는 정청래 대표는 원래 이제 선명한 개혁을 그 슬로건으로 내걸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뭐 그다음에 정당개혁, 1인 1표제 과거에 했던 얘기들 계속 해왔기 때문에 특별한 기대가 없었는데 김민석 총리는 얼마 전까지 국정 2인자였던 분이에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목표와 방향을 가장 잘한다고 본인이 얘기하고 그런 차원에서 당정 일체를 얘기하는데 근데 이 김민석 총리의 이 전당대회 메시지나 전략이나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나 별로 다를 게 없어요.
1: 근데 왜 그러면 김민석 그전 총리가 이런 전략을 취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0: 글쎄요, 저는 약간 말린 측면이 없잖아 있다고 보고요.
1: 누구한테요?
0: 정청래 그 후보에게.
1: 말렸다.
0: 예, 그리고 너무 이게 명픽이다. 그리고 대통령과 일할 사람은 나다.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여당을 승리로 이끌겠다라는 비전 제시는 조금 부차적이거나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러면 이 경쟁의 수준이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 계속 이 상태로 갈 가능성이
1: 그러면
0: 높거든요.
1: 지금까지 김민석 후보의 선거 전략은 약간 뭐 실패라고 단정할 순 없겠습니다만 그닥 좋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죠, 지금.
0: 저는 그게 지금 여론조사나 흐름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1: 근데
0: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1: 사실 이 네거티브라는 게이 지금 이 문매론, 이 몰매란 그
2: 몰매, 몰매.
1: 몰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매론 이런 표현 하면 안 된대요.
2: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때리는 거. 이렇게 설명을 하죠.
1: 하여튼 이 문매론이든 몰매론이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효과는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계속 네거티브지만 계속 뭐 예를 들어서 김민석도 뭐막 공격을 하고, 정청래가 어땠다. 그 다음에 송영길도 정청래가 어땠다 하다 보면 관심의 대상이 김민석이 아니고 정청래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네거티브지만, 네거티브를 계속, 그리고 이 사람이 웬만하면 좀 쓰러져야 되는데, 안 쓰러지고 잘 버틴다는 느낌을 주는 순간, 약간 주인공처럼 부각이 된 측면이 있지 않나.
2: 신천지 이슈를 놓고 봤을 때, 정청래 후보는 굉장히 숨통이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프레임을 잘못 들어간 거죠. 사실, 반 이재명 후보다라는 프레임이 가장 뼈 아픈 게 정청래 후보거든요. 왜냐면 유시민 작가에 대한 논평을 못 하잖아요. 노코멘트 하잖아요. 유일하게 새 후보 중에 노코멘트 한 후보거든요. 그러면 김민석 후보 굳이 신천지를 꺼내서 화제를 전환할 게 아니라 계속해서 대통령한테 각세고 대통령을 말로만 지키는 사람에다 계속 몰아세우면 그게 더 뼈아프고 못 벗어나는데 이게 신천지를 제시함으로써 신천지로 화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1: 신천지가 컸다고 보시는
2: 그렇죠.
1: 거예요.
2: 신천지가 결국 정청래 후보의 어떤 이 반명 정서에 대한 그런 여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화제 전환의 계기가 돼버려서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전략적으로는. 근데 저 앞서서도 박원석 의원께서 얘기했듯이 이게 전당대회가 미래를 얘기하고 대통령이 결국에는 성과 실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당대회가 그냥 이념투쟁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 개파가 어떻다는 등, 적통이 어떻고, 보안수석권 폐지에, 뭐, 가치를 지킨다는 등. 이제 가치는 지켜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이재명 정부랑 어떻게 합을 맞출 건지에 대한 청사진이 1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0: 네.
1: 그건 문제고 가장 저는 안타까운 게 청년의 목소리가 사라졌잖아요.
0: 네.
1: 최고위에서 청년 한 명도 못 들어왔죠. 지명직으로 해야 된다고 최고위에서 신청계가 반대한 통에 우리 민주당 내 청년들의 리그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최소한 전당대회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사라진 민주당의 전당대회. 이런 것들 결국에 미래 이야기가 사라진 또 하나의 안타까운 단면이지 않을까.
0: 알겠습니다. 일단 그 아까 언급한 이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호도 그 여론조사 이건 지난 20일, 21일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실시한 조사 그리고 24일, 25일에 여론조사 꽃이 실시한 자체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2: 왜요?
0: 네. 뭘 또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2: 아, 여기에요?
0: 네.
2: 민주당이 지향하는 당의 모습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지향하는 가치가 뭔지. 뭐 다 후보들 모두가 나 대통령과 의리를 지킬 거야. 내가 대통령 사람이야. 아니야. 내가 대통령과 더 가까워. 뭐 이런만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뭐 어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당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당원들에 대해서 당원들이 뭐 대통령을 그 잘 지키자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지만 대통령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분이고 그 무슨 뭐 다른 사람들이 대통령을 지킨다는 표현조차가 좀 어불성설인 네. 것이 있는 데다가 그 맨날 그냥 서로 그 무슨 대통령 지키기 싸움만 하고 있어서 뭐가 도대체 민주당은 뭘 앞으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건지 정당 정치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고 딱 하나 남아있는 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근데 이거는 오히려 정청래 대표한테 제가 뭐 저희가 보기에는 네. 저 반대쪽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정청래 대표한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선명한 사람이고 뭐 지금 어차피 그 뭐 내세우는 정책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이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저 사람 뚝심 있네. 네. 우리 당의 어떤 뭐 원래 했던 그 가치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네. 이런 느낌만
0: 알겠습니다.
2: 주는 것 같아요.
0: 자,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우리의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물, 대규모 수질오염 사고 시 행동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물의 맛, 냄새, 색 등이 평소와 다르다면 즉시 음용을 중단해주세요. 수질오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류가 폐사 또는 이상활동을 보이거나 수면 위에 기름이 퍼져 있는 곳은 수질오염이 의심됩니다. 수질오염 사고 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하세요. 세 번째, 수질오염 사고 지역이나 영향권에서는 낚시, 수영, 배타기 등을 삼가세요. 네 번째, 식수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식수를 미리 확보해 주세요. 다섯 번째, 수질 오염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이 들 때는 지역번호 128번 또는 소방서, 경찰서로 신고해 주세요.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규모 수질 오염 사고 시 행동요령 기억해 주세요.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고 딸 낳고?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6: 라디오,
5: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0: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1: 뉴스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0: 완벽한 루틴 조승환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자, 오늘 4부 정치 보안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혁 전 최고께 뵙겠습니다. 아까 광고 나가는 동안 예.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누가 되는 게 좋다고 보세요.
2: 근데 국민의힘이 전체 네. 동일한 집단은 아니잖아요. 네. 사람마다 다 입장이 다 다르잖아요. 아니, 그래도. 네, 제 입장으로. 네. 제 입장으로는 참 고민이 되거든요. 저는 정청 대표의 그 강경 일변도의 어떤 정, 그 당 운영이라든가 뭐 무리한 당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정청 대표가 되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왜냐면 민주당이 더 무리수를 더 둘 것 같고 그러면서 일단 정책 에 있어서 무리수.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 네.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파국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청래 대표 되면은 뭐 앉아서 손 한 대 고플 수 있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정당 정치 전체를 보면 네. 사실은 저쪽에서 이렇게 아주 그 강성 대표가 등장하게 되면 이쪽에서도 비슷한 대응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무슨 논리나 이성이나 합리 이런 것들 다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럼 뭐 지금 현재 장동혁 대표가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그냥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1: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그러니까 후보가 대표가 되면 이쪽에서도 그에 좀 상응하는 뭔가 뭐
2: 거울 효과잖아요. 네.
1: 좀 세게 나가면 여기도 세게 나가고 이렇게 그렇게 좀 생각하신다는 거죠. 네,
2: 정치 전체를 위해서는 상당히 마이너스지만 그리고 또 모르겠어요. 그
3: 민주당 은근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네. 정청래 대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방송에 나오시는 국민의힘 패널들이나 의원들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오히려 여당 내부에서 각을 그 세우는 당대표가 돼서 당정 간의 이상기류가 좀 흐르고
1: 뭔가 균열이 좀 나고
3: 균열이 나고
1: 시끄러워지고 얘기를 바란다.
3: 그럼 나쁠 게 없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뭐 반대로 과거의 민주당에서 장동혁 대표 체제가 오래 유지되길 바랬던 거하고 비슷한 심리인 것 같은데 말씀하셨듯이 이게 정치 전체를 봐서도 안 좋고 일종의 적대적 공생 가능성이 또 열릴 수가 있어요. 이쪽에 정청래 대표가 되면 저쪽에 장동혁 대표 체제가 더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비합리성 비합리적으로 저쪽이 이제 개혁이 안 돼도 이쪽이 네.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뭐 우리도 이대로 가도 된다 이런 심리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별로 좋은 건 아니라고 보고 아니면 국민의힘의 바람이 어떤지를 떠나서 민주당 전당대회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제는 조금 후보들이 그동안의 네거티브나 어떻게 보면 과거지향적인 이런 구도 그런 이슈 이걸 좀 거두고 조금 실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뭐 이번 주에 토론도 있다고 하니까 아니 지금 뭐 대통령 미국 가서 여러 가지 세일즈 웨이도 하고 우리가 이제 3대 외곽 프로젝트 계획도 발표했고 그리고 이번에 뭐 대규모 그런 그 미국의 빅테크들하고 계약도 체결했는데 AI 대전환이라는 게 꼭 장밋빛 그 미래만 보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 이면의 그늘도 굉장히 그 이 깊고 짙어요. 특히 양극화 문제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고 일자리 문제 또 청년들 같은 경우에 미래가 굉장히 불안전지거든요. 근데 집권 여당이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어떤 이제 대안과 비전과 정책과 이런 걸 제시해야 되는데 뭐 도대체 그런 토론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지금 부동산 정책만 하더라도 보유세 인상 곧 지금 정부가 발표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지금 여론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데 아무런 토론이 없어요. 이렇게 가도 되나 싶은 거죠.
1: 일단 22일 남았어요.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보시죠. 네, 21일 동안 뭐 현재와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4: 데이터로만 얘기하면 살짝만 이 패널 보수 패널들이 바라는 이제 후보가 정청래 후보라고 하는데 뭐 그거는 뭐 이제 표집이 너무 작고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를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사실 국민의힘 지지층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후보는 정청래 후보가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0: 그래도 김최고부터.
1: 저희요? 민망하죠, 뭐. 네. 그러니까 일단 그 형량이 무슨 벌금이 아니라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생각보다 훨씬 많은 네. 강한 그 뭐 이렇게 형량이 되게 세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 이게 뭐 저는 뭐 아시다시피 비상계엄에 대해서 뭐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렇게 나오는 것들 보면 그냥 사법부의 윤석열 때리기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 다 같이 이번에 야 이제 완전히 박살을 내자라는 느낌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인데 저는 이분이 이제 얘기했던 그 두 가지 얘기에 대해서 네. 뭐 윤대진 씨와 관련해서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 아니다. 건진과 뭐 알고 지냈던 네. 것들이 뭐 있었는데 그것을 허위로 얘기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징계잖아요. 근데 당원 입장에서는 아니 그 사람이 거짓말한 것 같고 왜 우리 당에서 400억이나 되는 돈 더해야 되는 거야. 당원들이 그 사람이 그 거짓말하는지 언제 어떻게 알아. 뭐 이게 제가 만약에 거짓말을 하거나 네. 출마해서 그럼 저에 대한 불이익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당이 지금 박살나게 생겼어요.
2: 아니 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요. 투표율
1: 그러니까 그거 문제는 뭐냐면 저희만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민주당도요. 이게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났어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됐잖아요. 발언할 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서 지금 거꾸로 내려갔던 거 아니에요 지금.
3: 아 파기.
1: 네 파기 환송돼 있잖아요 지금. 네. 거기서 만약에 그대로 가면
3: 얘기하는
1: 네. 434억이에요 민주당도. 네.
3: 그냥 397억이나 빨리 해결하시고 그다음에.
1: 아니 여기는 아직 대법원까지 안 갔어요.
3: 아직 4년이 남았습니다.
1: 거기는요.
3: 4년이 남았습니다.
1: 그 대법원까지 갔. 다가 파기환송돼서 이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434억이거든요. 근데 그거 과연 정당들이 야 대통령 후보가 잘못한 거를 우리 당에서 거의 당이 괴멸할 수준의 돈을 다 내란 말이야?
2: 아니 근데 그 돈 많지 않아요? 그 천억이 넘는
3: 1315억 정도 있는 현재 자산은 그러니까. 작년까지 있다고 제가 파악을 했는데 네. 이게 사실상 이제 저는 뭐 이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얘기하면서 이걸 물타기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윤석열 이분의 이 뻔뻔함을 결국에는 오늘 재판부가 정확하게 기준을 세웠다. 단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권력자들의 뻔뻔함을요. 재판부 사법부가 정확하게 이 형량을 좀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그 뻔뻔한 범죄를 안 저질러야 되는데 첫 번째 는 사실관계 객관성에 있어서는 재판부가 허위사실이라고 둘 다 인정했어요.
0: 네.
3: 말하자면 윤우진 소장, 네. 뭐 윤대진하고 가까웠던 뭐 이제 동생이죠. 동생을 위해서 이 변호사를 소개해 준 건데 이걸 안 했다고 관우토론에서 얘기한 거랑 그다음에 건진법사를 아는데 본인 배우자인 김건희 씨하고 만난 적 없다 이런 부분들. 이거는 객관적으로 이건 허위사실에 속한다. 근데 더 중요하게 이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개월이 나온 것들은 고의성인 것 같아요. 이거를 고의적으로 한 거다. 이게 사실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을 기망하기 위해서 뻔뻔하게도 이거를 이미 사실이 아닌 부분들을 알고 있음에도 간호토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윤우진 사건은요. 지난 윤석열 청문회 때 검찰청 청문회 때 녹음이 나왔어요. 녹취가.
0: 그렇죠.
3: 녹취가 나왔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0: 네.
3: 한번 그 녹취를
2: 자기 음성이 있잖아요.
3: 음성이 있으니까.
2: 내가 소개시켜줬다고 하는 음성이 있는데.
3: 근데 이거를 관훈토론에서 대선을 앞두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고의성이 아주 다분해서 재판부가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 사실 뭐 대통령만 되고 보자. 그러면 나머지 뭐 이 정도야 뭐 내가 죄를 물겠어. 이런 생각으로 했던 것인데.
2: 그때는 그런 생각도 못 했을 거예요. 그냥
3: 원래 아무 생각이 없는데 네. 이 양반이 그냥 이 권력을 사사로이 쓰고 일단 오늘만 살자 하면은 스타일로 하니까 거짓말 했을 건데 이 당시 대선이 0.73%입니다. 25만 표. 이미지 매우 중요했어요. 저는 선거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고 봤을 땐 집행유예 3년 뭐 그렇게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1: 근데 그렇게 따지면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그 이재명 전 그때 후보에 대한 거는 뭐냐면요. 그것 똑같아요.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1심에서 집유 그 2년인가 나왔어요. 징역 1년에. 근데 그거 뭐냐면 김문기 씨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 뭐 그 사람 잘 그거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이거 말이 안 된다 해서 파기환송한 거예요. 지금 얘기했던 뭐 뻔뻔함이란 그런

0: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글쎄요 그 뭐 그거는 뭐 좀 다릅니까?
1: 매우 다르죠. 어?
0: 뭐가 다릅니까? 아니 김문기에 대해서 같이 사진 찍고 골프 치고 했던 사람 몰랐다고 얘기한 거하고 그다음에 내가 뭐 천공 만났는데 아 건진인가 천공인가 만났는데 그때 만났던 거 무슨 그 잠깐 얼굴만 봤다 그래서 그걸 안 만난다고 했지만 사실은 얼굴만 잠깐 봤던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그게 뭐가 뭐 어떤 게 솔직히 말하면
1: 달라요.
0: 뭐가 다릅니까?
2: 아니었고 건진이요.
0: 아, 건진이요. 건진.
2: 건진. 김건희 소개로 만나서 10년 이상 건진하고 교류가 있었는데
3: 2013년부터 네,
2: 당관계자하고만 당관계자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를 받았고 네. 김건희하고 권진하고 함께 만난 적이 없다. 이건 기억에 관한 게 아니고 아주 의도적인 거짓말이기 때문에 같은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이게 그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예요. 네.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397억 회수가 피할 수 없어요. 근데 집행유예가 나왔던 말이에요. 저는 이후에 양형이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완전히 법률을 뒤집어서 무죄 받지 않는 이상 국민의힘은 397억 그 토해내는 걸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현실로 받아들이고 준비를 해야 될 거고 뭐 이제 국민의힘 갖고 있는 재산 매각하고 이래가지고 뭐 반환해야 되겠죠. 예전에도 차떼기 사건 때 그때 800억인가 토했어요. 제가 알기로.
1: 당사 팔았죠.
2: 당사 팔았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천막 당사.
3: 천막 당사.
2: 그랬던 전례도 있는데 그에 비하면 이번에 뭐 액수가 그에 비하면 좀 작으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자산을 감안하면 충분히 갚을 수는 있을 거다.
3: 현찰이 현찰이
2: 보조금이 200억씩 나오는데요, 뭐.
3: 현찰이 없으면 여의도 당사라도 팔아야 되는 거네.
2: 아니, 그 담보로 대출을 받든가, 뭐 일부 매각을 하든가.
1: 그리고 토지를 수백억 갖고 있어서 충분히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하면 가능한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그 돈을 뭐 토해내고 말고를 떠나서 중요한 거는 전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그래서 윤석열을 껴안고 그렇게 4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지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 거예요.
0: 아니, 윤석열에
1: 대해서 아직도 그렇게 애정이 뿜뿜한지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에 묻고 싶다.
3: 아니 근데 이 건은 보니까 그 윤우진 그 변호사 소개 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건진법사 건도 더더욱 그렇고 이게 저기 뒤집어질 가능성은 제가 봐도
2: 그럼요. 손바닥으로 하는 거지. 다 하는 걸 세상에.
3: 뒤집어질 것 같지는 않고.
0: 아니 맞다니까요. 근데 그럴 수 있는데 그 좀 보면 그 이게 뭐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절연을 뭐 선언을 한다고 해서 선거법상에 그러면 이게 그 저 1심 판결이 나면 우리가 안 물어야 됩니까?
1: 정치적 의미로 얘기하는 거야. 네,
0: 근데 그리고 이제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됐어요.
1: 아니, 그거 아니라니까. 이건 기여 경력이고 이거는 사실의 관계에 아니, 대한 객관성을 얘기하는 거랑 아예 달라요.
0: 선거법 위반으로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2: 그러니까 맞습니다.
0: 거기서도 돈을 물어야 돼요.
2: 확정이 되면 민주당도 네. 재정적 위기에 처하는데
0: 네, 맞아요.
2: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기 때문에 재판이 중단돼 있고
0: 그렇죠.
2: 4년 뒤의 일이고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0: 맞아요.
3: 자, 어찌됐건 간에 제가 봐도 이 윤석열 거는 이거 거짓말한 거는 이거는 빼박인 것 같아요.
1: 너무 대놓고
3: 이거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 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2심 3심 가면은 어떻게 좀 집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1: 저는 전원합의체를 지금 김건희 재판에 대해 소집했어요. 대법원이 판례를 세우겠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급심에서 오락가락 하니까요. 여론조사에 대해서 암묵적 합의들이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이걸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는 거냐 이거잖아요. 윤석열 김건희의 판결이 달랐으니까 명태균에 돼 있는 게. 그럼 명태균과 오세훈의 관계도 오세훈과 김한정이라는 후견인의 어떤 암묵적 합의 부분들이 인정이 된다면 저는 1심을 2심에서 뒤집을 수 있는 그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천만원이라는 그 액수가 100만 원 위원회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2: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
3: 네.
2: 이번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한 거는 윤석열 1심하고 김건희 1, 2심이 엇갈렸기 때문이에요.
3: 그렇죠.
2: 그런데 그 오세훈 그 시장 판결에서는 암묵적 묵시적 합의라는 말이 없습니다.
3: 네.
2: 명시적인 증거가 있어요. 돈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사이에는 돈이 간 건 없어요.
3: 그렇죠.
2: 무형의 대가, 공천이라는 때문에 이게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 연속적인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판결이 나온 건데 이건 돈이 갔고
3: 그렇죠.
2: 그 돈이 간 시점과 여론조사가 그 진행된 시점을 이 맞춰보면 이게 뭐 직접 증거, 저 김한정 씨가 오세훈 지시를 받고 줬다든지, 아니면 송금한 뭐 거래 내역이 오세훈에서 지시받은 송금 거래 내역이 나온다든지 이런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누가 봐도 이거는.

0: 어쨌든 오세훈 시장의 의뢰에 의해서 여론조사가 네. 진행되고 오세훈 시장의 부탁에 의해서 그 대가로 돈이 건네졌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때문에 재판부도 여기에 어떤 묵시적 합의나 암묵적 합의나 이런 표현을 안 쓴 겁니다. 네. 명시적 증거가 있는 거여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하고 상관이 없다.
1: 네.
0: 이것 때문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간 건 아니다.
1: 다른 사건이다. 네. 아예 여기는 돈이 오갔기 때문에 그리고 김한정과 명태균은 모르는 사이였고
0: 그렇죠.
1: 네. 모르는 사이인데 어떻게 돈을 줘? 라고 본 게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죠.
2: 쉽게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명태균의 진술 자체에 신빙성이 있느냐 네. 이런 부분들을 놓고서 이제 김건희 씨 재판부에서는 그 사람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네. 일부 신빙성이 인정한 거잖아요.
1: 네.
2: 그런데 1, 2심이 그렇게 되고 한쪽에서는 또 1심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아마 전원합의체가 된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무슨 그 명태균 씨의 발언 자체의 신빙성을 완전히 부인하는 걸로 간다면 그러면 또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1: 네.
2: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문 자체를 보면 좀 오시 형님한테 굉장히 좀 힘들다라는 게
1: 힘들다.
2: 사실이죠.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 네.
2: 왜 그럼 김한종이 모르는 사람인데 만나기도 그러니까. 전에
1: 일면식이 없었다는
2: 일면식이 없는데 왜 명태균한테 돈을 보냈느냐 네. 이 사람 계좌번호로 알고 뭐 해야지 보낼 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준 거냐 누구로부터 전달받아서 했느냐 근데 그 전에 이분들이 몇 번 만나서 서로 그 여론조사가 왔다 갔다 한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아마 2심에서는 이 부분 이제 모두가 알게 된
1: 네.
2: 그 이전까지는 잘 몰랐던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 시장 쪽에서는 변론 반박 논리를 만들어내셔야죠.
1: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르네요.
0: 네. 네.
1: 자 백정치사회연구소 서영주 소장님,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박원석 전 의원님이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당신의 락토피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6: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물어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반진의 수영장까지
0: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0: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2: 독일에서는 당나귀를 독서교육에 활용합니다. 발표를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당나귀에게 소리내 책을 읽어주게 하는 건데요. 느긋한 성격을 가진 당나귀는 아이가 책을 읽으면 가만히 서서 들어줍니다. 단어를 틀려도 머뭇거려도 한숨 쉬지 않습니다. 아이는 조금씩 자신감을 키워갑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읽는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비판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만으로 사람은 단단해지나 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3: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4: 내일은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노영희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서미어 의원, 김우창 청와대 국가 AI 정책비서관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5: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6: 15년 전 오늘

0: 오늘 서울 우면산 일대에서 폭우에 의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토사가 쏟아져 내리면서 인근 주택들을 덮쳤고 이 과정에서 16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죠. 이처럼 산사태는 산간 지역을 넘어 도심지에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산을 깎아 주택단지를 조성한 경우 산비탈이 건물과 바로 맞닿아 있는데요. 공간이 좁다 보니 사방댐과 같은 방제시설을 두기도 어렵습니다. 이상기후로 폭우가 잦아지는 여름, 배수로를 더 많이 확보하고 신속한 경보체계를 마련해서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3: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4: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5: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6: MBC,
7: MBC
5: 라디오,
7: MBC 라디오.
8: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9: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응.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진액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
4: MBC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김민석 후보가 자신이 제기한 신천지 개입설을 두고 해당 행위라고 한 정청래 후보 측 주장에 대해 계엄 경고하면 계엄정당, 불조심 외치면 방화냐며 전형적인 국민의힘 논리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충북권리당원 간담회에서 신천지 개입 경고가 당을 위헌정당으로 몰아가는 해당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바보 궤변이라며 친청계를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는 수사는 수사대로 자유정리는 자유정리대로 돌아가게 하자며 순수한 당원 가입과 투표는 자유이나 조직적 경선 개입은 교주이든 간부이든 평신도이든 영원히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전후 접수된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야당목 국회 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박덕흠 부의장의 낙선을 부탁하는 전화를 민주당 등 다른 당 의원들에게 돌렸습니다.

0: 걸렸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된 바 있습니다. 진종호 의원은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부산 북갑 후보 대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습니다. 권영진 의원은 최근 후반기 국회 상임위 배분에 항의하며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을 잡는 등 물의를 빚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후 3시부터 폭염재난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올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중부지방을 끝으로 장마가 종료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는 취약노인과 쪽방주민,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냉방물품 지원에 부족함이 없는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장마가 그치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된 가운데 온열질환에 따른 사망자가 2명 추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어제 하루 전국 500여 곳의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모두 72명으로 이 가운데 온열질환 때문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는 2명이었습니다. 어제 사망자는 경남 하동군의 80대 여성, 전북 김제시의 90대 여성이었습니다. 이로써 올여름 전체 온열질환자는 1,399명, 사망자는 8명으로 늘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대구 25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6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대구 35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일부 남부지방은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된다며 온열질환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김인호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문송합니다 라는 말 아시나요?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를 줄인 자주 섞인 말인데요. 코드 한 줄 못 짜는 문과 전공자가 개발한 앱이 요즘 화제입니다. 지하철에서 서서 갈 때 내 앞에 앉은 이 사람 언제 내릴까 궁금하잖아요. 요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지하철 빈자리 정보 공유 플랫폼 저 내려요 얘기입니다. 이른바 바이브 코딩이라고 아이디어만 설명해도 알아서 코드를 짜주는 생성형 AI 덕분에 딱 4시간 만에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상상력만 있다면 누구나 개발자가 되는 세상, 미래는 언제나 우리 생각을 훌쩍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1072님께서 아들이 고1인데 IT 고등학교 다니고 있고 대회 준비 때문에 처음으로 외박을 하게 됐다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주말에 아주 반가운 소식을 다시 전해주셨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안녕하세요 젠디. 저번에 아들이 대회에 나간다고 했었는데 기대하지 않았는데 동상을 받아왔더라고요. 남편 때문에 속상했던 거 자식 덕분에 다 풀렸습니다.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AI 빅데이터 인재 발굴을 위한 대회였다고 합니다. 와, 얼마나 뿌듯하셨을까요? 1072님, 아드님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불쾌지수도 높아서 자꾸

이간을 찌푸리게 되는 요즘인데요. 이럴 때 기쁜 일, 또 즐거운 뉴스가 있으면 서로서로 나누면서 기분 전환을 좀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도 1072님처럼 좋은 소식 있으면 꼭 샵 8001번이나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0월 27일 월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주식회사 심현보, 김현철, 정지찬, 이한철 씨가 함께한 좋을 거야 전해드렸습니다. 7190님이 너무 축하할 일이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김경준님도 오당제 가족의 기쁜 소식 반갑네요. 오늘도 우리 편인 젠디 2시간 잘 부탁드립니다. 신은희님 오당제 들으면서 훈훈한 소식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날입니다. 더위를 이기는 좋은 소식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면서 모두 축하의 글을 남겨주셨어요. 지난주에 1072님이 아들이 이제 대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신 적이 있는데 또 대회에 나가서 이렇게 좋은 멋진 상을 받았다는 소식까지

0: 보내주셨습니다.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이 시상식 모습인 것 같아요. 이렇게 멋지게 동상 상장을 들고 있는 아주 늠름한 모습의 아드님 사진을 또 공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쁜 일, 또 즐거운 소식, 자랑할 만한 이야기 있으면 많이 많이 나눠주세요. 또 날씨도 덥고 불쾌지수도 높아서 자꾸 짜증도 많이 나고 지치고 피곤하고 이런 날이잖아요. 이렇게 기분 전환, 기쁜 소식으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2037님이 잰디 반가 반가. 오늘은 7월의 마지막 월요일이었네요. 오, 그렇네요. 7월 27일 마지막 월요일이었네요. 무더위 탓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월요병이 도지는 것 같아서 힘들었지만 무사히 잘 마치고 집에 와서 쉬면서 잰디의 청아한 목소리 흘러나오는 오당제 들으며 힘내고 있어요. 아, 7월의 마지막 월요일이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또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네요. 오늘 너무 더워서 다들 피곤한 월요일 보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내셨는지 계속해서 공유해 주시고요. 8858님이 오늘 혹시 아침 7시 뉴스 하셨는지요? 하고 문자 주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어제 숙직이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6시, 7시 뉴스를 하고 네, 잠시 쉬었다가 또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오당제 여러분의 사연 오늘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월요일이었는데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지금 또 어디에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사연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같이 보내주시고요. 문자 미니 지금 활짝 열려 있어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 3부. 요즘 우리는 준비돼 있어요. 김민우 아나운서와 함께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뭘지 이따가 3부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한국주택금융공사,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비드랩, 본컴퍼니, 음주의엔 티맵대리, 현대오피스, 롯데건설, 국민연료, 썬연료, 환인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 데이펙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램.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일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2022년 1월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건희 씨와 그를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 역시 거짓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선이라는 최고 공직자 선출 절차에서 유력 후보자가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은 사안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받았던 선거보조금 397억 원을 받아내야 하는데요. 선거 직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판단에 오류가 많다면서 선고가 나온 지 3시간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후 3시 이후로 폭염재난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대응 강화에 나선 건 온열 질환자 증가가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요.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질병관리청은 어제 하루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가 모두 72명으로 이 중에 2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올 여름 전체 온열 질환자는 1,399명, 사망자는 8명으로 늘었습니다. 더위가 심해지면서 당분간 온열 질환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남부지방은 내일도 체감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습기까지 더해지면서 밤에도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더위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 강해질 전망인데요. 한낮에는 바깥 활동은 되도록 피하시고 온열 질환 예방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국내 초등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운동선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고등학생은 12년 연속 교사를 가장 희망하는 직업으로 꼽았는데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초등학생의 희망 직업은 2020년부터 운동선수가 쭉 1위에 올랐고요. 의사가 2위, 유튜버, 즉 크리에이터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초등학생 희망 직업 상위권에 크리에이터가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중학생의 경우 장래 희망 2위는 운동선수, 3위는 의사가 차지했고요. 고등학생은 간호사가 2위, 생명과학자 및 연구원이 3위에 올랐습니다. 희망 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초중고 모든 학급에서 10년 전보다 10%포인트 이상 감소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현상을 학생들이 하나의 직업을 조기에 결정하기보다 자신의 적성과 관심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는 방향으로 진로 교육이 변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크루얼 서머 듣고 왔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크루얼 서머인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덥죠. 안대범님이 양산 밀양은 39.1도였답니다. 네, 에어컨을 현장에 갖다 놔도 더운 건 매한가지입니다. 스폿 용접 열기에 땀이 줄줄줄 새네요. 아, 그러니까 양산과 밀양이 어제 39.3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엄청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광희님도 여름에 더운 건 어쩔 수 없다만 온열질환 다들 주의하세요 하면서 글을 남겨주셨어요. 오늘 뉴스에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이 더위가 계속되면서 폭염경보 단계도 심각으로 격상됐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이게 폭염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경계 단계, 7월 달에 폭염 위기 경보 경계 단계로 격상이 이미 됐었는데 다시 심각 단계, 최고 수준까지 지금 격상이 됐어요. 그만큼 날씨가 너무 덥고 온열 질환자도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고 사망자 소식도 전해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갈증이 나기 전에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하대요. 목 마를 때 마시지 않고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마셔주시고 한낮에는 야외 활동 되도록이면 자제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되도록이면 아니라 거의 지금 이 단계에서는 밖에 나가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또 생업에 계신 분들은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충분히 휴식도 취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통풍 잘 되는 그런 옷 입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동물들도 너무 더워가지고 가축 같은 경우에도 피해가 좀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항상 늘 관리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원한 물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날씨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게 되는데 그만큼 많이 더워서 내일도 체감온도 40도 육박하는 극한 더위 이어진다고 하니까 계속 주의하시고 또 이렇게 뉴스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뉴스 중에서 전해드렸던 초등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운동선수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하죠. 그리고 초등학생은 1위가 운동선수구나. 중학생이 2위가 이제 운동선수고 또 크리에이터, 유튜버가 높은 순위권에 올랐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요즘에 뭐 워낙 아이들이 그 너튜버나 그런 분들의 활약을 보다 보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또 꿈을 꾸고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 크리에이터가 높은 순위에 올라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월드컵도 있었지만 뭐 손흥민 선수라든지 세계적으로 활약하는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서 아마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뉴스 전해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롤러코스터의 힘을 내요 미스터 킴.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 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잘 보내셨나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소소한 이야기도 다 들어드리니까요.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또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문자나 미니로 편하게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조금 그 주말 사이에 피곤해가지고 숙직도 하고 그래서

그 아주 이 말을 할때 가장 중요한 위치에 구내염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발음이 조금 평소와 다르게 조금, 네, 부족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9523님이, 재은님 안녕하세요. 여주 초보 농사꾼 인사드려요. 오늘 더운 날씨에 들깨 심고 고추 따고 왔어요. 너무 더워요. 팥빙수 먹고 싶네요. 하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오, 여주에 사시는 초보 농사꾼 9523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 속에서 또 들깨도 심으시고 고추까지 따시고 고생 많으셨겠네요. 이 농사일 하시는 분들이 우리 오당지 가족분들 중에도 많이 계신데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에도 햇볕도 피하기 어려운 날씨에는 특히나 좀 조심해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도 자주 챙겨 드시고 또 그늘에서 충분히 쉬시면서 온열 질환 걸리지 않도록 꼭 예방하시길 바라겠고요. 팥빙수 좋죠. 요즘 저도 진짜 시원한 음료 또 이렇게 시원한 빙수 같은 거 많이 당기더라고요. 팥빙수 한 그릇 드시면서 또 더위도 식히시고 이렇게 또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7632님 안녕하세요. 시골에서 옥수수 따고 정리해놓고 서울 올라가는 차 안에서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오늘 또 옥수수 수확을 하신 분도 계시네요. 7632님 더운 날씨에 또 고추도 따시고 옥수수도 따시고 진짜 우리 오당지 가족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김정예님은 오늘은 많이 덥고 해서 송계 계곡 다녀왔어요. 계곡물에 발 담그고 있으니 더위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와, 계곡 너무 좋죠. 이런 폭염에 계곡만한 피서지가 없는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윤성준 기자님이 또 좋은 계곡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혹시 다녀오신 분 있으시면 우리 정예님처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원한 물에 진짜 발만 담그고 있어도 더위가 싹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죠. 계곡에서는 자연이 주는 최고의 그런 피서지인 것 같아요. 피서지? 에어컨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에어컨보다 더 시원하지 않을까요? 요즘 같은 때는. 2419님, 젠디 지난주에 중복 앞두고 삼계탕에 어떤 술을 마실까 고민하던 청취자인데요. 그날 곰곰이 생각해보니 연초에 안동에서 사온 안동 소주가 생각나서 삼계탕과 함께 먹었더니 하나도 안 더워요. 하지만 어이없는 야구를 볼땐 너무 덥네요. 오늘도 좋은 방송 부탁드려요. 오, 그때 이제 중복을 앞두고 삼계탕에 어떤 술을 마실까 고민을 하셨는데 제가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거든요. 인삼주 어떠시냐, 이 정도 추천해 주셨는데, 해드렸는데, 또 이렇게 예전에 사왔던 안동 소주를 같이 드셨다고 합니다. 야구를 보면서, 제가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저도 야구 좋아하지만, 야구 팬분들은 잘해도 화가 나고, 못해도 화가 난다. 잘하면 잘해서 화가 나고, 못하면 못해서 화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만큼 야구가 참 매력적인 스포츠인 것 같아요. 2419님 너무 열내지 마시고, 야구 보시면서 좀 즐기시는 그런 여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수들도 진짜 덥겠어요, 그쵸? 건강 관리 잘해야 될것 같아요. 이런 더운 날씨에 경기하려면. 김연숙님, 월요병이도 아주 심해요. 퇴근하고 헬스장에 갑니다. 바람 한점 없이 후덥지근해요. 참치김밥 오랜만에 만들어서 먹었는데 입맛을 잃었는지 맛있는지도 모르고 배고파서 그냥 먹었어요. 날씨 탓인가? 왜 그럴까요? 젠디한테라도 이렇게 하소연해 봅니다. 나아지겠죠? 그러니까 요즘 날씨 너무 덥고 후텁지근하고 그렇다 보니까 몸도 왠지 모르게 더 쉽게 지치는 것 같고 입맛도 떨어지고 막 먹고 싶은 게 딱히 없는 그런 기분 들잖아요. 거기다가 또 오늘 월요일이라서 더 심하셨던 것 같아요. 폭염 때문에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이럴 때일수록 뭐라도 좀 달달한 거라도 챙겨 드시면서 아까 우리 청취자분 얘기하신 것처럼 팥빙수 같은 거라도 좀 드시면서 그것도 어쨌든 수분 보충인 거잖아요. 이렇게 뭐라도 챙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번 한 주는 좀 무리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냥 잘 지나가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월요일에다가 더위로 인한 피로까지 겹쳐서 다들 그런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 좋은 노래 들으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이 편안하게 쉬었다 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곡 전해드릴게요. 8289님이 신청해주신 임재범의 이 밤이 지나면.

임재범의 이 밤이 지나면 8289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조영호님이 이 밤이 지나면 우린 또다시 출근해야 하는데 하면서 그냥 내주셨네요. 아 그러니까요. 참 월요일이고 내일이 또 화요일이고 출근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아직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좀 푹 주무시고 내일은 좀 오늘보다는 덜 더웠으면 좋겠다. 덜 피곤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5584님, 지금 너무 더워서 저는 불을 전부 끄고 라디오 듣고 있네요. 더위도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세요 하면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오, 전기를 모두 다 끄고 라디오를 이렇게 켜놓고 듣고 계시는군요. 근데 진짜 불을 끄면 좀 시원해지긴 한데 우리 혜영 작가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뭐 전등이나 TV같이 전기 사용하는 기기들이 조금씩 열을 내잖아요. 그래서 그 불을 다 꺼놓으면 실내에서 발생하는 열이 조금은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심리적인 효과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조명 다 꺼지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라디오 이렇게 들으면 왠지 더 차분해지고 그렇다 보니까 더위도 좀 덜 느껴지고 그렇지 않을까요? 서민자님, 오늘 태안에서 서울에 왔는데 진짜 서울 너무 더워요. 도시가 자동차나 에어컨 실외기 때문에 더 덥다고 하던데 진짜 그런 것 같네요. 모두 조심히 여름 나시길. 태안에서 서울 오셨는데 진짜 딱 체감이 되셨나 봐요. 우리 민자님은 실제로도 그쵸, 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아스팔트 건물도 많고 자동차에 에어컨 실외기까지 거기에서 나오는 열이 더해지면서 더 뜨겁게 더 덥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도시 열섬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태안에 계셨을 때보다 서울 오셨을 때 유독 후텁지근하게 느껴지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도시에 그 수영장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원래 한강 수영장 있었는데 저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광화문 광장에도 그런 걸 만들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가보진 않았는데

서울 썸머 비치인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모래놀이 즐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해놓고 대형 수영장도 만들어놔서 워터 슬라이드도 있고 이렇게 물놀이 할 수 있는 시민들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영장을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광화문 광장에 또 수영장을 만든다는 게 저는 그 사진 보면서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거기에요. 진짜 광화문 광장. 우리가 아는 그 광화문 광장에 커다란 그 워터 슬라이드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왜 그 겨울 되면은 시청 앞에 아이스링크 해놓는 것처럼 이렇게 수영장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도심에서 혹시 더위를 식히시고 싶은 분들은 가까운 도심 내에 있는 수영장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369님, 오후 4시부터 새벽 4시까지 운전하는 트럭커입니다. 땀에 젖어 있습니다. 어제 라디오에서 여수 밤바다 노래가 흘러나올 때 저는 여수 밤바다에 있었습니다. 와, 돌산대교에서 여수 밤바다 넘어 내려다 보이는 여수 시내와 이순신 광장. 마치 까만 초콜릿 더미 위에 형형 색깔의 별사탕들을 뿌려놓은 듯 아름답기만 했습니다. 와, 진짜 너무 멋지게 또 이렇게 문자로 소개를 해주셨네요. 오후 4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진짜 너무 힘드실 텐데 2369님도 물 자주 챙겨 드시고요. 스트레칭도 자주 해주시고요. 운전하실 때 항상 안전운전 해주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면서 오늘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9600님이 신청해 주신 황치열의 우리 여름 그리고 이지영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예요. 여자친구의 열대야 두 곡 듣고 올게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4: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3: 노라이벌 랜드마크
4: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0: 부탄가스의 힘.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0: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파젠.
1: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2: 하루 한 번쯤 가요. 잠시 따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3: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보지?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우리나라 과학 영재들이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국제생물화학올림피아드에서 출전선수 8명 전원이 메달을 따냈다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특히 생물올림피아드 대표팀은 모두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우리나라 대표팀이 이 대회에서 전원 금메달을 딴 건 7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론 평가와 실험 평가를 합친 점수로 순위를 가렸다고 하는데요. 정말 대단하죠. 국제생물올림피아드 한국 대표단을 이끈 김재근 단장님은 학생들이 생명과학을 즐겁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생명과학의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앞으로도 생명의 이것을 밝히는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키워가길 바란다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김재근 단장님이 학생들에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밝혀가길 바란 생명의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생명의 신비, 2번 생명의 회비, 3번 생명의 관리비. 자, 생명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생명의 신비, 2번 생명의 회비, 3번 생명의 관리비.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로이킴의 스마일보이, 5659님이 신청해주신 노래입니다.

0: 8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가정 내 노인 낙상사고 예방법 알아볼까요? 첫 번째, 노인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가정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미끄럼 방지 패드나 손잡이 등을 집안 곳곳에 설치해 주세요. 두 번째, 복용 중인 약품이 어지럼증을 유발하거나 혈압을 떨어뜨리는 경우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분을 확인하고 주의해서 복용하세요. 세 번째,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받으세요. 시력 저하로 인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미리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 움직임에 따라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센서 등을 설치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함께 실천해 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9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송영길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겨냥해 대표가 되면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게 되고 당청 간 갈등은 심각해질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송 후보는 오늘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청래 지도부 역시 1년 동안 일부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대통령과의 불협화음으로 일관된 면이 많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수차례 직간접적으로 정 후보와의 인식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따르는 일부 최고위원들조차 명청 갈등은 허구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연임의 도전장을 내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일각에서 나오는 레임덕 우려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주의자이자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오후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청와대와의 관계를 걱정하는 분이 많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번 전당대회에서 제가 되면 레임덕이 온다는 어마어마한 공포감을 조성하는 네거티브를 하시던데 그런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전후 접수된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야당복 국회 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박덕흠 부의장의 낙선을 부탁하는 전화를 민주당 등 다른 당 의원에게 돌렸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된 바 있습니다. 진종호 의원은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부산 국갑 후보 대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습니다. 권영진 의원은 최근 후반기 국회 상임위 배분에 항의하며

0: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을 잡는 등 물의를 빚었습니다. 현재 경찰관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없앴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전주의 모 파출소 소속 A경감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지난 5월 말 아들이 교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자 아들의 휴대전화를 폐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대구 25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6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대구 35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일부 남부지방은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된다며 온열질환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안주희였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반복되는 이상기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 불안감을 믿기로 수익을 챙기려 합니다. 과장된 거짓 정보를 퍼뜨려서 제품을 판매하는 거죠. 최근 SNS에 퍼진 가짜 뉴스가 대표적인데요. 올여름 기온이 45도까지 오른다거나 한 달 내내 장마가 이어질 거라며 일부 업체가 허위 정보를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사 제품인 제습기나 장화를 등장시켜 구매를 유도했죠. 자극적인 광고로 혼란을 초래하는 모습. 사회적 책임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죠.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김재근 단장님이 학생들에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밝혀가길 바란 생명의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함정숙님 정답 1번 생명의 신비. 오늘도 내 편인 MBC 라디오 들으면서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더운 날에도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는데 살은 안 빠지고 하면서 글 남겨주셨네요. 함정숙님 축하드립니다. 오당제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어요.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 생물 화학 올림피아드뿐만 아니라 물리 수학 올림피아드에서도 한국 대표팀 전원이 메달을 땄다는 소식이 있네요. 8월에는 정보 지구과학 천문 천체 물리 분야의 국제 올림피아드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의 굿뉴스 퀴즈 살펴봤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분은요. 환인제약, 안 터지는 맥스부탄, 웰템,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휴온스 글로벌, 현대 오피스, 빙그레, 가바치 동닭, 음식물 처리기 휴렉과 함께합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0: 배터렌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타짜요.
3: 두 탄 더 싸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타짜요.

0: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래부터
1: 요즘에 그 소식 들었어? 까지
0: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 놓쳐서는 안 되는 키워드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1: 우리는
0: 최신 트렌드부터 사회적 이슈까지 세상만사 돌아가는 얘기들을 키워드로 정리해드리는 요즘 우리는 오늘도 코너지기 MBC 김민호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0: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1: 제가 요즘 그 집 정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주 동안 또 버릴 거 버리고 네. 살 거 사고 이렇게 또 제 마음도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0: 그냥 뭐 특별한 이슈는 없고 집 정리하는 거예요?
1: 오랫동안. 네. 뭔가 그냥 저를 위한 시간을 좀 살아보고자.
0: 오, 좋다.
1: 제 집 정리부터 좀 시작을 했습니다.
0: 오, 멋진데요. 목소리가 조금 약간 아직 감기 덜나고
1: 아직 거죠?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뭐 건강은 전혀 염려할 건 없고요.
0: 그러니까 빨리 나으시길
1: 감사합니다.
0: 바라면서 오늘의 키워드 뭔지 만나볼까요?
1: 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7말 8초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여름 휴가입니다.
0: 여름휴가. 그렇지 않아도 요즘 휴가 떠나는 길에 또 휴가에서 돌아오는 길에 문자 주시는 청취자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1: 네.
0: 우리 민호 아나운서는 여름휴가 계획 있어요?
1: 아니요. 저는 없고요.
0: 네.
1: 그 아시안게임이 9월에 이제 조만간이어가지고 뭐 준비도 해야 되고 공부할 것도 있어서 끝나고 아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렇군요. 안 그래도 네.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민호 아나운서의 활약이 아주 대단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1: 아닙니다.
0: 스포는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1: 네.
0: 여러분 본방 사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저는 사실 다음 주에 휴가를 가기로 했는데
1: 네.
0: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오늘도 당신 편은 스페셜 DJ들이 돌아가면서 진행을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김준상 아나운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여기 계실 우리 김민호 아나운서가 여러분과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1: 네.
0: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셨거든요.
1: 진짜요?
0: 사실. 네. 준상 아나운서, 민호 아나운서 있으니까 휴가 가라. 이것을
1: 네.
0: 저한테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많이들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 민호 아나운서는 어떻게 마음의 준비하고 계신가요?
1: 일단 제가 이 저녁 방송 DJ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제 텐션을 어디까지 맞춰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0: 저도 사실 그게 제일 어려웠거든요.
1: 네.
0: 저녁 방송의 텐션은 아침이랑 또 다르니까.
1: 어떻게 좀 조언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0: 조언은 저도 아직까지 지금 적응하고 있다 지금.
1: 예.
0: 박현진님이 민디 컴백이시군요.
1: 오우.
0: 김연수님 걱정 말고 잘 쉬다 오세요 하면서 가장 반가워하신 것 같아요. 연수님.
1: 연수님 감사합니다.
0: 네. 네. 그래서 우리 민디가 컴백한다는 소식 여러분도 널리 소문을 내주시고
1: 네.
0: 그날 와서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미니 메시지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우리 젠디는 휴가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0: 감사합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여름휴가 본격적으로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는지 만나볼까요?
1: 네, 일단 지난 주말 현장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7말 8초 극성수기가 시작된 첫 주말 이 토요일에만요. 부산 주요 해수욕장에 36만 6천여 명이 방문을 했다고 해요.
0: 네.
1: 해운대 해수욕장이 24만 6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광안리 해수욕장 7만 7천여 명, 송정 해수욕장 4만 2천여 명이었습니다. 나 더위를 피해서 해가 진 뒤에 이제 해변을 찾는 야간 피서객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토요일 날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드론쇼가 열리면서 인파가 더 몰렸고요.
0: 네.
1: 강원도 동해안 해수욕장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피서객 40만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강릉이 8만 3천여 명, 삼척이 3만 6천여 명, 양양 3만 5천여 명, 고성 2만 2천여 명, 속초 2만 2천여 명, 동해 1만 6천여 명이었고요. 강릉 경포해수욕장은 높은 파도가 좀 쳤대요. 그리고 거꾸로 치는 파도

0: 또 이안류라고 하죠.
1: 네.
0: 이것도 좀 있어가지고 수영하기에는 조금 주의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서객들은 이 높은 파도에 몸을 맡긴 채 더위를 달랬다고 합니다.
1: 아무래도 더우니까 시원한 바다로 많이들 떠나신 것 같은데 그런 만큼 물놀이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요.
0: 맞습니다. 지난주에도 속초와 고성에서 물놀이 사고가 있었어요. 행안부가 최근 5년간 물놀이 사망 사고를 분석을 했는데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물놀이 사고 사망자가 총 104명인데 이 가운데 56명, 54%가 여름방학과 휴가 절정기인 7월 하순부터 8월 초 사이에 발생을 했습니다.
1: 네.
0: 지금이 딱 그 시기죠.
1: 그렇네요.
0: 장소별로 살펴보면요. 하천과 강이 32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계곡이 28명, 해수욕장 24명, 바닷가 20명 순이었습니다.
1: 그러니까
0: 해수욕장보다 하천이나 계곡이 더 위험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1: 네.
0: 사고 원인은 수영 미숙이 42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안전부주의 32명, 음주수영 15명, 높은 파도나 급류에 휩쓸린 경우 9명, 튜브 전복 2명 순이었습니다.
1: 네.
0: 다슬기 채취 이제 놀러 가시면 많이 하시잖아요. 어린아이들과 함께. 또 해루질 사고도 이제 흥미로워서 많이들 하실 텐데
1: 네.
0: 이 부분에서도 조금 사고들이 있어요. 최근 3년간 6월에서 8월까지 다슬기 채취 중에 사망자가 32명이에요. 절반인 16명이 8월에 집중이 됐습니다.
1: 네.
0: 특히 지역 주민 11명보다 지형에 익숙하지 않은 외지인이 19명으로 더 많았고요. 이렇게 사고가 좀 일어나다 보니까 행안부가 당부를 좀 합니다.
1: 네.
0: 수심이 깊거나 물살이 빠른 곳, 출입이 통제된 곳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입수 전에는 준비운동을 꼭 하셔야 되고 또 심장에서 먼 부위부터 물을 적신 뒤에 천천히 들어가야 하고 음주 후에는 당연히 물놀이 피하셔야 되고요.
1: 네.
0: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슬기 채취나 해루질은 2명 이상이 함께하고 또 구명조끼, 미끄럼 방지 신발 이런 안전장비 무조건 착용해야 하고요.
1: 네.
0: 해루질은 사전에 물때를 확인하시고 또 만조 1시간 전에는 갯벌에서 나와야 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네, 출입 통제된 구역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 준비운동하시고 음주 후에 물놀이 하지 마시고
0: 네.
1: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안전장비 또 착용하시는 거
0: 맞습니다.
1: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여름휴가 관련해서 대대적인 조사가 있었다면서요.
0: 네, 지난주에 발표된 소식인데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전국 만 1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학예 휴가철 통행실태 조사 결과예요.
1: 네.
0: 응답자의 51.5%가 올여름에 휴가를 떠날 예정이다 이렇게 답했고요. 계획이 없거나 가지 않겠다는 비율은 48.5%였습니다.
1: 네.
0: 뭐 거의 반반이죠. 휴가를 미루거나 포기한 이유로는요. 여행 경비가 좀 부담된다가 24.5% 가장 많았고요.
1: 네.
0: 업무나 학업 등 일정상의 여유가 없어서가 16.6%. 폭염, 태풍 이런 날씨 때문에 이동을 꺼려해서가 10.8% 순이었습니다.
1: 네.
0: 휴가를 떠나는 시기도 한번 물어봤는데 이번 주인 7월 25일에서 31일이 16.1% 가장 많았습니다.
1: 네.
0: 그리고 그 다음 주죠. 8월 1일부터 7일까지가 12.9%로 뒤를 이었고요. 휴가 시기 결정에는요. 가족이나 지인, 이렇게 동행인과 일정 조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요.
1: 네.
0: 회사의 권장 휴가 기간, 또 자녀 방학 일정 주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1: 51.5%, 48.5%면 거의 반반이네요.
0: 네.
1: 휴가 계획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휴가 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어디로도 많이 떠나시나요?
0: 일단 여행 계획이 있는 응답자의 86.3%는 국내를 선택을 하셨고요.
1: 네.
0: 13.7%는 해외를 선택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동해안권이 26.4%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요. 남해안권이 19.1%, 수도권 12.3%, 서해안권 10.3%, 제주가 7.7%로 뒤를 이었습니다. 저는 제주가 가장 많을 걸로 예상했는데 의외로 동해안을 선택한 여행객이 3배 이상 많았다는 게 눈길을 끌죠.
1: 그 요즘에 동해안 지역이 시원해서 네. 많이 가시는 거
0: 맞아요. 그 맛있는 것도 정말 많고요.
1: 그렇죠.
0: 그리고 해외여행을 좀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이 85.5%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유럽은 7.1%, 북아메리카 5% 순이었습니다. 해외를 선택한 이유로는 평소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 방문이 가장 많았고요. 국내 여행과 비용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도 주요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1: 네.
0: 여행 예산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국내의 경우에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았고 해외는 아무래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1: 네.
0: 국내 여행이 100만 원 미만 예산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는데요. 해외여행은 200만 원 이상이 줄을 이뤘고요. 이동수단도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승용차가 가장 많았습니다. 57.7% 압도적인 1위였고요.
1: 그렇네요.
0: 항공이 28.6%, 철도가 7.9%, 버스가 3.3%, 해운이 1.7% 순이었습니다. 왜 차를 타고 가냐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서가 가장 이유가 컸고요.
1: 네.
0: 또 고

0: 고속도로 이용 계획은 서울 양양선이 14.8% 가장 많았고요. 아무래도 동해안 쪽으로 통하는 길이죠. 경부선 14.4%, 영동선 13.8% 순이었습니다. 휴가 일정 얼마나 길게 가세요? 물어봤더니 2박 3일이 가장 일반적이었고요. 3박 4일, 6일 이상 장기 여행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여행 형태는 아무래도 뭐 가족들과 함께 하시다 보니까 네. 맛집을 많이 찾아가시고 식도락 이런 위주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1: 그렇군요. 휴가철 이동수단 승용차가 57.7% 압도적 1위네요.
0: 네.
1: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고속도로 교통량이 증가했다고요.
0: 맞습니다. 자동차 타고 가면은 뭐 에어컨도 시원하게 쐬고 가족끼리 오순도순 뭐 음식 또 먹고 장점이 많지만
1: 그쵸.
0: 이 밀리는 게 굉장한 단점이죠.
1: 맞아요.
0: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어제도 고속도로가 평소보다 무척이나 붐볐습니다. 오전에는 뭐 거의 주차장이었대요. 차량 행렬이 이어졌고 오후부터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차량도 늘면서 서울 방향으로 116km 구간이 극심한 정체를 빚기도 했어요.
1: 그래요.
0: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1: 네.
0: 다음 달 10일까지 특별 교통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일반 국도 9개 구간 65km를 신규 개통하고요. 고속도로 59개 구간 371km의 갓길 차로를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고속 일반 국도 234개 구간 1872km는 교통 혼잡 예상 구간으로 선정을 해서 집중 관리를 하고
1: 네.
0: 또 모바일 앱이나 도로 전광판을 통해서 교통 소통 상황 또 우회도로 실시간으로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철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코레일 앱에서 직접 숙박 예약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설한대요.
1: 네.
0: 공항 같은 경우에는 인천공항 J터미널 셔틀버스 증편을 하고 또 스마트패스 이거 되게 편한데 이 전용 출국장에 본래 3개소였거든요.
1: 네.
0: 이걸 5개소로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공항 갈 때마다 주차장 불편하잖아요.
1: 맞아요.
0: 이걸 또 추가 확보 하는데요. 9,116면까지 추가 확보를 한다고 하니까요.
1: 네.
0: 주차 좀 편해질 것 같고.
1: 그렇네요.
0: 그리고 뭐 집중호우, 기상이변 이런 거에 대비해서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 운영도 하고요. 대피 유도 시설도 운영하고 또 CCTV를 이용해서 실시간 점검을 해서 취약 시설 관리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휴가 가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도움이 아주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0: 네.
1: 공항 이야기가 나왔는데 공항 이용하시는 분들께 당부드릴 얘기가 있다면서요.
0: 맞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해외에 가셨다가 뭐 많이 사오시잖아요.
1: 맞아요.
0: 그중에 농축산물 사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반입이 되면서 공항과 항만 입국장에 특별 검역 체제가 가동이 된다고 합니다.
1: 네.
0: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주간 전국 공항 항만 입국장을 대상으로 특별 검역을 실시하는데요. 생과일이나 소시지 같은 거 이게 정말 해외에서 맛있다고 이게 우리나라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1: 네.
0: 국내 미발생 병해 충이나 가축 전염병 바이러스가 함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또 국내 농가에 좀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0: 해외여행 성수기인 여름철에는요. 휴대 농축산물 반입량이 아무래도 급증하는데 지난해 결과를 살펴보니까요. 농산물이 23,801건 34톤 정도 됐고요. 축산물이 12,019건 12톤 총 45,000여 건의 금지품이 적발돼서
1: 네.
0: 모두 다 폐기가 됐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리고 이번에 지난해 금지품 적발 건수 가 많았던 중국, 베트남, 태국, 몽골 노선에 검역 인력과 탐지견이 집중적으로 배치가 된다고 하고요.
1: 네.
0: 만약에 이거 신고 없이 반입하다가 적발이 되시면은 비싸요.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와, 그렇군요.
0: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주의 사항이 있다면서요?
0: 맞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항공권, 숙소 예약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1: 네.
0: 특히나 이제 뭐 온라인으로 많이 하실 텐데.
1: 그렇죠.
0: 이때 유명 예약 플랫폼 이용하시고 뭐 숙박업체 이용하실 텐데 이것들을 사칭한 피싱 공격에 주의해야 한다. 이런
1: 진짜.
0: 보안업계 조언이 나왔습니다.
1: 네.
0: 지난 5월 국내에서도 실제로 유출된 숙박 예약 정보를 악용해서 스미싱이 발견이 됐는데요. 공격자가 그 실제 어떤 이용자가 예약한 호텔 이름, 숙박 일정, 전화번호까지 제시를 한 뒤에 좀 결제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약 취소를 막으려면 재확인이 필요해요 하면서 가짜 결제 페이지로 유도를 한대요.
1: 아, 진짜요?
0: 네, 뭐 링크를 보내거나 그렇게 하겠죠.
1: 네.
0: 만약에 예약 변경이나 추가 결제 요청을 받았다면요.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 바로 누르시면 안 되고요. 예약에 사용한 공식 앱, 웹사이트 직접 접속을 해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공항이나 뭐 기차역, 카페, 관광지 아무래도 해외 같은 데 나가면은 무료 와이파이 많이 찾으실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0: 근데 이게 아무거나 쓰시면 또 안 돼요. 주의 대상이 있습니다.
1: 네.
0: 공식 네트워크와 비슷한 이름의 가짜 와이파이를 만들어서 접속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 뭐 카페 같은 데 가셨을 때 이름이 조금 이상한데 싶으시면은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뭐 계정 로그인, 결제, 인터넷 뱅킹 이런 것도 이런 와이파이 상에서는 조금

0: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휴가 관련해서 조금은 서글픈 분석이 또 나왔다고 하던데.
0: 네. 문화체육관광부가요. 2024년 12월에 발간한 2024 근로자 휴가 조사를 보니까요. 2023년 기준 근속 연수별 연차 소진율이 1년에서 3년 미만, 이제 신입사원 정도의 이 사원들은 81%가 연차를 소진을 했고, 네. 3년에서 5년 미만은 81.8%, 5년에서 10년 미만 79.1%, 10년 이상은 69.9%예요. 그러니까 근속 연수가 갈수록 뭔가 숫자가 적어드는 걸 보니까 좀 회사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연차를 다 쓰지 못한다는 결과인 건데요.
1: 그렇네요.
0: 단순히 일이 더 편해서 안 가시는 분이 있대요. 1년에서 3년 미만 근속자는 일하는 게 편해서라고 답한 게 8.6%인데 반해 네. 10년 이상 근속자는 13.2%예요. 굳이 뭐 휴가 가는 것보다 그냥 나는 일하는 게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1: 네.
0: 특히 관리자급 직장인의 연차 소진율은 70%에도 미치지 못했는데요. 한 노무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40대에 접어든 관리자들은 쉬지 않고 일하는 환경이 관성처럼 몸에 배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세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러면서 지금의 신입사원인 이 젊은 세대가 관리자 계층이 되면 직장만큼이나 개인의 자유시간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사회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도 내다봤고요. 보통은 사실 휴가를 갔다 와야 일도 더 잘 될 것 같은데 이 나이가 좀 있으시고 또 근속이 오래될수록 아 나는 그냥 일하는 게 편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1: 네.
0: 이게 참 안타까우면서도 이거 참 여러 생각이 드는 조사 결과입니다.
1: 그렇네요.
0: 네.
1: 자 오늘도 이렇게 알찬 정보를 알려주셨는데 우리 오당대 청취자분들은 올해 여름휴가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어디로 가실 계획이신지도 궁금하고요.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여름휴가에 얽힌 추억도 좋으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고요. 신은희님이 김민호 아나운서가 꼼꼼하게 잘 설명해 주시니까 지금 당장 여행 가는 듯 설레네요.
0: 와우 와우 이 노래와 함께하면 더 설레실 것 같은데요.
1: 네, 소개해 주세요.
0: 김장훈 씨의 노래. 아 정말 여름휴가에 딱 맞는 노래죠. 고속도로에서 들으면 더욱더 로망이 있는 노래. 고속도로 로망스 함께 들으시죠.

0: 김장훈의 고속도로 로망스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여름휴가 관련된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1938님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너무 많이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좀 잠깐 쉬시고.
1: 감사합니다. 예.
0: 우리 회사 직원들은 작년까지는 번갈아서 휴가를 가도록 했더니 서로 좋은 날짜를 잡으려고 눈치 싸움이 심해져서 올해는 그냥 이번 주에 일괄 휴가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1: 야.
0: 다들 아주 만족해합니다. 아 그리고 민호 아나운서님 휴가철 교통 관련 정보와 주의사항 너무 유용하네요. 예. 오늘 5당제 방송 내용을 휴가 가려는 직원들에게 얼른 공유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오.
1: 내일 점심시간에 좀 틀어주세요. 다시 듣기로.
0: 그러니까 아, 이렇게 아예 날짜를 잡아서 일괄 휴가를 가는 회사들이 오. 좀 있나 봐요.
1: 좋네요.
0: 왜냐면 날짜 잡는 게 또 눈치 싸움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1: 맞아요. 맞아요. 후배들은 진짜 맞아요. 선배들 좀 피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네. 날짜를.
0: 그러니까 즐겁게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1: 네. 김명자님. 다음 주에 큰딸 휴가 기간에 맞춰서 대전에 카라반 예약했습니다. 1박이긴 하지만 그냥 푹 쉬고 오려고요.
0: 오, 카라반.
1: 하, 너무 좋겠네요. 에이, 가게 구워 먹고.
0: 가본 적 있어요? 카라반.
1: 딱 한 번 있는데 나름 낭만이 있던데요.
0: 오, 그래요?
1: 네. 자기도 편하고 네. 요즘 워낙 이런 시설들 잘 돼 있어가지고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네.
0: 1974님은 젊었을 땐 바닷가로 휴가 가는 게 좋았는데 나이 먹은 지금은 조용한 계곡이 더 좋네요. 아이들이 이번 휴가를 바닷가로 가자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계곡이 더 좋거든요. 어떡하죠? 하고 물어보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이제 계곡이 좋은 점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브리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수박이나 아니면 뭐 다슬기 따는 거 재밌으니까.
0: 계곡이 더 시원하다 바다보다 솔직히 요즘은 그렇긴 하잖아요.
1: 네.
0: 그런 걸 좀 어필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1: 맞습니다.
0: 저희가 문자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휴가 관련된 문자 만나볼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월요일 3부 김민호 아나운서와 함께 요즘 우리는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여름휴가입니다. 여러분 보내주신 문자 계속해서 소개해드릴게요.
1: 네. 9834님, 아 여름휴가는 계곡이 가장 좋습니다. 월악산 송계 계곡이 물도 차고 너무 정말 좋습니다. 놀러오세요.
0: 아니 송계 계곡이 인기인가 본 게 아까 김정례님도 오늘 다녀오셨다고 문자를 진짜요? 보내주셨거든요.
1: 오당제 청취자님들의 정모가 우리 송계 계곡에서 그러니까. 열리는 것 같은데요.
0: 보니까 여기가 충북 제천에 있는 계곡인 것 같아요. 아. 워낙 또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계곡이라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3857님은 다둥이 아빠이며 자영업자입니다. 올해도 휴가는 없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미안하네요. 휴가철 다들 안전운전합시다. 아, 그러니까 우리 자영업자분들은 사실 휴가 가기가
1: 그러니까요.
0: 쉽지 않잖아요.
1: 이게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자,
0: 거기다 또 다둥이 아버지시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크실 것 같은데
1: 네.
0: 뭐 길게 가지 않더라도 뭐 주말을 주말이 또 바쁘시구나. 또 같이 뭐 하루 정도라도 시간 내서 가까운 뭐 놀이 공원에 간다든지 뭐 가까운 곳에 여행 다녀오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1: 요즘 뭐 도심에서도 충분히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으니까
0: 맞아요, 맞아요.
1: 주변에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방수영님은 저희는 8월 1일부터 8일까지 휴가래요. 오. 수요일, 일요일에 혼란보러 서울 가요. 야. 축구 좋아하는 아들이 가고 싶다고 하는데 경기가 8시라서 고속버스 타고 가기도 힘들고 운전해서 가야 하는데 주차 때문에 벌써 스트레스입니다. 상암 경기장 주차 꿀팁 좀 알려주세요.
1: 와, 이거.
0: 오. 아, 혼란.
1: 아세요?
0: 맨시티랑
1: 네. 그. 아.

0: 방한을 하는 그
1: 아, 맨시티
0: 이벤트가
1: 경기장 있구나,
0: 있는데
1: 이번 주.
0: 상암 경기장 주차 꿀팁. 아, 차를 가져가 본 경험이 있긴 한데 아, 그 네. 맞은편에 마포 농수산물 시장 주차장에도 사람들이 많이 되는데
1: 아, 그래요?
0: 거기도 사실 경기 있으면은 꽉 차거든요.
1: 네. 그 꿀팁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최대한 빨리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들고
0: 정 자리가 없으면은 그 저희 집에 주차하시고 택시 타고 한 10분 거리거든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1: 아, 진짜. 예. 근데 보니까 경기 있는 날들은 보면 거기 그 남지천 공원이라든지 조금 멀긴 하지만 대구 걸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0: 맞아요, 맞아요.
1: 상암동에 보면 찾아보시면 공영 주차장 같은 데 있거든요. 그런 데 네. 대시고 걸어가는 방법도 저도 예전에 국가대표 경기 하는데 그 상암 쪽에 그 MBC 타워 있잖아요. 네. 거기다 그냥 대놓고 오. 걸어갔던 적이 있어요. 너무 사람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네. 상암 근처에 있는 주차장을 찾아서 주차를 하시고, 주차 요금은 좀 어쩔 수 없이 예. 나오겠지만.
0: 뭐, 그 해당 빌딩이나 이런 데서 식사하시면은.
1: 맞아, 맞아,
0: 2시간,
1: 맞아.
0: 3시간 주차하고 되니까. 오, MBC에서도 식사하시면 2시간 주거든요.
1: 그렇네. 예. MBC에서는 조금 멀긴 하다.
0: 아, 좀 멀긴 한데. 네. 버스도 있으니까. 버스로 한 10분이면 가지 않나요?
1: 괜찮은 방법이에요.
0: 네, 네. 구경도 하시고, MBC.
1: 오, 예. 좋으시겠다. 재밌게 경기 잘 보고 오세요.
0: 박현진님, 저희 회사는 원래 다음 주부터 휴가 기간이지만 저는 10월 초에 휴가 갑니다. 회사가 시원하다 못해 춥다 보니 오히려 더울 땐 출근하는 게 낫더라고요. 최고의 피서지는 회사예요, 유유. 회사가 굉장히, 되게 복지가 좋은가 봐요.
1: 왜요?
0: 아무리 더워도 출근하는 게 낫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나요?
1: 시원해서 시원하다 보니까
0: 뭐 카페도 시원하고 식당도 시원한데 많은데 굳이
1: 저도 회사 좋던데
0: 아 그런가요?
1: 비는 안 와서
0: 아 저 좋은데 아무리 시원해도 저는 예, 집이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예. 돈 안 내고 시원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라고 네네. 작가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0: 좋은 회사예요.
1: 어쨌든 현진님은 10월 초에 그러니까 그 성수기 피해서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0: 네.
1: 이서봉님은 시골에서 언니가 농사를 짓는데 이제 빨간 고추 따야 될 시기가 와서 저는 휴가 때 전북 진안으로 고추 따려고 가려고 해요. 하루에 버스가 두 번 다니는 시골이라 최고의 휴가지예요.
0: 와.
1: 진짜 시골로
0: 너무 좋다.
1: 가시는 거. 너무 좋죠.
0: 그 어릴 때 그 시골로 이제 MT 같은 거 가야 하는 거 있잖아요.
1: 네.
0: 농활 이런 거.
1: 그러니까.
0: 그런 기분 들 것 같아요.
1: 가서 또 시골에서 먹는 맛있는 음식, 뭐 옥수수 삶아 드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네. 김혜정님. 전 시간이 안 돼서 8월 3일에 첫째 빼고 둘째, 셋째 남편이랑 워터파크 다녀오기로 했어요.
1: 잠깐만. 둘째, 셋째 남편.
0: 둘째와 셋째와.
1: 둘째와 남편분이랑.
0: 네, 저도 읽으면서 약간 당황스럽긴 했는데. 네. 첫째 남편 아니고요. 네. 첫째 자식. 9월 5일에 자격증 시험이 있어서 네. 학교를 가야 해서 같이 못 가요. 8월 7일이 입춘데 빨리 찬바람이 불면 좋겠어요.
1: 첫째는 못 가고 시험이 있다 보니까
0: 네.
1: 아쉽겠다.
0: 그러니까요. 이거 뭐 첫째 뭐 선물이라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다 오시면서 좀 뭐라도 사다 네.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워터파크 좋죠. 요즘 또 많이들 가시는 것 같은데
0: 네.
1: 즐겁게 잘 다녀오시고요. 여러분의 이렇게 휴가 계획들 만나봤습니다. 그 여름휴가 관련해서 또 재미나 설문조사 결과도 준비해 오셨다면서요?
0: 네. 근데 요새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니까요. 재미난 게 없어가지고 좀 오래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1: 네.
0: 20년 전 2006년 설문조사 결과를 준비했습니다. Back to the 2006.
1: 네.
0: 2006년 7월 국내 한 자동차 회사에서요. 직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름휴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휴가비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2%가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계획했어요. 30만 원에서 40만 원은 20%, 40만 원에서 50만 원은 12.5%였는데 이 두 개를 다 앞질러서 알뜰족들이 당시에 늘고 있음을 보여줬죠. 당연히 지금이랑 물가가 다르긴 한데 그래도 당시 물가를 생각해도 10만 원에서 30만 원은 꽤 알뜰한 휴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렇네요.
0: 여름 휴가를 즐기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도 기발한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1: 네.
0: 나는 출산을 앞둔 아내와 고통을 나누기 위해 무통분만 공부를 하겠다라는 분도 계셨고 백도 사우나에서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인내력 테스트를 해보겠다도 계셨고 휴대폰이 되지 않는 오지마을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겠다라고 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1: 네.
0: 가족은 무슨 죄인지 모르겠어요. 사랑의 집 짓기 운동에 참여하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1: 네.
0: 하루에 12시간 이상 잠자기. 그동안 참석하고 싶었던 세미나나 교육 강좌에 참석하기. 놀이공원에서 2박 3일 지내기.
1: 네.
0: 이런 뭐 재충전의 기회 또는 자기 개발의 기회로 삼겠다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1: 재밌는 설문조사 결과였고요.
0: 네.
1: 그리고 또 여름 휴가 하면 음악에 빠질 수 없잖아요.
0: 네.
1: 음악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는 없나요?
0: 아쉽게도 올해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아직 없어서요. 역시나 네.

0: 떠나지 못하는 방콕 쪽에게도 한번 물어봤어요. 네. 어떤 게 제일 좀 좋냐. 뭐 방콕 때 좋냐 이런 것도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어떤 노래가 좋냐라고 그냥 툭 물어봤는데 네. 결과가 달랐습니다. 오. 1위가요.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아. 32%로 네. 1위 차지했고요. 이어서 버즈의 남자를 몰라 21%. SG워너비의 내 사람이 20%. 백지영의 사랑 안 해 12%. 아. 결과가 너무너무 다르고 그렇네요. 노래 분위기도 너무너무 다르고
1: 진짜 휴가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0: 심지어 약간 슬픈 노래들을 꼽으신 분도 계셔가지고 참 웃으면서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 네, 방콕 쪽들의 선곡에 뭔가 사연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자, 네. 오늘은 이렇게 여름 휴가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민호 아나운서 어떠셨어요?
0: 아, 휴가를 제가 안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휴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짧게라도 저도 가야 하나. 예, 금토일 아니면 토일 월 이렇게라도 네. 맞아요. 계획을 해볼까 싶습니다.
1: 아시안 게임 끝나고 또 다녀오고.
0: 네, 그때 좀 길게 가야 돼서.
1: 네. 네.
0: 모르겠습니다. 일단 너무 놀고 싶네요, 갑자기.
1: 그렇네요.
0: 샌디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1: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오당제에 잘 부탁드릴게요.
0: 네.
1: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얘기 나누고 싶은 요즘 관심사 있으시면 오당제 홈페이지 월요일 게시판에 꼭 남겨주시고요. 김민호 아나운서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0: 감사합니다.
1: 코나의 우리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 전해드릴게요.

난 어제도 일했어요. 지하에서 일하는데 너무 시원해서 일하는 게 좋아요. 여름 내내 에어컨 한 번도 안 틀고 지냅니다. 온도가 24도. 오, 그러시구나. 시원한 곳에서 일하셔서 다행입니다. 1761님. 9510님. 에어컨 맨입니다. 여름 휴가 생각도 못 합니다. 아, 어떡해요. 에어컨 아마 서비스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우리 9510님은. 요즘 진짜 얼마나 바쁘세요. 여름이 제일 바쁘신데, 거기다가 또, 역대, 이렇게 더운 날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더 바쁘실 것 같아요. 9193님, 분당 마을버스 109번에 오당대 나와요. 오, 9193님, 잘 듣고 계신가요? 109번. 지금 버스에서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정의만님이 퇴근하면서 매일 들었는데, 오늘 드디어 미니에 회원 가입했어요. 유후. 의만님, 감사합니다. 환영하고요. 앞으로도 미니 가입하신 김에 매일매일 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현님, 오늘 너무 더워서 에어컨 틀고 옥수수랑 복숭아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관문 열고 15층 계단 타면서 듣고 있어요. 저 칭찬해주세요. 억지로 나왔는데 다 하고 샤워하면 뿌듯할 것 같아요. 오, 잘하셨네요. 요즘 진짜 실내에서 운동하시는 게 좋은데 그 아파트 계단이나 뭐 아니면 어떤 건물 계단 오르시는 거 운동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굿뉴스 퀴즈 당첨자 함정숙 님이 와우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방송 듣겠습니다. 전남 광양인데 너무너무 더워요.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광양에서 듣고 계시군요. 근데 미니에 이렇게만 올라주시고 아직 소식이 없으신데 정숙 님 지금 듣고 계시다면 오늘 끝곡으로 어떤 노래 듣고 싶으신지 신청곡 올려주세요. 얼른 골라서 미니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오늘 끝곡으로 정숙님의 신청곡 틀어드릴게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내일 일기 받아보겠습니다. 더워도 할 일은 해야 되니까 내일 하루 어떻게 보내실 건지 오당제 공유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121님이 신청해주신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듣고 올게요.

0: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 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일기 소개해드릴게요. 김경주님이 지구가 회복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내일 덥지만 다회용컵 사용 홍보 봉사 나갑니다. 폭염에 다들 건강 잘 챙기세요. 오, 그런 봉사를 또 다니시는군요. 경주님이 다회용컵 사용하기를.

홍보하는 그런 봉사인가 봐요. 진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다회용 컵 가지고 다니면서 커피 마시는 거. 김연수님, 내일 아들 점심밥 고민하다가 콩나물이 있어서 콩나물 데쳐놨어요. 콩나물과 밥 그리고 양념장만 있으면 되니까 당장 내일 점심밥 해결입니다. 요즘 진짜 점심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또 방학도 하고 아이들 그렇다 보니까 또 너무 더워서 입맛도 없고 이럴 때 비빔밥 최고인 것 같아요. 뭐 맨날 재료만 바꿔가지고 오늘은 뭐 콩나물, 내일은 무슨 비빔밥일까요? 또 비빔밥 재료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먹으면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한정숙님, 손주가 어린이집 방학이라서 내일 집으로 온다고 해요. 이제 운동 끝나고 방송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집으로 고고씽 합니다. 또 내일 방학 맞아서 손주가 놀러 오는군요. 정숙님, 가족들이랑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함정숙님이 내일 일기는 보내주셨는데 끝곡은 아직까지 안 골라주셔서 다른 분의 신청곡을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프로미스나인의 비타민 미, 9193님이 신청해주신 이 노래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

0: 책에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 등 60개국의 신규 관세를 매긴 데 대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유지한다는 국제사회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오늘 현지 일간지인 오 글로보에 공개된 인터뷰를 통해 미국 신규 관세에 군체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느냐는 질문에 자유롭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한 무역 질서를 유지한다는 원칙은 국제사회가 공유해야 할 가치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무역기구는 여전히 국제무역규범의 기반에 회원국이 대화하고 분쟁을 해결하며 협력을 확대할 가장 포괄적이고 정당한 다자간의 협의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거주용 1주택의 종부세, 양도세 부담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초고가 주택에 대해 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오늘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세제 분야 발제를 통해 일정가액 미만의 거주용 1주택의 종부세 부담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완화하고 초고가 거주용 1주택은 공제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항로로 진입하려던 선박 6척을 경고 사격을 통해 차단했다고 이란 국영 IRIB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어젯밤 6척의 선박이 지정된 항로를 벗어나 해협 통과를 시도했으나 이란 해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뱃머리를 돌렸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선박 중 한 척이 특정 사건에 연루됐다고 IRIB 방송은 보도했으나 구체적인 정황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 프로축구 페르시자를 이끌고 있는 신태용 감독이 선수 폭행과 관련해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페르시자 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을 내고 최근 신태용 감독과 관련돼 유포되는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한 결과 대한축구협회가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대구 25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6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대구 33도

0: 35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일부 남부지방은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된다며 온열질환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안주희였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문송합니다라는 말 아시나요?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를 줄인 자주 섞인 말인데요. 코드 한 줄 못 자는 문과 전공자가 개발한 앱이 요즘 화제입니다. 지하철에서 서서 갈 때 내 앞에 앉은 이 사람 언제 내릴까 궁금하잖아요. 요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지하철 빈자리 정보 공유 플랫폼 저 내려요 얘기입니다. 이른바 바이브 코딩이라고 아이디어만 설명해도 알아서 코드를 짜주는 생성형 AI 덕분에 딱 4시간 만에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상상력만 있다면 누구나 개발자가 되는 세상, 미래는 언제나 우리 생각을 훌쩍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중국의 스타트업이 내놓은 인공지능 모델 키미가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각종 성능 평가에서 미국의 최상위 AI를 턱밑까지 추격했는데요. 그런데 직접 여러 모델에 같은 일을 맡겨보면 성능표만으로는 알 수 없는 뜻밖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AI의 진짜 실력을 판단하는 기준, 잠시 후 테코노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1월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죠. 공식적인 명분은 마약 밀매 혐의였지만 미국은 곧바로 베네수엘라의 석유산업 재편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베네수엘라에서 예상치 못한 부담이 발생했습니다. 그 규모만 수십조 원대에 달하는데요. 미국의 계산엔 왜 차질이 생긴 걸까요? 잠시 후 글로벌 리포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7월 27일 월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3: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화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고?

0: 경제 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세상을 바꿀 과학기술을 알아보는 테크노미 시간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1: 우리가 지난주에 중국 상하이의 세계 인공지능 대회와 중국의 AI 예약이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2: 네.
1: 근데 그 사이 우리 언론에서 가장 화제가 된 게 키미였다는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1: 오늘 이거 더 깊이 다뤄주신다고요?
2: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뭐 AI판 UN까지 출범하겠다라고 했던 세계 인공지능 대회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시진핑 주석의 관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했었던 이벤트가 바로 이 키미 K3가 이 행사 전날, 전전날에 나왔기 때문이죠.
1: 네.
2: 실제로 이제 이 키미 K3를 만들어서 문샷 AI인데 이 회사가 또 일주일 동안 되게 뜨거웠던 이유가 실제로 이 키미 K3라는 서비스 모델을 단순히 유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오픈웨이트 모델로도 내놓겠다라고 한 게 좀 이슈가 됐고요. 근데 이제 오픈웨이트 모델은 아직 나오진 않았고 이제 오늘 나오기로 이제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모델들에 대한 조금 학습도 필요하고 또 이 문샷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키미 K3가 이슈가 되니까 뒤이어서 또 미국 AI 회사들이 지금도 바빠 죽겠는데 또 이게 나오니까 일주일 사이에 또 이제 서비스 모델 또 내고 막 이런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 예.
2: 그런 부분들 또 열흘 동안 또 일주일 동안 무슨 서비스가 나왔고 그걸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도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1: 예. 일단 기초적인 것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2: 네.
1: 키미. 이게 도대체 뭐길래 그것도 키미 K3가 뭔지부터 좀 우리가 알아야 뭐 이 난리를 이해하지 않을까요?
2: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키미라는 모델이 원래 K2, 뭐 K3 이렇게 버전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1: 예.
2: 근데 보통 우리가 중국 AI 모델 하면은 가장 임팩트가 있었던 게 딥시크 때였잖아요.
1: 예.
2: 딥시크 때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딥시크는 적은 돈으로 쓸만한 걸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라서 사람들을 되게 놀래켰다라고 하면 이번 키미 K3는 성능 자체로 미국 최상위 것과 경쟁할 수 있다라는 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딥시크가 가성비 좋은 모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나온 키미 K3 같은 경우에는 독립평가기관인 Artificial Analysis의 종합지능 점수를 보더라도 57점 정도로 미국 최상위 모델들이 60점, 59점인 거에 비하면 격차 2, 3점 정도 차이로 이제 상당히 올라왔고요.
1: 예.
2: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많이 이슈가 된 게 이제 아레나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뭐 LM 아레나, 챗봇 아레나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블라인드로 테스트를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개의 어떤 모델들을 놓고 그 결과를 본 다음에 이거 괜찮아요 라고 사용자가 누르면 실은 이거 알고 봤더니 키미야 아니 이거 봤더니 챗GPT야 이렇게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1: 예.
2: 근데 그 사이트에서 실제로 개발자들이 개발과 관련된 거를 평가를 했는데 그 블라인드 테스트 1등으로 이 키미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있는 것들을 보자마자 사람들이 이제 놀라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키미가 이제 K2 버전에서 최신 버전의 2.5 정도의 버전은 한 18등 정도 했는데 이게 어쨌든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1등까지 하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쓸만한가? 라는 것들에 대한 놀라움이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요즘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걸 만든 회사와 창업자가 좀 독특하다면서요.
2: 네, 맞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 창업자 이름이 양즈린이고 1992년생, 올해 34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제 원래는 이제 중국에서 칭화대 수석으로 입학하고 졸업한 다음에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박사를 하고 구글과 메타 AI 연구조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이 사람이 그 미국에서도 워낙 인재이다 보니까 애플에서 베이징 사무실 근무를 허용하겠다는 조건까지 걸면서 원래 애플로 영입을 하려고 했어요.
1: 예.
2: 그런데 이제 그걸 거절하고 귀국해서 2023년에 창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1: 예.
2: 그때부터의 목표가 오픈 AI 이기겠다라는 게 이 창업자의 목표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 이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특이한데 문샷이라는 이름

0: 어떻게 나온 거냐면 원래 이 말씀드린 양진인이라는 사람이 실제 이제 중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칭화대 시절에 락밴드를 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락밴드 동료들하고 함께 창업을 한 거라고 합니다.
1: 아.
0: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학교 아마추어 밴드죠.
1: 예.
0: 근데 이제 그 밴드에서 되게 좋아했던 팀이 이제 핑크 플로이드라는 앨범에 다크 사이드 오브 더 문이라고 하는 앨범을 좋아했는데 거기서 문샷이라는 이름이 나왔고 그리고 회의실 이름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뭐 퀸, 레드 제플린, 너바나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고요.
1: 예.
0: 그다음에 이제 키미는 창업자 영어 이름이고 영어의 창업자의 영어 이름이고 요금제들이 있는데
1: 네.
0: 요금제 이름이 음악 빠르기예요.
1: 아, 아다지오 뭐 이런
0: 네,
1: 거.
0: 네, 아다지오 뭐 이런 말레그로 비바체로 그래서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제 그 음악의 기호가 빨라질수록 비싸지고
1: 예.
0: 이런 형태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젊은 중국 90년대생들의 중국 이 CEO들이 최근에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뭐 딥싱크의 량원평이라든지 즈프의 탕제라든지 미니맥스 옌진지 같은 사람들과 함께 AI 4대 천왕으로 불리고 있고 AI를 직접 연구하는 기술자들이 어떻게 보면 중국과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중국에서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로 또 주목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야, 음악에도 이렇게 관심이 네. 많은 창업가였네요. 자, 그런데 미국보다 훨씬 적은 돈에 반도체도 또 부족했을 것 같고
0: 네.
1: 어떻게 여기까지 온 겁니까?
0: 기술적으로랑 정책적으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1: 예.
0: 일단은 기술적인 거는 크게 모델을 만들 때 사용할 땐 조금만 쓰는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MOE라고 해서 전문가 방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전체 데이터의 셋의 크기는 2조 8천억 개의 파라미터니까 엄청 큽니다.
1: 네.
0: 근데 거기에서 질문을 할 때마다 이 2조 8천억 개가 다 동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안에서 필요한 전문가만 뽑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조 8천억 개로 그냥 사람의 비유를 하면 2조 8천억 개의 데이터를 잘 알고 있는 896개의 전문가 같은 걸 그 안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1: 예.
0: 그리고 나서 실제로 질문을 해요. 그럼 질문에 맞는 16개 팀만 골라서 뽑아서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의 활성률이 2%밖에 안 되는 거고 직원이 한 900명 정도인데 회의할 때마다 16명씩만 부르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아주 효율적인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모든 질문을 할 때마다 수백 명이 다 같이 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을 듣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만 필요하겠다는 뽑아 쓰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긴 글을 읽을 때 앞부분이 흐려지는 문제를 줄이는 자체 기법도 넣었고요. 그래서 이걸 갖고 논문으로 공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칩을 마음대로 못 쓰니까 같은 장비에서 더 짜내는 효율화의 사활을 건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어떤 이슈가 있냐면 좀 느려요.
1: 네.
0: 왜 느리냐면 원래 기존의 AI 모델들은 예를 들면 엄청 큰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건데 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문을 들으면 그 질문에서 필요한 전문가만 딱 뽑아 써야 되잖아요.
1: 네.
0: 그럼 전문가가 뭔지를 좀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전문가들을 추출을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동일한 조건에서 써봤는데 상대적으로 확실히 요 키미가 조금 느린 부분이 있고 추론이 없는 모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추론을 해야 되는 구조로 돼 있다라고 하는 좀 특징들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키미의 기술적 설명인데 최근에 얘기 나오고 있는 게 미국 정부와 기업이 뭐라고 하는 거냐. 이거 미국 거 훔쳐서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른바 증류라는 기법이죠.
1: 네.
0: 그러니까 문답을 계속해서 자기 교재로 쓰는 방식인데 지난 2월에 엔트로픽이 실명과 숫자를 공개했죠. 그래서 중국에 있는 세 회사가 약 2만 4천 개의 가짜 계정으로 1,600만 건 넘게 문답을 뽑았고 문샷이 그중에서 340만 건이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쪽에서는 이거 똑똑하게 된 게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는 이 AI가 똑똑하게 된 게 자기네 기술의 효율성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거고 미국에서는 아 이거는 뭐야 이거 결국엔 우리 거 베낀 거야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1: 네.
0: 제가 볼 땐 이 두 개가 좀 혼합된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혼합의 기술을 통해서 효율성 있는 모델을 만들었다라는 거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사실 베끼는 것도 능력이 아예 없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그렇죠.
1: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둘 다 맞는 얘기인 것 같다라는 말씀이 저도 확 이해가 되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반론 같은 건 없습니까?
0: 실제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가 말하는 반론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게 엔트로픽이나 GPT 같은 회사잖아요.
1: 예.
0: 근데 그 회사들에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기네들은 공개 데이터를 공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GPT도 이게 학습된 게 보면은 인터넷에 있던 걸 학습한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원래 클로드도 처음 만들어질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를 불법으로 이제 학습을 했다가 엄청난 과징금을 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1: 그랬죠.
0: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0: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학습시키는 게 과연 이게 잘 되는 거냐 나쁜 거냐 좋은 거냐에 대한 논란과 반론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 증류와 관련된 이슈들은 앞으로도 계속 좀 되게 큰 어떤 화두가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직접 만들어 보신 걸로 오늘 또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신다라고 들었는데
0: 네.
1: 예전에 GPT 모델을 만든 걸 이번에 키미로 다시 돌려보셨다고요. 아마 비교하시려고 딱 그런 것 같은데.
0: 네, 맞습니다. 이제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가장 딱 눈에 직관적으로 보이는 게 실제 결과물들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취자분들,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나중에 유튜브를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GPT 5.6 처음 나왔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배로 이렇게 박정호 호 이래가지고 게임 만들어 오고, 그 다음 경제 이렇게 분석하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1: 네.
0: 그 똑같은 프롬프트를 한번 키미 K3의 이제 상용 버전에다가 넣어봤어요.
1: 네.
0: 그래서 화면으로 좀 보여드려 볼게요.
1: 전 지난번 것도 마음에 들었는데.
0: 네, 이게 일단은 지난번 버전이에요.
1: 예,
0: 지난번 버전이라 네. 실제로 이 부분에서 움직이면 배도 움직이고
1: 네.
0: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델이 있는데
1: 네.
0: 이것도 괜찮았어요.
1: 예.
0: 근데 이번에는 이건 이제 키미 K3로 만든 버전입니다.
1: 예.
0: 키미 K3로 만든 버전을 좀 보여드리면 일단은 효과음 있죠, 이게.
1: 아까는 효과음이 없었어요?
0: 아주 조금 있어도 이게 뭐 이 정도의 막 깍깍거리고 효과음이 있고 번개치고
1: 네.
0: 이 정도의 효과음이 없었는데
1: 아까도 바다의 모습이 있었는데 아까는 갈매기 같은 거 안 날아다니고 그랬거든요.
0: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갈매기도 있고 효과음이 특히나 좋습니다.
1: 네. 네,
0: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똑같이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키미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소스코드를 뜯어보니까 파일 하나에 게임의 로직 함수를 52개를 넣어놨고 그 다음에 파도, 물리, 번개, 예고, 화면 흔들림, 등대빙 같은 걸 촘촘하게 깔아놨고요. 지금
1: 예.
0: 보신 것처럼 결정 중인 소리였는데 GPT는 컴퓨터 합성음 하나로 처리를 했거든요. 근데 키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효과음들을 넣어가지고 압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효율성 있는 부분에서의 좀 놀라움을 하나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보여드릴 게 그때 우리가 주식 투자와 관련돼서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잖아요.
1: 예.
0: 챗GPT로 만든, 그러니까는 뭐 주식에 대해서나 금융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쉽게 볼 수 있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줘 라고 했을 때 나온 웹페이지였거든요. 근데 이 웹페이지 그림을 똑같이 키미한테 시켰을 때
1: 네.
0: 키미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단 디자인이 좀 좋죠.
1: 예.
0: 디자인이 좋고 그다음에 실제로
1: 반응이 되네요.
0: 네, 반응에 대한 인터랙티브가 이제 인터랙티브한 건 똑같이 있긴 한데
1: 예.
0: 그래도 디자인이나 이 안에서의 움직임들이 조금 더 있고 상관계수나 내용에 대해서 움직이는 형태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같은 경우도 해봤는데 GPT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식 개념에 대해서 했을 때 좀 관련된 디테일들이 잘 나왔는데 그 디테일이라고 하는 게 내용에 대한 건 오히려 이제 분석을 했을 때 GPT가 좀 잘 나왔거든요. 근데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건 확실히 키미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개를 저희 그 작가님한테도 좀 드려봤어요.
1: 예.
0: 작가님이 보시니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주식 개념 쪽은 확실히 깔끔하고 명확하게 정리를 좀 잘하는 것 같다. 그 키미가.
1: 네.
0: 그리고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효과음이나 디테일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키미가 눈에 보여지는 쪽에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로직이나 내용들에서는 조금 더 GPT가 조금 강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두 개를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1: 네. 사실 중국계 AI 중국인들이 어디에 제일 많이 쓰나 물어봤더니
0: 네.
1: 쇼폼 드라마 만드는데 토큰 제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아마 그렇게 디자인 작업, 이미지 작업, 또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까지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데 더 방점을 찍은 게 아닌가 이런 추론도 해보는데
0: 네.
1: 자, 하여튼 뭐 우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0: 네.
1: 미국도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열흘 사이에 뭐 새 모델이 쏟아졌다고요.
0: 맞아요. 또 이게 키미가 나오고 나서 저 정말 정신없을 정도로 계속 모델이 쏟아지는데 일단 구글이 지난주 화요일 새벽에 신모델 3개나 꺼냈습니다.
1: 예.
0: 근데 이제 이 발표에서 포인트는 무엇을 냈느냐도 중요했지만 무엇을 안 냈느냐가 더 큰 뉴스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지금까지 AI 모델이 새로 나오면 똑똑한 모델이 나와야 되잖아요.
1: 예.
0: 근데 이번에 제미나이에서 나온 거는 우리가 다 기대하는 제미나이 3.5 프로 그러니까 똑똑한 머리가 나온 게 아니고요.
1: 예.
0: 우리가 말하는 플래시 그러니까 가볍고 싼 버전들 세 가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갖는 의미가 전 크다고 보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 이 기간 때 GPT 3.5 프로 완전히 더 좋은 모델 그러니까 우리가 한 4.0도 나올 거로 기대했는데 그 모델은 내부적으로 볼 때 아직은 완성도가 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그러한 아주 멋진 프론티어 모델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치고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함

0: 무대를 냈다라고 하는 게 그만큼 이제 AI가 효율성으로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키미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효율이 좋다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그 클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제미나이 자체에서 이러한 그 저렴하고 빨리 쓸 수 있는 모델을 냈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엔트로픽에서도 클로드 페이블 다음으로 또 오퍼스 5를 내놨습니다.
1: 예.
0: 오퍼스 5 같은 경우에 실제로 종합지능 점수가 1점이 더 높아요. 페이블보다.
1: 예.
0: 그러니까 이제 더 똑똑한 모델인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모델의 절반 가격을 내놨다는 겁니다.
1: 아.
0: 그러니까 지금 페이블이 엄청 비싸거든요.
1: 예.
0: 근데 그 페이블의 절반 가격이면서 이제 모델의 성능도 1만큼 더 좋은 이런 모델 이번에 내놨다는 건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지금 클로드가 챗GPT나 이 우리가 말하는 키미보다 싸냐? 그건 아니에요. 그것보단 비쌉니다. 챗GPT나 키미보다 한 번 쓸 때 사용료는 비싸거든요.
1: 예.
0: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로드 치고는 꽤 절반 가격으로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지금 이제 AI들이 이제 기능 싸움을 넘어서서 효율 싸움으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아주 똑똑한 천재 같은 AI를 우리가 매일매일 쓰지 않아도
1: 네.
0: 그 조금 낮은 버전도 충분한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1: 예.
0: 그 능력에서 이제 효율화 싸움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우리 아주 쉽게 표현하면 박리담회에서 매출 더 올리려는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0: 그렇게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볼 때는
1: 예.
0: 박리담회로 매출을 더 높이는 전략보다는
1: 예.
0: 저쪽 상대방이
1: 예.
0: 원가를 무시하면서 계속 가격을 깎고 있으니까 안 팔리면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는 망하기 전까지 지금 일단은 버텨보자 전략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네.
0: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박리담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제가 볼 때는 원가급으로 막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 예. 자, 그리고 여러 모델들을 활용해서 실제 서비스도 한번 이번에 만들어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0: 네.
1: 이것도 좀 알려주세요.
0: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뭘 해본 거냐면 실제로 여러 모델들 있잖아요. 비싼 모델 같은 경우에는
1: 네.
0: 아무래도 우리 개인 사용자들이 쓰게 부담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봤냐면 대부분 그래도 20달러에서 22달러짜리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전후로 하는 서비스 하나 정도는 쓰시는 분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면은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그록 뭐 되게 많지 않습니까? 키미까지. 이 모든 모델을 다 말씀드렸던 20달러 내외의 모델을 다 결제를 했어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제가 비싼 옷도 쓰고 있지만 이걸 위해서 또 별도로 20달러짜리를 결제를 해서 똑같은 비슷한 금액대의 5개가 가장 최고의 성능을 내게 세팅을 한 다음에 실제로 프롬프트를 하나만 넣어본 거예요. 뭘 넣어봤냐면 날씨에 기반한 점심 메뉴 추천 서비스를 만들어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내가 서비스에 접근한 지역을 확인하고 위치나 날씨 정보를 찾고 메뉴 추천을 해주고 그걸 갖고 실제로 만들어달라. 이렇게 그냥 저런 식으로 단순하게 프롬프트만 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5개의 서비스가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는지를 다 제가 만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네.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일단 첫 번째.
1: 이야, 이게 지금 네. 추천한 게 이미지와 함께
0: 네.
1: 이 날씨에는 들기름 메밀국수를 추천하면서
0: 그쵸.
1: 고소하고 산뜻한 한 그릇이라고 써있네요.
0: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22달러짜리 모델들도
1: 네.
0: 저런 프롬프트를 넣어도 이 정도가 나온다는 거고요.
1: 예.
0: 그렇죠? 두 번째로 이거는 제미나이가 만든 겁니다. 제미나이가.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도 챗GPT랑 비슷하게 있는데 얘는 좀 더 서비스 기획을 잘했죠. 찌는
1: 네.
0: 듯한 더위, 뭐 기력을 올려주는 메뉴.
1: 네.
0: 프롬프트는 똑같이 쓴 거거든요.
1: 예.
0: 그랬더니 사진이나 내용들도 가져오고 결정장애 해결사 이래가지고 룰렛 돌리기 뭐 이런
1: 야.
0: 서비스의 형태들도 좀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서비스도
1: 룰렛도 되네요.
0: 네, 돌아가고
1: 네. 네.
0: 뭐 음식 페어링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야.
0: 그리고 또 이제 그록으로 한 거거든요. 그록 같은 경우에는 날씨 기반 점심 메뉴 추천해서 내 위치 확인하기. 상대적으로는 아까 이제 화려한 이미지보다는 조금 기능적으로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점심 추천받기라고 하는 것들이 돌아가는데 똑같은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좀 상대적으로 그런 건 좀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키미 K3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그래픽 같은 경우는 조금 화려하진 않아요.
1: 예.
0: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기능적으로는 잘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모델이라 그런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이 지도들이 조금 틀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지도들이.
1: 아.
0: 지도들이 틀렸고 한글을 조금 정확하게 쓰지 못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해운대를 써야 되는데 해울대 뭐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로 좀 틀렸던 게 있었고
1: 예.
0: 마지막으로 이제 클로드인데 클로드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22달러짜리 모델에서는 이미지를 그리는 걸 잘 못하거든요.

0: 예. 근데 보시면 서비스에서는 좀 직관적이에요. 오늘 뭐 먹으면 된다, 라는 거 처방, 이렇게 해서 좀 오늘의 처방, 이런 형태로 기획을 했고, 분짜, 이렇게 딱 하나를 직관적으로 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모델이 22달러짜리로도 우리가 이제는 프롬프트를 쓰면 어느 정도의 서비스가 나온다, 라는 네. 거고, 각자의 특징에 따라서 GPT는 이미지 쪽, 그 다음에 제미나이는 어떤 그 웹, 단의 연결 쪽 이쪽이 좋고 로직이나 구조적인 걸 보게 되거나 서비스적인 특징을 보면 클로드가 좀 강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모델 같은 경우는 그 중간 정도의 키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미지랑 내용들을 같이 좀 보고 있는 형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서비스들의 성능들이 상당히 좀 놀라워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오늘 중국의 이슈가 되고 있는 키미 K3하고 그 미국의 여러 AI 비교를 쫙 해주셨는데요. 네. 각각이 어떤 수준에 있고 어떤 상황인지도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만 네. 마지막에 한 가지 중요한 또 시사점 넣어줬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발자라는 직업은 진짜 험난하겠구나라는 생각은 확실히 갖게 되네요.
0: 네.
1: 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이혜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2: 예,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미국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여겼던 베네수엘라. 오히려 막대한 부담을 떠안을 상황이라고요.
3: 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이제 금과 희토류를 비롯한 광물 자원도 굉장히 풍부한 나라입니다. 네, 지난 1월에 다들 아시다시피 마두로 전 대통령이 축출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 뒤로 미국은 로드리게스가 이끄는 과도 정부를 지원하면서 석유 수출에 대한 제재를 일부 완화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미국 기업이 이제 에너지 광물 투자를 확대하기도 하고요. 이제 원유 생산과 수출을 늘려서 양국이 함께 경제적 이익을 얻겠다. 이런 구상, 이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경제를 정상화하면서 풍부한 자원 개발의 과실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해왔던 겁니다.
2: 네. 그런데 지금은 왜 처음 계획과는 달라진 겁니까?
3: 네. 지난달에 굉장히 큰 강진이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예. 이제 북부에서 두 차례 강진이 잇따라 발생을 했어요. 예. 그래서 미국이 기대했던 투자 구상에도 큰 변수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제 좀 정도가 심한데 도로가 갈라지고 전력망이 끊겼고요. 주택이 약 6만 9천 채가 파손되거나 무너졌습니다. 이제 수천 명의 주민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야구장이나 거리, 뭐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사망자도 5천 명을 넘을 정도라고 전해졌습니다. 아직도 잔해를 치우고 실종자와 희생자를 수습하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 지진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장비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직접 잔해를 파헤치면서 가족을 찾고 있다는 안타까운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유엔이 추산한 거를 보면 건물, 도로, 전력망 같은 기반시설 피해액만 370억 달러래요. 이제 우리 돈으로 54조 원에 달하는데요. 이제 베네수엘라 한 해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2: 베네수엘라 GDP와 비교를 해주시니까 진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복구 사업이겠구나 생각이 확 드는데, 그러면 이거 사실상 베네수엘라 내부에서 발생한 재난이잖아요. 그러면 베네수엘라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재원으로 이걸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0: 있는데 미국이 복구에 큰 돈을 굳이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1: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이 반드시 재건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된다 이런 법적 의무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
0: 예.
1: 근데 현재 베네수엘라의 정치와 재정을 지금 미국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복구에서 손을 떼기가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이제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드리게스 과도 정부를 지원하면서 어느 정도로 통제를 하고 있냐면 이제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 대금 그리고 국가 재정에도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네수엘라 정부가 돈을 쓰려면 사실상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될 정도인데요. 이제 돈줄을 쥔 국가가 미국인 만큼 재건 사업에서도 워싱턴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0: 네. 그러면 이 나름대로 베네수엘라 지금 현 정부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그 치달은 겁니까?
1: 그렇습니다. 이제 로드리게스 정부가 흔들리게 되면 이걸 통해서 베네수엘라를 안정시키고 수익을 보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도 함께 무너지게 되는 건데요.
0: 네.
1: 이미 로드리게스 정부는 지진 직후 구조와 피해 대응이 매우 미흡했어요. 그래서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재건마저도 실패하게 되면 민심이 악화하고 뭐 대규모 시위나 정치도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그럼 지금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1: 네. 이미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0: 예.
1: 네, 루비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진 직후에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약속하기도 했고요. 미군은 피해 조사와 공항 복구, 구호물자 수송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지원 액수도 굉장히 큰데요. 지금 지진 발생하고 나서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미국이 제공한 긴급 지원이 3억 8,600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5,600억 원이에요. 거의 역대 가장 큰 지원액이라고도 많이 분석이 나오는데
0: 예.
1: 이제 2023년에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때 지원한 액수가 3,700억 원이었던 걸 보면 굉장히 크다는 걸 조금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지진은 피해 규모가 왜 이렇게 커진 겁니까?
1: 네, 이번 피해가 단순히 지진이 강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0: 예.
1: 인재 같은 요소도 섞여 있는데요.
0: 예.
1: 기반이 약한 건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제 15년 전에, 그러니까 2010년대 초반에 우고 차베스 당시 대통령은 빈곤층을 위한 대규모 주택 공급 사업을 했었어요. 이제 그란 미시온 비비엔다라는 거였는데요. 수백만 채의 주택을 공급해서 서민층의 지지를 확보하겠다 이런 정책이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정부가 철근과 시멘트 가격을 낮게 통제를 했고 전국적으로 건설 붐도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차베스 정부는 이란, 중국, 벨라루스, 튀르키예 같은 여러 외국 기업의 공사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0: 예.
1: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했는데 빠른 공급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시공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건물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제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연약한 퇴적층에 세워지기도 했고요. 이제 건축 기준 자체는 존재했지만 부패와 감독 부실로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례도 많았습니다.
0: 예.
1: 그리고 경제난을 너무 심각하게 겪어왔잖아요. 그래서 제때 보수를 못한 건물들도 너무 많았던 거예요. 주민들이 수리비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뭐 누수나 균열이 일어나도 그냥 그 안에서 살기도 했고요. 이런 손상이 건물 구조를 너무 약하게 만들었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건을 한다는 건 단순히 무너진 집을 그대로 지어놓는 게 아니라 건물 안전 진단부터 해서 건물 긴축 기준을 강화하고 부실 공사를 조사하고 기반 시설을 재설계하고 이렇게 정말 기초부터 다시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 그렇네요. 망가진 거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기초부터 다시 점검하고 다시 쌓아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군요.
1: 네.
0: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막대한 재건 비용,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1: 가장 현실적으로 거론되는 재원은 베네수엘라의 석유 판매 대금입니다.
0: 네.
1: 현재 이 자금을 미국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 비용에도 상당 부분 활용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를 받았는데요.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가 원유 출하량이랑 국제 가격을 바탕으로 분석해 놓은 걸 보면 올해 1월 이후에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판매해서 거둔 수입이 1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8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런데
0: 예.
1: 이 가운데 얼마가 베네수엘라로 송금이 됐고 얼마가 미국 정부 계좌에 남아있는지 구체적으로 얼만큼 어디에 사용됐는지가 지금 전혀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인 게 또 다른 내관인데요.
0: 그러면 미국에게 얼마나 어디다 썼는지 공개해라 요구하면 되잖아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도
0: 예.
1: 미국 정부의 설명이 지금 일관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대통령령에 보면 미국이 베네수엘라 정부의 자산을 단순히 보관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 에너지부는 이 돈이 미국과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해 사용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0: 있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좀 선량한 정치인들 이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1: 네. 그래서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도 나서고 있는데요. 자금의 보관 장소가 어디냐, 사용 내역이 뭐냐, 또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정권과 자원을 통제하는 순간 그 나라의 위기와 혼란까지 함께 떠오르는 미국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베네수엘라 사태는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는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진짜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유권자들이 챗GPT에 후보를 묻기 시작하면서 미국 정치인들이 AI 평판과 관리에 나섰다고요.
1: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AI를 상대로도 자기소개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0: 예.
1: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유권자가 더스틴 로이드가 누구지? 라고 궁금해서 검색을 하면 후보 홈페이지나 관련 기사를 직접 찾아봤었는데요.
0: 예.
1: 이제는 챗GPT나 뭐 제미나이 이런 데다가 어떤 정치인이나 누구를 뽑는 게 좋을까? 이런 거를 묻고 AI가 정리한 몇 문장을 곧바로 받아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데요. AI가 정말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준다면 좋겠지만
0: 예.
1: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답변을 만든다는 한계가 아직은 AI에게 있잖아요.
0: 예.
1: 그래서 온라인에 정보가 부족하거나 핵심 공약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AI도 후보를 부정확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0: 예.
1: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미주리주 의회에 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더스틴 로이드 후보의 핵심 공약은 소상공인 지원이었어요.
0: 예.
1: 근데 챗봇한테 물어보니까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다 이렇게만 답변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후보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였는데 정작 AI 답변에서는 빠져 있었던 사례가 나왔습니다.
0: 그러면 로이드 후보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1: 네,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결을 했는데 자신의 선거운동 홈페이지에 소상공인 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문답을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0: 예.
1: 그래서 세제 혜택을 어떻게 확대할지,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을 어떻게 돕고 규제 장벽을 어떻게 낮출지를 AI가 파악하기 쉬운 형태로 정리해서 올렸는데요.
0: 네.
1: 이후에 챗봇에 질문하자 답변이 바로 달라졌습니다. 이제 로이드 후보가 세제 지원과 자금 접근성 개선, 뭐 규제 완화를 통해서 지역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내용이 비교적 정확하게 설명되기 시작한 거고요.
0: 예.
1: 이제 후보가 새로운 공약을 만든 게 아니라 이미 내세우던 공약을 명확하게 설명했을 뿐인데 AI의 설명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례로 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0: 하긴 AI는 구전되는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디지털의 어떤 형태든 흔적을 남겨놔야 AI는 그걸 바탕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거나 아니면 설명을 해줄 그럴 상황이 돼버렸군요.
1: 그렇습니다.
0: 이제는 진짜 뭘 해도 디지털의 흔적을 남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네요. 네. 자, 이제는 선거운동도 결국 유권자뿐만 아니라 AI까지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네요.
1: 그렇습니다. AI가 답변을 만들 때 반영하는 정보를 관리하는 작업을 영어로는 Answer Engine Optimization, 줄여서 AEO라고 합니다.
0: 예.
1: 이제 기존에는 이런 Answer Engine이 아니라 검색 엔진을 최적화하는 데 힘을 썼었는데요. 이제 구글 검색 결과에서 홈페이지를 상단에 노출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0: 네.
1: 이 AEO는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AI가 질문에 답할 때 특정 인물이나 기업의 정보를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만드는 작업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옛날에는 검색 결과에서 잘 보이게 하는 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AI의 답변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0: 네.
1: 이 AI 답변 안에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해진 겁니다. 이제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0: 예.
1: 이제 후보자 홈페이지에 설명을 구체적으로 올려놓고요. 위키피디아, 뭐 미국 정치인 정보 사이트인 볼로피디아 같은 내용을 최신 상태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요. 또 언론 보도를 늘리는 방법도 있고 레딧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정보가 축적되도록 하는 방법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0: 예.
1: AI가 참고할 수 있도록 공개 자료를 풍부하고 일관되게 만드는 작업을 계속하게 된 거죠.
0: 근데 AI가 무엇인가를 좋다고 추천하거나 아니면 이게 제일 적합합니다라고 추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사용하겠지만 양적으로도 그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언급되냐 이런 것도 중요할 텐데
1: 네.
0: 이런 거 이제 조금 홈페이지 개편하고 한다고 해서 실제로 바로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까요? 네.
1: 그렇다고 합니다. 이 작업에 신경을 쓴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0: 예.
1: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로이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위키피디아의 내용을 올린 뒤에 챗봇 답변에 반영되기까지 12분밖에 안 걸렸대요. 이렇게 바로 검색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오히려 검색 엔진보다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 예.
1: 네. 근데 이제 로이드 후보가 자신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뒤에 이렇게 명확한 소상공인 공약

0: 갖고 있다는 답변이 나온 건데, 온라인 정보의 구성 방식이 단순한 후보 소개를 넘어서 AI가 내리는 평가나 추천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 그렇군요. 쭉 말씀 듣고 보니까 이거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자금력이 풍부하고 이렇게 검색 엔진을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인력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훨씬 더 본인에게 유리한 검색 결과를 만들 수 있게 된 건데요.
1: 예.
0: 이제 돈이 많은 후보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와 언론 홍보, 뭐 온라인 커뮤니티, 각종 설명 자료를 풍부하게 내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를 인터넷에 대량으로 축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AI가 이런 정보를 반복적으로 참고를 하게 되면 특정 후보의 메시지가 과도하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요.
1: 네.
0: 두 번째는 허위 정보에도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예요.
1: 예.
0: 이제 지난 5월에 스코틀랜드 의회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실험이 하나 있었는데, 선거와 관련된 AI 답변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부정확했대요.
1: 네.
0: 그러니까 아직은 정말 한계가 뚜렷한 거죠. 일부 세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후보를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확인되지 않은 족벌주의 의혹과 금융 스캔들을 지어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출마하지 않은 현직 의원이 선거에 나왔다고 설명을 하거나 이제 공약을 잘못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해외 정보 공작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1: 아,
0: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1: 그렇겠네요.
0: 네, 특정 세력이 허위 자료를 의도적으로 인터넷에 퍼뜨리게 되면 AI가 이걸 신뢰할 수 있는 정보처럼 받아들이는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 과거에는 검색순위 조작이 정말 큰 문제였는데, 앞으로는 AI가 생성하는 답변 자체를 겨냥한 여론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이 AI가 어떤 답변을 해주게 만드느냐, 이거 관리해주는 이 직업이 정치 분야 말고도 다른 데도 많이 활용될 것 같은데요.
0: 그렇습니다. 오히려 일반 기업이나 마케팅 시장에서 먼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1: 예.
0: 이번 사례는 원래 기업들이 활용하던 AI 검색 대응 전략이 정치권으로 확대된 그런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1: 예.
0: 이제 뭐 프로파운드나 구디, 뭐 스크런치, 아테나 HQ처럼 기업의 AI 검색을 노출해 AI 검색 노출을 분석해주는 스타트업들도 등장을 했고요.
1: 예.
0: 이제 기존 검색 엔진을 최적화하던 업체들도 생성형 엔진을 최적화하는 서비스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업체는 챗GPT가 우리 회사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뭐 퍼플렉시티가 우리 브랜드보다 경쟁사를 더 자주 추천하고 있지는 않는지, 어떤 질문에서 우리 제품이 답변에 포함되는지, 이런 걸 분석해 주는 거예요.
1: 네.
0: 네. 기업들이 이 시장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AI가 검색 결과처럼 수많은 링크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몇개 브랜드만 마음대로 골라서 하나의 답변으로만 만들어 주잖아요.
1: 네.
0: 선택지를 좁히게 되는 건데, 예전에는 소비자가 검색 결과에서 뭐 어떤 가전제품을 검색하면 뭐 삼성전자, LG전자, 다이슨의 홈페이지와 상품평을 직접 비교를 해줬는데,
1: 네.
0: 이제는 AI가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를 곧바로 추천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AI의 첫 번째 답변에 포함되는지가 과거 구글 검색 첫 화면에 노출되는 것처럼 중요해진 겁니다.
1: 예.
0: 네, 그래서 이 기사는 정치인들의 새로운 선거 전략을 소개하는 동시에 AI 시대의 평판이나 브랜드 관리 산업이 정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수 있겠습니다.
1: 진짜 저만 해도요, 이제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뭔가를 확인하기보다는 AI에게 먼저 손이 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기업 입장에서 자신들의 제품이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는 AI가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부터 체크해야 되는 게 중요한 관건인데, 그게 뒤늦게 정치인들까지 이해하기 시작한 거군요. 아, 앞으로 우리가 AI를 먼저 설득해야 되는 세상이 온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도 미국 소식입니다. 은퇴하면 큰집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게 일반적인데, 최근에는 베이비 부머의 집들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고요. 이건 무슨 현상입니까?
0: 네.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자녀가 독립하면 원래는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는 다운사이징이 전형적인 은퇴 경로로 여겨졌습니다.
1: 네.
0: 이제 넓은 집은 아무래도 관리하기가 어렵고 재산세와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었는데요.
1: 네.
0: 이제 최근에는 부유한 베이비 부모들이 나오면서 반대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큰 집으로 이사하고요, 기존 주택을 증축하는 업사이징에 나서는 은퇴자가 늘고 있는 건데요. 이제 61세에서 71세 사이 주택 구매자 가운데 이렇게 업사이징을 하는 비율이 10년 만에 원래는 4%였는데 지금은 7%를 넘는다고 합니다.
1: 예.
0: 두 배 정도 높아진 건데요. 은퇴하면 집부터 줄인다는 기존 공식이 바뀌고 있는 모습입니다.
1: 아니, 은퇴하면 소득이 줄어들 텐데 어떻게 집을 더큰 집으로 이사 가거나 증축을 할수 있는 겁니까?
0: 가장 큰

0: 이유는 베이비 부모 세대가 막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예.
0: 이제 베이비 부모와 그보다 나이가 더 많은 세대가 가진 자산은 이제 16경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1: 예.
0: 상당수가 수십 년 전에 주택과 주식을 사들여서 집값과 주가 상승의 혜택을 크게 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과거 은퇴자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큰 집을 파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의 부유한 베이비 부모 중에서는 집을 줄이지 않아도 노후 생활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1: 예.
0: 이제 여기에 오래 보유해서 가격이 크게 오른 집을 팔면 오히려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막상 이사하려고 해도 적당한 소형주택이 부족하거나 오히려 평당 가격이 비싼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집을 줄이는 게 반드시 경제적인 선택이 아니게 된 겁니다.
1: 네. 그런데 돈 좀 많아졌다고 무조건 큰 집 사는 게 능사는 아닐 텐데 왜냐하면 그 돈만 더 유지비만 더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 노후에 뭐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해진 이유가 있을까요?
0: 네. 큰 집을 원하는 이유도 과거와 좀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1: 예.
0: 예전에는 자녀가 많아서 넓은 집이 필요했다면 이제 지금은 인생 후반기를 더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서 공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제 가치관이 바뀌면서 이런 수요도 바뀌고 있는 건데요.
1: 예.
0: 손주들이 머물 수 있는 방이나 손님 방을 마련하기도 하고요. 운동실이나 취미 공간, 재택근무 공간 이런 데를 만든다고 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나 성인이 연로한 부모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별도의 생활 공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이제 베이비 부모들은 부모 세대보다 노후를 훨씬 길고 활동적인 시기로 규정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80대나 90대까지 가족과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는 일도 더 잦아졌고요. 취미나 여가를 즐기며 살겠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후에 살 집을 단순한 은퇴주택이 아니라 자신이 오히려 평생 원했던 꿈의 집을 누릴 수 있는 기간으로 받아들이는 건데요. 이렇게 평생 모은 미술품이나 가구를 처분하면서까지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게 오히려 삶의 질이 낮아지는 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1: 그렇군요. 아, 이제 좀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이 크다는 거 말고도 베이비 부모들이 고르는 노후주택에 적합한 특징들 뭐가 더 있을까요?
0: 네. 이건 역시 복지를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1: 네.
0: 집을 넓히면서도 나이가 들어서 끝까지 살 수 있도록 내부 구조를 바꾸는 게 조금 핵심인 것 같습니다.
1: 예.
0: 이제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하는데 살던 곳에서 계속 나이 들어간다는 개념이에요.
1: 예.
0: 계단 이용을 줄이려고 안방을 1층에 배치하기도 하고요. 이제 욕실에는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또 문턱을 낮추고 복도와 출입문을 넓혀서 휠체어나 보행 보조기구가 쉽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일도 많습니다.
1: 네.
0: 이제 일종의 고급 요양 시설로 옮기는 대신에 자신의 집을 미리 노후에 적합한 공간으로 바꾸는 건데요. 지금은 건강하더라도 앞으로 이동이 불편해질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설계하는 겁니다.
1: 네.
0: 이제 또 이렇게 지역을 옮기는 경우도 있는데 자녀나 손주가 사는 지역 근처로 옮기거나 가족들이 자주 찾아올 수 있는 휴양지에 큰 집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노후주택이 개인의 생활 공간을 넘어서 가족이 모이는 거점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1: 그렇군요. 야, 이거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미국의 주택시장에서도 상당히 다른 뭐랄까 특성들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0: 그렇습니다. 이제 베이비 부모는 이미 미국 주택시장에서 정말 큰 손이에요.
1: 예.
0: 가장 영향력이 큰 구매층이 된 는데요. 전체 주택 구매자의 약 42%를 차지해서 모든 세대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 이들은 주택을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 젊은 세대보다도 가격 경쟁에서 훨씬 유리한 거예요.
1: 예.
0: 그래서 큰 집도 베이비 부모 세대에 지금 집중이 돼 있습니다. 부동산 업체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요. 자녀를 독립시킨 베이비 부모들이 방 3개 이상인 미국 주택이 28%를 보유했다고 합니다. 반면 자녀가 있는 밀레니얼 세대의 보유 비중은 16%에 그쳤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은퇴자들이 큰 집을 시장에 내놓으면 이 자녀를 키우는 젊은 가구가 그 집을 사는 순환 구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큰 집을 내놓지 않고 계속 보유를 하면서 아니면 또 오히려 더 큰 집으로 이동을 하면서 대형주택 매물이 지금 줄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이제 결국 베이비 부모의 업사이징은 한 세대의 새로운 노후 생활 방식이기도 하고요. 또 젊은 세대가 넓은 집을 구하기 더 어려워지는 미국의 주택시장의 세대 격차를 보여주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1: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베이비 부모들 보면요. 뭔가 큰 집으로 이사가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나 귀농, 귀촌 이런 거 해야지 뭐 다양한 특성들이 있던데 미국도 무조건 교회 큰 집만 찾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0: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이런 은퇴 이후를 생각하면 교외의 집을 생각하는데 오히려 뉴욕과 같은 붐비는 대도시로 이주하는 노년층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이 가운데 이제 자녀가 사는 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손주를 돌보거나 가족과 가까이 지내려는 사람도 많고요.
1: 예.
0: 아니면 전문 병원과 의료진이 정말 잘 돼 있잖아요.
1: 예.
0: 그래서 대도시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아도 대중교통과 도보로 병원이나 상점에 갈 수 있다는 점도 정말 큰 장점으로 꼽히고 네, 문화생활 같은 경우도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1: 예.
0: 뭐 박물관이나 공연장, 다양한 식당처럼 다른 지역에서는 쉽게 누리기 어려운 활동을 즐기면서 인생의 새로운 한 막을 시작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거고요. 이제 뉴욕에 원래 살던 사람이 아니더라도
1: 네.
0: 젊은 시절에 다른 곳에서 살던 사람도 정말 로망이 있었던 사람들은 젊은 시절 떠났다가 수십 년 만에 돌아오기도 하고 처음 정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1: 이야, 그렇군요.
0: 네.
1: 이거는 쉽게 말해서 노년을 그냥 집에서만 보내지는 않겠다 이런 의지네요.
0: 그렇습니다. 네, 연구 결과도 하나 있는데 많은 노년층들이 최근에는 이렇게 은퇴자들만 모여서 사는 주거시설에 갇힌 듯한 생활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했대요.
1: 예.
0: 그래서 뉴욕과 같은 대도시가 이들에게 은퇴 후에도 사회와 연결돼서 진짜 제2의 삶을 살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베이비 부모의 새로운 은퇴 주거는 단순히 뭐 큰 집, 단순히 뭐 뉴욕 이런 현상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군가는 가족이 모일 수 있는 넓은 집을 택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문화 자본을 누릴 수 있는 도심으로 이동하기도 하는데
1: 네.
0: 공통점은 조용히 노후를 보낸다는 과거의 공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던 삶에 맞춰서 거주지를 적극적으로 다시 설계한다는 점입니다.
1: 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도 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 우리도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혜인 한국경제신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잠까지 가나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 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0: 안전화.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후 3시부터 폭염재난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중부지방을 끝으로 장마가 종료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는 취약 노인과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냉방 물품 지원에 부족함이 없는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장마가 그치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된 가운데 온열 질환에 따른 사망자가 2명 추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에 따르면 어제 하루 전국 500여 곳의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모두 72명으로 이 가운데 온열질환 때문에 추정되는 사망자는 2명이었습니다. 어제 사망자는 경남 하동군의 80대 여성, 전북 김제시의 90대 여성이었습니다. 이로써 올여름 전체 온열질환자는 1,399명, 사망자는 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산불이 하루빨리 진화돼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조속히 안정을 되찾아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7일 자신의 SNS에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계속되고 있는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AFP 등에 따르면 프랑스 남서부 보르도 인근 지롱드 지역과 스페인 중부 마드리드 서쪽 아빌라 일대에서 큰 산불이 발생해 프랑스에선 파리 면적의 약 4배인 420제곱킬로미터가 스페인에서도 약 500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불에 탔고 양국에서 약 37만 5천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3일 운영자금 부족으로 영업을 중단했던 홈플러스가 이르면 다음 달 초 매장 운영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홈플러스 일반 노조는 오늘 오후 노사 간사회를 열고 이달 31일이나 다음 달 3일쯤 긴급 운영자금 2천억 원이 입금되면 일주일 내에 매장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26도, 대구 25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6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일부 남부지방은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된다며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안주희였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5: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사전에서 몸빼는 여자들이 일할 때 입는 바지로 일본에서 들어온 옷이라고 하는데요. 국립국어원에서는 이 말을 외바지나 일바지로 순화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는 일본보다 한국에서 쓰임이 더 많은 바지죠. 바지와 관련된 관용구 중엔 바지까지 벗어주다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어줄 수 없거나 양보할 수 없는 것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넘

챙겨주다 라는 뜻의 우리말입니다. 캠페인 우리말 너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앨범의 유명 프로듀서이자 작곡가였던 베이비 페이스는 원래 가수 루더 밴드로스를 떠올리며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루더 밴드로스의 목소리에 케니지의 색소폰 연주가 더해지면 아주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지만 아쉽게도 이 노래는 루더 밴드로스에게 거절당했고요. 베이비 페이스는 본인이 직접 이 곡을 부르기로 결정하는데요. 여기에 채택의 하나를 더합니다. 탄탄한 프로듀서 인맥으로 당대 최고의 가수였던 머라이어 캐리에게 코러스를 부탁했던 거죠. 덕분에 이 노래는 머라이어 캐리와 케니지가 피처링한 베이비 페이스 최고의 솔로곡이 되었습니다.

7월 27일 월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베이비페이스입니다. Every time I close my eyes.

7월 27일 월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Babyface Every Time I Close My Eyes 였어요. 성누리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 시절의 R&B는 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마음을 차분하면서 동시에 설레게 하는? 촥 가라앉는데 근데 그 끝자락에 설렘 하나가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약간 그 초가공 식품의 달달함 말고 건강한 과일 단맛 같은 건강한 단맛의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베이비페이스가 처음에는 루더 밴드로스를 염두에 두고 곡을 썼지만 결국 본인이 부르게 된 노래였다고 소개해드린 Every Time I Close My Eyes였습니다. 아마 루더 밴드로스, 그 Dance With My Father로 유명한 가수죠. 그 가수가 이 노래를 불렀다면 끝자락의 설렘은 아닐 것 같고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강한 설렘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더 두껍고 깊이 있고 성량도 크고 근데 베이비페이스가 굉장히 부드럽게 이 노래를 불러서 그래서 마음은 차분해지는데 그 끝에 설레임이 딱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노래라도 어떤 가수가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좀 달라지기도 하죠. 특히나 우리 골든디스크에서 소개해드린 많은 음악들은 원곡과 또 리메이크가 다양하게 있는 노래들도 꽤 많은 편인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버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목소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 어떤 건지 항상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연과 신청곡 참여하는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들으실 때 미니 메시지 이용하시는 건 무료입니다.

0: 문자 미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보내주시면 골든디스크 앞으로 잘 도착하고요. 그 외의 시간에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에 열려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0: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노래는 4500님 신청곡 사이먼 앤 가펑클, Bridge Over Troubled Water였습니다.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 들으셨어요. 정임찬님, 야간 근무 중입니다. 양산인데 너무너무 더워요. 시원한 노래 부탁드릴게요 하셨고요. 서미희님, 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작업 현장이 더워서 땀이 줄줄 흐릅니다. 시원한 상상을 하다 보니까 김연아 선수가 빙판에서 공연했던 것까지 생각이 넘어넘어 갔는데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내추럴 듣고 싶습니다 하셨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일하시는데도 정말 이 더위 때문에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군요. 저는 이 밤 시간대라는 그 시간 자체도 사람 몸에 무리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여름은 거기에 약간 가중치를 더하는 느낌이죠. 더위, 예, 특히나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밤이라고 해가 없다고 해서 열사병이 안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좀 수분 많이 보충하시고 틈틈이 좀 쉬어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임찬님과 미희님 두 분 모두요. 서미희님이 시원한 상상을 하다가 피겨스케이팅으로 넘어갔고 거기에 이제 김연아 선수 공연까지로 가셨다고 하는데 이미진 드래곤스의 내추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차준환 선수가 공연했었던 음악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시원한 느낌이면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우리 사연 보내주신 이 두 분을 비롯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듣겠습니다. 이미진 드래곤스, 내추럴, 그리고 범진호님이 신청해주신 뮤즈의 스타일라이트까지 이어갈게요.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1: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스티븐 밀러 밴드에서도 활동했었던 1944년생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모즈 스캑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We Are All Alone이라는 노래로 유명하죠. 예, 모즈 스캑스. 1965년에 포크 음반을 내면서 데뷔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첫 음반에서는 창작곡은 없었어요. 원래 이제 포크 가수들이 마치 뭐 재즈 가수나 아니면 클래식 하시는 분들처럼 원래 이게 민속음악이다 보니까 좀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노래를 다시 부르는 경우가 더 많았고 그리고 다른 작곡가의 유명한 노래를 또 본인 목소리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서 모즈 스캑스도 그런 식으로 데뷔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뭐 따로 싱글 활동은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첫 앨범에서 노래를 전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서 첫 곡 스팀보트라는 노래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전형적인 60년대 포크 음악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로 모즈 스캑스가 본인의 음악 스타일을 굉장히 많이 넓혀나갔죠. 특히 재즈, 블루스, 또 소울의 영향을 받은 세련된 음악들을 들려줬었는데요. 그런 모즈 스캑스가 가장 최근에 낸 앨범은 작년 2025년에 나왔습니다. 무려 20번째 솔로 앨범이었어요. 여기에서도 뭐 싱글 활동을 하진 않았지만 앨범의 첫 곡이 It's Raining이라는 곡이었는데요. 데뷔가 65년? 그리고 작년에 나온 20번째 앨범이 2025년. 그 사이에 60년의 세월이 있었던 거잖아요. 데뷔 이후 60년 동안 그의 음악 색깔부터 목소리까지 정말 많은 것이 변화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뭐랄까요? 거기에서 괜한 뭉클함이 좀 느껴집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모즈 스캑스의 데뷔곡 스팀보트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표한 2025년 작품 중에서 It's Raining 함께 들을게요.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보즈 스캑스의 데뷔곡 스팀보트. 그리고 6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2025년 앨범 중에서 It's Raining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었어요. 김승현님, 저 자랑할 거 있어요. 단편 영화 월남보살 보셨나요? OTT에 있는데 이슈가 되고 있는 작품인데요. 그 제가 골든디스크 이전에 진행했었던 저스텝팝이라는 프로그램에서 3월에 만났을 때 그리고 졸업식까지 사연 읽어주시면서 축하해 주셨던 그때 우리 반 학생이 영화 주연으로 나와요. 이렇게 잘 커서 뿌듯하고 나중에 영화 혹시 보시면 이 학생도 신혜림 작가 덕분에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었다는 거 알아주세요. 좋아해 주실 것 같아서 메시지 남겨봅니다 해주셨는데요. 아, 그렇군요. 저 보지는 못했는데 찾아봐야겠네요. 아, 우리가 라디오로만 만나니까 사실은 얼굴을 모르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김승현 그 청취자님이 학교 선생님이신데 그때 당시에 이제 새로 만난 학생들한테 예, 좀 인사를 전해달라고 사연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때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그때 당시 학생분들한테 그 사연 소개된 걸 녹음을 해서 들려주셨다라는 이야기까지 저한테 보내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벌써 네 이렇게 자기 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군요. 뿌듯한 건 우리 승현 선생님이 가장 뿌듯하실 거고 저는 그냥 언젠가 제가 학생으로 기억하고 있는 이 배우님을 방송국에서 만나게 될 날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문득 했어요. 뭐 인연이라는 건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니까. 네, 좋은 소식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2412님, 리앤 라임스의 But I'd Love You 신청곡 보내봅니다. 뮤직 포털에도 없더라고요. 영화 코요테 어글리 OST이기도 합니다 하셨는데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음원 사이트들이 뭔가 이 코요테 어글리 OST하고 저작권 협의가 다 끝났나 봐요. 그래서 음원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이제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 노래뿐만 아니라 뭐 Can't Fight the Moonlight 같은 유명한 노래도 영화 코요테 어글리 OST였고 리앤 라임스가 불렀었던 But I'd Love You 여기에서는 가능합니다. 지금 라디오에서 전해드릴게요.

0: 리앤 라임스의 But I Do Love You에 이어서 0967님이 신청해 주신 The Mamas and the Papas의 California Dreaming 그리고 캘리포니아 간 김에 5584님이 듣고 싶다고 하신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까지 이어서 들어봤어요.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고유가 시대 화물 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다운 다운 생각 파리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예외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다운 다운 파리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커머셜 금융지점 확인. 파비스 구매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전유 2027 파리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시기 매월 결제. 연체 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사.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서명 청취 및 내용 예우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시 고객 부담. 인재사는 현대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 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 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필.
2: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7월 27일 월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이림의 골든 디스크. 오늘 마지막 곡은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노래예요. She Lies Down, Morning Train, 9 to 5. 이종희님 신청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내일 아침까지 쭉 숙면하시고 저는 내일 밤 11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남 자꾸 쉬려는 건 절대 Oh, my.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봐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무라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동 MBC 제1 FM 방송은 주파수 100.1MHz로 방송해드리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안동문화 방송은 바르고 알찬 정보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의 책임자는 편성의 허환구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안동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은 지진에 대한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여진은 더는 안전하게만 여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지진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지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이나 높은 곳에는 물건을 올려두지 않고 가스나 전기 배선 등은 자주 점검해줍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전기전원과 가스를 끄고 견고한 곳으로 머리를 보호한 뒤 튼튼한 가구 밑으로 들어가거나 화장실로 대피합니다.

실외라면 최대한 몸을 가려서 보호한 뒤 공터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당황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적절한 판단이 어려운데요. 평소에 행동 요령을 익히는 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가요 나인틴나인틴아. 여기는 가요 나인틴나인틴아.

0: 채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4: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5: 서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8: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9: 글레오?
10: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9: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0: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9: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3: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1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상품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거의 중간쯤 되는 곳이나 그런 상태를 뜻하는 우리말 어중간이 있습니다. 이도저도 아니어서 어느 곳에도 알맞지 않다는 뜻의 형용사 어중되다도 있어서 차타기엔 어중되고 걷기에는 멀다처럼 쓸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어중은 한자어입니다. 흔히 어중이 떠중이라고 할 때 어중이는 순 우리말이라서 어중간하다의 한자어 어중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진 피해 현장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첫 번째, 건물이나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로 인해 다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리조각이나 건물 잔해에 발을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운동화 등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이동하세요. 세 번째, 여진의 우려가 있으니 인근 대피소나 텐트, 개활지의 차량 안에 머무르세요. 안전이 확인된 후 가정으로 복귀하세요. 네 번째, 공동생활시설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대피자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하세요. 다섯 번째, 여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TV, 라디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행동수칙을 지키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피고인 윤석열이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397억 원의 대선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데 피고인 윤석열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2: 어젯밤에도 전국 대부분의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지며 올여름 열대야 일수가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는 가운데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된 남부지방에는 오늘도 한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회담을 요청했고 협상 결과 합의에 이를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란 측은 미국의 협상 재개를 요청한 바 없다며 강경한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2: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두 나라는 AI와 방산 등 첨단 미래 산업과 자원 공급망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7월 28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1: 피고인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 건 무효라는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2: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를 만난 적이 없다거나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인데요. 먼저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직접 토론회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4: 주무,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법원이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두 발언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먼저 토론회에서 최측근 후배 검사의 친형인 윤호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과거 인사청문회 등에서의 발언과 배치되는 허위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4: 그럼에도 대통령 선거를 3개월가량 앞둔 2021년 12월 14일 관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는 이와 명백히 배치되는 부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3: 또 건진법사 전 씨가 선거 캠프에 실세란 언론의 의혹 보도에 대해 당 관계자가 전 씨를 소개시켜줬고 부인 김건희 씨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적도 없다고 해명한 것 역시 고의적인 허위 사실 공표라고 봤습니다. 2013년 무렵부터 윤 전 대통령이 김 씨를 통해 전 씨를 알게 돼 교류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4: 피고인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이어서 착오를 일으킬 여지가 적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전성배 관련 발언에서 아무런 유보 없이 단정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3: 특히 후보자와 무속인의 관계는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그 죄질도 나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형의 기준은 벌금 100만 원 이상.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받았던 선거 보조금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1: 이번 혐의로 대법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대선 당시 보조금으로 받았던 397억 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재산은 1000억 원을 훌쩍 넘지만 현금은 200억 원이 채 되지 않아서 돈을 내려면 당사 건물을 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5: 정하였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이 이대로 유지돼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보조금 397억 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합니다. 2심에서 감형이 되더라도 형량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역시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특검법에 따라 1심 선고 후 6개월 안에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와야 하는데 불과 반년 이내에 국민의힘이 4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올해 6월 기준 국민의힘 현금성 자산은 약 190억 원. 이마저도 인건비 등 보정지출비에 쓸 돈이라 전용이 어려운 데다 국고 반환 자금 397억 원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잡을 수밖에 없는데 일각에선 약 6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당사를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한나라당 시절 이른바 대선 찻대기 논란으로 823억 원을 갚기 위해 2004년 당사를 한 차례 매각한

0: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당사 매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당 차원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내려진 1심 판결이 항소 상고심에서 결론이 바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당사를 팔아야 한다면 민주당 당사부터 먼저 파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0: 국민의힘은 오히려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이 내려졌다며 선거 보조금 434억 원을 국민께 반환하라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탄핵 이전에 이미 대통령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판결이라며 국민의힘은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 원의 선거비용 반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2: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지역엔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비가 그친 뒤엔 다시 무더위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3: 서울 마포구의 한강공원. 늦은 시간에도 시민들이 공원 곳곳을 빽빽하게 메웠습니다. 해는 떨어졌지만 가시지 않는 더위를 버텨내기 위해서입니다.
4: 강 주변이라서 확실히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오히려 더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가지고.
3: 지난주 서울과 경기도, 경상도 등 전국 곳곳에 내려진 열대야 주의보가 지난 밤에도 이어졌습니다. 올해 전국 평균 열대야의 수는 7.11로 앞선 기록인 1994년 6.51을 넘어섰고 대구와 경상도 일부 지역엔 최고 기온 39도가 예상될 때 발효되는 폭염 중대 경보도 며칠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환자도 속출합니다. 지난 26일 하루 동안 온열 질환자 72명이 발생했고 이 중 경남 하동군의 80대 여성과 전북 김제시의 90대 여성이 숨지면서 올해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8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예보돼 더위가 가실까 했지만 오히려 비가 그친 뒤 습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대구 38도 등 전국이 32도에서 3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2: 안 그래도 폭염 때문에 견디기 힘든 나날인데 서울 도심에서 고압선 사고로 전기까지 끊기면서 시민들이 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고병찬 기자입니다.
5: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 손님들로 한참 북적여야 할 퇴근 시간에 가게 내부가 캄캄합니다. 에어컨은 멈춰섰고 아이스크림과 식품 등이 보관된 냉동고 전원도 꺼졌습니다.
6: 하겐다즈 같은 고가 아이스크림들 저희가 좀 있거든요. 지금 완전 더운 날씨에다가 갑자기 이러니까 진짜 눈물 나 어떡해.
5: 어제 오후 5시쯤 마포구 서교동에서 사다리차가 고압선을 건드리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 일대 상점과 주택 등 600여 세대의 전력 공급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7: 정전으로 암흑이 된 집입니다. 폭염주의보가 발령될 만큼 무더운 날씨인데도 에어컨은커녕 선풍기조차 작동되지 않습니다.
5: 이후 한국전력공사가 긴급복구 작업에 나서면서 약 3시간 뒤 전기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엔 현대차 의왕연구소 배터리연구동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번질 것을 우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섰고 약 2시간 만에 불길을 완전히 잡았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소방당국은 배터리가 보관되어 있던 연구동 1층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신고를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8: 미 이란 무력 충돌이 소강 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반면 이란 측은 미국의 협상 재개를 요청한 바가 없다며 맞서고 있는데요. 뉴욕 손병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0: 13일 연속 이어진 대이란 공습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 군사력이 괴멸된 이란이 만남을 원했고 협상 결과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9: 그들이 대화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폭탄을 투하하는 것도 발포하는 것도 멈춰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였습니다.
0: 이틀 전 상황으로 돌아가면 된다며 공습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공습 중단의 원인으로 지목된 요격 미사일 재고 부족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9: 수많은 장비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9: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0: 이란 전쟁을 함께 시작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10: 전쟁이 이어지면서 의견차가 크다는 관측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꽤 비슷하다. 그는 전시 총리로 함께

0: 잘 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을 미국이 없으면 살아남지 못할 나라라고 평가했고 이스라엘과 갈등 관계인 튀르키예는 훌륭한 동맹국이라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다소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이란은 강경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과의 어떤 협상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고 미국의 협상 재개를 요청한 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만과의 호르무즈 통항제도 논의에도 미국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1: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7일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경제, 안보, 산업 교류 협력 전반을 아우르는 공동 언론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 대통령궁에서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MOU 서명식 후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저와 룰라 대통령은 오늘 회담을 통해 2026년을 한 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 계획에 이어 공동 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룰라 브라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우주 협력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한 브라질 정부는 브라질 현지 시간으로 27일 진행된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주 협력, 산업기술 협력 등 7건의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우주협력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국내 기업의 브라질 발사장 이용 시 발사 허가 절차 등 양국 발사 규제가 간소화되며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양국 간 중복 절차 관련 국내 고시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7일 앞으로 저희가 한국과 메르코스르 무역협정 협의를 재개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136분에 걸친 양자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특별히 브라질 부통령을 지정해서 실무그룹의 장을 맡도록 했다며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도 정책실장을 실무단 대표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희가 기술적 협력을 앞으로 많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상징이 9월이 될 텐데 알칸트라 발사기지에서 새로운 발사체를 공동으로 발사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새벽부터 경기도와 강원도 등 곳곳에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 지역에 최대 20mm, 강원 내륙과 충청도 중부, 북부 지역 등에 최대 40mm가 내리겠습니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주희였습니다.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2: MBC.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0: 안녕하세요. 아침엔 뉴스 류수민입니다. 외출 후에 찬물 샤워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찬물 샤워를 하면 바로 시원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찬물로 수축됐던 혈관이 다시 확장이 되면서 체온이 다시 빠르게 올라 더 덥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체온보다 약간 낮은 미지근한 물의 체열을 미지근한 물이 체열을 자연스럽게 방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또 너무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심박수와 심부 체온이 높은 상태여서 일단 그늘이나 실내에서 10분에서 20분 정도 땀을 말린 다음에 샤워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어제 대구 경북 전역에는 낮 기온이 39도까지 올랐고 전국 곳곳에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됐는데요.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방심하지 마시고 수분 섭취 잘하고 또 시원한 실내에서 충분히 더위 피하시면서 무더운 여름 안전하게 보내야겠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기온 살펴볼까요? 서울 27도고요. 부산 28도, 대구 28도, 대전 27도. 광주는 26도, 강릉 29도, 제주는 2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낮에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영남 지방은 40도에 육박하는 극한의 더위가 강약을 반복할 전망인데요. 8월 상순까지는 더위가 점점 더 심해질 수 있는 만큼 물, 그늘, 휴식, 이 3대 수칙 잘 지켜야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 전해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3: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0: 7월 28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남 광주의 소방관 15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전남 광주 소방본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2명 파면, 10명 중징계, 3명 경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10월 여성 소방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후 유족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국정조정실 조사 결과 비위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A씨는 200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 초까지 모두 24차례 나이트클럽, 노래방 등 회식에 참석했고 소위 원샷을 강요받았으며 오빠라고 불러라, 남성 상사 옆자리에 앉아라는 등의 요구를 받았는데요. 또한 피해자의 심리상담 자료를 돌려보면서 개인정보 규정을 어겼고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위험 음주를 하는 남성은 전 연령대에서 감소했지만 여성은 30대 이상에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질병관리청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성인 음주율은 2021년 최저점을 기록한 후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지난해 성인 10명 중 6명가량인 57.1%가 월 1회 이상 술을 마셨고 주 2회 이상 마시는 고위험 음주율은 12%였습니다. 성별로 보면 지난 10년간 남성은 전 연령대에서 고위험 음주율이 감소한 반면에 여성은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상승했는데요. 최근 국내 음주율은 다소 감소했지만 OECD 27개국 중 5위를 차지해 국제적으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수감자들에게 돈을 받고 몰래 휴대전화

0: 를 쓰게 해주거나 목욕 면회 등의 편의를 제공한 전직 교도관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어제 수원구치소 전직 교도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요. 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수감자들로부터 모두 36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구치소 내에 몰래 반입한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A씨는 수감자들에게 한 달에 70만 원을 주면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쓰게 해주겠다고 먼저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수감자 4명에게는 정도에 따라 각각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갑작스러운 대통령실 이전으로 여권물로 밀려났던 국방부가 다시 복귀하는 이사를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으로 국방부는 그동안 바로 옆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청사를 사용해 왔는데요. 무리한 대통령실 이전으로 국방부 사무실이 쪼개져 흩어지는 등 심한 비효율이 발생했고 4년 만에 옛 청사로 복귀하는 겁니다. 복귀하는 이사에 205억 원, 이전 정부가 국방부 합참 이전에 쓴 349억 원을 합하면 550억 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되는 건데요. 해당 비용은 대부분 군 보안 통신망 등 시스템 재구축 관련한 비용이며 전 대통령 집무실에 조성됐던 편백나무 고급 사우나실 등 업무와 무관한 부대 시설은 모두 철거됐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알고 넘어가야 할 경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경제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글로벌 AI 빅테크 CEO들, 이제 주요도 주 기업 총수들과 같이 깐부 회동을 가졌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깐부 회동에 이제 각인된 장소가 강남의 삼성동이었거든요.
0: 네.
1: 여기가 아니라 미국 샌프란시스코 해안가 카페였습니다.
0: 네.
1: 건배사가 우리는 식구다.
0: 우리나라스러운데요.
1: 보통 네. 미국인들은 그냥 치얼스,
0: 네.
1: 그 안주 없이 그냥 맥주 마시는 걸로 유명한데
0: 네.
1: 어쨌든 이번 회동은 단순한 어떤 비즈니스 만남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임을 각인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0: 네.
1: 여기 깐부회동에 모였던 인사들 면면을 좀 들여다보면 엔비디아 총수,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 수장, 삼성, SK, 현대차, 네이버 총수입니다.
0: 네.
1: 이들 회사의 시가총액 합계가 일경 7천조 원입니다.
0: 네.
1: 전 세계 이내 어떤 이목이 집중됐던 자리였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 AI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서 어떤 각인시키는 효과가 상당히 좀 컸는데요.
0: 네.
1: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는 큰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 경제성장률 발표하면서 우리가 3, 4, 5 비전을 얘기했거든요.
0: 예.
1: 여기 3이 잠재성장률 3%. 그리고 4가 수출 4강,
0: 예.
1: 5가 국민소득 5만 달러인데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게 아마 이제 잠재 성장률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0: 네.
1: 일할 사람이 줄고 있기 때문에 10년 전 3%였던 잠재 성장률이 올해는 1% 중반, 1.6%대 내년에는 아마 하반기 들어가면 1.5% 선마저 위협받는 반토막이 날 것이다 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0: 네.
1: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정부는 과거 이제 90년대 미국이 IT 투자로 성장률을 반전시켰듯 우리도 3대 메가 프로젝트
0: 예.
1: 이른바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를 통해서 반전시키겠다라는 겁니다.
0: 네.
1: 결국 이번 맥주회동은 하드웨어 강국인 한국과 소프트웨어 패권 국가인 미국의 빅테크의 어떤 결속을 통해서 이제 동맹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켰다라는 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세일즈 외교를 아주 훌륭하게 펼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리에 뭐 미국 땅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없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도 솔직히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특히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정부의 이 3대 메가 프로젝트 투자 계획이 허황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이런 발언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1: 맞습니다. 사실은 이번

0: 이번 순방에서 삼성과 SK가 무려 한 1,400조 원에 달하는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반도체는 지금 제조업체가 갑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엔비디아와 SK가 한 7,500억 달러, 또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앞으로 5년 동안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빅테크한테 이제 칩을 공급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제 이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꽤 컸습니다. 근데 이제 이 SK 최태원 회장이 지금은 공급 과잉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밀려드는 글로벌 수요를 잡기 위해서 속도전을 펼칠 때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지금 정부와 재계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데이터 센터,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총 투자 규모가 3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천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당연히 시장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과장된 비현실적인 목표가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 회장이 이제 샌프란시스코 현지에서 만난 글로벌 빅테크 수장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라는 겁니다. 젠슨황 엔비디아 CEO를 만날 때마다 무어칩, 칩좀 빨리 많이 만들어 달라. 더
1: 더
0: 배가 고프다.
1: 배고프다.
0: 맞습니다. 라고 아우성 치고 있고, 오픈 AI, 브로드컴 역시 상상을 초월한 물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인프라 선점 경쟁이 생성형 AI 본격적인 수익화 단계에 맞물리면서 거의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결국 최 회장의 발언은 글로벌 AI 확장 속도를 감안하게 되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초대형 공급량조차도 오히려 모자랄 수 있다라는 확신에서 나온 게 아니냐. 지금은 투자 규모를 의심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전력이나 용수와 같은 인프라를 빠르게 확보해서 전 세계 AI 공급망의 판도를 우리가 완전히 선점해야 하는 골든 타임이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 뭐 용수라든지 전력 같은 거는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이버가 함께 있는데 엔비디아가 네이버에 대규모 전략적 투자를 또 결정을 했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어제 이 무거운 주식이 장중에 10% 넘게 올랐거든요. 바로 이 소식 때문입니다. 엔비디아가 네이버에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4,800억 원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지분 4.5%로 확보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블랙록에 이어서 엔비디아가 네이버의 3대 주주가 됩니다. 네이버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게 되는데요. 이건 22년 만이고 2008년 코스피 이전 상장 이후 처음입니다.
1: 그렇군요.
0: 그런 점에서 이 단순히 어떤 GPU 공급 계약을 넘어서 주 회사가 지분으로 묶인 전략적 동맹 관계로 전환됐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엔비디아의 10억 달러 지분 투자 이외에 플러스 글로벌 투자사인 브룩필드한테는 90억 달러를 조달합니다. 합치면 총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글로벌 AI 팩토리 동맹이 완성됐다라는 점인데요. 그동안 전 세계 AI 기업들이 최대 아킬레스건이 뭐냐, 이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는 GPU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리고 천문학적인 데이터 센터 건설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였거든요. 근데 네이버가 이번 동맹으로 이두 가지 난제를 단숨에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을 안정적으로 선점하는 동시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 구축을 위한 실탄을 쥐게 됐다라는 점입니다. 이 소식으로 어제 네이버의 주가는 8% 넘게 급등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SK하이닉스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 투자자들이 제일 주목해야 될 어떤 관전 포인트가 뭘까요?
0: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두 개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2분기 석달 만에 90조 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벌어들였고요. SK하이닉스 기대치는 64조 원 플러스 알파의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SK하이닉스가 전체 지난 한해 동안 영업이익이 47조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17조 원 이상 웃도는 실적을 석달 만에 갈아치운다라는 얘기인데요. 올해 1분기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37조 6천억 원. 합치게 되면 SK하이닉스가 상반기에만 10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관전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독보적인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더 올라갈 것이냐. 예상대로라면 1분기 영업이익률

0: 72%에서 예. 2분기에는 75% 플러스 알파. 77%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네. 대만의 TSMC의 60%의 영업이익률을 3개 분기 연속 앞서게 됩니다.
1: 네.
0: 이 전망이 맞다면 SK하이닉스가 파운드리의 절대적인 세계적 강자 대만의 TSMC마저 제치고 글로벌 반도체 최고 수준의 수익성을 증명하게 됩니다.
1: 그렇군요.
0: 두 번째가 이제 매출의 구조적 변화인데요. 과거에는 경기 변동이 심한 범용 메모리 중심, 그러니까 뭐 통신용 칩이라든가 PC용 칩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HBM이라는 네. 고대역폭 메모리, 이 AI 데이터센터양 이제 HBM인데요. 2017년 HBM의 비중은 30%에 불과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올해는 70%까지 이 비중이 올랐습니다.
1: 네.
0: 다만 지금 삼성전자가 30일에 예, 분분별 실적 확정하는데 합산하면 2분기에 150조 원대 영업이익이 나오거든요.
1: 네.
0: SK하이닉스 합치면
1: 예.
0: 이게 슈퍼사이클의 정점인지 아니면 새로운 정상 궤도인지를 좀 더 지켜봐야 하는데요.
1: 네.
0: 특히 지금 SK하이닉스는 35조 원이 넘는 순현금 흐름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 재무건전성 지표 그리고 이제 성과급을 좀 지급해야 되거든요.
1: 예.
0: 일회성 비용인데
1: 예.
0: 이걸 또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래서 호황이 얼마나 단단한 기반 위에 있는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합니다.
1: 네. 그리고 이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 가격이 한국에 상장된 본주보다 상당히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내일부터는 이게 상호 전환이 가능해진다고요?
0: 맞습니다. ADR 10주가 한국의 보통주 한 주의 가치가 있는데요.
1: 예.
0: 지금 SK하이닉스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된 주식 본주가 7억 1200만 주.
1: 예.
0: 여기 2.5%인 한 1779만 주가 ADR로 상장돼 있습니다.
1: 네.
0: 자, 그러다 보니 외국인 입장에서 지금 현재는 ADR을 국내 본주로 바꿀 수는 있지만 국내 본주를 ADR로 전환할 수가 없습니다.
1: 네.
0: 그런데 29일부터 이게 풀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SK하이닉스 ADR이 국내 본주보다 최대 52%, 평균 한 33% 넘게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내일부터 상호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국내에서 싼 본주를 사서 ADR로 바꿔서 미국 시장에 파는 차익 거래가 가능해진다라는 얘기인데요.
1: 네.
0: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격 차이, 격차는 좁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루아침에 꺼지기보다는 점진적 정상화가 예상이 됩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상장 첫날에 폭등을 했습니다. 중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으로 떠오른 건데 상장 첫날부터 이 주가가 폭등한 배경부터 좀 볼까요?
0: 이게 오늘 새벽 뉴욕 증시 악재였는데요.
1: 네.
0: PR대 반도체 업종지수가 2% 네. 넘게 빠졌는데 네. 창신 메모리가 첫날 공모가 대비 465%, 6배 가까이 폭등을 하면서
1: 네.
0: 14조 원을 끌어모았습니다. 중국의 최대 공룡 공상은행을 제치고
1: 네.
0: 중국 본토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등극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 중국 내 유일한 디램 상장사, 디램 넘버4입니다.
1: 네.
0: 자, 그러다 보니 자국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키워낸 영웅이기 때문에 상당히 메모리 호황에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삼종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맛이 나서.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1: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2: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1: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시간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재판 중에 또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선 당시에 허위 사실을 공포한 혐의였는데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군요.
3: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습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 네.
3: 이게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때 대선 후보 시절이었죠.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라고 말한 것.
1: 네.
3: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에게 처음 소개받았고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보았습니다.
1: 네.
3: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는 본인의 이름을 사용해 변호사가 윤우진 전 서장에게 연락하도록 했고 전성배 씨와도 대선 전부터 김건희 씨를 통해 오랫동안 교류해 왔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1: 네. 대선 당시에 있었던 상황인데 재판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질타를 하면서 양형 이유에 대해서 좀 비교적 상세히 밝혔습니다. 좀 볼까요?
3: 네. 사실 어제 꽤 길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재판부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라는 국가 최고 공직자를 선출한 절차에서 유력 후보자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구체적인 행위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 네.
3: 특히 파급력이 큰 공개 토론과 인터뷰에서 직접 허위 사실을 말해 유권자의 판단에 미친 영향이 크다라고 보았는데요.
1: 네.
3: 전성배 씨와 10년 가까이 교류하며 조언을 받고도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말한 데 대해서는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고 했습니다.
1: 네.
3: 재판부는 선거 결과 자체가 윤 전 대통령의 발언만으로 좌우됐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침해됐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1: 네. 대선 당락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거짓말을 했다라는 건데요. 이번 형량이 만약에 대법원에서 확정이 될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397억 원이라는 돈을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3: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당 국고 보조금만이 아니라 2022년 대선 당시에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 그리고 반환받은 기탁금입니다.
1: 네.
3: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게 되면 397억 5,600만 원 상당의 이 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을 해야 하는데요.
1: 네.
3: 지금의 공직선거법 보게 되면은 당선인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이 되면 소속 정당이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3: 상급심에도 현재 형량이 유지가 된다면 정당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선거 비용 반환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1: 네. 국민의힘에서도 엄청난 부담이 지금 될 것 같은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 네. 일단 변호인단에서는 재판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면서도 특검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복사한 수준의 판결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판결문에 오류가 많다라며 항소심에서 제대로 다투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발언의 일부 표현만 떼어내 허위사실로 재판부가 판단을 하고 변호사 소개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에 관한 사실관계도 잘못 인정된 거다. 이런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1: 국민의힘 입장도 궁금하네요.
3: 네, 조금 늦게 나왔는데요. 어제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는 만큼 그 결과를 엄중히 지켜보겠다라고 했는데요.
1: 네.
3: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도 이번에 내려진 1심 재판은 아직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은 미완의 결론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단이 나오고 나면 그때 당의 공식 입장을 제대로 밝히겠다라고 했는데요.
1: 네.
3: 도리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지금 이제 멈춰있는 상황이죠.
1: 네.
3: 이걸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 이미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이 내려진 사안인데 후속 재판도 신속히 재개해 결론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아, 이재명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게 되면 민주당은 대선에서 보존받은 선거비용 400억 34억 원을 반환해야 된다면서 사법정의 누구에게나 같은 속도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1: 네, 그러면 국민의힘이 397억 원을 반환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은 있는 상황인가요?
3: 네, 어제 기자들이 그 부분을 좀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1: 워낙 거금이라서요.
3: 네, 그렇죠. 그래서 역대 최대인데 네. 박수석 대변인의 이야기는 일단 당 차원의 준비는 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실무진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네. 특히나 그럼 혹시 당사를 파는 거냐라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여러 가지 가정이 겹쳐서 전제되어 있는 질문이라면서 네. 당사 매각은 일단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라고 거래를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민주당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당사를 팔아야 한다면 민주당 당사부터 먼저 파는 게 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총 자산을 두고 좀 보도마다 약간씩 엇갈리고 있기는 한데 네. 대략적으로 액수 자체는 총 1,30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1: 국민의힘 총 자산이요?
3: 네. 그런데 네. 대부분이 토지, 건물, 또 임차 보증금 같은 부동산 자산이고 현금은 116억 원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요. 네. 만약 이게 정확한 통계다라고 한다면은 예. 국민의힘 형확정 이후 자산을 좀 매각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렇군요. 민주당에서는 이번 판결을 놓고 윤 전 대통령이 탄핵 뭐 이거랑 뭐 상관이 없이 그 이전부터 이미 대통령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3: 네, 그러니까 탄핵과 상관없이 애초에 선거에서의 당선 무효형이 나왔기 때문인 건데요. 네.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형의 형량을 강조를 하면서 내란숙의 윤석열을 탄핵 이전에 이미 대통령의 자격이 없었다라며 무속인 논란을 피하고 사법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꼬집었습니다. 죄질의 무게를 고려하면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다라는 평가였고요. 또 한병도 원내대표도 주권자의 민의를 왜곡하고 대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윤석열의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고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국민이 반환해야 될 액수를 재차 강조하면서 자격 미달인 후보를 추천해 검찰 독재 정권을 탄생시키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과오에 대한 당연한 응보라고 지적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어제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는 이 지방선거에서 발생했던 참정권 훼손 사태에 관련해서 선거 소청 변론에 직접 나섰습니다.
3: 네,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렸던 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선거 소청 심리에 소청인 측 변론인으로 직접 나섰는데요. 네.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거나 지연된 사례 그리고 투표자 수 입력 오류 등을 지적을 하면서 선거 무효 그리고 재선거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장 대표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돌아보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해 재선거를 할 수 있도록 주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장동혁 대표가 출석 전에 기자회견도 했죠.
3: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도 별도의 입증 없이 이번 지방선거는 무효이고 재선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목소리를 재차 높였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번에 나온 투표율 전산 입력 오류다 같은 거 이야기하면서 이거 조작한 거는 반드시 득표율 조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총체적인 부정선거라는 건데요. 아직까지 수사기관이 확인한 거는 일부 선관위 관계자의 투표자서 허위 입력이고 선거관리 부실 의혹에 좀 아직 나와 있는데 네. 실제 득표율 조작이나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런 정황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렇죠. 장 대표는 이에 대해 상당히 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별도로 이번 윤 전 대통령 판결에 대해서는 장 대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진 의원이 정점식 원내대표하고 송원석 의원의 멱살을 잡아서 좀 논란이었는데 이게 상임위원회 배정과 관련한 불만이었는데 간단히 수습되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3: 네. 그러니까 전직 원내대표와 현직 원내대표 멱살을 모두 잡은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게 지난 23일이었습니다. 사건이 나온 거는. 후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 결과에 항의하기 위해서 원내대표실을 찾아갔는데 네. 본인이 행안위 가서 다시 안 한다고 했고 네. 정보위원회를 왜 안 내줬냐 왜 본인만 번번이 배정해서 밀리느냐 이런 취지로 이유를 따지다가 네. 고성과 폭언이 나오고 이러면서 멱살까지 잡은 겁니다. 당 지도부는 이번 사건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0: 으로 또 밝힌 바 있습니다.
1: 네, 정점식 원내대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0: 어제 이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단 국민과 당원 동지들에게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라고 했고요. 지난주의 일은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 대표 정당인 국민의힘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1: 네.
0: 이번 일을 계기로 보수의 품격과 당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라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사과를 받아들이지만
1: 네.
0: 지난 사과문 모두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1: 예.
0: 하지만 당 차원의 후속 조치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1: 네, 그래서인지 일단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에서는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을 했더라고요.
0: 어제 오후에 이제 비공개 회의가 있었는데요. 회의가 끝나고 징계 절차를 개시한 대상이 누구냐. 권영진 의원 그리고 진종호 조경태 의원 이렇게 세 사람이었습니다.
1: 네.
0: 이 진종호 의원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했다.
1: 네.
0: 또 조경태 의원은 당내 국회 부의장 후보 경선에 탈락한 뒤에 박덕흠 부의장의 낙선을 종용했다. 이 의혹으로 각각 윤리위에 제소가 된 상황입니다.
1: 네. 근데 정작 이 국민의힘 윤리위 내부도 좀 어수선한 상황이잖아요.
0: 네. 어제 윤리위원 한 명이 내부 갈등과 신원 노출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추가로 또 사임을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어제 회의도 윤민우 윤리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5명 가운데 3명만 참석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1: 네.
0: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원래 이전까지 7인 체제였다가 이렇게 쪼그라들게 된 겁니다.
1: 네.
0: 좀 내부 갈등에서 깊어지고 있는데요. 박성훈 대변인은 윤리위원 이번에 사임한 건 내부 운영 반발이 아니라 실명공개 탓이다라고 좀 정치적인 해석에 거리를 뒀는데요.
1: 네.
0: 장 대표도 일단은 추가 윤리위원 인선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다만 당 지도부가 회의 일정이나 심의 내용에 개입할 수는 없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어제 국회 법사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나왔는데 이제 뭐 사임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0: 네. 큰 틀에서 검찰개혁 대부분이 완료가 됐다라면서 새해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뭐 본인이 뭐 수면장애도 오랫동안 겪고 있고 건강이 좀 많이 안 좋다면서
1: 네.
0: 대통령 주변에 계신 측근들과 그런 측면을 고려해 많이 의논해왔던 차다 이렇게도 전했습니다.
1: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사퇴 의사를 전달받은 바 없다고 좀 거리를 두고 있는데요.
0: 네,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사의가 전달된 게 아니다라는 건데요.
1: 네.
0: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뒤에 정성호 장관과 직접 논의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데 일단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정해진 일정은 없고 만약에 개각이 있다면 발표할 시점이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릴 것이다 라면서 말을 피했습니다.
1: 네. 어쨌든 어제 법사위에서는 정성호 장관 거취와 또 보안수사권 폐지 여부를 놓고 또 여야가 충돌했고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한 번 더 충돌을 했는데요.
1: 네.
0: 재밌었던 거는 이제 박지원 의원이 정성호 네. 장관에게
1: 네.
0: 아, 그 정도 건강이면 연말까지 할 수 있다 라면서
1: 네.
0: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까지는 직을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1: 네. 버텨달라 이런 취지였던 것 같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5: Walk it, walk it 안전화.
7: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8: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곽지원 리포터 전해주세요.
9: 네, 영남 지방으로는 40도 가까운 낮더위가 이어지면서 곳곳으로 폭염 중대경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전국이 폭염특보 열대야주의보도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 기온은 서울이 26.7도에 체감온도가 29도, 포항은 현재 29도에 체감온도가 30.6도로 아침부터 후텁지근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가 38도, 부산 광주 35도, 서울 33도가 예상되고요. 오늘도 경기 동부 강원 충북 경북 일부 지역이 최고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8월 초까지 당분간은 뚜렷한 비 소식은 없고요. 폭염의 강도가 갈수록 심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8: 0180님과 김우연님이 DJ DOC의 여름 이야기 신청하셨네요.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리스민이었습니다.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얼마 전 국내의 한 놀이공원에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놀이기구인 대관람차의 객차 한 칸이 지상으로 추락한 건데요. 불행 중 다행으로 해당 칸에는 승객이 타고 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건 사고 이후 행정당국의 조치였죠. 관할 지자체와 경찰이 특별한 제재를 하지 않은 건데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그 이유였습니다. 인명피해가 있어야만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걸까요?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위험을 발견하고 예방하려는 노력. 우리가 바라는 안전한 사회 모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친곳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4: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5: MBC
6: MBC
7: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3: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팀앱 대리. 팀앱 대리가 7시를 알려드.
2: MBC 7시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오는 9월 총선 이후 30에서 50만 명의 대규모 추가 동원령을 내릴 것이라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27일 영국 앤디 버넘 총리와 정상회담을 위해 영국으로 가기 전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이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러시아가 여론을 두려워해 동원령 계획을 공개하지는 않는 가운데 신병들을 제대로 된 훈련도 없이 전투에 투입할 경우 막대한 인명 손실을 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 3만 명을 추가 파병하려 한다는 주장도 되풀이하면서 이는

0: 우리나 아시아뿐 아니라 미국과 서방에도 문제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크렘린궁은 러시아가 보르네시 지역에 3만 명의 북한군을 수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 볼로미디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크렘린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현지 시간 27일 기자들의 질문에 논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계획에 대해 젤렌스키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워싱턴 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제안과 관련해 어떠한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을 진행 중이고 합의 성사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합의가 불발될 경우 매우 강력한 군사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7일 미시간주 일정을 위해 에어포스 1으로 이동하던 중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이란이 만나길 원했고 우리는 만나고 있다. 이란이 대리인을 통해서도 직접적으로도 회담을 요청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이란이 미국과 회담을 원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그들을 매우 강력하게 타격해서라고 했고 얼마나 많은 인내심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답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사흘째 중단된 가운데 이란은 미국과의 대화 재개에 선을 긋고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의 에스마엘 바가이 대변인은 현지 시간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파키스탄, 카타르 등 중재국이 제안한 휴전과 협상 복귀와 관련해 현재 미국과 어떤 협상도 관여하지 않고 있고 협상 재개를 요청한 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새벽부터 경기도와 강원도 등 곳곳에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등 이루겠습니다. 안주희였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세바시의 구범준 PD입니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낙제 성적을 F학점 대신 NY학점으로 표기합니다. Not yet. 우리말로 아직이란 뜻이죠.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도 15년 전 새로운 형식의 강연 프로그램 세바시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될 것이라는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아직을 마침내로 바꾸는 힘은 자기 신뢰에서 나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나를 믿는 태도만큼은 지니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나를 믿지 않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2부에서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만나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쿠팡 논란과 통상 압박이 겹친 한미 관계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될지 3부에

0: 여기서 최종권 연세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3: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3: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3: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5: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6: 도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7: 네, 안녕하세요. 도마카입니다. 시선집중을 즐기는 방법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라디오로 듣는다,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함께한다,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한다. 주로 세 가지 방법이 있고, 사후에는 팟캐스트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 지금 이 시간 유튜브로 함께해주고 계시는 황새 뱁새 철새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제이비 형님, 머리숱 걱정은 없으시겠어요? 오늘따라 머리가 풍성해 보입니다.
6: 깎을 때가 됐습니다.
7: 네. 아, 털부심 있는 우리 제이비거든요. 네, 어떻게 뭐 모발 관리법 같은 거 있나요?
6: 맹물로 머리가 무세요.
7: 아, 샴푸 안 쓰세요?
6: 샴푸 쓰기야 쓰는데 매일 샴푸를 써서 좋을 게 없습니다.
7: 어허.
6: 제가 운동 가는 날은 맹물로 머리를 감고 운동한 다음에 샴푸로 머리를 감습니다.
7: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그 방법을 한번 써보시면 좋겠고요. 이광님은 히가시노 세이고 작가가 돌아가셨네요. 팬이었는데 슬픕니다. 라고 하시면서 시사는 MBC 종배형이 최고입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제이비도 잘 아는 작가 아닙니까?
6: 잘은 모르고요. 조금은 알죠.
7: 네. 백야행, 용의자 X의 헌신,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등 뭐 많은 분들이 함께 읽어주신 책들이 있을 텐데, 작가는 눈을 감아도 작품은 영원하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를 추모하는 방법이 그의 작품을 또 한 번 읽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0: 편인가 보네요.
1: 저도 좀 읽었어요.
0: 어, 예.
1: 예.
0: 읽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 알겠어요. 네.
1: 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2: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토해내야 된다라는 뉴스 어제 많이 나왔고 어제 저희도 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1: 이미 발빠르게 짚었죠.
2: 근데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제가 어제 전해드린 건 2023년도 기준의 어떤 그 재산 내역이었고 1년 뒤인 2024년 기준으로 하면 총 자산이 1,198억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게 근데 이 가운데 71.5%가 토지와 건물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1: 네.
2: 예금 등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16억 정도라고 하니까 이걸 탈탈 털어도 397억이라는지 한참 못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게 지금 당사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납부하는 방법 또는 분할 납부하는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도를 타고 있는데 아예 당사를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납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사 매각은 고려하지 않는 걸로 안다라고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 담보대출이나 분할 납부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왔다는 점만 좀 전해드리겠고요. 저희는 다른 점. 이 점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내보인 윤석열 피고인 측의 방어 논리와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인데요. 관련 뉴스 리포트 들어보시죠.
3: 윤 전 대통령 측은 토론회에서 답변한 것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문제의 발언이 나온 관훈클럽 토론회는 후보자들 사이의 공방이 아니라 언론인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이 답하는 형식이었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네, 이걸 좀 짚어야 되는데요. 어제 국민의힘에서 나왔던 논평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심 재개해라. 그러니까 속칭 맞불을 놓는 이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한번 맞불을 놓은 건 놓은 거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접근해 봅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뿌린 만큼 걷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자 먼저 재판부가 관훈클럽 토론회는 후보 간 공방이 아니라 언론인 질문에 해당이 된다라고 지금 봤다는 거 조금 전에 뉴스 리포트에 나왔죠. 자 이걸 기억을 하면서 한번 그러면 왜 뿌린 만큼 거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2022년 9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기소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 시절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 1차장을 몰랐다라고 발언한 점. 국정감사 과정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또는 압박 때문이었다라고 발언한 점. 이 두 가지를 문제 삼아서 이게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기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 기소할 때 윤석열 피고인은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기소를 누가 했습니까? 친윤 검사들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 인터뷰를 문제 삼아서 기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재판부는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피고인 윤석열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땅땅땅 두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뿌린 만큼 거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3심까지 가서 이게 이제 유죄가 확정이 되면 그 397억 원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푸른 자연님은 의원들이 출연해서 내는 방법은 어떨까요?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2: 397억 원을 의원들이 출연하려면 1인당 3.9억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1인당 3.9억을 내려면 세비를 얼마나 모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거의 2년치 모아야 됩니다. 의원들이 내겠습니까? 2년 뒤에 뭐가 있습니까? 총선이 있습니다.
1: 네. 옥황상제님은 이 순간 국민의힘에 맞는 말은 난감하네. 이게 아닐까요? 라고 해주셨고 문봉철님은 천막당사의 역사도 있잖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2: 그때 차떼기 그 문제로
1: 네.
2: 그렇죠. 당사였나 연수원이었네. 그 매각하고
1: 연수원 천안 연수원은 그렇죠. 뭐 매각한다고 했고 맨 처음에 근데 그게 봉헌이었나 뭐 하여튼 그런 단어를 썼다가 논란이 됐고 매각을 했고 천막 당사를 하기도 했었죠. 아무튼 어떻게 될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국민의힘 분위기는 이게 3심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0: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1: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장관직 사의 의사를 밝힌 정성호 법무장관. 정 장관은 법사위 전체 회의에 참석하려 국회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사의 표명 이유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혔는지 등에 대해 즉답을 피했습니다.
2: 다른 말씀은 드릴 게 필요 없고 중요한 건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국민들이 관심 갖고 해야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 고찬.
1: 다만 정 장관은 법사위 회의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오자 사의 표명과 관련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보안수사권 폐지와 사의 표명은 무관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3: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제가 뭐 수개월 동안 지금 상당히 심각한 좀 수면 장애가 있고 기타 다리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 네, 정성호 장관은 나아가서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사퇴 의사를 분명히 밝힌 셈인데요.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의 공식적인 사의 표명은 확인된 바 없고 사의 표명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0: 네, 짚을 점은요?
4: 그래서 도대체 사퇴하는 거냐 마는 거냐 일단 지금 제일 먼저 짚어야 되는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를 그 단서 삼아서 진단을 해야 될까? 제가 볼 때는 단서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 중인데 순방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6일 화상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를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발언을 했냐면 중수청 등의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 그리고 공직사회의 공사 구분과 선공 후사 원칙이 잘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선공 후사의 원칙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뉴스 리포트를 통해서 들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의 이유는 뭡니까? 개인적인 이유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선공 후사를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과 발언과 대비를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사표가 수리가 될까요? 별로 수리될 것 같지 않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점 좀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뭐 사퇴를 하든 말든 아무튼 이걸 통해서 정성호 법무장관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보안수사권의 보좌도 지금 어제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안수사권 이야기는 꺼내기 힘들 것이다. 왜 그러느냐. 어차피 30일이 되면 민주당이 지금 처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퇴 시점과 비교를 하면 사퇴가 오히려 그 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본인 입으로 지금 건강 문제를 이야기를 했으니까 설령 사퇴를 한다 하더라도 뭐 사퇴하면서 보안수사권 언급할 여지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도 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리드 부사님은 왜 대통령이 외교 순방 중인데 정성호 장관의 이슈가 중심이 되는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 현지에서 한 수보회의는 이제 브라질 현지 시간으로 26일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어제였다는 점도 읽어드리고요. 신원섭파님이 사의 표명의 시기가 참 여러 해석을 낳게 하네요. 본인은 직접적으로 대통령에게 한 적 없지만 참모들을 통해서 했다라는 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들 조금 혼란스러우시대요. 누구 말이 맞는 건지.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4: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던 권영진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자진 탈당을 권유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제명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시간 뒤 정점식 원내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5: 권영진 의원께서 저를 방문을 하셔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진심어린 사과를 했고 저 역시 그걸 수용을 했습니다.
0: 하지만 징계 얘기는 계속 나오는 것 같던데요?
4: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다면서도 30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논의할 뜻을 밝혔는데 근데 그 직후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진종호 조경태 의원과 함께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어제 자진 탈당을 원하고 이게 안 되면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는 최고위원 회의.
0: 있었죠.
4: 여기에 친한계의 우재준 최고위원은 불참을 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가 되는

0: 겁니까? 친한계를 뺀 나머지 이른바 당권파 중심의 의견 모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최고위원 회의의 결정도 그렇고 바로 이어서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 개시를 결정한 것도 그렇고 결국은 떡봉김에 제사 지낸다고 당권파 차원에서 이참에 손가락 밑에 가시 뽑아내자는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들었느냐? 권영진 의원은 지금까지 장동욱 대표와 각을 세웠던 대원과 미래 이쪽에서 같이 활동을 해왔던 의원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분석이 있는데 물론 이런 분석이 권영진 의원의 멱살잡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다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1: 네, 최정현님도 바로 그 점을 주목해 주셨네요. 멱살을 잡은 게 문제가 아니라 장동혁 대표에게 했던 말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해주셨는데 당내 분위기는 잠시 후 박정화 의원 인터뷰에서 좀 짚어보도록 하죠.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뭐 지금 제가 전해드릴 게 아니고요. 어제 저희가 김남희 민주당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남희 의원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조국혁신당이 이 보안 수사권 일부 유지 입장에서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방송에 나가고 난 다음에 조국 혁신당 쪽에서 이건 좀 사실관계 다르다. 우리한테 좀 반론권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반론권은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시 조국 혁신당 관계자 연결해서 입장 좀 들어볼 텐데요. 연결할 분은 이광철 조국 혁신당 끝까지 간다 총괄 간사입니다. 전화로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2: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일단 네. 김남희 의원의 주장이 어떤 점이 사실과 다른 걸까요?
2: 네, 대략 한 그 반론의 기회를 줘서 감사하고요. 네. 대략 한 세 가지 정도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국혁신당이 보안사건 예외 유지다 이렇게 얘기했다. 지금도 조국 대표가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라고 얘기했는데요. 어제 제가 조국 대표께 확인해 본 바로는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고요. 제가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법안을 모두 기초하고 그 논의를 총괄하는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 당에서는 보안수사권의 예외적 유지를 단 한 번도 입장으로 마련한 바도 없고 대외적으로 공표한 바가 없습니다.
0: 네.
2: 이 부분은 허위사실이고요. 아마 김 의원께서 조국 대표를 비난할 마음에 조급한 나머지 사실 확인 없이 조국혁신당까지 싸잡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해자들의 걱정이나 우려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이 책임 있는 태도로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0: 네.
2: 다소 사실관계가 좀 파악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당은 검사의 수사권 폐지로 인한 폐해나 부작용에 대해서 처음부터 심도 있게 연구를 해왔고 그래서 6월 30일에 차규근 의원께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협력 통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0: 네네.
2: 법사위원이신데 소관 법률도 좀 파악을 하지 못하시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손바닥 뒤집듯 의견을 바꾸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상대당 의원 당을 공격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손바닥 뒤집듯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의견을 바꾼 바가 전혀 없고요. 또 당이 민주당이나 의원을 공격한 바도 검찰개혁에 관한 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확인차 이렇게 한번 좀 질문을 확인 질문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자 일단 주어를 좀 분명해야 될 것 같은데 당과 그 당시 조국 대표로 좀 나눠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혹시 그러면 조국 대표가 구두를 통해서든 글을 통해서든 예외 인정을 언급한 적도 없었습니까?
2: 조국 대표가 대표로서 직위에서 한 말과 페이스북에서 본인의 의견임을 전제로 밝힌 바가 좀 있는데요. 제가 어제 그 김남희 의원의 인터뷰를 보고 당의 요청을 받고 조국 대표의 그 대표로서의 발언하고 두 개를 다 파악을 해봤습니다.
0: 네네네.
2: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아마도 조국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힌 바일 텐데요.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희 의원도 참여했던 발의원으로 참여했던 홍기원 의원안을 보면 196조 1항에서 검사의 수사권과 사항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구분해서 법안을 발의하고 있거든요. 예, 조국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혔던 것은 개인 입장임을 분명히 아마 밝힌 걸로 아는데 이것은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한 게 아니고요. 이 기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의 의미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가 대표로서의 공적인 발언들은 보안수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고요.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그러니까

0: 조국 대표, 당시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예. 그 아주 예외적인 필요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1: 네.
0: 그것이 지금 그 조국 혁신당의 입장으로 간주될 것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보안수사권의 예외 인정이랑 그 카테고리에 같이 묶일 성질의 어떤 그 입장 표명도 아니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을 정리를 하면.
1: 네, 그렇습니다. 그 조국 대표가 페북에 통해 밝힌 것은 공소시효 임박, 보안수사권의 핑퐁 이런 비상 상황에서 사실관계 확인의 의미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0: 네네네.
1: 김남희 의원의 카테고리에 검사의 수사권 거기는 이제 보안이란 말도 안 쓰는데요. 그 수사권에 묶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면 법사위원으로서 김남희 의원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 삼아서 일단 김남희 의원에 대한 반론은 이 정도로 가름을 하고요.
1: 네네.
0: 민주당의 당론에 대한 조국 혁신당의 평가는 어떤 겁니까?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1: 민주당의 당론이라 하시면 그 김한규 의원한 말씀이신가요?
0: 네네네.
1: 뭐 제가 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위치는 아니지만 예, 지금으로서는 여러 가지 논란들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안으로
0: 예.
1: 국회 통과를 하는 것이 여러 혼란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개인적으로?
1: 예. 예.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간사님.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조국혁신당의 이광철 끝까지 간다 총괄간사의 반론 잠깐 들어봤습니다.
2: 네, 다른 뉴스 전하기엔 시간이 좀 짧은 것 같아서요. 춘철님들의 네. 댓글 몇 개 소개해드릴게요. 다솜님, 뭐 울트라 왕당근님 여러분들은 대표가 SNS를 통해서 말한 것이 당과 얼마나 분리해서 사람들이 보겠냐라는 좀 의문 제기도 있긴 있으셨고요.
0: 네.
2: 토마토 온 에어님은 조국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서 조건부로 남겨야 한다는 입장을 말한 것 적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인데요. 하얀 구름님이 시선 집중 오래 들었지만 JB 얼굴 처음 보셨대요. 앞으로 화면으로 쭉 보겠다고 올려주셨습니다.
0: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보수의 눈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봅니다. 국민의힘 레드캠프 출발합니다.
2: 네, 레드캠프 오늘은 박정화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원주에서 왔습니다. 박정화입니다.
2: 네, 이거부터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유죄 판단이 어제 나왔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 확정이 돼버리면 국민의힘에서 397억을 토해내야 된다. 뭐 언론이 대서특필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좀 평가를 좀 부탁드릴게요.
3: 그 우선은 뭐 아쉬운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는 상반된 결과라 이게 꼭 공정한 건가?

0: 라는 생각은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쪽만 이렇게 보면 일단 저는 굉장히 착잡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기도 했어요. 우선 착잡한 거는 도대체 이 나락의 끝이 어딘가, 어디까지 우리가 떨어져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스스로 한번 돌아봤다는 거는 그 혼자 몸이 아닌 공직자 혹은 공직자의 후보가 본인이 입고 있는 옷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지,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저도 한번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제가 이제 지역민들로부터 선출돼서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이거를 수행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 그 공직의 무게에 대한 생각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다면 오늘날 이런 결과가 있었을까?
1: 그러니까요.
0: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착잡하고 저도 한번 돌아보고 했습니다.
1: 간단히 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물심양면으로 국민의힘에 참 폐를 많이 끼치고 있다.
0: 완전히 몰살시키고 있는 거죠.
1: 아, 몰살입니까? 근데 물론 뭐 3심 대법원까지 가겠죠? 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0: 예.
1: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까지 열어가지고 유죄 취지에 파기 환송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0: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 선거 이후에 재판이 중지된
1: 그러니까요.
0: 상태고.
1: 근데 그 대법원이 윤석열 피고인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무죄로 판단할 리는 만무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그렇게 본게 타당하지요.
1: 이게 상식적이겠죠. 그러면 지금 397억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일단 뭐 저기 당내 의견들을 구해봐야겠죠. 아마 그리고 당 지도부가 검토도 좀 하고 있을 거고.
1: 그러니까.
0: 근데 어제 보니까 저희 당에서는 이 판결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논평이 없더라고요.
1: 네.
0: 그 점도 왜 그랬는지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좀.
1: 다만 이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0: 그 얘기는 했어요.
1: 그거 뭐 재판 제기해야 되는데 이 주장을 했더라고요. 네. 이 판결에 대한 평가는 없고.
0: 네.
1: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 1심에서도 지금 상실형 나왔잖아요.
0: 네, 예, 예.
1: 지금 악재가 좀 겹친 것 같던데.
0: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락의 끝이 도대체 어디인지.
1: 네.
0: 근데 오세훈 시장 거는 그래도 좀 당내에서는 기대하는 분들도 좀 있고, 저도 좀 그 항소심에서는 좀 더 준비를 잘해서 대응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고, 그래서 예. 뭐 혹여라도
1: 예.
0: 일단 저희 구성원들은 대부분 다 이게 예. 뭐 직접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서
1: 예.
0: 항소심에서는 좀 바로 잡혀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 시장 측에서 변론 준비를 좀 잘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그렇게 됐으면 하는 기대에 섞여서 좀 있어요. 아주 많이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 그런데 오세훈 시장권도 이제 특검 기소사항이기 때문에 2심, 3심 토탈에서 6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지금 그렇잖아요.
0: 그렇죠.
1: 각각 3개월씩.
0: 예, 예. 내년 1, 2월이면 결과가 나올 그렇죠. 수 있는 거죠.
1: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그 직위 상실형이 유지가 되어버리면 지금 국민의힘이 상당한 타격을 받는 거 아닙니까?
0: 거기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1: 이제 가정법에 기초한 질문에 대답을 안 한다. 지금 정답이 있죠.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좀 나중에 얼마든지 좀 할 수 있을 것
0: 예.
1: 같고, 지금 현안으로 불거진 거 일단 권영진 의원권 있잖아요.
0: 예,
1: 멱살잡이.
0: 예.
1: 일단 이 행위는 뭐 평화고 말고도 사실 없잖아요.
0: 그거는 뭐 열에 열, 백에 백이면 다 잘못된 일이라고 얘기하죠.
1: 나중에 왜 그랬는지 혹시 좀 그 얘기 좀 듣고 그러신 게 있으세요?
0: 아니 뭐 굉장히 복잡했을 테니까 예. 제가 뭐 직접 여쭙지는 않았는데 상임위 배분 문제 관련해서 좀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에 대해서 원내대표에게 항의하는 과정에 소위 욱했던 것 같습니다.
1: 욱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0: 욱했던 것 같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말리는 과정에서 또 그 욱에 유탄을 계속 맞은 거고.
1: 너는 뭐해 혹시 뭐 이런 식으로.
0: 뭐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1: 예, 예, 예. 그래요? 근데 여기서 그럼 잠깐 쉼표
0: 네.
1: 찍고.
0: 네.
1: 상임위 배정이 의원들한테 그렇게 중요해서, 이건 좀 약간 극단적인 경우는 하지만.
0: 일단 상임위라, 국회의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관심 있는 부분도 있고,
1: 네.
0: 그 다음에, 지역에 필요한 뭐 각종 사업이나 정책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상임위를 가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고, 자기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거니까 상임위가 중요할 수 있지요.
1: 근데
0: 특히나, 뭐 인기 상임위라고 하는 데는.
1: 네.

0: 사실은 그 지역에 많은 뭐 그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거니까.
1: 국토위나 이런 데.
0: 국토, 산자 뭐 이런 데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1: 근데 혹시 원내 대표단 내지 원내 대표위에서 상임위가 배정되는 과정에서 네. 사감이라든지 예. 정책 관계라든지 이렇게 이런 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0: 상임위 구성은 사실은 원내 대표의 고유 권한이고 네. 그다음에 뭐 일종의 인사죠.
1: 인사죠.
0: 인사죠. 네. 인사라는 게 보통 하다 보면은 50 아무리 잘해도 51% 박수 치는 거고 49%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 과정에서 그래서 의원들이 원내 지도부에 많은 부탁을 하기도 하고 여러 조정이 있어요. 하다 보면 뭐 불가피 힘들어지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한데 이번에는 뭐 권영진 의원의 그 행동 행태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릴 수 그럼요. 있는 상황은 예. 아니지만 그럼. 내용상으로 가면은 조금 권영진 의원도 아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주장을 하려고 했었구나라는 고 이해되는 부분도 서로 있긴 합니다.
1: 아 그래요? 예. 의원님의 상임위 배정은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0: 저는 저 과학기술 정보통신
1: 과방위
0: 소위 말하는데 배정이 됐는데 뭐 저는 그 원내 지도부에서 정해서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문제 삼고 싶진 않아요. 할 말은 많지만
1: 근데 아, 할 말은 많습니까?
0: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제가 이제 원주가 지역구잖아요. 원주 옆 지역에 있는 우리 송기현 의원님이신데 네. 과방위원장이에요.
1: 아 그렇죠.
0: 그리고 원주 연구의 비례대표의 최혁진 의원이라고 계시는데 거기도 또 과방위에 배속이 됐어요.
1: 아니,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죠?
0: 공교롭게 그래서 지역 연구를 갖고 있는 3명의 의원이 다 지금 과방위로 배속이 돼서 네. 조금 그거는 조정의 여지가 있으면 좀 배려해달라고 어제 제가 저도 원내대표께 가서 만나 말씀드렸어요. 예. 이게 한 지역에 너무 몰려있는 거는 지역발전이나 아니면은 뭐 의원들 상황에서도 좋지 않은 거라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1: 아, 그렇네요. 원내대표는 뭐라던가요, 그러니까?
0: 어떻게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마는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네. 그 행위는 부적절한 행위니까 뭐 변호할 여지는 없는 거고 네. 근데 지금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윤리위가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자진 탈당을 권유하고 안 되면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모았다는데 과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0: 과하고 핀트가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억지로 뭔가 꾸겨 넣은 듯한 느낌?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권영진 의원의 문제는 원내 대표하고의 문제였고 그 행위 자체는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더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그거를 풀어가는 과정은 좀 더 정치적으로 좀 더 이렇게 좀 스무스하게 풀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일단은 본인은 잘못했다고 의원 전체방에도 올렸고 당사자한테도 가서 사과를 드렸고 예. 원내대표도 그에 대해서 심적으로 흔쾌히 수용을 한 것 같고 그렇다면은 지금 저희 당 뭐 의석수가 이렇게 넉넉한 편도 아니고 권영진 의원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도 많이 했고 대구시장의 경험도 있고 해서 당의 쓰임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꼭 극단적으로 제명, 뭐 탈당 이런 얘기들이 막 오고 가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거를 갑자기 당의 독립기구라고 할 수 있는 윤리위에서 네. 의총도 지금 요구가 되어 있거든요. 네. 의총에서 충분히 더 논의하고 난 다음에 진행될 수 있는 건인데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억지로 꾸겨 넣었다는 거는 지금 윤리가 뭐 자꾸 사퇴 얘기들 나오고 윤리 자체가 지금 정통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예. 논란도 지금 당내에서 있는데 이걸 가져다 윤리가 징계 개시를 했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참에 당 지도부에 쓴소리를 하고 있는 권영진 의원을 이렇게 찝어서
1: 네.
0: 당 지도부에 쓴소리하면은 혼나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저는 억지로 꾸겨 넣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1: 속칭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 당권파가.
0: 그런 걸 이해돼요.
1: 그렇게 보시는 네. 거고요. 그러면 권영진 의원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0: 지금 일단은 원래는 대구시당 위원장 맡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안 맞는다고 했고 그다음에 예. 행안위 간사에 배정됐는데 간사직도 안 맞는다고 했고

0: 직접적으로 본인이 사과를 했고, 향후 또 충분히 유감의 그, 예, 뜻을 표할 수 있는 행위나 행동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지켜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뭐 윤리가 징계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의청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오거나 충분히 본인이 감수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그 이 사과에 책임이 있다면 저는 그것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제명, 탈당, 권유, 뭐 너 나가라 라는 식으로 막 몰아간다는 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당의 그 위상이나 이미지를 형성해 가는데 꼭 비례성에 맞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어떤 최고위원들 보면은 당의 이미지를 형성해 가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좀 훼손되는데 했던 행위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거는 다 묻어두고.
1: 그러니까요.
0: 이제 권영진 의원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어떤 분들은 공개 브리핑 장에서 막 이런 육두문자도 표현하고 막 그런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요.
1: 바로 그 점에서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면 동료 같은 당 동료 의원이나 당직장을 해서 막 험한 말을 많이 했던.
0: 그거는 말멱살이지.
1: 말멱살.
0: 예, 예.
1: 그런데 왜 그거는 그러면 징계 안 하냐, 이런
0: 식으로. 아, 그런 면에서 꾸겨서 억지로 이거는 그 당 지도부에 쓴소리 한 사람에 대해서 본보기로, 하는 거 아니냐. 아, 소위 입틀막을 위한, 수단으로 또 이걸 쓰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저는 꼭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분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1: 그래요? 그러면 권영진 의원 말고 조경태 진종호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개시를 했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0: 조경태 의원 거는 뭐 논쟁의 여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1: 그게 이제 국회의장 뭐, 선출 과정.
0: 국회의장 그 선출 과정에서 당내 경선이 끝난 상황에서 이를 승복 안 하고 민주당 의원들하고 그 뭔가 얘기를 했다는 건데 물론 그 형태도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1: 네.
0: 징계 수위를 한번 봐야죠.
1: 그거는.
0: 징계 수위를 한번 보고 그게 과연 합당한 건가, 라는 걸 봐야 되고. 진정호 의원 같은 경우도, 이게 뭐, 부산 북갑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했다는 뭐, 걸 가지고 하는 건데.
1: 보좌진과를
0: 뭐
1: 보냈다라는 얘기.
0: 보좌진 파견을 했다고 그러고, 뭐, 집을 얻으려 했다는 건데, 아직 그게 뭐, 직접적인 증거나 아니면 뭐, 본인들의 소명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것도 역시 징계 수위를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 결국은 징계 그 자체보다 수위가 중요하다?
0: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뭐 논쟁의 여지가 있으니까 본인의 소명 과정도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윤리위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수위를 봐야 이게 과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1: 알겠습니다.
0: 거니까요.
1: 여당 이야기 잠깐 여쭤보겠는데 여러 논란 끝에 결국 아무튼 민주당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하는 걸로 당론을 모았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0: 일단 당내에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반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 예.
0: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검찰개혁이라는 전체 틀 속에서 이렇게 막 밀고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아쉽고 위험하다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1: 네.
0: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과연 경찰만으로 그다음에 견제받지 않는 수사 권력에 자칫 잘못되면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1: 네.
0: 이 부분을 저렇게 막 억지로 밀어가고 있는 게 저는 옳다고 보지 않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 보면 그전에도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국민적 저항을 저렇게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도 그다음에 뭐 사의를 표명했는지 사표를 진짜 내려고 하는 건지 모르는 우리 법무장관께서도 고민을 좀 해서 정말 국민들한테 필요한 일들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1: 그러면 돌아보면 6월 25일이었나요? 그때 김민석 총리가 브리핑을 하면서 정부 입장은 없다.
0: 무책임한 거지.
1: 아, 무책임이라고.
0: 네. 보세요. 저는 그때도 대통령도 그랬고 김민석 총리도 초반에는 보안수사권이 일부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고 경찰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고민해 봐줘라라고 당에 주문한 걸로 알고 있어요.
1: 예.
0: 그러다가 전당대회가 막 무르익으면서 그리고 당내 강성 지지층들 사이에서 그다음에 대다수의 의원들이 보안수사권 무조건 없애야 된다.
1: 네네네.
0: 티끌만도 없애야 된다라는 주장이 막 강해지니까 일종의 손을 놔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안은 이렇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땐 이런데

0: 만들어 놓고 모든 걸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과연 정부가 제대로 굴러가는데 네. 기능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상황이라 저는 소일고 외양간 고쳐야 되는 일도 생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근데 또 아무튼 국민의힘 또 필리버스터 하는 거죠?
0: 일단 하는데 뭐 하루밖에 더 안 되니까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뭐 모든 당력을 모아서 국민들한테 호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0: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의원님. 박정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이 건강보험료 하한액이 오르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일까를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개편의 핵심은 초고소득층의 보험료 상한선을 올리는 동시에 26년째 사실상 동결이 됐던 최저보험료도 좀 조정을 하자라는 거죠.
1: 네, 그렇죠.
4: 네, 하한선 조정 대상자가 이제 직장가입자 하위 1%, 19만 명 정도가 되고요.
1: 예.
4: 지역가입자는 하위 50.7%, 486만 가구가 됩니다.
1: 이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네. 지역가입자의 절반이 최하한선이라는 거잖아요.
4: 그렇죠.
1: 오.
4: 그 안에는 상당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건데 소득이 적거나 불안정한 자영업자, 뭐 프리랜서, 실직자, 무직자, 또 폐지를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고령층이라든가 독거노인도 있고 국가유공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계층을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한데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주목할 건 이미 기존의 건강보험료조차도 좀 버거워서 체납에 내몰린 생계형 체납자들입니다.
1: 네.
4: 이 정부도 생계형 체납자를 위해서 보험료를 지원한다던가 혹은 분할 납부 제도를 마련을 해놓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런 만성적인 자금난으로 납부 능력 자체가 없거나 제도 기준에 좀 막혀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계층도 적지 않습니다.
1: 네.
4: 예,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연결이 되는 도움을 요청하는 곳들이 민간단체인데요. 어떤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가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래홍 미랄복지재단의 국내사업실장 이야기입니다.
5: 한 달에 건보료를 뭐 많이 내시는 분들도 1, 2만 원 선이 많고 지역보험 가입자로서 굉장히 낮은 보험료를 납입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한 달을 생활할 수 있는 생계비가 너무나 빠듯해서 그것을 납입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을 보면 비단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공과금 체납의 모든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어가지고 건보료만 체납을 하진 않아요. 어려운 위기 가구들 신청이 들어오면은 건보료는 정말 최악의 상황인 거죠.
1: 지금 위기 가구 신청 얘기를 했는데
4: 네.
1: 주로 어떤 가구들이에요?
4: 이 재단이 이제 장애인 복지 사업을 좀 하다 보니까 주로 신청이 들어오는 것들은 장애 아동을 키우는 가정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세 이하의 장애 아동 청소년들은 이제 치료비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걸 납입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공과금 납부나 건보료 납부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미 뭐 생계급여라든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도 이 지원 자체가 좀 최소한의 생계나 치료를 위한 수준이다 보니까 치료비 자체도 감당을 하기가 어려운 수준이고요.
1: 네.
4: 예를 들어서 장애아동 치료비가 바우처로 이제 한 달에 20만 원 정도가 나오면 그게 20만 원이 실제로는 일주일에 치료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머지 치료비를 이제 가족이 어떻게든 감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라고 해도 건보료나 공과금 체납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결코 적지 않다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1: 근데 건보료 체납하면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4: 그렇죠. 의료 서비스에서 제외가 되는 건데 이 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정 다음으로 많이 들어오는 신청이 이제 독거노인입니다.
1: 예. 그러니까
4: 사례 하나가 있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였다가 본인이 실제 받지 못하는 자산이 증여가 된 것으로 처리가 좀 잘못돼서 수급자 자격을 잃어버린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서 월 2만 원 정도 건보료가 이제 발생이 됐는데 그걸 내지 못했고
1: 예.
4: 결국 3년 가까이 체납이 쌓여서 60만 원이 돼서 도움을 요청한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정말 절실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병원에 가면은 10배 이상 발생한다 의료비가 라고 해서 이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최소한의 진통제로만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민관이 이렇게 함께 위기 가구를 계속 발굴해 오고 있지만 여전히 이렇게 사각지대는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건보료 한액이 이제 올라감에 따라서 건보료 체납은 더 늘어난.

0: 라고 했을 때 결국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의료 소외 계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소액이라고 여겨질 수는 있겠지만 그 몇천 원 또 만 원이 한 끼 식사와 병원비까지 저울질해야 하는 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그분들한테는 실제 의미가 다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게 당장 5천 원이 오르는 것만 해도 한 끼를 해결하는데 5천 원 이하의 금액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분들한테는 한 달을 살아가기도 버거운 그 돈으로 어딘가에서 또 금액을 또 조여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2천 원, 5천 원 정말 큰 금액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일반 가구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더큰 추가적인 고통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이렇게 생계가 어려워가지고 최하한선인 건보료조차 체납하는 경우가 많다.
0: 맞습니다. 통계도 5만 원 이하의 건보료임에도 불구하고 생계형 체납자가 70만 세대가 매년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2: 그래요?
0: 이 가운데 75%는 연소득 100만 원 이하라고 합니다. 또이 가운데 8만 명 정도가 체납으로 인해서 이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가 돼서 의료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한액을 인상을 하더라도 단계적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긴 했지만 사실 이렇게 몇천 원에 또 생계와 치료가 이렇게 좌우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현실도 함께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2: 뭐 얼핏 봐서는 뭐 몇천 원 오르는 게 그렇게 뭐 부담이 크게 되겠느냐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엄청난 큰 돈이다. 그렇죠? 이것도 좀 정부가 좀 고려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0: 고맙습니다.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네,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3부에서는 한미관계 종합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여러가지 현안이 좀 얽혀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건지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권 연세대 교수와 함께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 기술의 씨앗을 심고 가능성의 꽃을 피우며 오로지 고객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일하겠습니다. 지역이 꿈꾸는 미래, 가보지 않은 길.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 웨보노믹스가 열어가겠습니다.
2: 차 엔진 소리가 왜 이래?
3: 그러게.
2: 그린 헤그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3: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견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 부근 의성 방향이네. 054-858-2526.
2: 엔진은 그린 헤그 보링 공장이래.
4: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5: 안녕하세요. 안동시 안전재난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물놀이나 낚시, 다슬기 채취 등 수상활동을 즐기러 물에 들어가실 때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특히 어린이는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도록 보살펴주세요. 아울러 다슬기 채취 시 2명 이상 함께 하시고 수시로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수상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동 MBC 여름철 수상안전 캠페인 안동시와 함께합니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비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재현 리포터.
2: 네, 장마는 공식 종료됐지만 앞으로 8월 초까지의 폭염의 강도는 더 심해질 거라고 하는데요.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도 7.11로 기상 관측 이래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 열대야 주의보 이어지고 있고요. 전남, 광양, 영남지방 중심으로는 폭염 중대 경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체감 온도가 벌써 30도 가까이 올라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가 38도, 광주, 부산 35도, 서울, 춘천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덥겠고요.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중부 내륙, 경북 북부 지방으로는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한국과 미국 간에 여러 현안이 얽혀 있는데요. 좀 종합진단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권 연세대 교수 모셨는데요.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4: 예, 오랜만이십니다. 예.
1: 네, 제일 궁금한 게 쿠팡이 있잖아요.
4: 네.
1: 쿠팡이 한미 관계에서 어느 정도나 지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0: 보세요?
1: 사실 쿠팡 하나 일개 기업이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당연히 국적이 뭐 미국이니 한국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의 공적 영역에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기업인데요. 제가 여기저기서 듣기로는 쿠팡은 이미 단순한 기업 문제를 넘어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의회와 백악관이 소위 쿠팡 문제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프레임하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여러 압박을 주고 있고 이게 한미 관계의 주요 현안으로 등장하였기 때문이죠. 저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네.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먼저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당한 법 집행을 존중할 수 있는가의 문제. 즉 쿠팡이 우리 소비자의 한 3천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인데 그에 따라 우리 국내법 절차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즉 대한민국 동맹국의 정당한 법 집행을 미국이 존중할 것인가의 문제. 두 번째는 기업이 미국의 정치력을 이용해 한국의 법 집행을 흔들 것인가 말 것인가의 네. 문제로 집약되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이게 뭐냐면 어쨌든 왜 한 기업의 문제가 한미관계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었을까. 문제의 출발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했다는 건 이미 알려졌는데 그리고 쿠팡대로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책임을 규명하겠다. 사과하고 그랬으면 되었는데 문제는 워싱턴으로 뛰어갔다는 겁니다. 이 일이 발생되고.
0: 로비하고.
1: 예. 그래서 쿠팡의 주요 미국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15억 달러가 넘는 지분을 부여한 미국 투자자라고 주장하면서 미국 무역대표부에 무역법 301조 청원을 제출했고.
0: 그러니까요.
1: 그리고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에 나섰고 보고서도 내놓았고 또 이 보고서는 상당 부분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쿠팡 측 임원의 진술에 의존했고 그 결과 쿠팡은 한국 소비자에게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왜 한국 정부가 미국을 차별하는가라는 문제로 다시 재프레임이 된 거거든요.
0: 여기서 그러니까 네.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쿠팡이 로비를 되게 열심히 했다. 내지 많이 했다.
1: 네.
0: 그래서 쿠팡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의원들이 꽤 된다.
1: 네.
0: 까지는 국내에서 보도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네. 그 의원들이 그렇게 대변한다고 해서
1: 네.
0: 미국 정부가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럼 나서야 될 성질의 문제냐는 또 달리 봐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일단 예. 쿠팡의 로비력이나
1: 네.
0: 이런 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까지 지금 미쳐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1: 지금 클린턴 행정부였다면 이런 일이 발생되진 않았을
0: 트럼프,
1: 거고요.
0: 트럼프 행정부였는데
1: 네. 이게 첫 번째는 우리의 대응이 다소 늦어졌다라는 거예요. 워싱턴의 로비의 생태계를 보면 먼저 이야기하고 먼저 로비한 세력이 발언의 우선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초기에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문제의 프레임이 쿠팡이 대한민국 내에 법적 절차를 잘 지킬 것인가 해서 워싱턴으로 뛰쳐가서 형아들아 우리 지금 미국 기업이 당하고 있어라는 문제를 프레임을 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대응이 다소 늦었기 때문에 쿠팡은 먼저 움직였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움직였고 로비 회사들이 움직여서 의회가 움직인 거고 그다음에 미국 백악관까지 움직여서 우리 정부를 좀 압박하는 모양새가 된 거거든요. 그게 하나가 있고요. 쿠팡의 로비력은 쿠팡이라는 기업이 미국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0: 그러니까
1: 로비력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공개된 자료를 보니까 올해 2분기에만 미국 로비에 224만 5천 달러를 쓴 것으로 공개되었어요.
0: 오, 예, 예, 예.
1: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35억 정도 될 텐데 1분기보다 늘어났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을 소위 투자들의 팔을 비틀어서 무역법 301조 청원을 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미화원 법사위의 조사 보고서가 이어졌는데요. 그러니까 로비는 로비대로 하고 또 뭘 했냐면 미국의 중요한 정치 문화 그들에게 있어서 합법입니다. 우리에게는 좀 다소 생소한 건데 그 정치활동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0: 네.
1: 그 PAC라고 부릅니다. Political Action Committee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상당한 규모의 로비를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서 거기다 정치 자금을 주요 언론인 주요 정치인 그리고 의회 행정부에다가 쿠팡의 주장을 주입할 수 있게 로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팔을 비틀어서 로비를 하게 하고 예. 그리고 PAC 그러니까 정치활동위원회를 만들어서 행정부와 정치인 의회에 쿠팡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로비 생태계를 잘 알고 그걸 한 것인데 우리의 대응이 다소 좀 늦어진 감이 있었죠.
0: 그러니까 지금 보도를 보면은 쿠팡이 계약한 로비 회사가 있는데 수지 와일스 지금 백악관 비서실장인가요? 네. 이 사람이 또 여기 출신이라고 그러고 네. 뭐 벤스 부통령한테 뭐 후원했다는 지금 뭐 이야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문어발식으로 지금 미국 정계에 네. 발을 뻘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
1: 거죠. 저도 거구나.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소통하고 있는 미국 이런저런 전현직들 중에 쿠팡에 그러니까 제가 교류하는 미국의 전현직들이 대부분 한국 관련 일이나 정부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대부분 쿠팡하고 접촉 당했대요.
0: 아, 쿠팡이 다 한 번씩 찾아왔대요? 네,
1: 찾아왔거나 그들과 밥을 먹었거나 오.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경우가 많았대요.
0: 그러면 그러니까 공화당 민주당 안 가리고?
1: 그렇죠.
0: 그러니까. 두 번째 이렇게 로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로비를 받은 트럼프 행정부가 네. 그 제일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정부한테 네. 뭘 요구하고 뭘 압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주권의 문제고 아까 그 말씀 그 취지잖아요. 네. 행정주권의 문제잖아요. 뭘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1: 여러 가지를 연계하는 거죠.
0: 네.
1: 쿠팡 문제를 무슨 프레임으로 만드냐면 미국의 기업이 차별받고 있다 한국에서. 고로 한국은 불공정한 조치를 하고 있는 나라.
0: 그래서 관세 때린다?
1: 아니 관세는 이미 뭐 그것과 상관없이 때리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으로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이런저런 현안에 대해서 지연을 시키거나 이것을 협상을 안 해주겠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안보 현안이라고
0: 쉽게 말해서 팩트시트에 나와 있는
1: 그러니까 안보 현안이라고 일컫는 그러니까 그 잠수함과 관련된 혹은 원자력과 관련된 협의를 매우 지연시키거나 즉 연계작전을 쓰는 거 하나입니다. 예, 예. 우리가 주로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것들에 대한 브레이크를 거는 것 하나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주요 행위다. 반드시 행정부일 필요는 없는데 의회 의원들이나 즉 공화당 의원들 중심으로 아니면 미국의 NGO 보수적인 띵탱크를 활용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친중으로 프레임을 시켜서 즉 그들이 주장하는 반공주의의 반대에 있는 친중주의로 해서 뭐 이를테면 중국의 유통그룹을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특정 기업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기업들을 도와주는 세력으로 아주 페이크 뉴스를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국제적인 신용도를 낮추는 뭐 그런 식의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좀 비열한 행위를 하는 거죠.
0: 그러니까 그럼 트럼프 행정부가 쿠팡을 이용을 하는 측면은 알겠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그래서 쿠팡이 뭘 얻느냐라는 거예요. 이미 과징금 때렸고 한국 정부가 네. 과세 통보했고
1: 네.
0: 총수 지정했고 뭐 수사는 미적되고 있습니다만.
1: 두 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좀 지연시켜서 미국의 정계의 힘을 빌려서 자신들이 짊어져야 할 사법적 책임을 미국의 정치력을 활용해서 분산시키는 거 하나이고요.
0: 일단 수사 문제가 네. 있고.
1: 두 번째는 이 선례를 구성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보 유출 사건과 같이 이러한 사건 사고는 앞으로도 더 발생할지 않겠습니까?
0: 있을 수 있죠.
1: 그러니까 사법적 선례를 먼저 안착시키는 것이 쿠팡과 같은 기업의 혹은 미국 정부의 중장기적 전략일 수 있겠죠.
0: 아,
1: 이게 소위 이런 표현이 이제 어떨지 모르겠지만 첫 케이스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첫 봤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0: 네.
1: 그러니까
0: 봤다는 네. 방 부적절한 네. 방송 용어임을. 네.
1: 곧. 첫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걸 예. 좀 막기 위한 것이죠.
0: 강경화 주미대사가 한국 다녀갔잖아요. 일식이고. 네. 이게 주된 논의사항이 쿠팡 문제였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1: 예.
0: 교수님도 그렇게 진단하세요?
1: 저도 그렇게 들었고요.
0: 예.
1: 그만큼 제가 말씀 첫 번째 확실해야 될 것은 주재국 대사 그것이 미국이든 일본이든 우리 본부라고 칭하는 외교부나 정부의 콜을 받아서 귀국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은 아니지만 흔한 일은 아니에요.
0: 외교부에서 부른 거라고 봐야죠.
1: 그렇죠.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부른 이유는 명시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것도 있겠으나 아 아마도 면대면으로 쿠팡과 같은 현안에 한미주의 현안으로 등장했으니만큼 그 대안을 혹은 대응책을 최종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이유였을 것이에요. 그 결과 그것이 뭐 NSC 프로세스를 겪었던 청와대 프로세스를 겪었던 간에 미국 의회에서 보도 내놓은 그 이런저런 그 보고서에 대한 반박문을 그 강경화 대사께서 미국으로 돌아간 이후에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아마 그것은 강경화 대사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전반적인 의견이라고 봐야겠죠.
0: 제가 일전에 또 다른 분에게 한번 그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도 그 로비에서 고용할 수 있잖아요. 계약 맺어가지고.
1: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하고 있죠. 예,
1: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0: 그죠.
1: 네.
0: 또 하나 주미대사 말고 이제 주한미대사.
1: 네.
0: 미셸 스틸 대사가 이제 이번 주 안에 부임한다는 얘기가 좀 있던데.
1: 네.
0: 이 미셸 스틸 대사가 한국에서 뭘 할까? 어떤 목소리를 낼까 지금 관심사거든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1: 왜 관심을 갖죠? 난 이해가 안 돼요.
0: 왜요?
1: 그럼 미셸 스틸이라는 인물의 특성 때문이겠죠. 뭐 첫 번째는 우리 한국계이고 우리말을 충분히 잘 구사할 수 있고 미국 정치인 출신이고
0: 남편이 또 그렇게 영향력이 있다고
1: 극우 세력과 소통해 왔고요.
0: 네.
1: 저는 또 더군다나 직업 외교관이 아니라는 것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우려하고 있다는 것인데 저는 미셸 스틸 대사가 한국에 부임하면 주한미 대사로서의 입장과 임무만을 충실히 수행해야 된다고 봐요. 역설적으로 뭐냐면 그가 정치인 시절에 해왔던 우리의 극우 세력이나 이단과 같은 종교 세력과 접촉하여 그들의 의견을 대변한다면 대사로서 주재국 정부, 주재국의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0: 그렇죠.
1: 이때는 명확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저는 경고를 해야 하고 외교적 조치까지 고려해야 된다고
0: 쉽게 그게 내정 간섭 행위에 해당이 된다.
1: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주재국 대사는요.
0: 예.
1: 즉 한국어를 구사한다는 이유로 한국의 사정을 워싱턴에 우호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한국의 대사가 아니고 미국의 대사이기 때문에 꼭 정렬하게 말씀드리면 그는 검은 머리 미국인으로 오는 것이고
0: 그렇죠.
1: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기만 하면 돼요.
0: 그렇죠.
1: 그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한국계라는 정체성이 강경한 미국 정치의 혹은 정부의 정체성을 상쇄해 주지 않을 것이고 그는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0: 네.
1: 미셸 스틸 대사를 우리의 우군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냥 드라이하게 그는 미국 대사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잘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저런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이 역설적으로 그를 역이용하거나 악용하지 않길 바랍니다.
0: 그러니까 쉽게 이제 극우 쪽하고 좀 친했기 때문에
1: 네.
0: 대사로 부임을 해서
1: 네.
0: 이제 한국 상황에 대한 이제 본국 보고를 이제 주도록 할 텐데 여기서 이제 잘못되거나 편향된 보고가 이루어지면 어떠냐?
1: 할 수 없어요.
0: 네?
1: 할 수 없어요. 보고하는 거 어떻게 막아요?
0: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려가 있었고 네. 또 한쪽에서는 조금 전에 이제 그 교수님 잠깐 걸치신 것 같은데 남편 되는 사람이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직통을 할 수 있는 상당히 공화당에서 유력한 인물이다.
1: 네.
0: 그래서 잘만 활용하면 대미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창구가 될 수도 있다. 또 이런 낙관론도 좀 있었거든요.
1: 그 낙관론은 낙관되는 대로 하되 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과 직통으로 전화할 수 있다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미국 사람들 중에 제가 아는 한 혹은 제가 겪어본 바로는 정말 VIP하고 소위 직접 소통하는 사람들은 나 직접 소통 안 해. 직접 소통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0: 쉽게 뭐 호가호이다?
1: 예. 두고 보자는 얘기예요.
0: 과장일 수 있다?
1: 그리고 예. 미셸 스틸의 남편분은 남편으로 오는 것이지.
0: 그렇죠, 물론.
1: 아니, 물론, 문 닫고는 뭔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공식성을 좀 강조하고,
0: 네.
1: 여타 다른 미국 대사들처럼, 그를 환영하고요, 우리 정부가. 잘 활동할 수 있게, 충분히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0: 그냥 일반 대사 대하듯 다루면, 그러니까 대하면 된다.
1: 예.
0: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필요 없다.
1: 예. 한미 관계의 중요한 그 교두보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 과거에 이런저런 정치인으로서 했던 일들은 그냥 그건 그대로 놔두고 그 사람이 또 대사가 된 이후에 마치 정치인처럼 투사처럼 활동한다면 그거는 외교관계에 큰 데미지를 줄 수 있으므로

0: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은 해야겠죠.
1: 여기서 잠깐 샛길로 빠져갖고 예. 하나 궁금한 것을 여쭤보는데 그구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떠오른 인물이 있는데 모스탄. 예. 지금 기소됐잖아요. 불구속 기소. 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그 퍼뜨렸다가 불구속 기소가 됐거든요. 근데 이 모스탄이 한때 미국에서 뭐 그 저기 자리 차지한 적이 있었잖아요. 혹시 이것이 미국 행정부 차원이나 아니면 대사관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거나 뭔가를 하려고 할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0: 아, 일단은 제가 이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알려졌다, 알려진 인물로 우리에게 알려진 모스탄이라는 인물은 워싱턴의 일부 세력에게만 알려져 있지.
1: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다?
0: 우리에게 너무 좀 과도하게 과장된 인물입니다. 제가 안 그래도 지난주 토요일, 며칠 전 토요일 날 광화문 사거리에, 세종로 사거리에 볼 일이 있어 나갔다가 모스턴 씨가 마이크 잡고 시위하더만요.
1: 보셨어요?
0: 예. 아니, 봤다기보다도 지나가면서 몇 마디 하는 거 들었는데. 예. 그는 여기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인물, 영어로 얘기하면 recognize, 인정된 인물일 뿐 미국에선 그렇게 소위 recognize 되어있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1: 현지 평가는 네, 다르다. 네.
0: 두 번째, 과거 그가 어떤 국무부에서 역할을 했던 간에 네. 대사급 인물이었고 예. 국제기구와 관련된 인물이었는데 사람이 참 이렇게 변하는구나.
1: 그러니까요. 네.
0: 근데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니까요. 저는 참 나이를 잘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 여쭤보고요. 네. 지금 그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언급한 거 보면 이르면 다음 달에 대미 투자 1호 사업이 발표될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왔거든요.
0: 네.
1: 요게 좀 어떻게 좀 한미관계에서 윤활 역할을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는 한미 동맹이 혹은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봐요.
1: 네.
0: 그것은 서울발 불확실성이 아니라 워싱턴발 불확실성이에요.
1: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0: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본보다 늦게 해서 한미관계가 안 좋다. 아니면 우리가 미숙해서 한미관계가 안 좋다라는 의미보다 지금 한미관계 가장 큰 불확실성은 서울이 아니라 워싱턴에서 나오고 있어요.
1: 그렇죠.
0: 미국이 옛날에 알았던 미국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7월 말이라고 치고요. 지난 7개월 동안 미국을 4~5번을 다녀왔거든요.
1: 예, 예, 예.
0: 그러니까 워싱턴, LA, 뉴욕 등등을 다녀왔는데 다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하신 미국 분들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는 트럼프하고 친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한국아 미안해 그래요.
1: 아, 그래요?
0: 예. 지금의 미국은요, 트럼프 행정부를 이야기하면 동맹국에도 관세를 무차별적으로 부여하고요. 법원이 관세에 제동을 걸면 다른 범죄를 찾아내고요.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요. 안보와 통상, 투자, 개별 기업 문제를 한 정부의 한 장부에 놓고 거래하려고 하고요.
1: 예.
0: 그 와중에 이란 전쟁은 장기화되고 있고요.
1: 그렇지.
0: 미국 물가는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 선거 다가오니까 이걸 혐오 선거로 바꾸기 위해서 문화 이념 이런 걸 강조하면서 지금 소위 또 다른 색깔의 민주당 정부를 민주당을 많이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런 미국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김정관 장관 등이 가가지고 소위 마스가 센터 우리 그 조선협력센터를 만드는데 러트닉 상무장관이 그때 와서 고마워라는 이야기보다 앞으로 니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배 몇 척을 만들고 얼마만큼의 우리 미국 사람들을 고용하는지를 결과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거야 라고 하는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301조를 통해서 강제노동을 우리가 시켜서 12.5%의 관세를 내야 돼요. 우리 작년에 했던 팩트시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1: 맞아요. 맞아요.
0: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미국이라는 겁니다.
1: 그러니까 우리가 안 달랠 이유가 없다 이거잖아요. 간단히 예. 그러면.
0: 물론 미국 한미 관계 중요하고요. 이런 불확실성을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서 좀 완화시켜야 하지만 우리도 좀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정부는 나름 방어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덜 뺏기 위한.
1: 우리 정부가.
0: 네. 그러니까 좀 안쓰럽기도 해요. 뭐 100% 잘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쿠팡이 지금 한미관계를 흔드는 상황이고.
1: 그러니까.
0: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미관계가 늘 서울 때문에 불안해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으세요?
1: 그럼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는데 그때 그 이란 전쟁이 뭔가 MOU로 가는 국면에서 교수님은 저희 방송에 나와서 이거 길게 갈 거다. 예.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0: 예.
1: 그러면 두 번째 전망을 제가 하나 부탁드릴게. 중간선거 있잖아요.
0: 네.
1: 우리는 중간선거.

0: 한 거를 지금 어찌보면 학수고대할 수도 있는데 네.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1: 중간선거에 지금 이란 전쟁은요 중간선거 전까지 안 끝날 것 같아요.
0: 그런 것 같아요.
1: 이란의 입장에서 왜 끝내줘요?
0: 그러니까.
1: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에 관련된 문제가 좀 더더욱 심하게 부각하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권은 지금 전쟁의 원인이 아니었어요. 결과였던.
0: 맞아요. 그렇죠.
1: 이란이 나에게 이런 큰 레버리지가 생겼네라고 해서 지금 이란이 이미 글로벌 파워가 되었어요.
0: 그렇죠.
1: 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전쟁을 끝내줘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지금 30몇 번 넘게 이 전쟁을 곧 끝나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물가 오르고 지금 경기 안 좋으니 지금 비정치적인 영역 이념을 계속 건들면서 이란을 점적 악마화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쟁을 끝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세게 압박할 것이고 우리 동맹과 같은 한국 같은 국가에다 뭐에 참여 안 해라고 압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면 연류가 좀 들대기 위한 스마트한 정책이 필요한 거고 이란은 이란대로 지독하고 징그럽게 미국을 쫄 것이고 미국은 계속 무력을 사용할게 말게 하면서 이 전쟁을 지리멸렬하게 할 것이라 결국은 아, 저 미국이 출구 전략이 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게 할 겁니다.
0: 중간선거 결과가 트럼프 행정부 힘을 좀 뺄까요? 아닐까요?
1: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트럼프는 트럼프입니다.
0: 안 변한다?
1: 네. 트럼프 아니 나 이번에 선거 졌어. 그럼 이제 제대로 좀 해봐야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0: 대오각성 이런 거 없다.
1: 지금 지난주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이야기가 트럼프의 소위 3선 도전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0: 하긴 맞아요.
1: 그러한 미국입니다. 저는 미국 좋아하고 한미관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미국에 대해서 좀 정확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0: 사람 안 변한다. 네. 결론 이거군요. 알겠습니다.
1: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0: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최종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4: 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네 지키는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냉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워킷, 워킷, 언제 어디서나 워킷.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 워킷, 워킷 안전화.
3: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 단지 내 수영장까지
4: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3: 노라이벌 랜드마크
4: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95일 3555 롯데건설.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홈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1: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2: 네, 시선집중 본방 모두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3: 오늘도 안전하게 어르신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날이 더운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외출 시 가급적 가벼운 옷차림에 생인 넓은 모자와 양산을 챙겨주세요.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을 지키고 몸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병을 휴대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야 탈수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주세요.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방요령 기억해주세요.
4: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5: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4: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6: MBC
7: MBC
8: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4: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9: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 창신 메모리가 어제 주식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상장 첫날부터 주가가 5배 가까이 치솟으면서 단숨에 중국 증시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섰는데요. 자산 소식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혹시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잠시 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네이버에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서 네이버의 3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두 기업이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투자한 이유는 뭔지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고요. 어제 국민총리 주제로 두 번째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주목해볼 내용이 뭐가 나왔는지도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 네, 오늘 손에 잡힌 경제는 손희애, 김치영 두 분의 경제 뉴스 큐레이터 나와 계시고, 매일경제신문의 명지혜 기자까지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2: 자, 창신 메모리 상장 네. 소식부터 좀 들어보지요. 예.
4: 어제 이제 중국의 과창판이라는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이게 상하이 증시에서 일종의 미국으로 치면 나스닥, 우리로 치면 코스닥 같은 시장이거든요. 여기에 어제 대비를 했는데 공모가는 8

0: 3.66위안이었는데 시작하자마자 471%가 오른 49.5위안으로 시초가가 형성이 됐고요. 장중에는 뭐 535%까지 오르면서 55위안까지 갔다가 마감은 처음 시작한 것과 비슷하게 465% 정도 오른 49위안에 마감했다. 이게 이제 어제 상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 여기는 그러니까 상한가 이런 거 없나 보네요. 시초가가
0: 상장되고 나면 5거래일 동안은 위아래 제한폭이 없습니다. 이 과창판 시장은. 그래서 5거래일 동안은 뭐 마음껏 오르고 마음껏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1: 야, 중국 주식시장인데도 우리보다 꽤 생각이 열려있네요.
0: 뭐 그때 자유롭게 거래하면서 일종의 자신들의 가치를 찾아가라 약간 이런 의미로 보면.
1: 시장에 맡긴다 이 얘기죠.
0: 예, 예. 그래서 5거래일간은 굉장히 위아래의 변동성이 클 것 같은데
1: 예.
0: 이제 오늘 또 어떻게 되는지 보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공모를 통해서 창신메모리라는 회사가 시총이 3조 6천억 위안이 됐거든요.
1: 네.
0: 우리 돈으로 계산해보면 7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중국 본토에 있는 다 종목들 다 합쳐서 시총 1위 기업이 단숨에 돼버렸고요. 전 세계 증시에서 봐도 인텔보다 시총이 좀 높은 상태 뭐 이렇게 돼서 어제 이런 것들이 좀 화제가 됐고 뭐 여러 가지 기록은 썼는데 어쨌든 간에 이들이 이번 공모를 통해서 약 우리 돈으로 12조 원 정도의 자금 조달을 했습니다.
1: 예.
0: 그러면 이제 이 돈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메모리 생산 늘리고 그다음에 뭐 장비의 고도화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흥행이 돼서 약간 추가로 주식을 더 발행할 수 있는 뭐 옵션들도 있거든요. 주관사가 예. 이렇게 흥행되면 우리 조금만 주식 더 발행하자. 그렇게 되면 한 2조 원 정도 더 발행할 수 있다고 해요.
1: 돈이 더 들어간다는
0: 예,
1: 거죠?
0: 그러면 한 14조 원 정도 이상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도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이죠.
1: 우리로서는 경쟁사인데 경쟁사 주머니에 돈 들어간 거니까 좋을 건 하나도 없는.
0: 그렇습니다.
1: 그런 게 됐겠죠? 그 돈으로 뭐 우리한테 안 좋은 일 하겠죠. 뭘 개발해도 빨리 개발할 거고 네. 뭘 해도 더 할 거고 직원들 보너스를 줘도 직원들 사기가 올라갈 거고 하니 네.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뉴스는 아닌데
0: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걱정들이 좀 나오고 있고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에도 어제 창신메모리 상장 그다음에 굉장히 뜨거웠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혹시 제2의 삼성전자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제목까지 달렸던데요.
1: 창신메모리는 그 이른바 D램 만드는 회사인데
0: 네네.
1: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이런 회사들하고 비교해보면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는 회사예요?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있을
0: 텐데.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창신메모리가 8%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왔어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3% 시장 점유였는데
1: 빠르게 올라오고는 네,
0: 빠르게
1: 있네요.
0: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빠르게 올라온 게 이들이 기술력이 엄청 늘어서냐 아니면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 부족 현상이 워낙 강하니까 아 얘네 거라도 써야겠다라는 수요 때문에 만들어진 거냐 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 시장 점유에서 지금 8%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 대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했고
1: 예.
0: 시장에 엄청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니 이제 이걸 가지고 더 많은 시장 점유. 안 그래도 부족한 메모리 반도체에서 뭐 애플도 뭐 중국산 메모리를 써야 된다 어쩐다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야, 이들의 추격이 굉장히 무섭겠구나. 이게 이제 조금 부각되면서 오늘 새벽에 있었던 미국 증시에서 메모리 반도체 주식들이 좀 크게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ADR 뭐 이런 것들 주식이 뭐 7% 막 이렇게 하락하면서 약간 시장에서는 이들의 추격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
1: 성장한다는 소식이야 뭐 새로운 뉴스는 아니었겠으나
0: 네.
1: 무슨 뭐 그 정밀한 그 제조 장비 같은 것도 이제 거의 뭐 만들어냈다는 얘기가 같이 들리면서
0: 이게 이제
1: 금방 따라오겠네 하는 걱정이 부각되는 거예요.
0: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사실 아직 중국은 최첨단 반도체에서 기술력 차이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 예, 예.
0: 그러니까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이른바 EUV하고 DUV의 차이인데 EUV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ASML이라고 해서 네덜란드에서 이거 없으면 반도체 못 만들어 하는 장비 극자외선 장비라 그래서
1: 예.
0: 아주 짧은 파장으로 반도체 설계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DUV는 중국에서도 지금 만들어. 얘네도 만들었네. 얘네 이걸 사용하네라고 하는데.
1: 비슷한 거예요?
0: 이 그리는 방식은 비슷한데 파장이 좀 더 깁니다.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못 그리고 세밀하게 그리려면 다중장비 여러 대로 여러 번 그려야 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아직은 7나노급보다 더 작은 대로 가기에는 이 DUV는 사용을 못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일반 범용이라든지 웬만한 메모리는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 기술력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네. 그리고 사실은 EUV 오기 전에 DUV를 옛날에 많이 사용했던 장비거든요.
1: 예, 우리도.
0: 네, 그러고 보니까 이걸 이제 좀 걱정하는 거고요. 그 안으로 더 들어가면 이른바 11-9이라고 그래서 폴리

0: 실리콘의 순도가 가장 높은 거. 이게 이제 최첨단 반도체에 쓰이는 거거든요. 웨이퍼 만들 때. 이 9이 99.99999999 이래서 11개 들어간다 그래서 119인데 예. 그거를 중국이 못 만듭니다.
1: 고순도 실리콘.
0: 네. 그러니까 웨이퍼를. 이제 아직은 정말 좋은 최첨단 반도체에서는 기술력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시장이라는 건 최첨단 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범용 시장도 굉장히 크잖아요. 이제 거기에서의 중국의 추격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 이게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 창신 메모리라고 하는 회사가 시장에 이제 주식 시장에 들어오면 네. 전 세계에서 우리는 주로 반도체 회사에 투자해라고 하는 펀드나 ETF 있으면 그거 또 상신 메모리를 담을 거고.
0: 네.
1: 그럼 그쪽에 돈이 새롭게 들어와서 마침 새롭게 들어왔네? 그러면 그걸 그 돈으로 담겠으나 새롭게 들어오는 돈이 있지는 않으면 삼성전자 팔고 하이닉스 팔고 마이크론 팔고 남는 돈으로 그 상신 메모리 샀을 테니까 이게 상장하기 전에도 팔았을 거고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오르면 생각보다 더 많이 팔고 더 많이 사야 되겠네 싶으면 또 팔고 아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에도 또 이것도 좋을 게 하나도 없는
0: 이제 계속해서 주가가 이렇게 창신 메모리가 예. 강하면 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은데 우리가 유동성이 딱 그 한계가 있다라고 보면 예. 어차피 여기서 덜어서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반도체 투자할 자금이 이만큼인데 새로운 좋은 회사가 나타났으니까 이쪽으로 가져가야지 그럼 다른 데가 수급적인 문제가 좀 생기겠죠. 근데 지금 창신 메모리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 의견들이 극과 극으로 갈리거든요. 노무라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공모가 대비해서 1000% 이상까지 잡으면서 야, 이 예. 진짜 좋아. 급성장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미국의 리서치 모닝스타 미국의 리서치 모닝스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종가보다 낮은 가격의 목표가를 제시하면서 여기는 한계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 이 공방은 계속 될 것 같고요. 당장 상장됐을 지금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심리에는 좋을 게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지금 프리마켓에서
1: 예.
0: 반도체 주 삼성전자하고 지금 SK하이닉스가 미국의 하락 영향도 있고 그래서 조금 안 좋은 형태로 출발할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1: 오늘 10% 하락하고 있네요. 네네. 최근 하락에서 조금 더 내려갔네요. 그러니까 이른바 역사적 신저가는 아닌데
0: 네.
1: 이제 올해 여름 들어서는 가장 낮은 가격대에서 또
0: 워낙 변동성이 심해서 이러다가 있네요. 또 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1: 예. 자, 명재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엔비디아가 네이버에 투자를 해서 3대 주주가 됐는데 이게 보면 이제 네이버가 훌륭한 회사네 라고 생각해서 그게 된 게 아니라 뭔가 양쪽이 좀 고민한 결과인 것 같아서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어제 아침 네이버가 공시한 내용을 보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규모로 유상증자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네이버가 주식을 새로 찍어서 엔비디아한테 넘겨주고 그 대가로 1조 5천억 원을 받는 겁니다.
1: 예.
2: 네, 실제 거래가 마무리되는 건 오는 이제 10월 말이고요.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가 이제 국민연금 그리고 미국 자산운용사 블랙록에 이어서 네이버 3대 주주로 올라섭니다. 근데 이게 네이버가 이렇게 특정 상대를 정해놓고 이렇게 주식을 넘기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 거는 22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번 결정을 이례적으로 크게 봤다는 뜻이겠고요. 사실 이건 지난달 이제 두 회사가 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거에 협력하기로 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근데 그때는 이제 반도체를 뭐 공급하고 뭐 기술을 협력하고 이런 수준이었는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자본 투자랑 인프라 사업으로까지 확대된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네이버가 뭔가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2: 네, 맞습니다.
1: 이제 AI 데이터 센터.
2: 네. 예. AI 데이터 센터. 그래서 GPU가 아주 많이 들어간 AI 팩토리, 대형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이제 국내 짓겠다는 건데요.
1: 예.
2: 네이버 혼자 하기엔 규모가 아주 커서 역할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데이터 센터를 직접 짓고 운영하는 거를 맡고 또 엔비디아는 주주로 들어오면서 최신 GPU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맡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브룩필드라는 글로벌 투자 회사가 90억 달러,
1: 예.
2: 네, 약 13조 원 규모로 자금을 또 대기로 했고요. 엔비디아 투자금까지 다 합치면 이제 전체 사업 규모가 100억 달러가 넘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1: GPU 사서 메모리도 사고 등등 해서 데이터 센터 만들어야 되는데 네이버가 큰 돈이 없으니.
2: 네.
1: GPU를 팔 엔비디아가 돈도 내라.
2: 네, 맞습니다.
1: 돈 주면 내가 그 돈으로 니네 GPU 살게. 그런 거래일 수도 있겠네요, 보기에
2: 네,
1: 따라서는.
2: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아예 뭐 맨땅에서 시작하는 건 아니고 이미 네이버가 세종시에 갖고 있는 각세종이라는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1: 예.
2: 네, 이제 그게 또 축구장 41개 넓이에 이제 지어진 아시아 최대급 시설인데요.
1: 예.
2: 브룩필드가 되는 그 자금이 이 각세종을 AI 전용

0: 처음으로 대폭 키우는 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028년까지 초기 계획의 3배 정도인 200메가와트까지 규모를 늘리고 GPU도 약 10만 개나 들어온다는 계획입니다. 이게 예. 일론 머스크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자랑한 데이터 센터에 GPU가 약 10만 개 들어가는데요. 그 정도 센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1: 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우리나라에 만들어서
0: 네.
1: 이른바 소버린 AI든 뭐든 그런 것도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야 되니까
0: 네.
1: 그거 돌리려면 이런 게 필요하니 이런 걸 네이버가 짓는데 큰 돈 필요하니까 엔비디아 당신들이 돈 좀 내라.
0: 맞습니다.
1: 우리가 이거 짓는데 결국 당신들이 물건 파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0: 그쵸.
1: 구도이겠네요.
0: 네, 그래서 좀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는 사실 반도체 파는 회사인데
1: 예.
0: 이제 지금 주주로까지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거래, 그게 이제 지금 이번 거래에서 좀 흥미롭게 좀 보고 있는 건데
1: 예.
0: 사실 엔비디아가 요즘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 전략이 좀 그대로 담겨 있다고 봅니다. 원래는 이제 반도체 만들어 파는 거에 그쳤다면 이제는 AI 회사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자금 조달도 돕고
1: 네.
0: 그렇게 지원받은 회사가 또 다시 엔비디아 반도체를 사는 네,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챗GPT를 만든 오픈 AI인데요. 오픈 AI에 엔비디아가 또 거액을 투자하고 오픈 AI도 그 돈으로 엔비디아 반도체 사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엔비디아가 미국을 넘어서 한국에도 자기 생태계를 좀 심는 거 아니냐 이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1: 엔비디아도 열심히 GPU 팔아서 번 돈으로 GPU 사간 회사 지분 사야 되니까
0: 네.
1: 그 회사 금고에도 세상에 돈 많이 벌었는데 돈이 없네. 이런 그런 네. 일이 벌어지고 있겠어요?
0: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월가에서도 우려가 나왔는데 요렇게 이제 벤더 파이낸싱이라고
1: 예.
0: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살 돈까지 이제 대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돈이 엔비디아에서 나가서 고객사를 거쳐서 다시 엔비디아로 들어오는 말씀 주신
1: 예.
0: 것처럼 그렇게 돌고 있으니까 이게 실제 수요가 그만큼 있는 게 맞느냐 한 지적도 나오고 이제 마이클 버리도 이거 지금 2000년대 닷컴 버블 때랑 똑같다
1: 예.
0: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고요. 근데 뭐 지금 AI 산업 초기니까 요런 투자도 좀 당연하다라는 반론 시각도 좀 나옵니다.
1: 뭐 이렇게라도 해서 투자하는 거지 이게 뭐가 문제야라고 하는 시각도 있는 거고.
0: 네, 맞습니다.
1: 이제 본인들끼리 돈 돌려가지고 그냥 잘 되는 척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는 거고.
0: 네, 네.
1: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래도 야 그래도 네이버가 오랜만에 뭐 무슨 뉴스라도 있구나.
0: 네.
1: 그런 반응이었나 보군요.
0: 네, 어제 일단 시장 곧장 반응을 했습니다. 어제 네이버 주가 8.4% 급등해서 마감했는데요.
1: 예.
0: 장중 한때 13% 넘게 뛰기도 했고요. 또 네이버가 아, 정말 이제 글로벌 AI 인프라 시장에 확 뛰어드는 게 맞구나 하는 이제 그런 기대가
1: 예.
0: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일단 네이버는 새 주주가 이제 들어오면서 기존 주주들 이제 지분 가치 혹시 줄어드는 거 최소화하기 위해서
1: 예.
0: 1조 원어치 자사주를 다음 달 3일 또 소각하기로 했고요. 엔비디아가 받아가는 주식도 1년 동안은 못 팔도록 묶어놨습니다.
1: 엔비디아한테 받은 돈 대부분 주식 사서 소각하는 데 쓰는 거네요, 또 이러면?
0: 네, 그럴 수 있습니다.
1: 투자가 필요한 회사인 것 같은데 또 이걸 자사주 소각하는 데 쓴다? 네, 아무튼 그런 소식이 있었군요.
0: 네.
1: 자, 소니의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어제도 부동산 토론회 한 번 더 했네요.
0: 네.
1: 이번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다는데 어떤 얘기가 좀 나왔습니까?
2: 네, 실거주하는 중산층의 세 부담은 줄이고 비거주 주택과 초고가 주택에 대한 부담 확실히 늘리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제 토론회 발제나 그리고 발언들을 종합을 하자면 실거주용 1주택자의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 부담은 현행 수준으로 하고 반면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1주택자는 세액공제 기준 거주 중심으로 전환해서 세제 혜택을 축소하기로 한 거고요. 시가 40억 원에서
1: 네,
2: 50억 원 예. 수준인 초고가 1주택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뚜렷한 한도 설정해서 세금 더 매긴다고 합니다. 다만 이 부분 징벌적 세금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이제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차원이다라고 좀 계속 중간중간 강조를 했었고요. 또 이와 함께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는 매물 잠김 이 현상을 좀 막기 위해서 이 퇴로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는데요. 주택 처분 시에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서 매도 기회 주겠다라는 구상입니다. 그리고 또 이를 통해 가지고 시장의 매물 자연스럽게 돌게 만들어서 집값 안정 유도하겠다는 목표를 계속해서 좀 강조를 했었고요. 또 그리고 은퇴한 고령의 1주택자가 수도권 집을 처분하고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에는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거나 실제로 처분할 때까지는 세금 납부를 밀어주는 과세 이연 조치 등 세 부담을 덜어주는 보완책이 개편안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되는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수도권 집을 팔고 지방으로 갈 때만
2: 네.
1: 그렇군요. 또

0: 한편으로 아 저희는 진짜 직접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진짜 실수요자예요. 저희 피해받은
1: 거. 거주.
0: 네, 맞아요. 예. 이제 거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좀 구제해주세요라는 목소리도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 이 실수요자에게는 핀셋 지원 약속을 했습니다. 최근에 은행권의 가계부채 옥죄기로 잔금 대출이 막힌 수분양자들에 대해서 이 금융위는 모집 공고일이 이미 지난 단지에 대해서는 강화된 규제가 아니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은행권이랑 신속히 협의해서 대출 창구 혼란 수습하겠습니다라고 했고요.
1: 무슨 또, 얘기죠 이게?
0: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이미 본인들이 이제 당 공고일이 공고일 전에는 이 대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본인들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청약을 했는데 당첨이 되고 나서 대출 규제가 바뀌게 되면은 본인들의 잔금을 이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퇴로들이 막혀버리는 거니까 이거를 믿고 청약하시고 이제 수요를 갖고 계셨던 분들은 구제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거죠.
1: 당연히 해줘야죠, 이거는. 네. 갑자기 어떡하라고.
0: 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더불어서 고향 창릉지구 등 사전청약 당첨 이후에 또 본 청약 단계에서 대출 금리 한도 축소돼서 피해 입은 당첨자 등 관련해서도 이 국토부가 직접 간담회를 열고 애초에 약속했던 전용 모기지 혜택 복원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아직도 이거는 확답 안 줬다는 거네요.
0: 네, 맞아요. 이거는 저희가 얘기해보겠습니다라고 한 겁니다.
1: 이것도 대출해줄 테니까 청약하세요.
0: 네.
1: 시중에 나와 있는 집 사서 집값 올리지 말고 아직 한참 멀긴 했지만 이거 청약하는 걸로 내 집 마련 대신하세요. 싼 이자로 대출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0: 한 건데
1: 네. 싼 이자로 대출 많이 해드리겠습니다가 말이 바뀐 거잖아요.
0: 네,
1: 지금.
0: 맞아요. 말이 바뀌었다 보니
1: 그럼 이분들은 어떡하라고.
0: 네, 그래서 이거를 근데 또 구제해드리겠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또 선을 긋진 않았고요. 저희가 논의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 얘기가 됐습니다.
1: 예, 또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0: 네, 그리고 또 청년들도 아이디어 많이 냈는데요. 대표적으로 민간 건설사가 주택 지을 때 정부로부터 용적률 인센티브 받는 대신에 전체 세대의 10%에서 20% 청년에게 의무 공급하자라는 제안 나왔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캥거루족 청년들, 그러니까 독립하지 못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세대 분리가 안 됐다라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도록 청년 본인의 소득만 기준으로 정부 지원 받게 해주세요라는 호소가 좀 있었어요.
1: 그러니까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청년들은 뭐 혜택 받으려고 하면 가구소득, 부모소득 다 합치니까 돈 좀 있어서 오히려 원룸 살 수 있는 청년들은 가난한 청년 취급을 받고
0: 네.
1: 청년 소득만 자체니까
0: 그렇습니다.
1: 독립할 돈이 없는 분들은 엄마 아빠 소득까지 다 더해서
0: 맞아요.
1: 계산하고
0: 오히려 이제 불이익을 받는 거니까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거는 국무총리가 그 자리에서
1: 네.
0: 예, 청년들이 부모의 재산 규모 관계없이 동등한 조건에서 출발하는 주거 환경 조성이 최우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혼인신고 안 하는 문제도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페널티 문제 관련해서도 전수조사 통해가지고 이미 몇 건을 찾아내기도 했고 또 여러 또 접수된 건들도 있다 보니까 종합적인 해결책 발표하겠다고 했고요. 무엇보다 좀 눈에 띄는 거는 아무래도 이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가지고 좀 직접 공식 시사한 점이 저는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1: 예.
0: 국토부 장관이 원칙적으로 그린벨트를 보전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이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라면 일부의 그린벨트를 과감하게 해제해서라도 집을 짓겠다라는 이 주택 공급에 대한 좀 강한 의지를 드러냈거든요. 시장에 확실한 공급 신호를 보낸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런 언급도 있었다는 거죠?
0: 맞습니다.
1: 그린벨트도 좀 해제하고 싶다는.
0: 네.
1: 네, 여기까지 듣죠.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목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시간이 늘어나고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과 습관이 필요한데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누군가의 말을 검증 없이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금융투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넥스트레이드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4: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3: 잠시 후 9시 5분
4: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5: 예,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찾아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이안 감독은 베를린 영화제 최고상의 브로크백 마운틴으로 아시아인 최초의 아카데미 감독상 라이프 오브 파이로 오스카 트로피를 받았지요. 그런 그도 영화학교를 졸업한 뒤 감독 데뷔를 하기 전까지 6년이나 백수 생활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내가 생계를 꾸려가고 자신은 육아와 가사를 담당했다. 물론 꾸준히 시나리오 작업도 했고요. 그렇다면 그 6년을 과연 백수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흔히 무심코 경제활동을 안 하면 놀았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걸까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안동 봉화축협 하나로마트 어때?
2: 물건 신선하고 품질 좋고 가격도 완전 싸던데? 아참, 8월 14일엔 15주년 개점 행사도 한다더라. 사은품도 엄청나다던데? 같이 가자. 장보고 묵향 가서 한우도 먹고 말이야.
1: 8월 14일 안동 봉화축협 하나로마트 개점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상에
3: 노래로 하나 되는 세계 제2회 봉화 글로벌 가요제에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노래에 관심 있는 다문화 가족

0: 제한은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7월 31일까지 세계유교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더 자세한 사항은 054-851-7174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총 상금 1,250만원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유교문화재단이 주최 주관하고 봉화군과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아침이면 일터로 향하고 저녁이면 이웃과 안부를 나누는 하루.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든든한 힘을 더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더 오래 살고 싶은 고향을 만듭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로 우리의 내일을 바꾸고 우리의 내일은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이 됩니다. 모두가 함께 오는 청송, 새로운 희망을 여는 시작. 농어촌 기본소득 청송에서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 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응,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 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9시 뉴스입니다. 미국이 주말 사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중단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ICE 선물 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종가는 배럴당 $88.36로 전장 대비 8.7%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 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도 전장보다 7.5% 하락한 배럴당 $82.61로 마감됐습니다. 북한이 전승절로 기념하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을 맞아 당시 북한군 참전부대를 재현한 행진 등 기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평양체육관 광장에서 진행된 조국해방 전쟁 시기 상징 종대들의 기념 행진 의식에 참석해 손을 흔들며 행진에 참여한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일성 주석의 사진을 앞세운 친위 중대 상징 종대를 선두로 6.25 전쟁 당시의 복식을 갖춘 행진이 진행됐으며 신형 첨단 전략무기의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엿새째 맹렬히 번진 프랑스 남서부 산불이 현지 시간 27일로 넘어가는 밤사이 1시간가량 내린 비로 확산세를 일시 멈췄지만 28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보돼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프랑스 남서부 지롱드 지역 해안가에서 시작된 산불은 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이동하며 현재까지 4만 2천 헥타르를 태웠고 산불 확산에 지방당국은 예방 차원에서 주민 22만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현대차 의왕연구소에 있는 8층짜리 배터리 연구동 1층에서 불이 나 2시간 40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소방당국은 위층으로 불이 번질 것을 우려해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벌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경기 선남시 분당구에서 택시가 오피스텔 건물 벽면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